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호비는 아프대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6: 기사단과 용의 딸.
7: 우리 바킹버그 왕국에 역사의 길이 남을 얘기가 있는데 바로 무시무시한 용과 못된 강아지 기사 얘기란다.
8: 재밌더라.
9: 난 백자님이 읽어주는 옛날 얘기가 그렇게 재밌더라고. 읽어줘요. 어서요.
7: 우리 왕국 북쪽 끝엔 드래곤 하이랜드란 곳이 있지. 여기 동굴에는 불을 뿜는 용이 살고 있는데 먼저 건드리지만 않으면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바킹버그엔 철칙이 하나 있지. 용은 절대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10: 그렇게 위험한 짓을 왜 하는데요?
7: 그러게 말이다. 근데 뻔뻔한 기사가 있었지. 클로경이야. 자기가 제일 잘난 기사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어. 그래서 용 한 마리를 꼬셔선 자기 명령을 따르게 만들었지.
10: 그 다음엔요?
11: 그래서요?
12: 빨리요.
7: 클로경은 이렇게 생각했지. 용을 타고 바킹버그에 가자. 그리고 내 힘을 증명하고 말 것이다. 근데 이 가소로운 기사는 곧 용을 타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 그래도 클로경은 끝까지 용을 써먹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않았지. 용 한번 타보겠다고 난리를 치더니만 결국엔 성공해서 바킹버그 하늘까지 날아왔단다. 잠깐은 좋았겠지. 용이 자기를 똑 떨어뜨려서 공주님 케이크를 망치기 전까지 말이야. 클로경은 바킹버그의 철칙을 와장창게 데리고 만 거야. 용을 건드리고 공주님 간식까지 망친 거지. 공주님은 그 후 기사자기를 박탈했어. 그래서 클로는 이제 더 이상 바킹버그 기사가 아니란다. 다행인 건 클로가 전설의 용 이빨이 성 안에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지.
9: 왜냐면 성을 비밀 장소에 숨겨놨거든. 맛보기만 보여줘요.
7: 전설에서 이 용 이빨을 손에 쥐는 누군가는 하늘을 나는 그 짐승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하지.
10: 멋지다.
11: 우와. 용을 조종하는 마법의 용 이빨이라고? 그럼 딱 내 거네.
9: 참나. 이 타르트나 먹어. 이상한 소리 하는 것보다 빵 먹는 게 더 낫거든.
7: 그때부터 우리 바킹버그는 기사 하나 없는 왕국이 됐단다. 바로 너희가 바킹버그의 강아지 기사단 역할을 하기 전까지는.
9: 그래서 오늘 너희는 왕국 최고의 영예를 누릴 거야. 내가 기사를 임명할 거거든.
11: 멋져.
9: 라이더, 이리 와서 무릎 꿇어. 그대를 기사로 임명하노라. 라이더. 기사 체이스. 기사 러블. 기사 로키. 기사 주마. 기사 스카이. 물론 그대도 기사 마샬.
10: 고맙습니다, 공주님. 왕국 최고의 기사가 될게요. 그리고 클로처럼 못된 짓은 절대 안 할 거예요.
13: 쟤들이 기사라고? 공주님도 보는 눈이 없네. 바킹버그에 필요한 기사는 나 클로경 뿐인데.
9: 또 뭐래니? 네가 뭔 기사야? 그냥 클로지. 너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안 될 텐데. 아, 맞다. 일러 바치면 끝이지? 자, 공주님.
13: 야, 하지마. 한 번만 봐줘라.
9: 나한테 그래봤자 소용없어. 내가 더 잘해.
13: 관두자. 용이빨을 가져와서 공주님한테 이 몸이야말로 바킹버그 역사상 최고의 기사라는 걸 보여줄 거야. 그러면 나 다시 기사시켜주겠지?
9: 꿈깨. 그냥 동네 강아지 주제에 용이빨이 있는데는 아무도 몰라. 그게 아무도 안 지키는 이 간식이랑 같은 줄 알아.
7: 이제 바킹버그 왕실 이야기 책은 제자리로 돌려놔야겠다.
9: 어? 그거 비밀의 방에 있던 책 아닌가요? 제가 갖다 놓을래요.
10: 네? 저한테 호의를 맡겨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공주님.
9: 나랑 같이 가겠다고? 알았어. 자, 따라와, 강아지 기사.
13: 비밀의 방이라고? 거기가 마법의 용이빨이 있는 데겠구만.
10: 와, 기사들이 파티하나? 엄청 많네요.
9: 이제 너도 강아지 기사잖아, 마샬경.
0: 이 성 안에는 비밀 장치나 덫 같은 게 아주 많아. 그래야 보물이 지키니까.
9: 와, 여긴 오래된 보물이 정말 많네요.
0: 이 중에 제일 귀한 건 바로 저거고.
10: 마법에 걸린 용 이빨.
9: 우와.
0: 이거 용 있단 말 절대 하면 안 돼?
10: 그럼요. 아무도 마음대로 용을 조종할 순 없어요. 제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걸요.
0: 대박이다. 그럼 이제 나랑 맛있는 간식 먹으러 갈래?
10: 됐습니다, 공주님. 전 여기 남아서 이걸 지킬게요.
0: 그래라. 수고.
10: 우와!
13: 그만해! 아, 진짜 말 좀 들어!
10: 어? 누구야, 너?
13: 누구긴! 이제부터 이 용이빨은 내 것이다! 하하!
10: 뭐? 안 돼! 멈춰, 도둑아!
13: 도둑형이거든! 아니, 클로경! 그리고 난 안 멈출 거야!
10: 클로경? 동화책에 나온 그 못된 강아지 기사잖아. 라이더, 아까 이야기책에 나온 나쁜 강아지 기사가 용 이빨을 훔쳐가서 내가 쫓아가고 있어.
4: 뭐? 클로경이?
0: 그 괘씸한 강아지가.
8: 계속 따라가, 마셜. 우리가 지금 갈게.
10: 내가 있는 한 넌 용 이빨 절대 못 가져가.
13: 웃기시네. 까불다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자, 다음에 보자. 그땐 용 타고 올게.
10: 미안해, 얘들아. 클로한테 당했어. 감사해요. 이쪽으로 갔어. 얼른 와.
13: 저기 있다.
8: 거기서.
13: 나 좀 막아봐. 어서 용이 빨리 돌려줘. 와서 가져가 보든가. 란, 집게. 구경이나 하시지! 와! 잡았다! 봤지? 기사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하!
0: 소문 달릴 내려서 나가려는 거야!
8: 못 나가게 막자!
13: 좋아, 이제 여기서 멋지게 도망쳐볼까?
10: 거기서! 도둑 강아지야!
0: 다시 다리를 들어서 못 나가게 만들자!
10: 도와드릴게요, 공주님!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됐어. 다리 내리는 거 막았어.
8: 클로는 벌써 도망쳤는데.
10: 미안해. 다시 내렸어.
4: 이미 떠나버렸네.
10: 난 어디로 간지 알아. 드래곤 하이랜드야. 그 용이빨로 용을 타고 날아올 거야. 자기가 최고의 기사란 걸 보여주려고. 전부 내 잘못이야.
12: 뭘 기죽고 그래. 우리 퍼피 기사단이 항상 네 편이잖아.
8: 그래, 마셜. 성벽을 더 두껍게 보강해보자. 용이 공격해와도 모두를 지킬 수 있게.
0: 바로 하자.
13: 그래, 좋았어.
0: 왜 이렇게 신났어? 새 쿠키가 왔나?
7: 아니, 클로가 용 이빨을 훔쳐가서.
9: 그러든 말든. 과자 배달 오면 불러.
13: 안녕. 잘 지내? 나야. 드라곤, 너한테 딱 맞는 이름이 생각났어. 스파클! 어? 이게 주인님한테? 어? 나한테 불 뿜지 마! 정신 차려라. 알겠냐? 착한 애구만. 이제 앉아. 자, 꼬리 흔들어. 어? 멋있어! 아니, 꽤 쓸만하네. 이제 고개 숙여. 내가 위에 탈 거야. 나라! 하하! 너 진짜 뭐든 다 할 수 있네. 누워서 날 수도 있나? 어? 아니야, 취소. 똑바로. 좋아. 그래, 이제 박킹버그 왕국을 혼내주러 가자. 전쟁!
10: 시민 여러분, 성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라이더, 이제 어떡하면 좋지?
8: 저희가 모두 안전하게 지켜드릴게요. 퍼피 고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기사단 성체본부로 출동!
14: 라이더가 부른다!
10: 좀만 힘내, 내 뒷다리야!
15: 마션, 조심해!
10: 잘 봤지, 얘들아? 바로 강 건너 강아지 구경이야!

0: 퍼피 기사단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아, 맞다. 라이더 기사단장.
1: 원탁의 회의에 와줘서 고마워, 얘들아.
2: 이거 멍탁 아니야?
1: 지금 우리 기사단이 반드시 필요한 임무가 생겼어. 클로가 용을 타고 성을 향해 날아오고 있대. 우리가 쟤들이 성으로 오는 걸 막아야 해.
3: 근데 라이더, 날아다니면서 불 뽑는 용을 우리가 어떻게 막는데?
1: 기대하시라. 퍼피 기사단 전용 패권.
2: 멋지다.
1: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기사는 마셜. 넌 물뿌리개 창으로 용이 불을 뿜었을 때 바로 끄는 거야.
4: 불난 곳을 잠재우는 멍멍 소방기사.
1: 그리고 스카이, 넌 헬리콥터로 용을 정신없게 만들어서 혹시 모를 피해를 줄여줄래?
2: 하늘을 지키는 기사가 날아가신다.
1: 준비됐지? 퍼피 기사단 출동하자!

0: 최고의 기사인지 모두한테 보여줄 때야. 아우, 완전 될 거래. 촛불까지 있고. 불붙여 스파크스. 하하, 배송이 기사들은 내 상대가 안 돼.
1: 내가 용이뼈 갖고 가는 걸 막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2: 기운내 마셔.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3: 가자, 퍼피 기사단. 우리가 성을 지켜줘야지.

0: 너블, 로키, 주마, 체이스. 용이 성으로 가니까 어서 준비해.
1: 랩! 용마리 확성기!
2: 그럼 더 이상 성으로 접근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
3: 야, 너! 네가 그렇게 되니까 기사를 못하는 거야!
4: 전 기사 맞는데요, 공주님! 세계 최고의 기사죠! 불보면 용까지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2: 어서 다른 곳으로 피해야 해요! 지금요! 라이더! 용이 우리를 공격해!
0: 이럴 줄 알고 미리 성에다 방어막을 쳐놨지. 지금 바로 갈게. 스카이, 용 날개로 쟤네들 시선을 좀 끌어줘.
5: 날아갈 준비 완료!
0: 마셜, 불이 붙으면 바로 다 꺼버려.
5: 알았어! 이번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0: 안 돼! 불 뿜는 게 이제 질렸나 봐. 바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네. 그럼 바로 투석기 준비해, 러블!
6: 러블, 골탕 먹이러 출동! 투석기! 준비하시고 쏘세요!
0: 영중이야, 러블! 잘했어!
6: 아유, 귀찮게!
4: 좋은 말로 하려 했더니 안 되겠다! 스파크스! 저기 있는 깃발 같은 거 몽땅 태워!
2: 뭐야? 누가 했어?
5: 좋은 말로 할 때 그 용이 빨 내놔!
4: 싫어! 스파크스! 교육 좀 시켜줘! 용들 시그름!
2: 야! 불에는 불을 써야지 뭔 무리야! 반칙이지!
5: 왜 이렇게 시끄럽대니? 네가 조용히 좀 시켜. 가장 못 먹게.
4: 완벽한 불덩어리를 쏘면 뭐하냐고.
7: 와버렸네.
4: 저기에 착륙하기 딱 좋은 탑이 있었구만.
7: 쏙 저리 가. 백클론을 누가 만긴다고. 아이, 좀 가.
4: 되세요, 선생님.
0: 백장님을 잡아갔어. 우리가 풀어드려야 해. 스카이, 용 날개를 써서 정신없게 만들어줘.
5: 알았어, 라이더. 헬리콥터 자율 비행. 나가라, 용 날개.
4: 뭐야, 날아다니는 강아지 기사는 나 한 마리면 충분해. 얼른 내려가.
5: 백장님 놔주기자는 안 가.
0: 체이스, 네가 유인해볼래?
2: 용 잡는 기사 체이스 출동! 공잡기 놀이!
4: 스파크스, 뭐해? 어디가?
7: 이럴 거면...
5: 큐브!
0: 자석으로 클로를 끌어내려서 용 이빨을 빼앗자.
5: 어? 자석?
4: 그렇지, 스파크스. 참 착한 아이구나. 와, 내 가본! 고!
0: 잘했어, 로키.
5: 이제 용 이빨이 보여지자. 뺏기는 좀 멀어.
0: 괜찮아, 작전 변경. 적들이 다시 공격하기 전에 모두 안전하게 성 안으로 들어가자.
8: 대장, 힘들어서 더는 못 잡겠어.
0: 알았어, 로키. 그냥 놔줘.
8: 자석

0: 쫓아가고 싶어요.
1: 걱정 마세요, 선량한 백성 여러분. 퍼피 기사단이 클로랑 용을 물리쳐줄 거예요.
2: 좋아, 다 왔네. 이제 모두 안전하게 성 안에 있는 거지? 잠깐, 마셜은 어딨어?
1: 라이더, 난 아직 밖에 있는데 괜찮아.

0: 테니 다음에 뭔 짓을 하는지 보고 먼저 움직이게.
1: 마셜, 뭘 그렇게까지 해. 물론 아주 용감하긴 한데.
0: 어? 지금 성문다리 바로 앞이야?
2: 좋아, 불로 성문다리를 녹이고 통째로 날려버려.
3: 아이고, 큰일 났다.
0: 안 돼, 용이 성문을 녹이고 들어올 건가 봐.
4: 자, 여러분 모두 퍼피 기사단 뒤에 서세요.
2: 나니까 이 성을 쓸어버리지. 파킹복에서 제일 잘난 진짜 기사니까.
1: 뭐야?
2: 야, 당장 물 꺼! 이 물 뿌리개야!
0: 실컷은? 그리고 난 기사 마셜이야. 퍼피 기사 단원이지.
2: 하! 너 같은 게 기사라고? 스파크스! 날아올라!
4: 마셜, 뛰어내려! 받아줄게!
0: 난 용이빨 되찾기 전엔 안 내려가! 으악! 으악! 스파크스, 뒤집어서 날아! 안돼! 됐어, 말자!
4: 칠수, 지금이야!
5: 용금을?
6: 마셜, 잘 됐어. 그렇게 되면 클로가 더 이상 용을 조종할 수 없잖아. 봐!
2: 스파크스! 잠깐 안 돼! 집게! 아랴, 아랴, 왜 들어가! 아랴, 아랴, 잡으라고! 아! 안 돼, 스파크스! 돌아!
7: 하늘에서 강아지를 주워본 건 난생 처음이네.
2: 죄송해요. 제 장비가 말썽이라서. 제가 타던 용은 또 다른 데로 갔고요. 근데 누구세요?
7: 난 플래핑턴 공작이란다. 날 만나다니 운이 좋구나. 잠깐, 네가 용을 타?
2: 네, 전 클로우 경이거든요. 바킹버그에 딱 하나뿐인 진짜 기사요.
7: 아, 그래. 내 친척인 공주가 자기를 뺏었단 그 기사? 근데 우린 서로 도움이 될 것 같네. 난 바킹버그의 왕이 될 생각이야. 그러려면 기사가 필요하지. 인정하지, 존 클로드? 역!
8: 공주님, 퍼피 기사단이 왔습니다. 어서 좋은 상을 내려야지요.
9: 우리 바킹버그를 대표해서 여러분 모두한테 고맙단 말을 전하고 싶네요. 특히 저 마셜경한테요.
6: 감사합니다, 공주님. 혹시 또 왕국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저희를 불러주세요.
8: 이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긴 쉽지 않아. 너희가 얼마나 큰 공을 세운 영웅인지 길이 전하기로 했단다. 우리 바킹버그 왕실 이야기책에 실어서.
0: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핀과 함께.
1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1: 매일매일 락토핏.
1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3: 순하게,
12: 눈물엔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5: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손칼.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6: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0: 놀이 재밌어요.
1: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 플러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4대 가족.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꼬롱꼬롱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3: 랄랄라 신나는 숲속은 캠핑
2: 야호
3: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3: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핏핏핏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커피 구조 대와 개구리 점프 대회
8: 스마일리 스마일리 야 너 어디 갔어
7: 너 지금 뭐해
8: 오늘이 개구리 점프 대회여서 내 개구리 선수가 필요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7: 혹시 등 뒤에 그거

0: 모른 척했어. 내가 기분이 안 좋나? 점프 대회에서 잘 뛰어야 할 텐데.
1: 걱정하지 마. 우리가 개구리 훈련 도와줄게.
0: 너희가?
2: 어?
0: 그래.
2: 어?
0: 아, 고마워 얘들아. 우리 스마일리도 고맙대.
3: 치카레타야, 우리 귀여운 아기 공동 심판. 오늘은 엄마랑 개구리 점프 대회 우승자 이름을 부르러 가는 거야. 위니 위닝턴씨? 여긴 뭐하러? 뭐라 한 게 아니라요. 우리 마을엔 무슨 일로?
4: 아니, 제가 온 이유는 뻔한 거 아니에요, 시장님. 상사로 왔죠. 오늘 점프 대회라면서요.
3: 어머, 정말 멋진 망아지네요. 근데...
4: 멋지죠? 우리 필리시아는 자랑이 아니고 나가는 대회마다 우승한 아이예요. 이빨도 정말 새하얘서 바로 요 이빨을 따그닥치야 광고 모델도 했고요.
3: 참 대단하네요. 근데...
4: 필리시아? 챔피언은 어떻게 점프하는지 한번 보여줄까?
3: 아니, 멈춰요! 광장나무 울타리를 뛰어넘는 건 금지예요. 안 돼! 내 출입다! 아이고, 우리 꿈쩍이까지!
4: 아이고, 저런 못난 울타리 넘느라 고생했어. 어차피 우승은 너겠지?
3: 위니씨,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건 망아지 점프 대회가 아니라 개구리 축제인데 어떡하죠? 개구리 점프 대회라고요.
0: 우리 폴짝이 잘한다! 점프 대회 나가려면 몸을 풀어야지!
4: 아니, 저도 당연히 알죠. 제가 여기 얘를 데려온 건, 필리시아가 개구리 좋아해요. 말 나온 김에 이 촌구석은 어디로 가야 개구리가 사는 연못이 나오나요?
3: 뭐, 연못은 저쪽이긴 한데 한번 가보세요. 근데 대회가 곧 시작하는데 그럴 틈이 있을까요?
4: 별걸 걱정하셔. 저 위니 위닝턴이에요. 출발선에 이름이나 써나요? 뭐 이런 걸 갖고 점프 잘하는 개구리 한 마리 찾는 게 뭐 대수라고. 유난이야, 유난은. 야, 저기 안 비켜? 어디 길에서 펄짝거리고 있어? 어, 그래, 내가 찾던 애는? 고고! 이제 나랑 같이 갈 시간이야. 어, 너 정말 잘 뛰네. 잡았다, 우리 개구리 대표 선수. 네 이름은? 로그스타. 안돼, 내 트로, 내 트레일러, 내 소중한 필리시아. 전에 본 강아지들을 부르자. 걔네를 뭐라 하더라? 뽀삐 공주.
1: 준비됐어, 마셜?
0: 좋아, 스마일리, 이어봐.
1: 진짜 잘 뛴다. 근데 이건 멀리 뛰는 대회인데 높이 뛰기라네.
5: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웬일이세요?
4: 너랑 뽀삐 어쩌구들이 와서 늪에 빠진 내 차랑 우리 필리시아를 건져줄 수 있니? 서둘러, 나는 점프대회 우승하러 가야 해.
5: 한 번밖에 안 뵀는데 연락은 제대로 하셨네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른다!

0: 대장.
1: 다들 빨리 와줘서 고마워. 위니 아주머니가 개구리를 찾으러 숙지에 가셨대. 근데 아주머니 트럭이랑 말을 태운 트레일러가 진흙탕에 빠졌나봐.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러블. 넌 크레인으로 위니 아주머니 트럭을 숙지에서 끌어내줘.
2: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그리고 체이스, 넌 견인고리로 저 트레일러를 끌어내고.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보조대 출동하자.

0: 달려오나 했다. 난 얘 데리고 점프 대회 1등 해야 되는데 이게 대체 뭐야? 아우, 이 숙지는 대체 왜 이렇게 끈적거려?
1: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다 더 빠져요.
0: 어떻게 좀 해줘. 우리 애가 아직 저 안에 있거든.
2: 서둘러 제이스, 트레일러 고리를 풀어서 네 견인 고리에 연결하자.
3: 알았어 대장. 견인 고리. 트레일러는 풀어놔서 이제 당기면 돼.
0: 아유, 너도 엄청 잘 뛰어다니네 찰스. 너도 혹시 내 밑에서 선수로 뛸 생각 없니?
3: 저는 체이스인데요, 선수보다 구조대가 좋고요.
2: 잘했어 체이스. 이번엔 러블, 크레인으로 저 트럭을 잡아.
1: 진흙탕에 아예 잠겨서 낚시 한바탕 해야겠어. 제대로 물었는데?
2: 잘했어 러블, 이제 감아 올려.
0: 서둘러 얘들아, 시간 없어.
2: 체스, 얼른 트레일러를 끌어내자.
3: 견인고리 당겨.
1: 성공이야.
3: 좋았어.
2: 우와, 작전 성공. 이제 위니 아주머니가 대회에 나갈 수 있게 트레일러를 연결하자.
0: 빌리시아, 물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 그러다 깨끗한 발굽에 진흙 묻는다.
2: 착하지, 빌리시아.
0: 자, 이거 더러운 진흙 묻기 전에 딴 데로 옮겨야지 안 되겠어. 빌리시아?
3: 쟤 진짜 잘 뛴다.
0: 당연하지. 늪 뛰어넘기 대회 같은 건 어디 없나? 이 찐득찐득한 머드팩 같은 것도 뭐야?
2: 러블, 위니 아주머니를 일으켜줘. 주마, 이습지로 좀 와줄래?
4: 알았어 대장. 대항구조 주마 출동.
2: 제트스키 모드. 명조끼 작동!
0: 새로 산 승마 자켓이 엉망이 돼버렸네.
1: 제가 건져드려야 되겠는데요?
0: 어, 고마워. 이보다 좋은 트레인으로도 잡혀봤지만 말이야.
4: 누굴 구하면 돼?
2: 저기 필리시아란 망아지야. 일단 저 속도를 따라잡아야겠지? 맞아. 그래서 어떻게든 멈춰야 해. 저 통나무를 쓰자.
4: 와, 네가 탈 뗏목을 만들었어.
1: 역시 우리 주마 멋지다.
4: 고마워.
0: 빌리시아, 무사하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퍼피구구단? 아니, 뽀삐구조대?
5: 퍼피구조대요!
0: 딱 말하기 직전이었는데.
2: 고생하셨어요. 어려운 일이 또 생기면 언제든 저희를 불러주세요.
0: 당장도 되니? 점프대회장까지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2: 물론이죠. 가자, 얘들아. 개구리랑 망아지가 벌이는 대결을 보러 가야지.
6: 자, 오늘 개구리 점프대회 참가자는 이제 딱 세 마리만 남았는데요. 영예의 1등은 우리 치카레타를 넘는 개구리입니다.
0: 둘 다 지더라도 울지 마. 우리 애가 워낙 잘 나가서 진 거니까.
6: 제자리 준비 뛰어.
0: 브로그스타, 뭐해? 뛰어, 뛰라니까. 장난 아니? 내가 마시는 발이 한 사발 줄게. 좀 이렇게 뛰라니까 뭐가 어려워.
6: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대회였죠.

0: 이제 끝낼 시간이네요. 착한 개구리는 일찍 집에 가야 되니까 이제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대회 1등은 공당 우승! 홀짝이랑 스마일리 선수 둘 다 축하해요.
1: 커피 구조대와 연어 구조작전. 됐다! 드디어 다 끝났어.
2: 우와! 이게 뭔데?
1: 나 최신 발명품. 아주 멀리서도 강아지 밥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거야.
3: 지금 시험해보자. 밥 얘기하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서. 냠.
1: 좋아. 모두 뒤로 물러나. 어? 집게팔. 아이고, 이렇게 막 퍼지면 안 되는데.
4: 이건 내 거.
2: 잡는다.
1: 강아지 밥 주는 기계 조금 더 손봐야겠다.
3: 좋기만 한데. 냠.
5: 서식지란 건 동물과 식물이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말해. 누구는 건조한 사막에 살고 어떤 애는 높은 나무에 살지. 졸졸 흐르는 강을 헤엄치며 사는 동물도 있고 바로 이 개구리처럼. 겁쟁이 거북이나 저 이상한 수달까지 말이야.
2: 우와, 짱이다.
1: 물고기도 여기가 집이에요?
5: 강 같은 민물엔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살아. 저건 연어인데 연어는 특별한 사연이 있어. 강에서 태어난 연어는 어른이 되면 강을 따라 하류까지 흘러가 그 다음 바다로 가서 살지.
2: 오, 그 얘긴 처음 들어요.
5: 자, 이제 더 환상적인 물고기 친구들을 찾아볼까?
6: 어디 가지?
2: 따라가자.
5: 천천히 가. 그러다 미끄러진다.
2: 비버가 만든 댐이 엄청나게 커요.
5: 그렇네. 비버 댐이 이어졌어. 여기서 저기로.
2: 뭐라? 물고기가 이 댐 때문에 못 지나가는데요?
5: 저걸 어쩌지? 연어는 먼 바다로 헤엄쳐 가야 하는데.
2: 연어야, 들려? 딴 데로 가. 이 길로는 바다에 갈 수 없어.
5: 연어가 헤엄쳐 갈 수 있는 다른 지류 같은 게 있을 텐데.
2: 연어야, 안 들려?
6: 어, 저긴 멀어서 내 말이 잘 안 들리나 봐. 가까이 가면 잘 들리지 않을까?
2: 안 돼, 알렉스. 거긴 위험해 보이니까 올라가지 마.
6: 이 정도쯤이야. 그치, 찍지가?
2: 거의 됐어. 자,
6: 발이 껴서 안 빠지네.
5: 위험하게 거긴 왜 올라갔어? 퍼피 구조대를 불러야겠다.
1: 좋아, 한다. 하나, 둘, 셋!
3: 이렇게 멋진 발명품은 난생 처음이야.
7: 역시 발명은 로키라니까. 네, 터보 선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5: 라이더, 문제가 생겼어. 알렉스가 혼자서 비버 댐에 올라갔다 발이 끼었어.
2: 난 괜찮아, 형. 나보다 이 연어가 더 문제야.
7: 연어?
5: 댐이 연어가 바다로 가는 길을 막았어. 물고기들이 지나가기엔 너무 크거든.
7: 걱정 마세요, 터보 선장님. 저희가 지금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8: 라이더가 부른다! 아!

있으면 방귀 끼는 거 조심해야겠다.

0: 다들 빨리 와줘서 고마워. 알렉스가 비버 때문에 발이 끼었대.
1: 안 돼!
0: 이 때문 연어가 바다로 가는 길도 막고 있거든. 근데 이게 비버들이 사는 집이라 뜯어내지도 못해.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스카이, 헬기를 타고 가서 안전벨트로 알렉스를 댐에서 들어올려줘.
1: 하늘을 나는 스카이!
0: 이번엔 러블, 넌 불도저로 강에 도랑을 파서 연어가 댐 옆을 지나가서 바다로 갈 수 있게 해줘.
2: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0: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구조대가 왔다.
1: 거기 가만히 있어, 알렉스. 우리가 꺼내줄게. 스카이, 알렉스랑 찍찍이를 안전한 데로 옮겨줄래?
0: 알았어, 대장.
1: 러블, 넌 이 강 옆을 쭉 따라가서 도랑을 파줘. 도랑으로 강물이랑 연어가 지나갈 수 있게 말이야.
2: 알았어.
3: 기발한 생각인데, 라이더. 작은 물길을 새로 파다니. 조심해, 라이더. 올라갔다가 와르르 무너지면 어쩌게. 저 비버댐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데.
0: 괜찮아, 형. 내가 가지를 치워볼게. 으, 이거 왜 이렇게 안 떨어져?
1: 도랑은 어떻게 되고 할 러블?
2: 아직 멀었어.
0: 와!
3: 이 연어들이 뭔 일이래? 왜 이렇게 몰려왔지? 얘네들 전부 다 어떻게 지나가게 할까?
2: 죄송해요. 아무리 빨리 가도 금방 안 끝나요.
1: 괜찮아, 러블. 물고기들이 이렇게 빨리 몰려올 줄 누가 알았겠어. 다른 방법을 쓰면 되지. 스카이, 후크 좀 내려줘.
0: 알았어, 대장. 후크!
1: 좋아. 양동이로 연어를 퍼올린 다음 저기 댐 건너편에다가 옮겨보자.
0: 한번 낚아볼게, 대장. 아싸, 성공이다.
3: 하늘을 날기엔 연어들이 너무 발딱대지 않나?
1: 네, 양동이 하나로 다 옮기긴 숫자도 너무 많고요.
3: 저 나무 덩어리 높이가 조금만 낮아도 연어들이 뛰어넘을 수 있을 텐데.
1: 아니면 더 높이 뛰어도 되죠. 로켓, 비버댐으로 와줘.
4: 초록에너지 출동.
5: 왔어, 라이더. 뭐부터 할까?
1: 좋아. 일단 이 트럭에 튜브랑 양수기 같은 게 있는지 한번 봐줄래?
5: 알았어. 근데 뭐에다 쓰게?
1: 네가 만든 강아지 밥그릇 채워주는 기계 있지? 연어를 옮기는데 그걸 한번 써보게. 너희도 보고만 있지 말고 도와줘.

0: 이 기발한 물고기 발사대 말인데 앞으로 다시 비버들이 강을 가로막으면 또 써먹을 수 있겠어. 고맙다 퍼피 구조대.
1: 고생하셨어요 터보 선장님. 또 강가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희를 부르세요.
2: 비버도 날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닥터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식물엔
7: 덥덥한 말.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넘버블럭스 친구들,
12: 고해라!
1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2: 20까지 합해! 우리 같이 놀자!
11: 5와 3이 만나면
12: 8이야!
11: 변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2: 함께 놀아요!
11: 넘버블럭스! 4대 가족!
1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2: 핏!
1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4: 락토핏.
1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6: 진동.
15: 얼굴엔
16: 순한
15: 눈물엔
16: 덤덤한
17: 순하게
16: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자, 도레미 탐험단, 이제 모험을 시작할까요?
1: 네!
0: 과제를 잘 마치면 이 카드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1: 우와! 도장 3개 다 받고 싶어요!
0: 좋아요. 첫 번째 과제로 캠핑장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볼까요?
1: 네!

두 번째 과제 완료. 이제 마지막 과제예요. 장작을 모아서 캠프파이어 준비하기.

0: 무슨 일이니, 도도?
1: 나비 사진을 못 찍어서 너무 아쉬워요, 볼트 선생님.
2: 도도가 참 아쉽겠구나. 대신 우리 마시멜로를 먹고 힘내볼까요?
3: 아, 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숲속에 가자!
6: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 만의 기장소.
5: 2층입니다!
6: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7: 얼굴엔?
5: 순하게!
7: 진물엔?
5: 덥덥한 말!
8: 순하게?
5: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여러분, 여기 보이는 게 바로 우주 왕복선이에요.
4: 우와, 진짜 멋지다.
5: 진짜 크다. 근데 우주까지 어떻게 날아가지?
4: 여기 왕복선 밑에서 아주 큰 힘이 나오거든. 그 힘으로 슝 하고 날아가.
3: 우와. 여러분, 우주에서는 이렇게 우주 비행복을 입어야 해요.
5: 우주복을 입고

0: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다고?
1: 응, 달림아, 너 꿈이 바뀐 거야? 저번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며.
0: 그전엔 경찰관이 되고 싶댔어.
2: 하긴, 그게 말이야, 우주비행복이 너무 멋져 보여서.
1: 달림이는 꿈이 많구나. 내 꿈은 아이돌 하나뿐인데.
0: 나도, 난 계속 과학자.
2: 맞다, 덜아, 과학자는 우주에 대해 많이 알지?
0: 그야, 그렇지.
2: 그럼 우주비행사 훈련 좀 시켜줘.
0: 훈련? 근데 힘들지 않을까?
2: 우주에 갈 수만 있다면 그까지 갚어. 도와줄 거지.
0: 그래.
2: 야호!
0: 공중에 매달리기! 무중력 우주에 익숙해지려면 매달리기를 잘해야 해. 달림아, 이렇게 해봐. 다음은 체력 기르기. 무거운 우주복을 입으려면 튼튼해야 해. 달림아, 힘내. 이번엔 정글에서 살아남기. 비행기가 정글로 추락한다면 불을 피울 줄 알아야 해.
2: 이따, 안 되겠어. 우주비행사는 너무 힘들어.
0: 응? 어? 우와, 소방차 멋지다.
2: 응? 그래, 나 소방관이 돼야겠어.
0: 또 바꾼다고?
3: 아, 이런 집이 아니야.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2: 엄마, 나 새로운 꿈이 생겨.
3: 생각이 안 나. 생각이.
2: 엄마가 바쁜가 보네.
1: 그래, 나중에 얘기해야겠다.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내 꿈을 꾸는 새

0: 달림아! 이게 뭐야?
1: 그거 어때요? 나 엄마처럼 건축가가 되려고요. 근데 소방관이랑 아나운서도 되고 싶고 꿈이 너무 많아 고민이에요.
0: 그렇다고 여기에 그림을 그리면 어떡해?
1: 그게... 죄송해요.
0: 다음부터는 엄마 물건엔 함부로 손대면 안 돼. 알았지?
1: 네. 어? 정글 탐험가? 이거 재밌겠다. 정글 호랑이 발견. 엄청 무섭고 엄청 먹는다. 응? 원주민인가? 손에 든 건? 우와! 뭘 잡아먹는 거지? 여기 정글엔 호랑이와 원주민이.
2: 언니 뭐해?
1: 어? 우와! 살려주세요!
2: 언니 같이 가!
1: 달림이 살려! 겨우 도망쳤네. 응? 우와! 여기에도 탐험할 게 많네. 어디 볼까? 어? 어? 어? 이게 뭐지? 어? 이건 엄마 그림 같은데? 엄마! 제가 뭔가를 찾았어요! 어? 어? 어디 가셨지? 와! 예쁜 집이네!
0: 달림아! 어?
1: 엄마!
0: 어? 와! 안 돼!
1: 어떡해!
0: 달림아! 조심해야지! 겨우 완성했는데...
1: 탐험가가 돼서 창고에 갔다가 이걸...
0: 이번엔 또 탐험가니? 탐험가면 밖에 나가서 놀아야지. 엄마 일을 망치면 어떡해.
1: 그게... 죄송해요.
0: 달림아! 여보세요? 그게... 조금 문제가 생겨서요.
1: 속상해.
3: 달림아, 무슨 일 있어?
1: 엄마한테 혼났어. 엄마 물건을 또 망가뜨렸거든. 난 왜 자꾸 꿈이 바뀌는 걸까? 편의도 거리도 꿈이 하나뿐인데. 근데 나는 진짜 내 꿈이 뭔지 모르겠어. 엄마에만 망가뜨리고.
3: 어? 이건 보물지도 같은데?
1: 창고에서 찾았어.
3: 진짜? 그럼 우리 보물 찾으러 가자.
1: 보물?
3: 그래, 이건 보물지도가 틀림없어. 어서 가보자.
1: 그럴까?
3: 봐, 우리 집이랑 비슷하잖아.
1: 그렇네, 마당도 똑같고 나무도 같은 데 있어. 그래, 엄마가 그랬어. 여기가 옛날엔 할아버지 집이었는데 나중에 새로 지었다고. 지도가 맞다면 여기에 묻혀 있을 거야.
3: 응, 얼른 파보자.
1: 자, 어? 이게 뭐지? 엄마, 엄마!
0: 달림아, 아깐 엄마가 화내서 미안. 요즘 일 때문에 예민해져서. 아까 그 집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만들려고 했어.
1: 전 괜찮아요. 근데 엄마, 이거 보세요.
0: 이걸 어디서?
1: 제가 찾았어요. 엄마의 보물 상자.
0: 어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1: 여기 그림 보고 엄마 건 줄 알았어요.
0: 맞아, 너만 할 때 이런저런 꿈꾸면서 갖고 놀던 보물들이야. 그러고 보니 엄마도 꿈이 참 많았었네. 달림이 너처럼.
1: 정말요?
0: 그래.

0: 엄마를 구했어.
1: 엄마 숨 막혀.
0: 미안. 이번에 회사에서 새로 짓는 집이 동화 같은 집인데 잘 생각이 안 났거든. 근데 이 그림이 해결해 줄 것 같아. 어릴 적 엄마 그림을 보니 딱 맞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1: 엄마 어릴 때 그림이 도와준 거네요?
0: 아니, 달님이가 도와줬지. 고마워.
1: 엄마, 저 새 꿈이 또 생겼어요.
0: 뭔데?
1: 댄서요. 신나게 춤추면서 놀고 싶어요.
0: 멋있는 볼. 엄마도 같이 출까?
1: 야호, 신난다.
0: 사랑해, 달님아.
1: 사랑해요, 엄마.
2: 얘들아, 빨리 와. 왜 이렇게 느려? 너희도 빨리 두발 자전거 배워. 훨씬 빠르고 재밌단 말이야.
3: 나도 배우고 싶긴 한데 아직 좀 무서워.
4: 나도.
0: 얘들아, 어? 이제 집에 가야지.
5: 네. 네.
2: 야호.
1: 우리 아이스크림 놀이하자. 달콤아, 아이스크림 먹으려면 동전을 넣어야 해.
6: 동전?
1: 그래, 여기다 동전을 쏙 넣고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골라서 누르면 자. 그래.
0: 그나저나 아빠가 오늘도 많이 늦네.
3: 아빠 요새 너무 바쁜 것 같아요.
7: 여보, 얘들아, 아빠 왔다. 오늘도 잘 놀았어?
1: 네.
0: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7: 요즘 주문이 너무 많네. 아, 피곤하다.
1: 아빠.
7: 어?
1: 이거 드실래요? 이건 힘이 나는 아이스크림이에요.
7: 힘이 나는 아이스크림?
1: 네, 제가 여기다 주문을 걸었거든요. 아빠, 힘내세요. 얍.
7: 그래? 어디? 오! 정말 힘이 불끈 나는데?
1: 그쵸.
7: 역시 아빠 생각해주는 건 달리미밖에 없다니까.
1: 자, 그래. 이제부터 이건 마법의 아이스크림 자판기야. 이건 기분이 좋아지는 아이스크림. 이건 남을 이해하는 아이스크림. 이건 머리가 맑아지는 아이스크림.
2: 이건 힘이 솟아나는

0: 바꿀까? 고마워.
1: 생각이 안 나.

0: 두발 자전거 언제 배웠어?
1: 주말에 배웠대.
2: 어려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금방 되더라고. 어때?
0: 우와, 잘 탄다.
2: 아빠가 잘 탄다고 새 자전거도 사줬어.
0: 좋겠다, 부러워.
1: 달림아, 너도 빨리 배워.
0: 응, 나도 배울래.
3: 자, 다 됐다.
4: 보조바퀴를 벌써 뗀다고?
0: 네, 저도 이제 두발 자전거 탈 거예요. 친구들도 다 타거든요.
4: 좀 위험하지 않을까?

0: 걸까?
1: 에이, 괜찮아. 연습하면 돼. 자, 다 됐다. 어서 타봐.
2: 네.
0: 아빠가 잡아줄게. 헬멧 잘 썼지?
2: 네.
0: 보호대 잘 찼고?
2: 그럼요.
0: 장갑도?
1: 여보, 괜찮대도.
0: 자, 천천히, 천천히.
2: 알겠어요.
0: 달림아, 괜찮아?
2: 네, 괜찮아요. 쉬운 게 아니네.
1: 처음이니까 그런 거야. 다시 해봐.
0: 달림아! 달림아, 안 다쳤어?
2: 네.
1: 안 되겠다. 좀 넓은 데로 가야겠어. 자, 이제 가볼까?
2: 네.
1: 간다.
2: 엄마, 넘어질 것 같아요.
1: 괜찮아. 겁먹지 말고 천천히. 그래, 잘하네.
2: 엄마, 저 이제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1: 자, 그럼 살짝 손을 놔볼까?
2: 네. 된다. 야호.
1: 달림아! 달림아! 괜찮아, 달림아?
0: 이런,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많이 놀랬지?
2: 네.
1: 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엄마도 얼마나 많이 넘어졌었는데.
2: 친구들은 저렇게 잘 타는데.
3: 달림아, 너도 탈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봐.
2: 그럴까? 좋아, 해보자.
3: 달림이 화이팅!
2: 아니야, 무서워.
3: 괜찮아, 할 수 있어.
2: 그게... 아니야, 도저히 못하겠어.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도 자전거 잘 타고 싶은데.
3: 달림아!
2: 어?
3: 자, 이거!
2: 응? 이게 뭐야?
3: 용기가 나는 아이스크림!
2: 어?
3: 네가 그랬잖아! 이건 마법!

0: 달림아, 조금만 더 힘내.
1: 네, 끝까지 해볼게요.

0: 더 재미있어.
1: 그래, 나도. 고마워, 달토끼야. 나 이제 자전거 잘 탈 수 있어. 네가 용기 나는 아이스크림을 줘서 그런 것 같아.
0: 네, 아니야. 그건 네 덕분이야.
1: 내 덕분?
0: 그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연습했잖아. 그래서 잘하게 된 거야.
1: 그런가?
0: 자, 어? 이거.
1: 뭐야?
0: 이제 잘 시간이잖아. 이건 호 잘 자는 아이스크림.
1: 그래, 호 잘 자고 내일 또 신나게 자전거 타야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순하게
4: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질성.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순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2: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넷, 다섯, 여섯, 일곱. 숫자 7이다.
1: 그래서 칠성무당벌레라고 해.
0: 얘 이름이에요? 귀엽다.
1: 그렇지. 그리고 진딧물도 엄청 잡아먹어줘. 식물이 아프지 않게 말이야.
0: 엄청 좋은 친구네요.
1: 맞아.
0: 안돼, 달콩아. 벌레가 놀라잖아.
2: 미안.
0: 어? 아빠, 애기 무당벌레가 이상해요. 음? 몸이 뒤집힌 게 죽었나 봐.
2: 죽지 마.
1: 죽은 게 아니고 죽은 척 하는 거야. 위험에 처하면 이렇게 죽은 척해서 자기를 보호하거든.
0: 진짜요? 놀래라.
2: 놀래라.
0: 아빠, 우리 얘 집으로 돌려보내줘요.
2: 얼른. 어? 엄마한테.
1: 그럴까?
0: 근데 손으로 만지면 또 놀랄 텐데. 저게 좋겠다. 풀잎에 있는 걸 옮기는 것처럼 조심조심.
2: 조심조심.
0: 아빠, 여기가 좋겠어요.
1: 그렇네.
0: 이제 놓아줄게요. 잘 가, 애기 무당벌레야. 다시는 길 잃으면 안 돼.
2: 안 돼.
0: 따라간다. 엄마 찾아가나 봐요.
1: 잘 가라고 손 흔들어 줄까?
0: 잘 가.
2: 잘 가.
0: 나 오늘 아주 멋진 일을 했다.
3: 멋진 일?
0: 응, 애기 무당벌레가 길을 잃었는데 내가 풀밭에 놓아주고 왔지.
3: 우와, 진짜 멋진데? 꼭 구조대 같아.
0: 구조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막 달려가서 도와주는 거?
3: 응, 맞아.
0: 나 꼭 구조대가 돼보고 싶었는데.
3: 그럼 우리 구조대 놀이할까?
0: 그래, 재밌겠다. 그럼 이름이 있어야겠지. 좋아! 달달 구조대!
3: 달달 구조대?
0: 너랑 내 이름을 따서.
3: 우와, 정말 멋지다. 엄청 달달할 것 같은데.
0: 그치? 그럼 시작해볼까?

0: 다 됐다.
1: 우와, 뱅기다.
2: 날린다.
1: 야, 뱅기. 뱅기, 뱅기. 벌레, 벌레. 어?
2: 벌레라고? 엄청 작고 귀엽다. 애기 무당벌레인가 봐.
1: 애기?
2: 응, 달콤.

0: 토끼야, 오늘 정말 뿌듯했어. 누구를 돕는 건 엄청 행복한 일인 것 같아. 내일도 친구들 많이 많이 도와줘야지. 잘 자, 달 토끼야.
1: 응, 잘 자. 야호, 성공! 달림아, 네 차례야. 어, 못 찾아?
0: 그게... 찾았다! 출동! 안녕?
1: 안녕?
0: 너 유나 맞지? 이번에 새로운! 그런데 왜 혼자 있어?
1: 그게... 아직...

0: 꽃도 없고.
1: 우와, 손에 그 꽃 예쁘다.
0: 엄마가 사준 거야. 친구들이랑 같이 놀라고.
1: 이 스티커 나도 좀 봐도 되니?
0: 그럴까? 이건 공룡, 자동차,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 스티커야.
1: 우와, 예쁘다.
0: 너도 붙여줄까?
1: 정말? 좋아. 여기 붙여줘.
0: 그래.
1: 어때?
0: 예쁘다.
1: 얘들아, 봐봐. 유나가 스티커 붙여줬어.
2: 어디?
3: 말해.
2: 재밌겠다.
1: 우와, 예쁘다. 나도 붙여보고 싶은데. 유나한테 해님 스티커도 있어. 별이가 좋아하는 자동차 스티커도 있고.
2: 진짜?
0: 나도 붙여줘.
2: 나도.
4: 여기 붙일래.
1: 난 여기.
0: 그래. 알았어. 유나야, 고마워.
2: 멋지다.
4: 고마워.
1: 예쁘다.
2: 신난다.
5: 별이다. 유나야, 고마워.
1: 유나야, 스티커 거의 다 썼네.
0: 괜찮아. 덕분에 애들하고 친해졌는걸. 실은 아깐 진짜 집에 가고 싶었다. 근데 네가 말 걸어줘서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 고마워.
1: 다행이다. 실은 유나야. 내가 달달 구조대거든.
0: 달달 구조대?
1: 응.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구조대 말이야.
0: 우와, 멋지다. 그거 나도 하고 싶다.
1: 너도? 좋지. 달달 구조대 출동! 이제 안 아플 거야. 자, 그만 일어나.
4: 고마워, 달림아. 너희가 치료해줘서 이제 안 아파.
0: 우린 달달 구조대거든.
4: 달달구? 초콜릿 이름 같은데?
1: 뭐?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와주는 구조대야.
4: 아, 그런 거면 나도 할래. 재밌겠다.
1: 그래.
4: 그럼 누구를 돕지?
2: 어디 갔지? 분명 여기 뒀는데.
1: 별이야, 뭐 잃어버렸어?
2: 아빠가 사준 공룡 연필이 없어졌어. 엄청 아끼는 건데.
1: 많이 속상하겠다. 하지만 걱정 마. 우리 달달 구조대가 찾아줄게.
2: 정말?
5: 달달 구조대? 그거 하면 별이 연필 찾아줄 수 있는 거야?
1: 그럼.
5: 그럼 나도 할래.
2: 나도 시켜줘.
1: 나도? 찾는 놀이 너무 좋아.
0: 나도.
1: 좋았어. 그럼 별이 연필을 찾아서

0: 진짜?
1: 어디? 다리다 뒤에.
2: 뒤에? 어디 어디?
1: 아니, 나 뒷주머니에.
2: 어?
1: 여기 있었네. 찾았다.
2: 뭐야?
3: 주머니 있었잖아.
1: 얘들아, 아니 달달구조대 고마워.

0: 재밌어.
1: 뿌듯해.
2: 그러자 우리는 영원한 달달구조 되니까.
3: 야호. 달달구조 대.
1: 우와. 우와. 달림이랑 캠핑을 간다니 너무 신난다.
2: 나도 나도 너무 좋아. 별이 너는?
4: 글쎄. 집 밖은 좀 불편할 것 같은데.
2: 그런데 무슨 짐을 이리 많이 가져온 거야?
4: 응, 읽을 책하고 잠옷, 침낭이랑 모기랑 스프레이.
1: 저기 온다!
2: 우와! 응? 캠핑카다!
1: 우와! 진짜 크다!
5: 얘들아, 아빠가 캠핑카를 빌려와.
1: 어? 내가 먼저 할 거야!
5: 다들 신이 났네.
6: 나도 타고 싶어.
7: 그래?
2: 우와, 멋지다.
1: 너무 좋다. 쇼파도 푹신해.
2: 얘들아, 여기 침대도 있어.
4: 우와, 차에서 물도 나오고 진짜 신기해.
2: 여기 화장실도 있네.
1: 냉장고도 있고.
2: 야호. 우와, 좋다. 꼭 집 같아.
7: 맛있는 간식도 잔뜩 챙겨왔으니까 신나게 놀다 와.
1: 네.
6: 밀크도 간식 먹어.
5: 자, 그럼 슬슬 출발해볼까?
3: 캠핑장으로 출발!

0: 맛있다.
1: 최고예요. 밖에서 먹으니 더 맛있어요.
2: 이따 저녁은 바비큐 파티니까 기대하라고.
1: 어? 밀크 벌써 다 먹었네. 이제 물 마시자.
3: 달림아, 어? 우리 빨리 먹고 나비 보러 가자. 꽃도 보고.
1: 그래, 술래잡기도 하자.
3: 좋아, 좋아.
1: 별이, 너는?
4: 난 사양할게. 조용히 산책하고 싶다고.
1: 별이야, 괜찮아?
4: 밀크, 물을 엎으면 어떡해. 난 옷 젖는 거 싫단 말이야. 어, 비잖아.
2: 나... 얘들아, 차 안으로 들어가. 얼른.
1: 뭐야,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아빠, 오늘 날씨 좋을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2: 아, 그러게. 오늘 비 예보는 없었는데.
4: 계속 올 것 같은데요.
1: 밀크, 못 나가. 밖에는 비가 온다고.
3: 아, 나가서 놀고 싶다.
4: 심심하면 이거 읽을래?
3: 아니, 오늘은 우리가 사랑할게.

0: 아빠, 뭐 재미난 거 없을까요?
1: 글쎄다, 비가 많이 와서 나갈 수가 없으니.
2: 달림아, 나 너무 심심해.
0: 나도.
3: 책이라도 보라니까.
0: 별아, 응? 달팽이는 비가 오면 나온댔지.
3: 응, 맞아.
4: 우와, 그럼 밖에 달팽이가 있겠다.
0: 맞아, 맞아.
3: 달팽이? 나갈 수도 없는데 어쩌라고.
0: 그러네.
3: 난 어쩌는 거 정말 질색이거든.
0: 응? 밀크야.
4: 밀크가 벙크를 뒤집었다네.
0: 밀크야, 조심해. 어? 아빠, 이건 뭐예요?
1: 그거 야외에서 놀 때 쓰려고 가져온 비닐인데 쓸모없게 됐네.
0: 그래,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4: 좋은 생각?
0: 응.
5: 드디어 끝냈다.
3: 어? 비가 오네? 애들은 잘 놀고 있으려나?
0: 비닐을 선에 맞춰 잘라서
1: 우와.
0: 테이프를 잘 붙여주면 다 됐다!
4: 나 어때? 멋지지?
1: 비닐봉투로 만든 것 치곤 꽤 그럴싸한데?
0: 아빠, 이제 나가도 되죠?
1: 괜찮겠어?
0: 그럼요!
1: 그럼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또...
4: 밀크가 나갔어!
0: 얘들아, 우리도 나가자!
3: 난 사양할게. 너희들 먼저도...
1: 비 맞는 게 저렇게 좋을까? 안 그러니 별이야?
3: 그러게요. 비 맞으면 축축하고 흙도 옷을 못 보.
1: 별이야, 아저씨가 좀 이따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3: 네.
0: 밀크, 거기서! 밀크, 이 녀석 잡았다! 우와, 이건...
3: 역시 안 되겠어. 접는 건 진짜 싫어.
0: 달림아. 별이야, 같이 놀자.
4: 엄청 재밌어.
3: 그래도 못 접는 건 싫다.
5: 야, 밀크.
3: 옷이 다 좋... 괜찮잖아.
0: 우비를 입어서 괜찮아. 놀 거지? 자, 어서 가자.
5: 천천히 가!
3: 우와, 대왕 달팽이다!
0: 우와, 귀엽다! 근데 비를 맞네?
3: 달팽이는 원래 비를 좋아해.
0: 그래?
3: 몸이 마르면 안 돼서 물길을 찾아 나오거든.
0: 우와, 그렇구나.
3: 대왕 달팽이를 다 보다니.
4: 별이야, 너 발 밑에.
0: 지렁이도 별이를 좋아하나 봐.
4: 지렁이다.

0: 다들 잘 먹으니 좋네.
1: 아빠, 비 오는 날 캠핑도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최고예요. 별이 난 어땠어?
2: 나도 좋았어. 책에서만 봤던 대왕달팽이도 보고 개구리도 보고
3: 지렁이도 봤잖아.
1: 그만 좀 해. 저거 봐요.
0: 우와, 무지개가 떴네.
1: 아빠, 우리 다음에 또 와요.
0: 그래, 다음엔 비가 진짜로 많이 오는 날로 하자. 어때?
4: 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뽀로로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11: 어서오세요 공주님.
10: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캐슬.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6: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굿소! 클릭소! 얼마세가?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굿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굿소!
3: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 가족.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식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0: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고마워. 이걸로 비눗방울 만드는 것 좀 볼래?

너는 어디 간 거야? 토끼야! 곰은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어쨌든 뭐 상관없어. 이제 내가 만든 비눗방울 좀 봐봐.

물을 못 불어. 아, 도끼? 신나게 놀다가 날아가 버렸는데? 진짜라니까? 곰아, 이걸로 진짜 큰 걸 만들 수 있는 거지?

저기 곰아, 아야 했어.

여기 책에 보면 쇠기풀은 위험하지 않대. 금방 낫는다고 써있네. 좋아. 한번 볼까? 그래도 우리 아가 다른 대학 보면 안 되니까. 불이 부을 수도 있다고?

콧물도 나오나 봐. 배가 풍선처럼 불룩해짐. 아이고, 우리 아가 상태가 심각한데. 귀가 축 터지고 콧소리가 날 수 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볼거리에 걸렸네. 지금 필요한 건 빠른 응급처치.

아직 안 됐어. 우리 아가 아직도 콧소리가 나는걸? 오늘 때면 안 된다.

돼지야, 이제 어때? 좀 나아졌어? 저기 얘들아, 우리 아가 왜 이렇게 축 처진 걸까?

말이 맞지, 곰마? 약이 효과가 있네. 안 그래? 곰마, 기침 소리가 좀 수상한데? 한번 볼까?

어디서 구한 파인애플이야? 아, 알았다! 제가 잃어버린 거네!

기다려보라니까. 토끼가 잃어버린 걸 수도 있어. 곰내 정원에서 훔쳐간 다음에 잃어버린 거라고.

훔친 게 맞다면 이 파인애플은 곰 거잖아.

아니야, 잠깐만. 곰이 이런 걸 키운 건 본 적이 없다고. 이건 곰의 조카가 보는 게 틀림없어. 중국에서 온 거라고. 중국에는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잖아.

거야? 아, 지금 아주 바쁘다는 거지? 그럼 내가 대신 돌려줄게. 어디 보자. 안에 뭐가 들었을지 궁금한데? 판다 사진이잖아. 파인애플은 마샤꺼 판다가. 아하! 이제 뭔지 알겠네. 얘들아, 얘들아! 기쁜 소식이야. 봐! 알고 보니 나한테 온 선물이었어. 너희도 나랑 같이 먹자.

이해가 안 되네. 염소가 대체 어디로 간 거지? 냄새 맡고 시작해.

어디 있지? 계속 찾아보는 게 좋겠어. 우리 염소 본 적 없어? 그래, 외계인이 장난친 게 틀림없네. 그 시간에 내 염소나 찾아.

근데 거기 위에선 우리 염소 못 봤어? 외계인이라더니 대체 이게 뭐야?

잃어버린 우리 염소를 마침내 찾았어. 뭐야, 마당에 풀로는 만족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도망쳐서 이웃집 밭까지 와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였어?

0: 이번엔 대체 또 어디로 사라진 거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닥터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7: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8: 지당하신 말씀.
9: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3: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온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베이비 핑크.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거인이 된 꽁지. 하나, 둘, 셋.
8: 난 어디 숨지? 아, 저기 숨어야겠다.
7: 아홉, 열. 이제 잤는데.
8: 아, 반달곰 아저씨였.

0: 컸구나. 너무 커서 바위인 줄 알았네.
1: 어디 보자. 방금 누가 지나간 것 같은데.
0: 하마터면 들킬 뻔했네. 아야야. 어? 이건 뭐지? 아, 이 안에 숨으면 되겠다. 우와, 정말 넓다. 여기 있으면 마지 형이 못 찾겠는걸. 좀 졸린데.
2: 엄마!
3: 어? 꽁지가 숨바꼭질 하다가 사라졌어요.
2: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4: 뭐? 우선 숨바꼭질 하던 곳으로 엄마를 데려다 줄래?
2: 네! 네.
5: 일어나! 일어나라고! 일어나라니까!
0: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누구세요?
5: 너야말로 누구냐?
0: 저는 꽁지예요.
5: 왜 이곳에 들어온 거지?
0: 그게 숨바꼭질하다 그랬어요.
5: 와?
0: 어? 쉽게 응? 끊어지잖아? 죄송해요.
6: 저것 좀 봐.
5: 밧줄을 끊었어.
0: 혹시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요. 괜찮아요.
7: 모두 진정하세요. 꽁지라고 했지? 여긴 흰개미들의 성이고 난 이 왕국의 여왕이야. 네가 들어와서 우리 흰개미들이 아주 많이 놀랐단다.
0: 아, 전 주인이 없는 동굴인 줄 알고 괴롭히려는 게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7: 좋아, 사과를 받아주지. 하지만 이대로 두면 벽의 금이 더 심해질 거야. 꽁지 네가 성을 고쳐주겠니?
0: 네! 열심히 해볼게요.
5: 공지야, 저 위에도.
0: 응? 네. 자. 다행이다.
8: 공지야.
9: 공지 너무 멋져.
0: 이제 여기만 바르면 끝나.
5: 거인꽁지 최고다.
8: 우리였으면 며칠이나 걸렸을 텐데. 대단해.
0: 뭘,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9: 꽁지야.
4: 꽁지야, 엄마가 얼마나 찾았다고.
7: 아, 까투리 가족이 오셨군요. 여기 거인꽁지가 금이 가고 부서진 우리 성을 고쳐주고 있었어요.
4: 어머, 정말요?
7: 우리 꽁지 대단한데?
8: 재밌었겠다.
0: 저희가 더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7: 우리 꺼병이들이 도와준다면 더 빨리 끝날 것 같은데?

0: 마병이들을 우리 흰개미들의 친구로 선포하노라.
1: 냄새 괴물이 나타났어요.
2: 얘들아, 우리 미끄럼틀 다녀.
3: 좋아.
4: 이게 무슨 냄새지?
5: 어? 저기 봐봐.
4: 놀이터에 왜 쓰레기가 있지?
6: 도대체 누가 이런 거야?
2: 이상하다. 처음 보는 발자국인데.
6: 어쩌면 이건 냄새 괴물의 짓일지도 몰라.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커다란 몸에 무시무시한 눈을 가진 냄새 괴물 말이야.
2: 너무 무서워.
4: 그런 괴물이 어디 있어?
2: 냄새 괴물!
6: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오, 꺼병이들 안녕.
2: 냄새 괴물이 나타났다.
6: 냄새 괴물? 이게 무슨 냄새야?
4: 얘들아 같이 가.

0: 얘들아. 조금만 자.
1: 얘들아, 무슨 일 있어?
2: 냄새, 그머니.
1: 그런데 마지는?
2: 저기, 마지야!
3: 조심해요, 엄마! 냄새 괴물이에요!
1: 냄새 괴물? 혹시 바다거북 아저씨 아니세요?
2: 냄새 괴물이 바다거북 아저씨라고요?
1: 어머, 쓰레기가 잔뜩 있잖아? 잠시만 기다리세요.
4: 아유, 정말 고마워요. 쓰레기들이 잔뜩 묻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나 때문에 많이 놀랐지. 쓰레기가 가득한 바다를 지나다 그만 이런 오물을 뒤집어 쓰게 됐거든. 너희한테 쓰레기 좀 떼어달라 부탁하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졌지 뭐냐.
5: 저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죄송해요.
4: 아니야, 아니야. 너희 탓이 아닌걸. 그나저나 이 근처에 씻을 만한 곳이 있을까?
2: 네, 저희가 냇가에 모셔다 드릴게요.
4: 아, 시원하다.
6: 아저씨는 등껍질까지 손이 닿지 않으니까 꺼병이들이랑 친구들이 좀 도와주는 건 어떨까?
7: 네, 좋아요. 야, 야, 야. 재밌겠어.

0: 얘들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다음에 또 보자.
1: 네, 꼭 다시 만나요.
0: 안녕.
2: 안녕.
3: 자, 그럼 이제 바닷가 청소를 시작.

0: 시작해볼까?
1: 네! 아기 북극곰의 엄마 찾기 대모험 1부. 우리 집 완성!
2: 우와!
3: 얘들아, 괜찮니?
4: 조금만.
1: 우와! 아차가!
5: 엄청 나게 커다란 오름이네.
1: 어디서 나타난 거지?
3: 이건 북극에서 온 빙하인 것 같은데?
6: 엄마, 빙하가 뭐예요?
3: 빙하는 북극에 있는 커다란 얼음 덩어리야. 아무래도 북극에서 여기까지 떠내려왔나 보네.
1: 우와.
5: 이게 무슨 소리야지?
1: 얘는 누구지?
3: 북극에 사는 북극곰이구나. 빙하 위에서 잠들었다가 여기까지 왔나 봐.
1: 안녕, 북극곰아. 우린 꼬병이들이야.
7: 안녕.
1: 안녕, 나 꼬미.
5: 이름이 꼬미인가 봐.
3: 내려오고 싶었구나.
1: 재밌다.
5: 꼬미 좀 봐.
3: 꼬미가 모래가 신기한 모양이구나. 북극엔 이런 모래사장이 없거든. 꼬미야, 그런데 엄마는 어디 있니?
1: 엄마 어딨어?
3: 저런, 북극에서 혼자 떠내려온 모양이구나.
1: 걱정 마, 꼬미야. 우리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6: 엄마. 그런데 북극까지 어떻게 가지?
5: 여기서 엄청 멀잖아.
1: 저건 펭귄이 탄 비행기잖아. 펭귄아!
6: 얘들아! 그러니까 이 아기 북극곰을 북극에 데려다주자는 거구나.
8: 문제없지. 다 같이 북극으로 떠나자.
3: 정말 고맙습니다, 펭귄 아저씨.
8: 뭐요? 그럼 북극으로 떠날 준비를 해볼까?
7: 네!
8: 자, 모두 비행기에 탑승해주세요.
1: 비행기. 아이고.
6: 자, 그럼 북극으로 출발!
7: 출발!

0: 드디어 북극에 도착했어.
1: 북극이다!
2: 우리 집.
3: 자, 이제 착륙합니다.
4: 괜찮니?
1: 네!
5: 누군가 했더니
2: 맞아, 코끼리 아저씨.
5: 곰이 친구들인가 보구나. 북극에 온 걸

0: 환영한다. 네.
1: 정말 고마워요, 바다코끼리 아저씨.
0: 뭘요?
2: 바다코끼리 아저씨, 엄마, 우리 엄마 어딨어?
0: 엄마를 못 만난 거야?
3: 북극곰 아줌마는 널 찾으러 갔어.
2: 꼬미를 찾으러 가셨다고요? 아기 북극곰의 엄마 찾기 대모험 2부.
3: 북극곰 아줌마는 널 찾으러 갔어.
2: 꼬미를 찾으러 가셨다고요?
0: 그게... 꼬미가 인간들의 배에 타고 있는 줄 알고 그만...
1: 아가야!
3: 북극곰 아줌마! 북극곰 아줌마가 타러 간 배가 저거야!
2: 북극곰 아줌마를 찾으러 가자!
4: 그래!

0: 꼬미야, 어딨니? 꼬미야! 꼬미야, 엄마가 왔어. 꼬미가 아니잖아.
1: 배 타기 딱 좋은 날씨네.
2: 아, 자네 방에 곰인형이 있던데?
3: 딸아이 선물이야. 북극 곰을 좋아해서 말이야.
4: 북극 곰 왔다! 엄마!
5: 뭐야? 어? 새들이랑 펭귄, 북극 곰까지?
1: 잡아라!
0: 아가 목소리잖아. 꼬미야!
5: 거기서!
1: 잡아라!
5: 좋아, 다 같이 해보자.
1: 양자,

0: 우리아가 괜찮니?
1: 엄마. 우와, 엄마를 만났어.
2: 아기 북극곰을 찾으려고 배에 탔나 봐.
0: 엄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3: 잘 지내.
4: 안녕.
0: 북극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어요.
2: 너희 집이 사라지지 않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노력할게.

0: 그게 또 올 수 있겠죠?
1: 빙하가 녹지 않게 우리 모두 노력하면 또 올 수 있을 거야.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질병!
2: 얼굴엔
3: 순한 길갱!
2: 줄무랑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같은 이야기 슥슥 들이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8: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9: 아빠 저게 뭐야?
10: 글쎄.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2: EBS IN 포키제?
13: 네.
1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5: 클릭소! 클릭소! 얼마세가?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5: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16: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5: 클릭소!
16: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족!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0: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0: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준모란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엑스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킹.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9: 안녕.
10: 재밌게 공부해요.
11: 와, 놀이터다.
12: 빙글빙글 쌩쌩.
13: 정면버스 개지면 놀이터.
14: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15: 내일 놀자.
1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7: 핏핏핏
18: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9: 매일매일 락토핏.
1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0: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가득 피타젤리.
21: 옳지.
20: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21: 옳지.
22: 우리 모두
23: 옳지.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24: 얼리면 더 맛있어.
25: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26: 커피 구조대와 개구리 점프대회.
27: 스마일리 스마일리. 야, 너 어디 갔어?
26: 너 지금 뭐해?
27: 오늘이 개구리 점프대회여서 내 개구리 선수가 필요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26: 혹시 등 뒤에 그거
27: 어? 스마일리 왜 모른 척했어? 어? 내가 기분이 안 좋나? 점프대회에서 잘 뛰어야 할 텐데.
26: 걱정하지 마. 우리가 개구리 훈련 도와줄게.
27: 너희가?
26: 어.
27: 그래.
26: 어?
27: 아, 고마워 얘들아. 우리 스마일리도 고맙대.
28: 치카레타야, 우리 귀여운 아기 공동 심판. 오늘은 엄마랑 개구리 점프대회 우승자 이름을 부르러 가는 거야. 위니 위닝턴 씨? 여긴 뭐하러? 아, 뭐라 한 게 아니라요. 우리 마을엔 무슨 일요?
29: 아니, 제가 온 이유는 뻔한 거 아니에요, 시장님. 상사로 왔죠. 오늘 점프대회라면서요.
28: 어머, 정말 멋진 망아지네요. 근데
29: 멋지죠? 우리 필리시아는 자랑이 아니고 나가는 대회마다 우승한 아이예요. 이빨도 정말 새하얘서 바로 요 이빨을 따그닥치어 광고 모델도 했고요.
28: 참 대단하네요. 근데
29: 필리시아? 챔피언은 어떻게 점프하는지 한번 보여줄까?
28: 아니, 멈춰요! 광장나무 울타리를 뛰어넘는 건 금지예요. 안 돼! 내 틀렸다! 아이고, 우리 금쪽이까지!
29: 아이고, 저런 못난 울타리 넘느라 고생했어. 어차피 우승은 너겠지?
28: 위니 씨,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건 망아지 점프대회가 아니라 개구리 축제인데 어떡하죠? 개구리 점프대회라고요.
27: 우리 폴딱이 잘한다! 점프대회 나가려면 몸을 풀어야지!
29: 아니, 저도 당연히 알죠. 제가 여기 얘를 데려온 건, 필리시아가 개구리 좋아해요. 말 나온 김에 이 촌구석은 어디로 가야 개구리가 사는 연못이 나오나요?
28: 뭐, 연못은 저쪽이긴 한데 한번 가보세요. 근데 대회가 곧 시작하는데 그럴 틈이 있을까요?
29: 그걸 걱정하셔. 저 위니 위닝턴이에요. 출발선에 이름이나 써나요? 뭐 이런 걸 갖고 점프 잘하는 개구리 한 마리 찾는 게 뭐 대수라고. 유난이야, 유난은. 야, 저기 안 비켜? 어디 길에서 펄쩍거리고 있어? 어, 그래, 내가 찾던 애는? 고고! 이제 나랑 같이 갈 시간이야. 어, 너 정말 잘 뛰네. 잡았다, 우리 개구리 대표 선수. 네 이름은? 로그스타. 안 돼, 내 트럭, 내 트레일러, 내 소중한 필리시아. 강아지들을 부르자. 걔네를 뭐라 하더라? 뽀삐공주?
26: 준비됐어, 마셜?
27: 좋아, 스마일리. 이어봐.
26: 진짜 잘 뛴다. 근데 이건 멀리 뛰는 대회인데 높이 뛰기라네.
0: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웬일이세요?
29: 너랑 뽀삐 어쩌구들이 와서 늪에 빠진 내 차랑고리 필리시아를 건져줄 수 있니? 서둘러, 나는 점프대회 우승하러 가야 해.
0: 한 번밖에 안 뵀는데 연락은 제대로 하셨네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3: 나이도 바쁩니다!
6: 조심해!
27: 개구리 대신 내가 뛰었으니까 강아지 니?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다들 빨리 와줘서 고마워. 위니 아주머니가 개구리 찾으러 숙지에 가셨대. 근데 아주머니 트럭이랑 말을 태운 트레일러가 진흙탕에 빠졌나 봐.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러블. 넌 크레인으로 위니 아주머니 트럭을 숙지에서 끌어내줘.
2: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그리고 체이스, 넌 견인고리로 저 트레일러를 끌어내고.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달려오나 했다. 난 얘 데리고 점프 대회 1등 해야 되는데 이게 대체 뭐야? 아우, 이 숙지는 대체 왜 이렇게 끈적거려?
1: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다 더 빠져요.
0: 어떻게 좀 해줘. 우리 애가 아직 저 안에 있거든.
2: 서둘러 체이스, 트레일러 고리를 풀어서 네 견인 고리에 연결하자.
3: 알았어 대장. 랑! 견인 고리. 트레일러는 풀어놔서 이제 당기면 돼.
0: 아유, 너도 엄청 잘 뛰어다니네 찰스. 너도 혹시 내 밑에서 선수로 뛸 생각 없니?
3: 저는 체이스인데요, 선수보다 구조대가 좋고요.
2: 잘했어 체이스. 이번엔 러블, 크레인으로 저 트럭을 잡아.
1: 진흙탕에 아예 잠겨서 낚시 한바탕 해야겠어. 제대로 물었는데?
2: 잘했어 러블, 이제 감아 올려.
0: 서둘러 얘들아, 시간 없어.
2: 치스, 얼른 트레일러를 끌어내자.
3: 견인고리 당겨.
1: 성공이야.
3: 좋았어.
2: 우와, 작전 성공. 이제 위니 아주머니가 대회에 나갈 수 있게 트레일러를 연결하자.
0: 빌리시아, 물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 그러다 깨끗한 발굽에 진흙 묻는다.
2: 착하지, 빌리시아.
0: 자, 이거 더러운 진흙 묻기 전에 딴 데로 옮겨야지 안 되겠어. 빌리시아?
4: 진짜 잘 뛴다.
0: 당연하지. 늑 뛰어넘기 대회 같은 건 어디 없나? 이 찐득찐득한 머드팩 같은 것도 뭐야?
2: 러블, 위니 아주머니를 일으켜줘. 주마, 이 숙지로 좀 와줄래?
5: 알았어 대장. 대항구조 주마 출동.
2: 제트스키 모드. 명조끼 작동.
0: 어우, 새로 산 승마 자켓이 엉망이 돼버렸네.
1: 제가 건져드려야 되겠는데요.
0: 어, 고마워. 이보다 좋은 크레인으로도 잡혀봤지만 말이야.
5: 누굴 구하면 돼?
2: 저기 필리시아란 망하자. 일단 저 속도를 따라잡아야겠지? 맞아. 그래서 어떻게든 멈춰야 해. 저 통나무를 쓰자.
5: 와, 네가 탈 뗏목을 만들었어.
1: 역시 우리 주마 멋지다.
5: 고마워.
0: 빌리시아 무사하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퍼피 구구단? 아니, 뽀삐 구조대? 아니, 그...
6: 퍼피 구조대요!
0: 딱 말하기 직전이었는데.
2: 고생하셨어요. 어려운 일이 또 생기면 언제든 저희를 불러주세요.
0: 당장도 되니? 점프 대회장까지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2: 물론이죠. 가자, 얘들아. 개구리랑 망아지가 벌이는 대결을 보러 가야지.
7: 자, 오늘 개구리 점프 대회 참가자는 이제 딱 세 마리만 남았는데요. 영예의 1등은 우리 치카레타를 넘는 개구리입니다.
0: 둘 다 지더라도 울지 마. 우리 애가 워낙 잘 나가서 진 거니까.
7: 제자리 준비 뛰어.
0: 브로그스타 뭐해. 뛰어 뛰라니까. 장난 아니. 내가 맛있는 파리 한 사발 줄게. 아우, 좀 이렇게 뛰라니까 뭐가 어려워.
7: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대회였죠. 이제 끝낼 시간이네요. 착한 개구리는 일찍 집에 가야 되니까 이제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대회 1등은 공동우승! 홀짝이랑 스마일리 선수 둘 다 축하해요.
8: 퍼피 구조대와 연어 구조작전. 됐다! 드디어 다 끝났어.
9: 우와! 이게 뭔데?
8: 내 최신 발명품. 아주 멀리서도 강아지 밥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거야.
1: 지금 시험해보자. 밤 얘기하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서 냠.
8: 좋아, 모두 뒤로 물러나. 어? 집게팔. 아이고, 이렇게 막 퍼지면 안 되는데.
3: 이건 내 거.
9: 잡는다.
8: 강아지 밥 주는 기계 조금 더 손봐야겠다.
1: 좋기만 한데. 냠.
4: 서식지란 건 동물과 식물이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0: 말해. 누구는 건조한 사막에 살고 어떤 애는 높은 나무에 살지. 졸졸 흐르는 강을 헤엄치며 사는 동물도 있고 바로 이 개구리처럼. 겁쟁이 거북이나 저 이상한 수달까지 말이야.
1: 우와!
2: 짱이다!
1: 물고기도 여기가 집이에요?
0: 강 같은 민물엔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살아. 저건 연어인데 연어는 특별한 사연이 있어. 강에서 태어난 연어는 어른이 되면 강을 따라 하류까지 흘러가 그 다음 바다로 가서 살지.
1: 오, 그 얘긴 처음 들어요.
0: 자, 이제 더 환상적인 물고기 친구들을 찾아볼까?
3: 어디 가지?
1: 따라가자.
0: 천천히 가. 그러다 미끄러진다.
1: 비버가 만든 댐이 엄청나게 커요.
0: 그렇네. 비버 댐이 이어졌어. 여기서 저기로.
1: 뭐라? 물고기가 이 댐 때문에 못 지나가는데요?
0: 저걸 어쩌지? 연어는 먼 바다로 헤엄쳐 가야 하는데.
1: 연어야, 들려? 딴 데로 가. 이 길로는 바다에 갈 수 없어.
0: 연어가 헤엄쳐 갈 수 있는 다른 지류 같은 게 있을 텐데.
1: 연어야, 안 들려?
4: 저긴 멀어서 내 말이 잘 안 들리나 봐. 가까이 가면 잘 들리지 않을까?
2: 안 돼, 알렉스. 거긴 위험해 보이니까 올라가지 마.
4: 이 정도쯤이야. 그치, 찍지가?
1: 거의 됐어. 야, 발이 껴서 안 빠지네.
0: 위험하게 거긴 왜 올라갔어? 퍼피 구조대를 불러야겠다.
4: 좋아, 한다. 하나, 둘, 셋!
5: 이렇게 멋진 발명품은 난생 처음이야.
6: 역시 발명은 로키라니까. 네, 터보 선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0: 라이더, 문제가 생겼어. 알렉스가 혼자서 비버 댐에 올라갔다 발이 끼었어.
1: 난 괜찮아, 형. 나보다 이 연어가 더 문제야.
6: 연어?
0: 댐이 연어가 바다로 가는 길을 막았어. 물고기들이 지나가기엔 너무 크거든.
6: 걱정 마세요, 터보 선장님. 저희가 지금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7: 라이더가 부른다!
8: 위험해!
2: 조심해, 마셜!
4: 너 그러고 있으면 방귀 끼는 거 조심해야겠다.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다들 빨리 와줘서 고마워. 알렉스가 비버 때문에 발이 끼었대. 이 때문 연어가 바다로 가는 길도 막고 있거든. 근데 이게 비버들이 사는 집이라 뜯어내지도 못해.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스카이, 헬기를 타고 가서 안전벨트로 알렉스를 댐에서 들어 올려줘.
2: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이번엔 러블, 넌 불도저로 강에 도랑을 파서 연어가 댐 옆을 지나가서 바다로 갈 수 있게 해줘.
3: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구조대가 왔다.
1: 거기 가만히 있어, 알렉스. 우리가 꺼내줄게. 스카이, 알렉스랑 칙칙이를 안전한 데로 옮겨줄래?
0: 알았어, 대장.
1: 러블, 넌 이 강 옆을 쭉 따라가서 도랑을 파줘. 도랑으로 강물이랑 연어가 지나갈 수 있게 말이야.
2: 알았어.
3: 기발한 생각인데, 라이더. 작은 물길을 새로 파다니. 조심해, 라이더. 올라갔다가 와르르 무너지면 어쩌게. 저 비버댐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데.
0: 괜찮아,

0: 잘했어, 스카이. 도랑은 어떻게 되고 할 러블?
1: 아직 멀었어.
2: 연어들이 뭔 일이래? 왜 이렇게 몰려왔지? 얘네들 전부 다 어떻게 지나가게 할까?
1: 죄송해요. 아무리 빨리 가도 금방 안 끝나요.
0: 괜찮아, 러블. 물고기들이 이렇게 빨리 몰려올 줄 누가 알았겠어. 다른 방법을 쓰면 되지. 스카이, 후크 좀 내려줘.
3: 알았어, 대장. 아, 후크!
0: 좋아. 이제 양동이로 연어를 퍼올린 다음 저기 댐 건너편에다가 옮겨보자.
3: 한번 낚아볼게, 대장.
2: 하늘을 날기엔 연어들이 너무 발딱되지 않나?
0: 네, 양동이 하나로 다 옮기긴 숫자도 너무 많고요.
2: 저 나무 덩어리 높이가 조금만 낮아도 연어들이 뛰어넘을 수 있을 텐데.
0: 아니면 더 높이 뛰어도 되죠. 로켓, 비버댐으로 와줘.
4: 초록에너지 출동! 왔어, 라이더. 뭐부터 할까?
0: 좋아, 일단 네 트럭에 튜브랑 양수기 같은 게 있는지 한번 봐줄래?
4: 알았어. 뭐에다 쓰게?
0: 네가 만든 강아지 밥그릇 채워주는 기계 있지? 연어를 옮기는데 그걸 한번 써보게.
4: 아하!
0: 너희도 보고만 있지 말고 도와줘.

0: 아들 이리와 착한 물고기들아 우리 한번 신나게 날아보자. 내가 여러 말을 좀 할 줄 알거든. 이 기발한 물고기 발사대 말인데 앞으로 다시 비버들이 강을 가로막으면 또 써먹을 수 있겠어. 고맙다 퍼피 구조대.
1: 고생하셨어요 터보 선장님. 또 강가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희를 부르세요.
2: 비버도 날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데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

0: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직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주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6: 클릭소!
2: 클릭소! 얼마될까?
7: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6: 클릭소!
7: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6: 재밌다! 자석으로만 있는 입체 세상.
2: 클릭소!
6: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죠.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3: 매일매일 락토핏.
1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직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주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자, 도레미 탐험단, 이제 모험을 시작할까요?
1: 네!
0: 과제를 잘 마치면 이 카드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2: 우와! 도장 3개 다 받고 싶어요!
0: 좋아요. 첫 번째 과제로 캠핑장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볼까요?
1: 네!

두 번째 과제 완료! 이제 마지막 과제예요. 장작을 모아서 캠프파이어 준비하기!

0: 무슨 일이니, 도도?
1: 나비 사진을 못 찍어서 너무 아쉬워요, 볼트 선생님.
2: 도도가 참 아쉽겠구나. 대신 우리 마시멜로를 먹고 힘내볼까요?
3: 아니!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길게.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5: 신나는 보라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7: 호비는 아프대요.
6: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8: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6: 보라로 유치원.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0: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1: 매일매일 락토핏.
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2: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13: 우리 모두
1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5: 얼리면 더 맛있어.
16: 퍼피 기사단과 용의 딸.
13: 우리 파킹버그 왕국에 역사의 길이 남을 얘기가 있는데 바로 무시무시한 용과 못된 강아지 기사 얘기란다.
17: 재밌더라.
18: 난 백장님이 읽어주는 옛날 얘기가 그렇게 재밌더라고. 읽어줘요. 어서요.
13: 우리 왕국 북쪽 끝엔 드래곤 하이랜드란 곳이 있지. 여기 동굴에는 불을 뿜는 용이 살고 있는데 먼저 건드리지만 않으면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바킹버그엔 철칙이 하나 있지. 용은 절대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18: 그렇게 위험한 짓을 왜 하는데요?
13: 그러게 말이다. 근데 뻔뻔한 기사가 있었지. 클로경이야. 자기가 제일 잘난 기사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어. 그래서 용 한 마리를 꼬셔선 자기 명령을 따르게 만들었지.
18: 그 다음엔요?
19: 그래서요?
20: 빨리요.
13: 클로경은 이렇게 생각했지. 용을 타고 바킹버그에 가자. 그리고 내 힘을 증명하고 말 것이다. 근데 이 가소로운 기사는 곧 용을 타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 그래도 클로경은 끝까지 용을 써먹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않았지. 용 한번 타보겠다고 난리를 치더니만 결국엔 성공해서 바킹버그 하늘까지 날아왔단다. 잠깐은 좋았겠지. 용이 자기를 똑 떨어뜨려서 공주님 케이크를 망치기 전까지 말이야. 클로경은 바킹버그의 철칙을 와장창 깨뜨리고 만 거야. 용을 건드리고 공주님 간식까지 망친 거지. 공주님은 그 후 기사자기를 박탈했어. 그래서 클로는 이제 더 이상 바킹버그 기사가 아니란다. 다행인 건 클로가 전설의 용 이빨이 성 안에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지.
18: 왜냐면 성을 비밀 장소에 숨겨놨거든. 맛보기만 보여줘요.
13: 전설에서 이 용 이빨을 손에 쥐는 누군가는 하늘을 나는 그 짐승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하지.
18: 멋지다.
19: 우와. 용을 조종하는 마법의 용 이빨이라고? 그럼 딱 내 거네.
18: 참나. 이 타르트나 먹어. 이상한 소리 하는 것보다 빵 먹는 게 더 낫거든.
13: 그때부터 우리 바킹버그는 기사 하나 없는 왕국이 됐단다. 바로 너희가 바킹버그의 강아지 기사단 역할을 하기 전까지는.
18: 그래서 오늘 너희는 왕국 최고의 영예를 누릴 거야. 내가 기사를 임명할 거거든.
19: 멋져.
18: 라이더, 이리 와서 무릎 꿇어.

0: 그대를 기사로 임명하노라, 라이더. 기사 체이스, 기사 러블, 기사 로키, 기사 주마, 기사 스카이. 물론 그대도 기사 마샬.
1: 고맙습니다, 공주님. 왕국 최고의 기사가 될게요. 그리고 클로처럼 못된 짓은 절대 안 할 거예요.
2: 쟤들이 기사라고? 공주님도 보는 눈이 없네. 바킹버그에 필요한 기사는 나 클로경 뿐인데.
3: 또 뭐래니? 네가 뭔 기사야? 그냥 클로지. 너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안 될 텐데. 아, 맞다. 일러 바치면 끝이지? 자, 공주님.
2: 야, 하지마. 한 번만 봐줘라.
3: 나한테 그래봤자 소용없어. 내가 더 잘해.
2: 관두자. 용이빨을 가져와서 공주님한테 이 몸이야말로 바킹버그 역사상 최고의 기사라는 걸 보여줄 거야. 그러면 나 다시 기사시켜주겠지?
3: 꿈깨. 그냥 동네 강아지 주제에 용이빨이 있는데 아무도 몰라. 그게 아무도 안 지키는 이 간식이랑 같은 줄 알아.
4: 이제 바킹버그 왕실 이야기 책은 제자리로 돌려놔야겠다.
0: 어? 그거 비밀의 방에 있던 책 아닌가요? 제가 갖다 놓을래요.
1: 네? 저한테 호의를 맡겨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공주님.
0: 나랑 같이 가겠다고? 알았어. 자, 따라와, 강아지 기사.
2: 비밀의 방이라고? 거기가 마법의 용이빨이 있는 데겠구만.
1: 와, 기사들이 파티하나? 엄청 많네요.
0: 이제 너도 강아지 기사잖아, 마셜경. 이 성 안에는 비밀 장치나 덫 같은 게 아주 많아. 그래야 보물이 지키니까.
1: 와, 여긴 오래된 보물이 정말 많네요.
0: 이 중에 제일 귀한 건 바로 저거고.
1: 마법에 걸린 용이빨. 우와.
0: 이거 용 있단 말 절대 알면 안 돼?
1: 그럼요. 아무도 마음대로 용을 조종할 순 없어요. 제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걸요.
0: 대박이다. 그럼 이제 나랑 맛있는 간식 먹으러 갈래?
1: 됐습니다, 공주님. 전 여기 남아서 이걸 지킬게요.
0: 그래라. 수고.
1: 우와!
2: 그만해! 아, 진짜 말 좀 들어!
1: 어? 누구야, 너?
2: 누구긴! 이제부터 이 용이빨은 내 것이다! 하하!
1: 뭐? 안 돼! 멈춰, 도둑아!
2: 도둑경이거든! 아니, 클로경! 그리고 난 안 멈출 거야!
1: 클로경? 동화책에 나온 그 못된 강아지 기사잖아. 라이더, 아까 이야기책에 나온 나쁜 강아지 기사가 용 이빨을 훔쳐가서 내가 쫓아가고 있어.
5: 뭐? 클로경이?
0: 그 괘씸한 강아지가.
6: 계속 따라가, 마셜. 우리가 지금 갈게.
1: 내가 있는 한 넌 용 이빨 절대 못 가져가.
2: 웃기시네. 까불다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야! 야, 다음에 보자. 그땐 용 타고 올게.
1: 미안해, 얘들아. 클로한테 당했어. 잠시해요. 이쪽으로 갔어. 얼른 와.
7: 저기 있다.
0: 거기서.
2: 좀 막아봐.
7: 어서 용이 빨 돌려줘.
2: 와서 가져가 보든가. 란, 집게. 구경이나 하시지! 와! 잡았다! 봤지? 기사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하!
0: 성문 달리 내려서 나가려는 거야!
6: 못 나가게 막자!
2: 좋아, 이제 여기서 멋지게 도망쳐볼까?
1: 거기서! 도둑강아지야!
0: 다시 다리를 들어서 못 나가게 만들자!
1: 도와드릴게요, 공주님!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됐어. 다리 내리는 거 막았어.
8: 클로는 벌써 도망쳤는데.

0: 네가 최고의 기사란 걸 보여주려고. 전부 내 잘못이야.
1: 뭘 기죽고 그래. 우리 퍼피 기사단이 항상 네 편이잖아.
2: 그래, 마셜. 성벽을 더 두껍게 보강해보자. 용이 공격해와도 모두를 지킬 수 있게.
0: 바로 하자.
3: 그래, 좋았어.
4: 왜 이렇게 신났어? 새 쿠키가 왔나?
5: 아니, 클로가 용이빨을 훔쳐가서.
4: 그러든 말든 과자 배달 오면 불러.
6: 안녕, 잘 지내? 나야.
7: 승질하군. 너한테 딱 맞는 이름이 생각났어. 스파크! 이게 주인님한테. 나한테 불 뿜지 마. 정신 차려라. 알겠냐? 착한 애구만. 이제 앉아. 자, 꼬리 흔들어. 어! 멋있어. 아니, 꽤 쓸만하네. 이제 고개 숙여. 내가 위에 탈 거야. 그래, 스파크, 스마라. 하하, 너 진짜 뭐든 다 할 수 있네. 누워서 날 수도 있나? 어? 아니야, 취소, 똑바로. 좋아. 그래, 이제 바킹버그 왕국을 혼내주러 가자. 전쟁!
4: 시민 여러분, 성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라이더, 이제 어떡하면 좋지?
2: 저희가 모두 안전하게 지켜드릴게요. 퍼피 고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기사단 성체본부로 출동!
3: 라이더가 부른다!
4: 좀만 힘내, 내 뒷다리야!
8: 마션, 조심해!
4: 잘 봤지, 얘들아? 바로 강 건너 강아지 구경이야!

0: 커피 기사단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아 맞다. 라이더 기사단장.
1: 원탁의 회의에 와줘서 고마워 얘들아.
2: 이거 멍탁 아니야?
1: 지금 우리 기사단이 반드시 필요한 임무가 생겼어. 클로가 용을 타고 성을 향해 날아오고 있대. 우리가 쟤들이 성으로 오는 걸 막아야 해.
3: 근데 라이더, 날아다니면서 불 뽑는 용을 우리가 어떻게 막는데?
1: 기대하시라. 커피 기사단 전용 탈것.
2: 우와, 멋지다.
1: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기사는 마셜. 넌 물뿌리개 창으로 용이 불을 뿜었을 때 바로 끄는 거야.
4: 불난 곳을 잠재우는 멍멍 소방기사.
1: 그리고 스카이, 넌 헬리콥터로 용을 정신없게 만들어서 혹시 모를 피해를 줄여줄래?
5: 하늘을 지키는 기사가 날아가신다.
1: 준비됐지? 퍼피 기사단 출동하자.

0: 이제 누가 최고의 기사인지 모두한테 보여줄 때야. 아우, 완전 내 거네. 촛불까지 있고. 불프차 스파크스. 하하, 애송이 기사들은 내 상대가 안 돼.
1: 내가 용이뼈 갖고 가는 걸 막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2: 기운내 마셔.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3: 가자, 퍼피 기사단. 우리가 성을 지켜.

0: 시리즈. 러블, 로키, 주마, 체이스. 용이 성으로 가니까 어서 준비해.
1: 랩! 용마리 확성기. 그럼 더 이상 성에 접근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
2: 야 너, 네가 그렇게 부니까 기사를 못하는 거야.
3: 전 기사 맞는데요, 공주님. 세계 최고의 기사죠. 불 뿜는 용까지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1: 어서 다른 곳으로 피해야 해요. 지금요. 라이더, 용이 우리를 공격해.
0: 이럴 줄 알고 미리 성에다 방어막을 쳐놨지. 지금 바로 갈게. 스카이, 용 날개로 쟤네들 시선을 좀 끌어줘.
4: 날아갈 준비 완료.
0: 마셜, 불이 붙으면 바로 다 꺼버려.
4: 알았어. 이번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0: 어, 안 돼. 불 뿜는 게 이제 질렸나 봐. 바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네. 그럼 바로 추석기 준비해, 러블.
5: 러블, 불탕 먹이러 출동. 추석기. 준비하시고 쏘세요.
0: 영중이야, 러블. 잘했어.
3: 아유, 귀찮게. 좋은 말로 하려 했더니 안 되겠다. 스파크스, 저기 있는 깃발 같은 거 몽땅 태워.
1: 뭐야, 누가 했어?
4: 좋은 말로 할 때 그 용이빨 내놔.
3: 싫어, 스파크스. 교육 좀 시켜줘. 영들 시그르. 야, 불에는 불을 써야지. 어, 물이야. 반칙이지.
4: 왜 이렇게 시끄럽대니? 네가 조용히 좀 시켜. 후, 가장 못 먹게.
3: 완벽한 불덩어리를 쏘면 뭐하냐고.
6: 에이, 와버렸네.
3: 저기에 착륙하기 딱 좋은 탑이 있었구만.
6: 쏙 저리 가. 클론을 누가 만진다고. 아이, 좀 가.
3: 되세요, 선생님.
0: 백장님을 잡아갔어. 우리가 풀어드려야 해. 스카이, 용 날개를 써서 정신없게 만들어줘.
4: 알았어, 라이더. 헬리콥터 자율비행. 나가라, 용 날개.
3: 뭐야, 날아다니는 강아지 기사는 나 한 마리면 충분해. 얼른 내려가.
4: 백장님 나중에 자는 안 가.
0: 체이스, 네가 유인해볼래?
1: 용 잡는 기사 체이스 출동! 공잡기 놀이!
3: 스파크스, 뭐해? 어디가?
6: 이럴 거면...
4: 큐브!
0: 자석으로 클론을 끌어내려서 용이빨을 빼앗자.
4: 어? 자석?
3: 그렇지, 스파크스. 참 착한 아이구나. 우와, 내 잠옷!
0: 잘했어, 로키.
4: 이제 용이빨이 보여, 대장. 근데 뺏기는 좀 멀어.
0: 괜찮아, 작전 변경. 적들이 다시 공격하기 전에 모두 안전하게 성 안으로 들어가자.
7: 대장, 힘들어서 더는 못 잡겠어.
0: 알았어, 로키. 그냥 놔줘.
7: 어? 자석, 제자리.
0: 체이스, 러블, 성문단을 내려.
1: 알았어.
6: 나가고 싶어요.
4: 걱정 마세요, 선량한 백성 여러분. 퍼피 기사단이 클로랑 용을 물리쳐줄 거예요.
0: 좋아, 다 왔네. 이제 모두 안전하게 성 안에 있는 거지. 잠깐, 마셜은 어딨어?
4: 라이더, 난 아직

0: 다음에 뭔 짓을 하는지 보고 먼저 움직이게.
1: 마셜, 뭘 그렇게까지 해. 물론 아주 용감하긴 한데.
0: 어? 지금 성문 다리 바로 앞이야.
2: 좋아, 불로 성문 다리를 녹이고 통째로 날려버려.
3: 아이고, 큰일 났다.
0: 안 돼, 용이 성문을 녹이고 들어올 건가 봐.
4: 자, 여러분 모두 퍼피 기사단 뒤에 서세요.
2: 나니까 이 성을 쓸어버리지. 하킹봉에서 제일 잔인한 진짜 기사니까.
4: 뭐야?
2: 야, 당장 물 꺼! 이 물 뿌리개야!
0: 싫거든? 그리고 난 기사 마셜이야. 퍼피 기사 단원이지.
2: 하! 너 같은 게 기사라고? 사크스! 날아올라!
4: 마셜, 뛰어내려! 받아줄게!
0: 난 용이 빨 되찾기 전엔 안 내려가! 스파크스, 뒤집어서 날아! 안 돼! 됐어, 날다!
4: 칠수, 지금이야!
5: 용금을?
6: 마셜, 잘 됐어. 그렇게 되면 클로가 더 이상 용을 조종할 수 없잖아. 봐!
2: 스파크스! 잠깐 안 돼! 집게! 아랴, 아랴, 왜 들어가? 아랴, 아랴, 잡으라고! 아! 안 돼, 스파크스! 돌아!
7: 하늘에서 강아지를 주워본 건 난생 처음이네.
2: 죄송해요. 제 장비가 말썽이라서. 제가 타던 용은 또 다른 데로 갔고요. 근데 누구세요?
7: 난 플래핑턴 공작이란다. 날 만나다니 운이 좋구나. 잠깐, 네가 용을 타?
2: 네, 전 클로우 경이거든요. 바킹버그에 딱 하나뿐인 진짜 기사요.
7: 아, 그래. 내 친척인 공주가 자기를 뺏었단 그 기사? 근데 우린 서로 도움이 될 것 같네. 난 바킹버그의 왕이 될 생각이야. 그러려면 기사가 필요하지. 인정하지, 존 클로드? 역역역!
8: 공주님, 퍼피 기사단이 왔습니다. 어서 좋은 상을 내려야지요.
0: 우리 바킹버그를 대표해서 여러분 모두한테 고맙단 말을 전하고 싶네요. 특히 저 마셜경한테요.
6: 감사합니다, 공주님. 혹시 또 왕국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저희를 불러주세요.
8: 이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긴 쉽지 않아. 너희가 얼마나 큰 공을 세운 영웅인지 길이 전하기로 했단다. 우리 바킹버그 왕실 이야기책에 실어서.
9: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킬킬.
11: 눈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6: 지당하신 말씀.
1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5: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아빠들은 어떤 케이크를 만들까요?
1: 아,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0: 당근 케이크 완성!
1: 맛있어 보이네요. 이번에는 어떤 케이크를 만들 건가요? 솔?
2: 저는

0: 정말 멋져요. 그럼 도도는 어떤 케이크를 만들 건가요?
1: 잠시만요. 아, 제가 만들 케이크는 재밌게 놀 수 있는 케이크요.

0: 만드는 블록 케이크군요.
1: 와, 대단하다. 우리 같이 케이크 파티해요, 선생님.
0: 좋아요.

0: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베 가족 넘버블럭스 친구들 모여라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 20까지 합세
0: 우리 같이 놀자 5와 3이 만나면
1: 8이야
0: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 함께 놀아요
0: 넘버블럭 가베 가족
2: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3: 랄랄라 신나는 숲 속은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3: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자식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여러분, 여기 보이는 게 바로 우주 왕복선이에요.
6: 우와, 진짜 멋지다.
7: 진짜 크다. 근데 우주까지 어떻게 날아가지?
8: 여기 왕복선 밑에서 아주 큰 힘이 나오거든. 그 힘으로 슝 하고 날아가.
5: 우와. 여러분, 우주에서는 이렇게 우주 비행복을 입어야 해요.
7: 우주복을 입고 우주에 가보고 싶어.
8: 뭐?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다고?
7: 응,
8: 달릴 마음도 꿈이 바뀐 거야? 저번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며. 그전엔 경찰관이 되고 싶댔어.
7: 하긴, 그게 말이야, 우주비행복이 너무 멋져 보여서.
9: 달림이는 꿈이 많구나. 내 꿈은 아이돌 하나뿐인데.
8: 나도, 난 계속 과학자.
7: 맞다, 덜아, 과학자는 우주에 대해 많이 알지?
8: 그야, 그렇지.
7: 그럼 우주비행사 훈련 좀 시켜줘.
8: 훈련? 근데 힘들지 않을까?
7: 우주에 갈 수만 있다면 그까지 꺾어. 도와줄 거지.
8: 그래.
7: 야호!
8: 공중에 매달리기! 무중력 우주에 익숙해지려면 매달리기를 잘해야 해. 달림아, 이렇게 해봐. 다음은 체력 기르기. 무거운 우주복을 입으려면 튼튼해야 해. 달리마, 힘내. 이번엔 정글에서 살아남기. 비행기가 정글로 추락한다면 불을 피울 줄 알아야 해.
7: 안 되겠어. 우주비행사는 너무 힘들어.
8: 어? 우와, 소방차 멋지다.
7: 응? 그래, 나 소방관이 돼야겠어.
8: 또 바꾼다고?
10: 이런 집이 아니야.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7: 엄마, 나 새로운 꿈이 생겨.
10: 생각이 안 나, 생각이.
7: 엄마가 바쁜가 보네.

0: 알리마! 이게 뭐야?
1: 그거 어때요? 나 엄마처럼 건축가가 되려고요. 근데 소방관이랑 아나운서도 되고 싶고 꿈이 너무 많아 고민이에요.
0: 그렇다고 여기에 그림을 그리면 어떡해?
1: 그게... 죄송해요.
0: 다음부터는 엄마 물건엔 함부로 손대면 안 돼. 알았지?
1: 네. 어? 정글 탐험가? 이거 재밌겠다. 정글 호랑이 발견. 엄청 무섭고 엄청 먹는다. 응? 원주민인가? 손에 든 건? 뭘 잡아먹는 거지? 여기 정글엔 호랑이와 원주민이.
2: 언니 뭐해?
1: 살려주세요!
2: 언니 같이 가!
1: 달님이 살려! 겨우 도망쳤네. 응? 우와! 여기에도 탐험할 게 많네. 어디 볼까? 이게 뭐지? 이건 엄마 그림 같은데? 엄마! 제가 뭔가를 찾았어요! 어? 어디 가셨지? 우와! 예쁜 집이네!
0: 달리마!
1: 엄마! 어떡해!
0: 달리마! 조심해야지! 겨우 완성했는데!
1: 탐험가가 돼서 창고에 갔다가 이걸...
0: 이번엔 또 탐험가니? 탐험가면 밖에 나가서 놀아야지. 엄마 일을 망치면 어떡해.
1: 그게... 죄송해요.
0: 달리마! 여보세요? 그게... 조금 문제가 생겨서요.
1: 속상해.
3: 달리마! 무슨 일 있어?
1: 엄마한테 혼났어. 엄마 물건을 또 망가뜨렸거든. 난 왜 자꾸 꿈이 바뀌는 걸까? 써니도 별이도 꿈이 하나뿐인데. 근데 나는 진짜 내 꿈이 뭔지 모르겠어. 엄마 애만 망가뜨리고.
3: 이건 보물지도 같은데?
1: 창고에서 찾았어.
3: 진짜? 그럼 우리 보물 찾으러 가자.
1: 보물?
3: 그래, 이건 보물지도가 틀림없어. 어서 가보자.
1: 그럴까?
3: 봐, 우리 집이랑 비슷하잖아.
1: 그렇네, 마당도 똑같고 나무도 같은 데 있어.

0: 그래, 엄마가 그랬어. 어? 여기가 옛날엔 할아버지 집이었는데 나중에 새로 지었다고. 지도가 맞다면 여기에 묻혀 있을 거야.
1: 응, 얼른 파보자.
0: 자, 어? 이게 뭐지? 엄마, 엄마!
2: 달림아, 아깐 엄마가 화내서 미안. 요즘 일 때문에 예민해져서. 아까 그 집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만들려고 했어.
0: 전 괜찮아요. 근데 엄마, 이거 보세요.
2: 어? 이걸 어디서?
0: 제가 찾았어요. 엄마의 보물상자.
2: 어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0: 여기 그림 보고 엄마 건 줄 알았어요.
2: 맞아, 너만 할 때 이런저런 꿈꾸면서 갖고 놀던 보물들이야. 그러고 보니 엄마도 꿈이 참 많았었네. 달림이 너처럼.
0: 정말요?

0: 우리가 엄마를 구했어.
1: 엄마 숨 막혀.
0: 미안. 이번에 회사에서 새로 짓는 집이 동화 같은 집인데 잘 생각이 안 났거든. 근데 이 그림이 해결해 줄 것 같아. 어릴 적 엄마 그림을 보니 딱 맞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1: 엄마 어릴 때 그림이 도와준 거네요?
0: 아니, 달님이가 도와줬지. 고마워.
1: 엄마, 저 새 꿈이 또 생겼어요.
0: 뭔데?
1: 댄서요. 신나게 춤추면서 놀고 싶어요.
0: 멋있는걸? 엄마도 같이 출까?
1: 야호! 신난다!
0: 사랑해, 달님아.
1: 사랑해요, 엄마.
2: 얘들아, 빨리 와! 왜 이렇게 느려? 너희도 빨리 두발 자전거 배워. 훨씬 빠르고 재밌단 말이야.
3: 나도 배우고 싶긴 한데 아직 좀 무서워.
4: 나도.
0: 얘들아, 어? 이제 집에 가야지.
5: 네. 네.
2: 야호.
3: 우리 아이스크림 놀이하자. 달콩아, 아이스크림 먹으려면 동전을 넣어야 해.
1: 동전?
3: 그래, 여기다 동전을 쏙 넣고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골라서 누르면 자. 그래.
0: 그나저나 아빠가 오늘도 많이 늦네.
3: 아빠 요새 너무 바쁜 것 같아요.
6: 여보, 얘들아, 아빠 왔다. 오늘도 잘 놀았어?
1: 네.
0: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6: 요즘 주문이 너무 많네. 아, 피곤하다.
1: 아빠!
6: 어?
1: 이거 드실래요? 이건 힘이 나는 아이스크림.

0: 힘이 나는 아이스크림?
1: 네, 제가 여기다 주문을 걸었거든요. 아빠, 힘내세요. 얍!
0: 그래? 어디? 오! 정말 힘이 불끈 나는데?
1: 그쵸.
0: 역시 아빠 생각해주는 건 달리미밖에 없다니까.
1: 자, 그래. 이제부터 이건 마법의 아이스크림 자판기야. 이건 기분이 좋아지는 아이스크림.

0: 거야? 내가
1: 보라색 아이스크림 나오지 마. 친구들 데려와는 아이스크림.
0: 내가 보라색 할래.
2: 난 초록색. 우리 바꿀까?
0: 고마워.
3: 생각이 안 나.
0: 날 땐 머리가 맑아지는 아이스크림.
3: 아이스크림 고마워.

0: 두발 자전거 언제 배웠어?
1: 주말에 배웠대.
2: 어려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금방 되더라고.
1: 어때?
0: 우와, 잘 탄다.
2: 아빠가 잘 탄다고 새 자전거도 사줬어.
0: 좋겠다, 부러워.
1: 달림아, 너도 빨리 배워.
0: 응, 나도 배울래.
3: 자, 다 됐다.
4: 보조바퀴를 벌써 뗀다고?
0: 네, 저도 이제 두발자전거 탈 거예요. 친구들도 다 타거든요.
4: 좀 위험하지 않을까?
3: 에이, 괜찮아. 연습하면 돼. 자, 다 됐다. 어서 타봐.
0: 네.
4: 아빠가 잡아줄게. 헤매 잘 섰지?
0: 네.
4: 보호대 잘 찾고?
0: 그럼요.
4: 장갑도?
3: 여보, 괜찮대도.
4: 자, 천천히, 천천히.
0: 알겠어요.
4: 달림아, 괜찮아?
0: 네, 괜찮아요. 쉬운 게 아니네.
3: 처음이니까 그런 거야. 다시 해봐.
4: 달림아! 달림아, 안 다쳤어?
0: 네.
3: 안 되겠다. 좀 넓은 데로 가야겠어. 자, 이제 가볼까?
0: 네.
3: 간다.
0: 엄마, 넘어질 것 같아요.
3: 괜찮아. 겁먹지 말고 천천히. 그래, 잘하네.
0: 엄마, 저 이제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3: 자, 그럼 살짝 손을 놔볼까?
0: 네. 된다. 야호.
3: 달림아,

0: 이런,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많이 놀랬지?
1: 네.
2: 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엄마도 얼마나 많이 넘어졌었는데.
1: 친구들은 저렇게 잘 타는데.
3: 달림아, 너도 탈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봐.
1: 그럴까? 좋아, 해보자.
3: 달림이 화이팅!
1: 아니야, 무서워.
3: 괜찮아, 할 수 있어.
1: 그게... 아니야, 도저히 못하겠어.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도 자전거 잘 타고 싶은데.
3: 달림아,
1: 어?
3: 자, 이거.
1: 응? 이게 뭐야?
3: 용기가 나는 아이스크림.
1: 어?
3: 네가 그랬잖아. 어? 이건 마법의 아이스크림이라고.

0: 그래, 난 할 수 있어.
1: 달림아, 조금만 더 힘내.
0: 네, 끝까지.

0: 지쳐서 그런 것 같아.
1: 네, 아니야. 그건 네 덕분이야.
0: 내 덕분?
1: 그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연습했잖아. 그래서 잘하게 된 거야.
0: 그런가?
1: 자, 어? 이거
0: 뭐야?
1: 이제 잘 시간이잖아. 이건 호우 잘 자는 아이스크림.
0: 그래, 호우 잘 자고 내일 또 신나게 자전거 타야지.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저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오늘도 신나게 움직여볼까?
1: 함께 할 친구들은 손바닥을 쭉!
2: 폴짜! 좋았어! 딩동댕 친구들! 힘차게 우리 몸을

0: 이번에는 손바닥을 쫙 펴고 두 팔을 벌려서 뒤로 늘려주세요.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0: 다시 한 번.
1: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0: 잘하는데. 하. 자, 마지막으로 깍지 끼고 목을 지그시 눌러줘볼까요?

0: 이제 시작해 볼까? 오늘은 누구처럼 움직일래?
1: 우와, 달리기 선수들이에요.
2: 엄청 빠르다.
0: 빠른 선수들 여기도 있지.
1: 아프, 아프. 수영 선수들 화이팅.
0: 이것도 뭔지 알겠어?
1: 배드민턴! 우와, 공이 왔다 갔다.
2: 멋지다.
1: 우와, 오늘은 이걸 다 하는 거예요?
0: 맞았어. 바로바로 딩동댕 올림픽! 모두 모여라!
1: 모여라!
0: 딩동댕 올림픽 선수 입장!

0: 자,
1: 딩동댕 올림픽 선수단 인사! 화이팅! 딩구는 뭐든지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2: 오! 샤샤도요.
0: 우리 친구들도 준비됐어?
2: 네!
0: 좋아요. 그럼 첫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건 바로바로 바로바로 달리기.
1: 달리기 땅 소리가 나면 모두 달려.
0: 경기장을 달려.
2: 우와, 장애물도 막 뛰어넘어요. 멋지다.
0: 우리도 해볼까? 자, 준비! 딱!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3: 다리도 달린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
4: 다음은 물속으로 충동! 수영 연기!
1: 아프! 아프! 아프! 힘차게!
2: 팔을 힘껏 저으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4: 맞아! 모두 잘 할 수 있죠?
5: 후! 아프! 아프! 앞으로! 앞으로! 우! 우! 우!
1: 예! 댕구는 더 빠르게 계엄! 아프! 아프! 아프! 아프! 아프!
2: 아프! 아프! 아프! 아프! 아프! 아프!
4: 이제 둘이 한 팀이 되어 배드민턴!
1: 와! 주고받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2: 와! 멋지다!
4: 우리도!
2: 간다!
1: 좋아!
2: 자!
1: 오! 받았지!
2: 아하! 자!
1: 받았고!
2: 아하!
4: 선율이 받아라! 핫!
2: 이야!
4: 고!
2: 이야!
4: 살짝 넘기고!
2: 내려치기!
4: 못 받았네! 선율이 승리!
2: 이겼다!
3: 간다!
1: 갔다!
3: 이제 막았다!
2: 다시 간다!
3: 차!
2: 간다!
4: 모두 잘했어!
6: 딩동댕!
1: 자자! 다시 도전하는 거야!
2: 딩동댕 올림픽!
4: 모두 홀짝 준비!

0: 오늘도 딩동댕 친구들 모두 찾았어!
1: 찾았어!
2: 야! 딩동댕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질병.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식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2: 산행안전사고.
1: 안녕하십니까, 새생명 산악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마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한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스타일링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중석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이제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빈 아파트.
1: 괴물 아파트.
0: 그렇게 백설공주님과 왕자님과 일곱 난쟁이들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1: 우와! 재밌다, 재밌어! 근데 누나, 어디에서 행복하게 살았대?
0: 어디에? 그거야. 응, 여기 무지개 아파트에서 살지 않았을까?
1: 무지개 아파트? 우와! 진짜 아파트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무지개 색깔이네!
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어?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인다!
1: 응? 층간소음이 뭔데? 층간소음이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0: 아이고, 아파트처럼 함께 모여 사는 집에서 위아래로 전달되는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층간소음이라고 해.
1: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집은 아파트도 아닌데 왜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이는 거야? 아파트도 아닌데 왜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글쎄, 그건 나도 잘... 층간소음 딱지가 저절로 움직인다.
1: 누나가 그린 책 속으로 들어갔다.
0: 여기는 어디지?
3: 백설공주님 왜 오셨어요? 얼른 돌아가세요.
0: 예? 제가 백설공주라고요? 근데 다들 누구신지요? 얼굴은 창백하고 눈빛은 새까맣고 잠을 못 잤는지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1: 아! 설마 백설공주를 괴롭히러 온 새 왕비는
0: 아닌 것 같고. 근데 진짜 다들 누구세요?
3: 백설공주님 저희를 모르시겠어요?
4: 보라.
5: 일곱 난쟁이 그리고 백설공주님.
0: 나? 안녕하세요, 백설공주예요.
5: 우리는
4: 빨강, 주황,
6: 노랑,
7: 초록, 파랑,
4: 남색, 보라.
5: 7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답니다.

아니 그건 귀신이 아니라 괴물이었어요.

0: 아이고.
1: 네! 이 아파트에 귀신이랑 괴물이 나타났다고요! 진짜예요?
2: 네!
0: 네가 먼저 말해!
3: 내가 먼저... 알았어.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제 백설공주님이 우리 아파트에 파티를 하러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백설공주님께 멋지게 보일 거야. 그러려면 옷이 깨끗해야겠지. 세탁하자. 바퀴는 돌렸고, 아, 백설공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지도 모르니까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오늘 백설공주님이 파티하러 온다고 했으니까 나도 백설공주님처럼 예뻐져야지. 그러려면 빨리 자야 해. 니는 잠꾸러기니까.

0: 다시 자야 해. 다시 자자. 근데 무서워서 잠이 안 와. 어떡하지? 침대 위치를 바꾸면 잠이 잘 오려나? 그래, 바꾸자. 무서워. 빨리 자야지. 됐고, 이제 그러면 됐으려나? 아니야, 이쪽으로 조금 더.
1: 백설공주님이 파티하러 오실 때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해드리면 엄청 좋아하시겠지? 연습해야지.
0: 쿵! 이 소리는 코끼리가 쿵! 떨어졌나?
1: 에이, 코끼리가 어딨냐? 나도 참. 연습이나 하자.
0: 어? 이 소리는 바이올린 소리가 아니잖아? 킥 소리를 내고 쿵! 코끼리가 떨어지는 것 같은 큰 소리를 내는 거 보면 괴물인가? 와!
2: 내일 백설공주님 오시면 곰놀이 하자고 해야지. 엄청 좋아하실 거야.

0: 머리가 쭈뼛쭈뼛 서잖아.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는 꼭 귀신이 나올 때 나오던데. 설마 귀신? 귀신아, 덤벼라, 덤벼, 덤벼, 덤벼, 덤벼. 아랴, 아랴, 아랴, 어디 와.
1: 백설공주님께 맛있는 딸기 케이크를 선물해 드려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소리 때문에 장식을 망쳐버렸잖아. 대체 무슨 소리지? 이건 설마 귀신 광가야? 어머나!
0: 어젯밤에도 남이랑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춤 연습하는데
1: 어머나!
0: 비명 소리가 들려서 귀신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1: 어?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아니, 이 소리는?

0: 소리는 괴물이다! 그건 분명 괴물 소리였어요.
1: 아니야, 귀신 소리였다니까요.
2: 괴물이라니까.
3: 귀신이라니까.
2: 귀신이라고.
1: 조용, 조용.
2: 조용.
4: 그러니까 어젯밤에 귀신인지 괴물인지가 내는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잤다 이거예요?
5: 네. 네. 그래서 너무 피곤해요.
6: 백설공주님, 왜 잠을 못 자면 피곤한 거예요? 왜 눈빛이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5: 왜?
4: 그게 잠을 잘 자야
7: 뇌를 청소하는데, 밤에 안 자거나 못 자면 밤에 뇌를 청소하러 오는 멜라토닌 청소맨이 안 오고 뇌를 청소하지 못하면
8: 노폐물 괴물이다. 뇌를 괴롭히지야.
7: 노폐물 괴물이다. 저리가. 노폐물 괴물이 나타나면
8: 피곤하지. 피곤하지.
7: 고마해라. 많이 피곤하다 아이가. 뇌가 피곤하면 여긴 어디지? 난 누구야? 기억력이 떨어지고 뇌가 피곤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밤에 안 자거나 못 자면
5: 스트레스!
9: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나는요 코르티솔 피상! 피상!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 일단 핏줄부터 줄인다. 확! 오우 스트레스.
6: 혈장님! 이 노폐물 좀 치워주세요.
4: 적혈구님! 이산화탄소 좀 가지고 가주세요.
10: 피부세포들아! 기다려!
11: 혈장님! 적혈구님! 빨리 오세요!
12: 우와!
13: 갑자기 핏줄이 좁아졌잖아.
10: 피부세포들한테 가야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
13: 피부세포들이 하얗게 변했어.
10: 우리가 못 가서 그런 거야. 얼굴도 창백해졌을 텐데.
14: 아, 피곤해.
13: 어떻게든 움직여보자.
10: 안 돼. 우린 여기 눈밑 핏줄에 갇혔어.
6: 눈밑 피부는 유난히 얇아서
4: 적혈구님이 갇혀있는 게 그대로 보일 거예요.
15: 그럼 피부에 비친 나는 푸르스름하거나 까맣게 보일 거야.
10: 그걸 다크서클이라고 하잖아.
4: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면 눈 아래에 푸르스름하게 까맣게 다크서클이 생기는 거예요.
5: 아, 그렇구나. 똑똑한 백설공주님 감사합니다.
4: 다크서클 최고 딱지다!
1: 백설공주님!
13: 우리 아파트에 나타나는 귀신을
5: 잡아주세요!
11: 괴물도 잡아주세요!
4: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꼭 귀신과 괴물의 정체를 밝히고 말겠습니다! 층간소음의 비밀!
1: 누나! 누나! 누나! 그래서 빨주, 노토, 파남보, 난댕이들이 사는 아파트에 귀신이 나타난 거야? 괴물이 나타난 거야? 왜 나타난 거야? 왜 나타난 거냐고? 왜요?

0: 왜 나타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기필코 밝혀내고 말 거야.
1: 층간소음.
0: 이 층간소음 딱지도 왜 자꾸 깜빡이는지 반드시 밝혀내고 말 거야.
2: 오! 열개
0: 기다려라. 빨주 노초 파남보 일곱 난쟁이들아, 이 백설공주가 가신다.
2: 백설공주님이 어디 있는데? 어디
0: 어딨긴 여기 있긴. 아무튼 난 다녀올게. 이야!
2: 누나가 백설공주님이라고?
3: 아, 피곤해.
4: 피곤해.
0: 어? 동화책 속으로 다시 왔다.
5: 어? 백설공주님 다시 오셨군요.
2: 백설공주님 빨리 들어가서 자고 싶은데 또 귀신이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게.

0: 그 귀신인지 괴물인지가 나타나는 시간이 언제였죠?
1: 어젯밤이었어요.
0: 좋아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젯밤으로 돌아가서 알아보죠.
2: 어두워졌다. 광이야.
0: 자자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제랑 똑같이 행동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귀신이나 괴물이 나타난다면 이 백설공주한테 연락주세요. 짱! 위치로!
1: 위치로!
3: 위치로!
0: 일단 파랑이네 집부터 가봐도 될까요?
4: 네! 백설공주님 따라오세요.
0: 네!
4: 들어오세요.
0: 네!
4: 여기가 파랑파랑 파랑이네 집이랍니다.
0: 오, 깨끗하군요.
4: 아이, 어젯밤에 청소기로 깨끗하게 청소를 했거든요.
5: 오.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어?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인다. 저 청소기랑 이 층간소음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 아, 파랑이, 어젯밤에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래요?
4: 네. 먼저 제가 가장 아끼는 파랑 옷을 여기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아, 그 다음에 청소기를 밀었어요. 백설공주님, 여기가 어디예요?
0: 파랑이네 집 바닥과 아래층, 초록이네 집 천장 사이인 것 같아요. 아래 좀 봐봐요.
6: 백설공주님이 어젯밤 했던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빨리 자야지.
4: 우리 집에서 나는 세탁기와 청소기 소리예요.
0: 근데 소리가 울려서 들리네요.
4: 괴물 소리 같기도 하고.
0: 헛! 초록이네 집에선 세탁기와 청소기가 보이지 않아서 괴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4: 우와! 괴물의 정체가 내가 돌린 세탁기, 청소기였다고?
0: 초록이네 집으로 가봐야겠어요. 백설공주님! 괴물이에요! 괴물이 나타났어요!
4: 와.
0: 진정해요. 이건 위층 파랑이네 집에서 청소기랑 세탁기를 돌리는 소리예요.
6: 네?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괴물이 나타난 줄 알고 무서워서 다시 자려고. 잠시만요.
0: 뭐 하세요?
6: 침대

0: 위치까지 바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1: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2: 층간소음 딱지가 또 깜빡인다!
3: 백설공주님! 괴물이 나타났어요! 괴물이에요!
2: 노랑이네 집으로 가봐야겠어요.
0: 네.
3: 괴물이 나타났어!
2: 와. 노랑이, 겁먹지 말아요.
3: 어떻게 겁을 안 먹어요? 어젯밤처럼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이 소리 괴물 맞죠?
2: 그 사실 이 소리는 위층에 사는 초록이가 침대를 옮기는 소리였어요.
3: 그럼 왜 이렇게 크게 들린 거죠?
2: 그게 위층의 바닥과 아래층의 천장이 연결되어 있어서 소리가 전달될 때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3: 아,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엄청 겁을 먹고 쿵쿵쿵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 무서워서 어제 바이올린 연습하는 것도 멈췄지 뭐예요.
1: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어?
2: 층간소음 딱지가 또 깜빡인다!
4: 백설공주님! 귀신이 나타났어!
2: 혹시 저 바이올린 소리 때문인가? 전 가봐야겠어요! 조심!
4: 귀신이 나타났다니까요!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2: 아이고, 귀신이 아니에요. 노랑이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소리예요.
4: 아니,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귀신인 줄 알고. 귀신아, 덤벼라! 얍얍! 내가 미안해. 공까지 던지고 울기까지 했다니까요.
1: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2: 어? 층간소음 딱지가 또 깜빡인다. 혹시 주황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아래층에 있는 빨강이가 귀신으로 착각한 건가? 저기 주황아, 아까처럼 똑같이 다시 한번 울어봐.
5: 야,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어요!
2: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빨강이한테 가봐야겠어.
5: 귀신이 나타났다니까요!
2: 이건 주황이가 우는 소리인데 귀신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나 봐요.
5: 네? 그럼 탕탕탕 소리는요?
2: 주황이가 공을 바닥에 던지는 소리였어요.
5: 네?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엄마야! 무서워서 비명까지 질렀단 말이에요.
2: 그래서 남이랑 보라가 이 비명 소리를 듣고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거구나.
6: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5: 엄마야!
7: 엄마야? 또 비명 소리다. 또 귀신인가 봐.
2: 이건 귀신이 아니에요. 빨강이가 주황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귀신이 우는 줄 알고 놀라서 비명을 지른 거고 그 소리를...
8: 아, 우리가 듣고 놀란 거군요. 그럼 귀신은?
2: 없는 거죠.
8: 다행이다. 그럼 우리 계속 춤 연습해도 될까요?
2: 네.
6: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3: 아, 괴물이다.
7: 괴물이라니.
1: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어?
4: 갑자기 층간소음이라뇨!
2: 아! 이제 알았어요! 남이랑 보라가 한밤중에 춤 연습을 하는 바람에 아래층에 있는 파랑이가 그 소리를 듣고 괴물로 착각했던 거예요!
9: 에이, 말도 안 돼!
2: 못 믿겠으면 저를 따라와 보세요! 손 잡으세요!
4: 손?
2: 이야! 우와! 위를 보세요.
4: 어? 우리가 춤추고 있어.
2: 쿵짝짝 쿵짝짝. 소리가 바닥을 타고.

0: 벽으로 가고 있어요.
1: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2: 파랑이 내려갈 때는 소리가 더 커지고 있어.
3: 이 소리가 저렇게 컸나?
4: 아파트처럼 함께 모여 사는 건물은 벽과 벽 사이, 천장과 바닥 사이가 얇아서 작은 충격에도 큰 소리로 전달된다며. 쿵쿵쿵 쿵쿵쿵. 청소기나 세탁기, 보함치는 소리나 악기 소리 등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데 조용한 밤에는 더 잘 들린다며. 더 크게 들린다며.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가 된다며.
5: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난입니다. 코르티 솔.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작전을 실시합니다. 심장님 빨리 뛰세요. 빨리 빨리. 오 스트레스.
6: 쿵쾅 쿵쾅 쿵쾅. 코르티솔 한밤중에 1억이야. 이렇게 빨리 뛰면 잠 못 자. 쿵쾅 쿵쾅.
7: 코르티솔 때문에 짜증나다 짜증나.
0: 한밤중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짜증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대요.
7: 앞으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8: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9: 난 쿵쿵 소리가 나지 않게 까치발로 다닐 거야.
7: 아!
9: 우리 집안에선 슬리퍼 신고 다니자.
7: 오, 좋아, 좋아, 좋아.
10: 밤엔 가구나 침대를 옮기거나 세탁기, 청소기를 돌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게요.
11: 밤에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연주하거나
12: 큰 소리로 음악을 듣거나 춤추는 사람은 없겠지?
13: 우린 안 그럴 거야.
0: 좋아요. 함께 모여 사는 아파트가 귀신 아파트가 또 괴물 아파트가 되지 않도록 우리 조금씩만 배려하기로 약속!
14: 약속!
0: 어? 환경 영웅 최고 딱지다!
14: 우와!
15: 백설공주님이 환경 영웅이 되셨다!
16: 역시 백설공주님
17: 최고다 최고야!
1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9: 매일매일 락토핏.
1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1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5: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0: 얼굴엔
5: 순한 킬킬.
0: 순물엔
5: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중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6: 핏핏핏.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바뀌었어. 바뀌었어. 어, 시력 바뀌었어. 색상도 바뀌었어. 뭐야?
1: 색깔도 바뀌었고.
0: 박스가 바뀌었어.
2: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1: 어떤 소리지? 안녕하세요.
3: 날 따라와봐라. 날 따라와.
0: 야, 이거 뛰어가는
3: 말이야. 무슨 말이야. 잡아봐라.
2: 잡아봐라. 잡아봐라.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얘 많이 힘들대. 많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숨차. 숨차. 안아줘, 안아줘. 고마워, 고마워. 뽀뽀. 앉아봐, 앉아봐. 힘드니까 좀 앉아봐.
0: 저 아저씨는 누구지? 처음 본 아저씨인데?
2: 누가? 이 아저씨? 잠깐만. 나도 처음 본데. 아저씨 누구예요? 나? 나 누구냐?
4: 네.
2: 나는 훈이 아찌야.
0: 훈이야?
2: 훈이.
0: 훈이야.
2: 훈이, 훈이 아찌. 아저씨를 좀 기억해. 훈이 아찌.
0: 훈이 아찌.
2: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0: 뭐게 왜?
2: 특별한 뮤직박스를 이 훈이 아찌가 준비했지.
0: 잠깐. 박스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2: 자, 잠깐만. 가만 있어. 내가 준비했어. 잠깐만 기다려. 여기 있다. 자, 같이 들어.
0: 갑자기야. 어쩐지 여기에 뭐가 있다 했다. 진짜 잠깐 이거 너무 큰데 이거 보물 상자 안에 나무로 돼 있는데 거꾸로
2: 된 짜잔 이거 쓰고 있으니까 야 니네들 용감한 기사로 변한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훈이 아찌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 놀이 한번 해볼까?
0: 뮤지컬 놀이? 나 뮤지컬 알아.
2: 뮤지컬 뭔데?
0: 근데 알려주기가.
2: 이 훈이 아찌가 설명해줄게. 뭐냐면 뮤지컬은 멋진 캐릭터가 되어서 노래로 이야기하는 걸 뮤지컬이라고 그래. 노래로 이야기하는 거. 어때? 이제 우리가 이 용감한 기사가 되었으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책 속에 나오는 기사가 떠오르네. 책 속에 나오는 기사. 내 이름은 돈키호테. 너희들은 나의 친구 산초를 닮아 꿈꾸래. 지유시우 산초가 되어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지 않을래. 돈키호테는 친구가 있으면 더욱 용감해져.
5: 네, 알겠습니다.
6: 오하, 좋다.
2: 자, 친구가 되면은 이렇게 신호를 하면은 후와 라고 외쳐줘야 돼.
0: 네.
2: 할 수 있겠어?
0: 네.
2: 자, 한번 해볼까?
5: 후아하!
2: 아우, 잘했어, 잘했어. 자, 좋아.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
6: 나는 나 돈키호테 뮤직박스의 기사 운명의 연애가 간다. 거친.

0: 심심해. 좀 심심하지 않니?
1: 네.
0: 이 뮤지컬에는 바로바로 음악이 있어야 되거든. 어? 우리 그러지 말고 음악을 한번 찾아볼까?
1: 네.
0: 자, 가보자.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1: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0: 어, 지우. 지우는 이걸 잡았는데 한번 볼까? 한번 흔들어봐. 자, 뮤직박스, 뮤직박스.
1: 아닌 것 같아요.
0: 응?
1: 아닌 것 같아요.
0: 시우가 한번 찾아볼까? 시우.
1: 시우야, 시우야, 빨리.
0: 오, 시우가. 뮤직박스, 뮤직박스. 이 음악 좋긴 좋은데 내가 한번 찾아볼까? 한번 나한테도 기회를 줘봐. 훈이 아저씨한테도.
1: 네, 기회를 줄게요.
0: 아, 나는 찾은 거 이거 한번 들어볼까? 뮤직박스, 뮤직박스.
1: 이게 낫네, 이게 나.
0: 오, 이 소리야, 이 소리. 이 음악이야. 우리 기사한테 딱 어울리는 리듬이야. 어? 다시 한 번. 뮤직박스, 뮤직박스.
1: 우와!
0: 그렇지, 우와! 우와!
1: 내가 저거 왠지 저거에서 용가는 소리 날 것 같다고 생각해.
0: 그러니까. 일단 앉아.
1: 앉자.
0: 어?
1: 앉아.
0: 자, 근데 이 박스에 뭐가 들어있길래 우리한테 이게 딱 맞는 음악을 들려주는 걸까? 어?
1: 일단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이게 뭐지?
1: 이거 지도!
2: 봄의지도!
1: 봄의지도!
0: 어?
1: 봄의지도! 봄의지도!
2: 봄의지도!
1: 이거 봄의지도예요!
0: 맞아요! 이거, 이거만 보고 어떻게 지도인 줄 알아?
1: 여기!
0: 야, 진짜 여기, 신기하다!
1: 여기 안에 봐봐요! 지도예요!
0: 난 이거 두루마리 휴지인 줄 알았어! 아니야, 이거 두루마리 휴지야!
1: 아니야, 이거 지도예요!
0: 야, 이거 키친타월이야!
1: 아니에요, 지도예요!
0: 아, 니네는 나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잘하니! 한번 볼까? 짜라라라란.
1: 지도 맞잖아요.
0: 우와, 이거 지도다. 맞네.
1: 아, 보물선 지도 아니야? 이거 지도 같은데, 이거는.
0: 무슨 지도인 것 같아?
1: 글쎄, 이거 보물지도 같은데.
0: 어?
1: 보물지도?
0: 보물지도? 어떤 지도인지 한번,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
1: 네.
0: 응? 이걸 보고, 어? 어떤 지도일까? 그림
2: 알겠어요.
0: 뭐네?
1: 여기 박스가 있으니까 박스를 찾는 거 아니면 마녀? 마녀를 부지르는 건가? 아니면 그 뱃집 받는 건가? 아니면 말 타고 가야 되는 건가?
2: 여기
0: 말이 한 마리 있고?
1: 여기에 뭐가
0: 여기 뭐야?
1: 사람이 그려지는 건가?
0: 아, 이거 후니 아치 아니야? 그리고 이거 머리가 긴 거 보니까 지우 같고 이거는 시우 같고 이거 마법사 같아. 이 마법사, 못된 마법사가 뮤직박스를 가다뒀어. 어? 그래서 우리 이 용감한 기사 세 명이 말을 구해서 뮤직박스를 구하러 가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도 있고 음악도 있으니까 우리 주인공이 떠날 때가 됐네. 어?
1: 네.
0: 준비됐어요?
1: 네.
0: 준비됐어요?
1: 네.
0: 다 같이 시작!
1: 좋아!
0: 좋았어.
1: 빨리 가자, 가.
0: 좋아. 나는 더 이상 군이가 아니야. 무적이겠어. 뮤직박스. 던케 호텔.

좋습니다. 그럼 제가 뮤지컬 무대를 만들어도 될까요? 제가 지금부터 한 사람을 연기할 터이니 모두 한번 그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훈이가 아니라 무적의 기사 뮤직박스 돈키호테로.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빵! 자 오늘의 박스는 뭘까요? 응? 어? 우와 박스맨 왔다!
1: 박스맨.
0: 아유 박스맨 고마워. 아이고 맨날 수고가 많아 더운데. 아이고 잘 가요 박스맨. 뒤에 조심하고 뒤에 조심하고. 자.
2: 먹었어 다 했지.
0: 와. 오. 오늘 박스에 뭐가 들어있을까? 어?
2: 순다고는 다이잖아요.
0: 궁금할 땐 어떻게 흔들어 보면 되지. 뮤직 박스. 뮤직 박스.
2: 와 슬라임 아니에요 이거? 헐 슬라임 아니고?
3: 전 돼지 같아요.
0: 돼지?
2: 네.
0: 돼지 소리가 났어?
2: 네. 돼지 똥 싸는 거는 돼지.
0: 어, 자 그럼 한번 뜯어보자. 오늘은 바로
2: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0: 오늘은 바로 주물 꾹 주물 짜 자, 아저씨가 한번 열어볼게. 뭘까?
2: 뭐예요?
4: 어우, 이거 뭐야. 어, 이거 애기들이 만져도 되나? 어, 진짜? 아, 나 걱정되는데?
2: 뭐예요?
4: 이게 조금, 뭐야, 좀. 아, 뭐라고 표현하기. 막 끈적끈적.

0: 하면서도 막 미끌미끌, 응? 막 이게, 뭐라고, 한번 만져볼래? 그러면 자 시우부터, 어? 자 눈 감고 눈 감고 손만 싹 집어넣어서 맞춰보는 거야. 손, 아, 눈 감아야 돼. 자 살짝만 눈 감고.
1: 뭐지요?
2: 뭐야?
1: 젤리 같은 건데 너무 조글조글.
2: 젤리.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 몰라, 이거 어떻게 해.
1: 너
2: 한번 만져봐. 살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 빨리 한번 만져봐. 부모 안 돼. 눈 감고.
1: 젤리는 아니겠지.
2: 눈 감고.
1: 우와, 대박. 진짜 좋다. 이거 슬라임 같아.
2: 진짜?
1: 슬라임.
2: 진짜?
1: 슬라임 같아.
2: 그럼 한번 꺼내볼까요?
1: 네, 슬라임.
2: 지우말이 맞을까? 아니면 돼지가 맞을까?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1: 슬라임!
3: 와, 나 슬라임 진짜 좋아하는데.
1: 슬라임 주세요.
3: 우리 집에 슬라임 있는데 여기도
1: 없어졌는데.
2: 이거 봐봐. 되게 예쁘지? 알록달록하고 조금씩 아주 다르게 생겼어.
1: 이거 슬라임이 원래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거 딱 맞춘 그래? 거예요.
2: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부터 한번 가지고 놀아볼까?
1: 그래.
2: 이거부터.
1: 그다음은 또 바꾸는 거예요?
2: 그럼. 한번 만져볼까?
1: 우와, 진짜 느낌 좋다.
2: 느낌 좋아?
3: 전 지금 꺼내고.
1: 이거 완전 느낌 좋아.
2: 이거 소리가 무슨 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아. 그만. 잠깐.
3: 사람이 웃으면 위험해.
2: 야, 무슨 소리가 들릴까 지금?
1: 소리가 들렸다고 이상하다 소야.
2: 봐봐. 그래서 후니아찌가 아주 고성능 마이크를 준비했어. 이거는 뭐든지 잘 들려. 자, 조용. 자. 여러분 들려요?
1: 들려요.
2: 앉아줘, 봐봐.
1: 들려야죠. 와, 대박.
2: 그치?
1: 대박.
2: 더 느낌나게 소리 내볼게. 꾹, 심, 심, 꾹, 심, 심, 꾹, 심, 심, 꾹, 심, 심. 와. 야, 슬라임이 이런 리듬도 숨어 있었네. 다른 리듬도 한번 찾아볼까?
1: 네.
2: 자, 쭉, 쭉. 주물. 한번 해볼까?
1: 네.
2: 자, 후니아 칠자래. 리듬에 맞춰. 준비, 시작. 쭉. 시작. 주물. 한번 더. 쭉. 시작. 주물. 어때, 재밌지?
1: 네.
2: 야, 근데 얘들아, 이게 끝이 아니야.
1: 진짜요?
2: 또 다른 슬라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1: 뭔데?
2: 슬라임 재밌지 않아? 또 다른 슬라임. 자, 선물이에요. 자, 선물 여기 있습니다. 다들 너무 좋아요, 이 슬라임. 자, 이 안에 뭐가 들어있지? 한번 봐볼까?
1: 네. 이건 이번에 구슬이 들어가 있어.
2: 구슬? 한번 끊어볼까?
1: 쭉쭉쭉.
2: 아, 야, 안에 이 느낌이 뭐야?
1: 구슬 느낌 같은데?
2: 한번 들어볼까?
1: 그럼.
2: 자, 이제 이 소리다. 봐봐. 얘들아. 와작?
1: 와작.
2: 응? 와작? 야, 이 와작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이것도 느낌 있게 한번 놀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자, 한번 해볼까? 느낌 있는 소리로 리듬을 한번 찾아볼까? 와작, 심심, 와작, 심심,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시작, 시작. 어덕. 한번 해볼까? 자, 따라해봐. 와작, 심심, 와작, 심심.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0: 씩. 오, 생각보다 힘이 센데? 왜 이렇게 힘이 센 거야? 자, 씩. 자! 아, 잠깐만.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이 슬라임하고, 지금 이 슬라임하고 합치면 또 무슨 소리가 날까? 어?
1: 부드럽고 아삭아삭 소리가 나요.
0: 난 한번 합체를 했으니까 합체된 소리를 너희들한테 한번 들려줄게. 아주 느낌 있게. 주물, 주물, 주물, 주물. 얻어, 얻어, 얻어, 얻어. 이번엔 주물, 굽. 주물, 짝. 주물, 굽. 주물,
2: 슬라임 음악회를 시작하겠어요. 누가 멋진 소리를 낼까? 첫 번째. 어? 큐브를 닮았네? 큐브 슬라임. 따닥따닥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눈소리가 나는 사박사박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는 물 같은 찰방찰방을 소개합니다. 우와! 또 다른 친구들이 왔네. 모두 서로 다른 모양, 서로 다른 소리. 음악에 맞춰 함께 노래해봐요. 꾸, 심, 심. 우, 심, 심. 우두두두두두두두두. 따닥, 따닥. 사박, 사박. 찰방, 찰방. 예!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대한민국

0: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주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6: 핏핏핏.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굿소
9: 클릭소 얼마세가
3: 좋아지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8: 굿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10: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8: 굿소
10: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게 가족.
1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3: 지당하신 말씀.
1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네, 손도장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봐요.
1: 우와, 준비됐어요, 선생님.
2: 저도요.
0: 우리 종이에 손바닥을 찍어볼까요?

0: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2: 얼굴엔
1: 순한 킹킹
2: 식물엔
1: 달콤한
3: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Eggs.

Eggs? Oh, hi, Penny. I'll draw your koala.

0: up my nose.
1: Huh?
0: This is my nose. Here it is, my nose. Good night.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길길.
1: 중물엔
0: 순하게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남방구 후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K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진짜 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그것을 지배하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눈치 좋구나, 그렇지 않느냐? 아, 기대야. 아, 근데 배가 좀 고프긴 하구나, 어? 아, 조금 뭐 먹을 것만 있으면 다 좋을 것 같은데. 먹을 거다.
1: 여기서요?
0: 먹을 거다, 그치? 저것만 먹으면, 저것만 먹으면 딱 조정 들어갈 수 있겠다, 저것만. 걔 아무도 없느냐? 걔 아무도 없더만. 그럼 이거 내 거다, 이거. 그렇지 않느냐,
1: 타마.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0: 자, 그럼. 이야, 이거 오늘 먹으려면 아주, 어? 자리 잡고 천천히 하나하나 다 먹어야겠구나.
1: 뒤에서 탈꽃이 다가와요.
0: 탈꽃? 이야, 아주 멋진 탈꽃이. 아니, 아, 뭐 이렇게 가까이 와.
2: 아니, 저기요.
0: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죠? 저희, 그, 아유, 지금 뭐 하는 거죠? 이거 지금 이거 안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맛있게 지금 시간 보내고 있는데. 아이, 거참 이거
3: 누구세요?
1: 아, 저 말씀이십니까?
0: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초치일판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백문이 불여일견 요즘 탈 것을 싱싱싱 타고 또 보고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의 소유자 조선 최고의 과학자 가들 선비 박규시다. 얼쑤
1: 전 타방이에요.
3: 그러세요? 아, 저는 이 밭을 농사짓는 청년농부 한태웅이라고 합니다만.
0: 아유, 반갑습니다. 예.
3: 아니, 근데 이거 제 회참을 다 드셨는데.
0: 아, 예.
3: 아유, 아침도 먹고 일하러 왔는데.
0: 이거 본인 것이라고?
3: 예. 예.
0: 얼마 안 먹었습니다.
3: 아니, 뭐, 저, 괜찮아요. 뭐, 살 빠지고 좋죠, 뭐. 예.
0: 제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예. 여기 제 이 가방 있잖소. 이 가방이 먹어도 된다고.
3: 배가 고팠지만은, 이미 드신 거를 뭐, 부러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누군가는 배를 채웠으니 다행이죠.
0: 밭에 이렇게 있는데, 걔 누구 없어?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길래, 그냥. 아, 그럼 뭐, 일단 뭐, 먹은 건 먹은 거고, 뭐, 뱉을 순 없으니까. 그럼 뭐 일을 돕든 뭘 해서 세찬값이랑 똑같이 이렇게 하면 뭐 되는 거 아니오? 아니 뭐 세찬도 그렇게 먹고 했으니 네. 세찬값으로 오늘 일 좀 돕도록 하겠소.
3: 아, 지금이라도 가실 기회를 드릴게요.
0: 아, 아니요. 네, 이래도 선비요 선비. 그 먹은 값은 제가 톡톡히 치르겠소.
3: 뭐 오늘은 이 밭을 갈아 볼 건데요.

0: 밭을 갈아엎고 이게 이제 거름이 될 겁니다.
1: 그럼 뭐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갈면 되지 않겠어?
0: 그래, 삽으로 한번 갈아보시죠. 저는 최고의 일꾼 트랙터로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1: 어? 최고의 일꾼 트랙터?
2: 트랙터는 무거운 기계를 끄는 힘이 센 자동차예요. 주로 논이나 밭에서 농기구를 끄는데요. 많은 농부들이 오랫동안 해야 할 일을 트랙터 혼자 빠르게 해준 덕분에 전보다 농사하기가 훨씬 쉬워졌다네요. 농부를 돕는 최고의 일꾼 트랙터,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1: 아하! 최고의 일꾼 트랙터! 아니 뭐 물론 이렇게 크고 힘세고 좋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 농사는 이 손맛이지요, 손맛.
0: 그 손맛으로 농사짓던 시대는 정말 조선시대에 끝난 것 같은데요.
1: 아니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야 더 깔끔히 잘 간다니까. 어? 지금 못 믿는 눈치들. 그럼 뭐 대결이라도 한번 해보시겠어? 어? 누가 더 깔끔히 더 많이 더 빨리 가는지.
0: 아니 그러시고 뭐 지금이라도 바로 하시죠 뭐.
1: 오, 예. 오, 이렇게 자신이.
0: 아니 저 삽 벗겨져도 이거랑 안 바꿉니다.
1: 아 졌어. 예. 그럼 삽 트랙터 네. 대결 합시다.
0: 아, 하시죠 그럼.
2: 트랙터모는 청량농부 탈것 선생. 농사는 손맛. 조선에서 온 박희. 세계 대결이 펼쳐진다. 트랙터 대 삽. 누가 이길까요?
1: 그건 뭐 당연히 이 조선 최고의 선비 박희 아니겠어? 중요한 건 농사는 손맛이요, 손맛. 제가 훨씬 더 잘 갈 것이요.
0: 뭐 안 봐도 비디오 같습니다. 트랙터가 이기겠죠.
2: 자, 지금부터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박희님은 정면에서 저를 보는 기준으로 왼쪽 밭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탈거 선생님은 오른쪽 밭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정해진 밭을 더 빨리 간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0: 네.
1: 아니 잠깐만. 아니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이쪽만 가려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어? 지금 이 손맛을 무시하는 것이냐? 어?
2: 그러면 가실 수 있는 밭을 더 드릴까요?
1: 아, 뭐 일단 해보고 어쨌든 간에 내 한번 이 손맛을 톡톡히 보여주겠어.
0: 자주 일단 집에 가실 때 파스 몇 장 제가 드릴게요.
1: 참 진짜. 됐어. 내 그 손맛을 직접 보여드립니다.
2: 자, 신경전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준비 시작.
1: 아, 그렇지. 시작. 자, 돌이밭을 이렇게 가는 거 가면서 그.
2: 삽을 든 박희 선수 열심히 밭을 갑니다. 시작. 열심히 하는 모습은 처음인데요.
1: 지금 보시오 지금. 이렇게 속도가 빠르니 어떻게 위기감이 좀 들지 않소?
2: 반면에 트랙터를 탄 탈거 선생님 아직 트랙터에 시동도 걸지 않았습니다.
1: 내가 벌써 이 앞으로 가고 있어. 지금 긴장되지 않으시오? 내가 지금 좀 더 앞으로 갑니다 이거.
0: 예. 아주 고생하십니다. 예.
1: 빨리 일하시오. 이렇게.
2: 다리가 후들거리는 박희님. 벌써 지친 건가요?
1: 지치긴 뭘 지쳐. 아까 그 수박을 많이 먹어서 조금.
0: 이제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셔요.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참.
1: 이제야 좀 할 맛이 나오. 나랑 같이 이렇게 대결을 해서
2: 트랙터 드디어 밭을 갑니다. 트랙터 드디어 밭을 갑니다. 엄청난 속도인데요. 아래에 있던 흙이 올라오면서 푸르던 보리밭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1: 뭐가 저렇게 빠른 곳이요? 이게 있어 보이죠 이거? 아니 나는 저런 색이 나오질 않.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저거?
2: 우와 트랙터 놀랍습니다. 쟁기의 깊이까지 조절.

0: 아도다.
1: 아, 여유로운 달꽃 선생님.
0: 가만히 실망하지 말고 아직 모르니까. 자,
1: 박휘 선수 다시 의지를 불태웁니다.
0: 아직 알 수 없는 곳이요. 더 내가 더 빨리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 나 사실 아까 수박 얼마 안 먹었다. 새 잠깐 이 정도면 충분하다.
1: 어림없는 소리 마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먹지 말랬잖아요.

0: 경기 종료. 두 선수의 성적을 한번 볼까요?
1: 오, 완벽합니다. 같이 고르게 잘 가렸습니다.
2: 아니, 선미님, 제가 이만큼 갈 동안 어떻게 그만큼밖에 못 가르셨어요?
3: 뭐, 각자의 뭐 사정이 있는 건데, 뭐, 좀 힘들었습니다.
2: 많이 뭐 사정이 많으셨나 봅니다.
3: 트랙터, 힘 좋고, 밥 잘 갈고, 인정하오.
0: 자, 세기의 밭갈기 대결. 그 승자는 트랙터입니다.
4: 아, 인정. 아, 고맙습니다.
3: 아니, 트랙터는 앞으로 가는데 뒤에 쟁기가 내려와서는 밭을 싹 갈아버리는 게 역시 밭일은 트랙터 맛이다.
2: 세창값은 뭐 턱없이 못하셨지만은 도리밭을 갈아주셔서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어디 가서 밭은 갈지 마십시오. 아, 선배님 오늘 밭을 갈아보시니까 어떠시나요?
3: 확실히 이 트랙터가 얼마나 대단한 탈 것인지 느낀 것 같습니다.
2: 농사는 손맛이지만은 때로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3: 예, 올해도 꼭 풍년이길 바라오.
2: 꼭 풍년이 되겠습니다.
3: 알겠소.
0: 파피님, 저희는 조선에 가는 탈 것을 찾으러 다시 떠나볼까요?
3: 좋다! 함께 떠나보자꾸나! 아주 웃으시오.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량 DB 국민행동요령 산골

0: 119 바로 신고하세요 119 단풀이 번덕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4: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
0: 외계인 나타났나요? 어, 박사님, 어디 가셨지?
2: 어, 그러게. 곧 오시겠지, 뭐. 기다려보자.
3: 어, 근데 저건 뭐냐? 아, 아침 드시고 하나도 안 치우셨네.
2: 그러게. 아, 우리가 박사님 오시기 전에 치워드리자.
0: 그래.
1: 난 싫어. 어.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치워?
2: 에이, 꼭 내일이 아니어도 할 수 있지.
0: 그래. 박사님이 바쁘셔서 못 치우셨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도우면 좋지.
1: 아, 몰라 몰라. 난 안 해. 흥.
0: 아, 어, 박사님.
4: 그래. 아침 식사를 하고 나니 배가 살살 아프더군. 그래서 급히 화장실을 가느라 여길 못 치우고 갔어. 고마워, 딩딩, 동동.
0: 아닙니다, 박사님.
3: 저도 같이 치우려고 했는데.
4: 그런데 자기 일이 아니라고.
0: 내가 왜?
4: 하면서 친구를 돕지 않는 한 어린이가 있어. 댕댕이 말고 또 있어.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발!

0: 왜 순아? 거기 컵이랑 접시 좀 갖다 줄래?
1: 내가 왜?
2: 오늘의 주인공 나외순 어린이다.
0: 외순아, 네가 먹은 우유컵이랑 접시 좀 갖다 달라니까.
1: 아니, 설거지는 엄마 일인데 이걸 왜 나한테 시켜요? 왜? 왜? 왜?
2: 그런데 외순이가 내가 왜? 하며 얄밉게 구는 것은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3: 어, 맛있어요.
4: 자자, 이제 간식 먹을 시간이에요. 다 같이 장난감 제자리에 정리하자.

0: 응? 야! 외순이 너! 너 왜 정리 안 해?
1: 정리했어! 내가 갖고 놀던 인형 제자리에 뒀는데?
0: 야! 그렇다고! 이거! 정리 안 해?
1: 맞아! 같이 놀았는데 정리도 같이 해야지! 내가 왜? 이거! 다 너네가 꺼낸 거잖아! 꺼낸 사람이 정리해야지! 난 안 해!

0: 어떡하지?
1: 나 집에 갈래.
0: 아, 그럼 외순아, 우리가 효진이 집까지 같이 가주자.
1: 엥? 내가 왜?
0: 왜냐니? 효진이 다쳐서 잘 걷지도 못하잖아. 친구가 아플 땐 도와줘야지.
1: 아니, 효진을 우리가 밀었냐? 얘 혼자 넘어진 거잖아. 근데 왜 우리가 귀찮게 효진이를 집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왜? 왜? 왜?
0: 아이, 저 염소 같은 왜 소리 진짜 듣기 싫어.
2: 우재야, 그냥 나 혼자 갈게.
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같이 가자.
1: 우재야, 나 여기 있을게. 빨리 갔다 와서 같이 놀자.
3: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4: 저렇게 내가 왜? 아니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 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이 이 크크가 정말 좋아해요. 기다려라 외순아, 이 크크 아저씨가 간다. 내가 왜 웃어야 되는데? 아, 왜?
0: 외순아, 이거 봐봐. 효진이 엄마가 우리 같이 나눠 먹으라고 사탕 주셨어.
1: 우와, 사탕 진짜 많아.

0: 너도 줘! 우제 네가 놓쳐서 떨어뜨린 건데 내가 왜? 왜? 왜? 왜?
1: 염소가 되어라 뿅!

0: 염소!
1: 염소?
2: 내가 염소가 된 거야?

0: 염소는 사람 옷도 막 물어뜯는 데 있어.
1: 도망가자.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왜 갑자기 염소가 된 거야?
2: 왜순이, 너 염소 되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맨날 내가 왜 하면서 염소 소리 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널 염소로 만들어준 건데 왜 별로야? 카카카카카카카카카.
1: 누구세요? 아저씨 누군데 날 염소로 만든 거예요? 그 방토 내가 다 물어뜯을 거야.
2: 아이, 저리 가, 저리 가. 도망가자. 게이.
1: 거기서요.
0: 외순이, 아까 그 염소한테 잡아먹힌 건.
3: 에이, 염소가 무슨 사람을 잡아먹어. 근데 진짜 어디로 간 거지? 걱정되네.
4: 외순아!
3: 외순아!
4: 외순아!
1: 쟤네들은 왜 나를 저렇게 걱정하는 거지? 나는 항상 친구들한테 못되게 군 적밖에 없는 것 같은데.
2: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네 친구들, 네가 안 보인다고 저렇게 걱정을 하네. 과연 우리 외순이라면 어땠을까? 친구가 안 보인다고 너도 저렇게 걱정을 했을까?
1: 만약 나라면.
5: 그때 외순이는 떠올렸지.
1: 아니, 내가 왜 친구를 찾아다녀야 돼? 귀찮게. 왜?
5: 자기 일이 아니라고 내가 왜? 하며 친구들을 모른 척했던 순간들을 말이야.
1: 나라면 그랬을 거야.
3: 같이 놀았으니까 정리도 같이 해야지.
1: 내가 왜? 근데 왜 우리가 귀찮게 효진이를 집에 데려다줘야 되는데? 왜? 왜? 우제 네가 놓쳐서 떨어뜨린 건데 내가 왜? 친구들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2: 어? 온다. 우리 외순이 아니지 염소가 온다. 매. 아니, 딩동댕 삼총사!
6: 이젠 하다 하다 어린이를 염소로 만들어서 괴롭혀?
2: 내가 왜? 하면서 얄밉게 구는 녀석을 혼내준 게 머글이 잘못된 건가?
7: 넌 그런 말할 자격 없어! 너 말이야, 예전에 화장실에서
8: 거, 아,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다. 휴지가 없네.
2: 손이나 좀 씻어야겠구만.
8: 뭐 혹시 크크? 땡땡? 어, 그래 나야 크크. 나 여기 휴지가 없어서 그러는데 휴지 좀 줄래?
2: 아, 휴지가 필요하구만. 근데 내가 왜 너에게 휴지를 줘야 하지? 내가 수고!
8: 크크! 크크!
7: 그래서 그때 난
6: 에이 크크 이 나쁜 녀석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거나 받아라. 잉잉.

0: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지는 미리미리 확인하자! 둘, 셋, 뿅!
1: 걱정했잖아.
2: 얘들아 미안. 내가 그동안 너무 얄밉게 굴었어. 나 이제 안 그럴 거야. 뭐야, 너 갑자기 왜 그래?
1: 무슨 일 있었어?
2: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줘도 못 믿을까? 너네 아까 지나간 염소 봤지? 그 염소가 실은
3: 기동대 상속사.
4: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5: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6: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7: 우리가 누구?
3: 김동대 상속사.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닥터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닥터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닥터핏.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진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순물엔
10: 덥덥한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5: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7: 얼리면 더 맛있어.
8: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9: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10: 얼굴엔
11: 순한 길게!
10: 줄무랑
11: 덥덥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해가 놀러 왔나 봐.
1: 응.
0: 아, 어디에 있지? 어딨니? 어디?
2: 후민아, 이것 좀 봐.
0: 어. 나뭇가지로 만든 집이야, 집.
2: 어. 아, 어떤 새가 사는 집일까? 여긴 까치가 사는 집인가 봐.
0: 까치가 사는 집은 까치 집. 까치야, 집이 마음에 드니?
2: 까치는 집이 안전해서 마음에 든대.
0: 까치야, 집에서 편히 쉬어.
2: 편히 쉬세요.
3: 바꿔라, 한글!
2: 집이 사라지고 까치만 남았어. 까치야, 슬퍼마. 우리가 집을 찾아줄게.
0: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4: 한글용사 아이야!
5: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어? 이!
6: 야!
5: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까치집이 까치로 바뀌었어.
2: 집! 집이 필요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어?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 집은 어디에 있지? 천지?
1: 한글은 여기에 있다.
0: 찾았어. 천지의 망토 안에 한글 집이 있어.
1: 가져갈 테면 가져가 봐.
0: 하! 돌아와. 헛!
1: 갔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아니, 누가 진짜 천지지?
1: 내가 진짜 천지다.
2: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3: 갓다이 맞서는 낱말은 뭐지?

0: 다르다.
1: 이제 찾을 수 있어. 진짜 천지는?
2: 내가 천지야. 헛, 헛. 내가 천지야. 헛. 내가 천지야. 내가 천지야.
1: 너야.
0: 아니, 나의 갔다 공격을 다르다로 막아내다니. 한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3: 멈춰.
0: 이가 없어. 내가 태극봉으로 일을 쓸게.
3: 나와라.
0: 한글.
3: 자.

0: 집.
1: 저장 완료. 집.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집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무슨 집을 보여줄까? 아하! 개집! 개집! 개가 사는 개집! 멍멍! 멍멍! 다음은 무슨 집일까? 아하! 벌집! 벌집! 벌이 사는 집은 벌집! 다음은 어떤 집일까요? 아하! 까치집! 까치집! 까치가 사는 집은 까치집! 까치야, 나무 위에 집을 올려줄게.
1: 까치집에 집 먹어야지. 냠, 냠냠, 슝.
0: 올려주고 왔어요. 오잉! 까치만 남았네. 집은 어디로 갔을까? 아가. 한글 까치집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까치집! 순서대로 써볼게요. 쌍기역이 아를 만나 까 치읓이 이를 만나 치 지읒이 이를 만나 지 지가 받침 비읍을 만나 집 까치 집.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까치 집. 친구들, 따라해봐요. 까치 집.
1: 벌과 집이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개집, 벌집. 한번더 들어보세요. 벌과

0: 집이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개집, 벌집.
1: 까치집. 훈민이와 정우미가 까치집을 찾았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까치집을 까치로 바꿔라 한글. 까치집이 까치가 되었어요. 천지가 갔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다르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집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까치집이 나왔어요. 까치는 까치집에 살아요. 까치는 까치집에 살아요. 까치는 까치집에 살아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나팔꽃.
2: 예쁘다. 호민아, 이것 좀 봐.
3: 뭔데?
2: 예쁜 꽃이야. 꽃.
3: 꽃이 활짝 폈네.
2: 나팔을 닮았다. 나팔.
3: 아, 이건 나팔을 닮았으니까 나팔꽃이야.
2: 나팔꽃.
3: 따따따 따따따 나팔 손으로 따따따 따따따 나팔 봅니다. 뽀뽀. 재미있어. 친구들에게도 보여주자.
2: 그래. 친구들아, 놀러와.
4: 바꿔라 한글.
2: 나팔꽃이 나팔로 바뀌었어.
3: 우리는 예쁜 나팔꽃이 좋은데.
2: 꽃을 찾아야 해.
3: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5: 한글용사 아이야.
6: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아 이
7: 야
6: 훈민정은 안녕.
3: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3: 나팔꽃이 나팔로 바뀌었어.
2: 꽃, 꽃이 필요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꽃을 찾으러 떠나자.
8: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5: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차! 찾았어. 한글 꽃이 여기 있어.
1: 나와라!
0: 한! 천지?
2: 한글 꽃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진 않을 거야. 헛! 없다! 어?
0: 천지가 책을 덮으려 해. 도와줘! 책이 덮이면 한글 꽃은 찾지 못해.
3: 멈춰라!
4: 천지 한글 공격에는 우리 능력이 통하지 않아.
0: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3: 덥다에 맞서는단 말은 뭐지?
4: 켜다!
2: 아니, 나의 덥다 공격을 펴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3: 안돼! 한글 꽃이 파괴됐어.
0: 오가 사라졌어.
4: 걱정 마, 내가 뿅망치로 오를 쓸게.
5: 조선아, 한글!

0: 화장 완료! 꽃! 훈민정음의 손으로!
1: 꽃 한 개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아버지 차례! 꽃! 꽃!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꽃을 보여줄게요. 별! 꽃! 별꽃! 아하! 별과 꽃이 만나면 별꽃! 정말 별처럼 생겼어요. 다음은 은방울 꽃! 은방울 꽃! 아하! 은방울과 꽃이 만나면 은방울 꽃! 정말 은방울처럼 생겼어요. 예뻐라. 다음은 나팔꽃! 나팔꽃! 오호! 나팔꽃! 빰빠람 빰빰빰빰! 나팔꽃!
1: 나팔꽃의 꽃 먹어야지! 뿅! 냠냠! 슝!
0: 나팔, 우잉! 나팔만 남았네? 꽃은 어디로 갔을까? 잉! 한글 나팔꽃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얍, 얍, 얍, 얍! 나팔꽃! 나팔꽃! 순서대로 써볼게요. 미은이, 아를 만나, 나. 피읍이, 아를 만나, 파. 파가 받침 리을을 만나, 팔. 쌍기역이, 오를 만나, 꼬. 꼬가 받침 치읓을 만나, 꽃. 나,

0: 꽃.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나, 팔, 꽃. 친구들, 따라해봐요. 나, 팔, 꽃.
1: 별과 꽃이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별꽃, 눈꽃.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별과 꽃이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별꽃, 눈꽃.
0: 나팔꽃. 마당에 나팔꽃이 활짝 피었어요. 훈민이와 정우민은 나팔꽃을 구경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나팔꽃을 나팔로 바꿔라 한글! 나팔꽃이 나팔이 되었어요. 천지가 덥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펴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꽃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나팔꽃이 나왔어요. 나팔꽃이 활짝 피었어요. 나팔꽃이 활짝 피었어요. 나팔꽃이 활짝 피었어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9: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0: 지당하신 말씀.
9: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6: 핏핏핏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아무래도 놀이공원은 못 가겠다.
1: 아, 정말 왜 하필 오늘 비가 내리는 거야?
2: 다들 엄청 실망했나 봐, 나나.
3: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꼬래.
4: 아, 그렇지. 그게 있잖아, 쭈.
5: 그게 뭔데?
4: 이거야, 쭈. 어? 모두에게 멋진 선물이.

0: 좋겠다. 우리도 같이 놀고 싶은데.
1: 그러고 보니 놀이공원이 셋한테는 너무 작은데 어쩌지도 않아?
2: 으쌍! 그건 내 발명품한테 맡겨줘! 아냐! 마법의 물량! 아냐, 아냐!
0: 이런 방법이 있었네?
3: 야호! 이럼 신나게 놀 수 있겠다!
2: 자, 숙녀분들, 어서 안으로! 이거 꼭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3: 내가 꼭 공주님이 된 것 같아.
0: 모두들 준비됐나요, 파티? 이제 꿈의 놀이공원으로 출발합니다.

0: 신난다. 야호!
1: 최고야 나! 칙칙 퍼퍼. 눈사람 기차가 지나갑니다. 그래.
0: 연기가 아니라 눈의 결정이잖아. 멋져.
2: 달핑? 어? 뭐 좀 알아냈어?
3: 아직은 녀석들이 신나게 놀고만 있어서.
1: 거기 누구 있어? 야, 꼼딱핑! 그건 또 언제 입었어? 여기 좀 도와줘, 냠냠!
3: 뭘?
1: 느낌이 안 좋아? 어서, 빨리!
4: 맛있게 먹어라.
3: 대체 이건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지?
1: 줄을 밀렸는데 빨리 안 주고 뭐해, 얌얌? 그래, 빨리 줘, 빨리!
3: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일을...
1: 거기! 너마야!
3: 네!
1: 너 누구야, 나나?
4: 내가 누구냐면 말이야...
5: 안녕, 베어. 난 이 놀이공원의 아이돌, 곰돌이야, 베어.

0: 저 책 들켰나?
1: 아, 안녕, 매어.
2: 속은 것 같군.
1: 춘천할랬는데 왜 안 쳐나나?
3: 내가 왜?
4: 놀이공원의 아이돌인데?
2: 추라면 추겠습니다. 룰루랄라 함께 놀아요. 신나고 즐거운 놀이공원 좋아.
5: 춤이 별론데, 숙지.
2: 뭐라고? 내가 이래봬도 왕국 댄스대회 3등할 뻔한! 저는 바빠서 이만 빠빠이 배요.
1: 뭐야? 얘들아! 어때? 재밌어, 나나?
6: 기분 최고야!
4: 근데 괜찮을까? 마지막 티니핑을 아직 캐치하지 못했는데.
6: 괜찮아, 괜찮아. 신나게 즐기라고. 어차피 마스터키도 곧 돌아올 거니까.
4: 어? 그게 무슨 말이야, 하츄?
6: 아무것도 아니야. 자, 다음은 뭐 하고 날까?
2: 저 녀석, 역시 마스터키에 대해 뭔가 알고 있군. 좋아, 장난 좀 쳐서 시험해볼까? 야!

0: 정신이 안 돼.
1: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2: 식물이라면 뿌리. 응? 뿌리가 어? 어딘가 있을 거야.
1: 뿌리?
2: 응. 그걸 뽑아내면 되지 않을까?
0: 흩어져서 찾아보자.

상황이 심각해졌는데? 다행히 힘이 많이 돌아왔어. 한번 해보는 수밖에. 어디서 온 지 모를 불순한 것들이여. 먼지로 다시 돌아가라!

0: 엄청난 마법이야. 대체 저 상자의 정체는 뭐지?
1: 뭐가 어떻게 된 일일까 꼬래?
2: 깜짝 놀라긴 했지만 흥미진진했어.
3: 맞아. 엄청 두근두근 거렸어.
1: 그나저나 상자 너 진짜 대단했어, 하츄.
4: 그런 마법은 처음 봐, 나나.
5: 넌 대체 누구야, 솔지?
6: 이제 말할 때가 온 것 같군. 미스틱 마을에는 행운핑이라는 위대한 레전드 티니핑이 있었는데, 행운핑은 마스터키를 써서 마을을 보호하고 있었어. 하지만 어느 날 제니가 나타나 마스터키를 빼앗아갔지. 그리고 15의 열쇠 티니핑들은 지구로 떨어지게 되었어. 여기까진 모두 알고 있지? 그런데 제니도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바로 15의 열쇠 티니핑들을 모두 캐치한 자가 마스터키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
1: 뭐? 로미가 지금까지 캐치한 건 14시야, 하츄!
3: 그럼 마지막 티니핑만 더 캐치하면
4: 마스터키는 로미께 되잖아!
1: 근데 상자 넌 어떻게 그걸 알고 있었죠?
6: 왜냐면 내가 바로 그 위대한 행운핑이니까!
7: 뭐?
2: 그쪽은 어때, 얘들아?
3: 아무 흔적도 못 찾았어, 꼬래.
1: 우리도 쭈.
5: 상자가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럼 예전에 동화책 사건이나 마야 사진 같은 일 네가 해결해줬던 거였어?
6: 다행히 열쇠 구멍을 통해서 힘을 좀 쓸 수 있었지.
3: 그런 거였구나. 그럼 마스터키만 있으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야?
6: 어서 마지막 티니핑을 캐치해서 마스터키를 얻고 날 풀어줘.
3: 꼬레핑은 마지막 티니핑을 잘 안다고 했지.
1: 빙글핑은 피겨스케이트를 엄청 잘 탔고래. 항상 빙판에서. 꼬래! 빙글핑이라면 시원한 빙판에 있을 거야, 꼬래.
5: 이런 날씨에 빙판이 어디 있어, 솔지.
3: 있어. 빙판이 있는 곳. 크리스탈은 빙판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문제 없어. 어서 가자.
8: 뭐 저 정도 가지고.
3: 나를 비켜봐.
8: 내가 스핀 보여줄게. 자, 어때? 피겨 스케이트란 이런 거야.
3: 쟤라면 내 짝이 될 수 있겠는데, 핑글.
9: 레나 정말 잘한다.
8: 저기, 레나, 이제 그만. 어지러워.
3: 자, 이제 나하고 트리플 악셀을 뛰는 거야.

0: 안 되겠어, 핑글. 어디 보자.
1: 어? 쟤들은 왜 저러고 있는 거지?
2: 역시 있을 줄 알았었구래. 빙글피, 나야. 우리 같이 미스틱 마을로 돌아가자꾸래.
3: 뭐야? 너는?
4: 거기 저 트리피 매지컬 크리스탈. 마법을 모두 피했어, 나야.
2: 그만 멈춰줘. 사랑해.
3: 대체 뭐야? 안 되겠다, 핑글. 따라올 테면 따라 해보겠지, 핑글.
2: 자, 다 같이 이나 봐요, 핑글.
5: 제 맘대로 못 움직여.
2: 넘어질 것 같았죠.
3: 다음은 핑글 핑글 시트 시트.
0: 쉬운 것도 못해서야, 핑글.
2: 핑글핑, 내 말 좀 들어봐.
0: 됐어. 난 새로운 짝을 찾을 거야, 핑글. 어서 좀

0: 빠지기군.
1: 아무데도 없어.
2: 어디로 간 거지, 츄?
0: 아유, 대체 무슨 짝을 찾겠다는 거야, 솔지?
2: 그게... 어? 사실은 말이야.
0: 바쁘다, 바빠, 빨리!
2: 달리핑! 같이 스케이트 탈 짝을 찾고 있는데 해볼래, 핑클?
0: 핑파는 미끄러워서 싫어. 먼저 갈게, 빨리!
2: 냠냠핑! 나하고 같이 트리플 악셀 할래, 핑클? 어?
3: 그게 뭔데? 먹는 거야, 냠냠?
2: 아니야, 핑클. 내 짝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핑클?
3: 어? 어? 핑글핑! 무슨 일이야, 꼬레?
0: 꼬레핑!
2: 나하고 같이 스케이트 타자. 완벽한 짝을 찾고 있는 중이거든, 핑글.
3: 나?
2: 제발. 소원이야, 핑글.
3: 꼬레.
2: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고, 핑글. 여기서 발목을 이렇게 꺾어야지, 핑글. 다시 해보자, 핑글.

0: 안 됐어. 발끝으로 제대로 찍어야지, 빙글.
1: 나 좀만 쉬면 안 돼, 꿀에?
0: 안 돼. 나하고 똑같이 트리플 악셀 하려면 아직 멀었어. 왜 이게 안 돼, 빙글?
1: 꿀에! 안 된다, 안 돼! 너는 못해! 안 할 거야, 꿀에!
0: 뭐? 같이 해주기로 해놓고 너무해. 나도 됐어. 다른 짝을 찾을 거야, 빙글.
1: 빙글빙하고 화해하고 싶어서 그 후 열심히 연습했고 이제 잘 타게 됐는데 보여주기도 전에 마을에 일이 터진 거야, 꿀에.
2: 아하, 짝을 찾는다는 게 그거였어, 나나?
3: 그래서 그랬구나.
0: 꿀에핑, 빙글핑이 갈 만한 데가 또 있을까?

0: 스케이트 같이 타보자, 핑크.
1: 갑자기 왜 이래?
0: 이번에도 내 짝이 아니었어, 빙글.

0: 생각이 아니었네, 빙고. 도대체 내 짝은 어디 있는 거야, 빙글?
1: 빙글핑? 어?
0: 너는?
1: 너 짝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다해?
0: 혹시 네가 내 짝 해줄 거야, 빙글?
1: 그럼 물론이지.
0: 좋아! 나하고 트리플 악셀도 같이 뛰어줄 거지, 빙글?
1: 당연하지. 아, 근데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줄래, 다해?
0: 좋아, 빙글. 잘 봐봐.

번은 안소가 빈걸. 내가 너무 힘든 걸 바라는 건가, 빙글?

이렇게 재밌는데 왜 같이 탈 짝꿍이 없는 거야, 빙글? 빙글핑! 어? 또 너야? 잠깐 기다렸구래! 빙글핑, 나 많이 연습했어! 잘 봐봤구래! 아니, 난 새 짝을 찾을 거... 어? 저는 미안했었구래! 네 짝은 나잖아, 꿀해!

0: 정말 많이 연습했구나, 빙글.
1: 빙글핑, 같이 타자.
0: 짝꿍을 혼자 둘 순 없지, 빙글.

0: 그동안 완벽한 기술에만 너무 매달렸나봐. 같이 피겨스케이트를 타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건데, 빙고. 고마워, 꿀의 핀.
1: 나도 고마워. 즐거웠다니 다행이야, 꿀에.
0: 빙글핀, 우리랑 가지 않을래? 네가 함께 간다면 정말 기쁠 거야. 좋아, 갈게. 짝은 함께 있어야 하니까, 빙글. 너희 날 것 없어, 다해.
2: 안 돼!
3: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니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8: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6: 또 졌네.
7: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8: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9: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9: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1: 마데카 솔메이트.
10: 질성. 얼굴엔
12: 순한 킬킬.
10: 식물엔
12: 순하게
13: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4: 옛설 지성.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핑과 함께.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11: 장면 버스 결칙한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3: 내일 떠나자.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출동.
12: 얼굴엔
14: 순한 길길.
12: 줄무랑
15: 덤덤한 말.
16: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8: 핏핏핏.
17: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9: 매일매일 락토핏.
1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0: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리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기대하시라. 새로운 마법템 상상의 날개를 펼쳐줄 아이들의 마법템 무엇이든 원하는

0: 그리고 이건 마법 3D 펜으로 만든 안경.
1: 루블링, 우리도 만들었어요.
0: 정말요?
1: 마법 3D 펜이 너무 재밌어서 루블리를 위해 선물을 만들었어요.
0: 아니, 선물이라니.
1: 짜잔!
0: 어울리나요?
1: 우와, 루블리 정말 멋져요.
2: 잘생겼다, 루블리.
0: 그럼 지금부터 만들기 시간 시작.
2: 오호. 짜잔! 공룡 완성!
1: 멋진 칼라똥이네.
2: 뭐? 잘 봐! 뭘로 보인다고?
1: 칼라똥.
2: 이런 거 없어도 잘 놀 수 있거든.
1: 우와, 우리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쭈삐쭈삐쭈삐쭈.
3: 군타도 함께하면 좋았을 텐데.
1: 됐어, 혼자 잘 놀고 있겠지.
2: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서 그만할래.
4: 야, yeah, 거긴 너. 뭐 잊은 거 없어?
2: 누구야?
4: 여기야, 여기. 어? 네가 방금 던졌잖아.
2: 던졌다고? 설마 네가 말한 거야?
4: 같이 놀기로 해놓고 잊어서 버리기야.
2: 대체 어떻게 된 거야?
4: 어디 보자. 무슨 일이야? 너무 축 처져 있잖아.
2: 그게...
4: 누가 널 무시해? 아니면 뭔가 재밌는 게 필요해? 널 위해 뭐든지 만들어줄 수 있지. 공룡, 괴물, 초록자, 로봇 할만해. 이건 가짜가 아니야. 진짜, 진짜 살아 움직이지. 어때? 내가 필요해?
2: 필요해!
4: 네가 원하는 걸 들어줄 테니 너는 내 부탁을 들어줘.
2: 부탁?
4: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야.
2: 정말 멋진데?
4: 그럼 약속한 거다.
2: 응? 울트라 마법 3D 펜 등장! 야! 아직 놀라지 마. 내 슈퍼 울트라 마법 3D 펜은 살아 움직이게 해준다고.
1: 거짓말! 그건 그냥 마법을 부린 거잖아.
2: 그럼 진짜 마법을 보여줄까? 군피, 타피, 군타츄. 짜잔!
1: 말도 안 돼.
2: 말이 안 되긴. 내가 직접 보여주는데. 나는야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 공룡, 괴물, 자동차, 로봇 말만 해. 이건 가짜가 아니야.
5: 진짜,
2: 진짜 살아 움직이지. 정말 멋지지.

0: 설마 쟤들 화난 거야? 얘들아, 도망가! 제발 그만!
1: 야, 친구들을 괴롭히면 어떡해?
2: 날 무시했던 녀석.

0: 친구가 아니라고?
1: 그렇고 말고 내가 너 대신 못된 녀석들을 혼내줄 테니 넌 계속 만들면 돼.
0: 그래도 친구들이
2: 군타 공룡 좋다 핀
0: 핀핀
3: 그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1: 약속한 거 잊었어?
3: 이미 늦었단다.
0: 얘들아 도와줘.
4: 이상한 마법 3D 펜은 어디서 가져온 거야?
0: 몰라. 내 마법 3D 펜이 말을 걸더니 갑자기 변신했어.
4: 군타, 그런 마법 3D 펜이 세상에 어딨어?
3: 왜 없어?
1: 이 녀석도 안 되겠네. 일단 도망이자.
4: 도망치긴 놔줄 것 같냐?
3: 메롱 메롱 메롱. 어, 잠깐. 너 꼼짝 마.
4: 안 되겠어. 마법템이 잘못됐을 때 해결할 방법이 어딘가 써 있을 거야. 제5장 마법템의 고장편. 그래, 찾았다. 어디 어디? 어?
5: 함부로 만지지 말고 로블리에게 문의할 것?
4: 그게 뭐야? 로블리가 알면 엄청 혼날 거야. 다른 방법 없어?
0: 어? 나한테 좋은 수가 있지. 받아라.
3: 어? 간지른 거야?
0: 아니, 저 녀석 엄청 단단한 몸이야.
4: 군타, 이건 말랑이 공이잖아.
6: 사라졌어. 어? 교실을 나가는 적은 보이지 않는데.
3: 채, 실패야. 여기로 어떻게 빠져나간다.
7: 딸!
4: 어?
7: 딸!
4: 어, 바로 그거야! 얘들아! 지금이 바로 마법을 쓸 시간이야! 준이! 도니! 마법의 히어로! 준비, 준비, 준비, 준! 준이! 도니!
0: 못 찾겠네. 공놀이나 해야겠다.
2: 공놀이 핑!
1: 에휴, 벌써 난 다 잊은 거냐?
4: 군타! 너 정말 공놀이만 하려는 거야?
0: 아이고, 깜빡했네.
2: 출신자 핑!
0: 이 녀석아, 맛 좀 봐라!
3: 마케! 잔기를 부려봤자 소용없다구.
4: 넌 못 알아듣지? 공이가 뭐라고 하는지.
1: 알아들어서 뭐 할 건데.
4: 너는 이제 도가내든 지래.
3: 뭐라고?
0: 자,
3: 빡.
4: 주피 주피 주피 쭈. 가져라!
2: 어쩜 너무 예쁘게 만들어졌어.
4: 얘들아, 지금이야! 공이, 멋진 작전이었어.
8: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죠? 교실은 또 왜 이래요? 설마 실내에서 축구라도 했나요?
4: 그게 그러니까...
0: 죄송해요. 제 마법 3D펜이 원하는 걸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해서...
8: 아니, 마법 3D펜이 왜 저렇게 변했죠? 그리고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니 그걸 믿었다고요?
0: 저 녀석이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고 해서 약속을 해버렸어요.
8: 네? 약속까지?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면 어쩌잔 말인가요?
9: 안 돼요, 안 돼. 속아선 안 돼. 달콤하게.

달콤한 말로 여러분이 오셔요. 그러다가 확! 안 돼요, 안 돼, 속아선 안 돼. 친절한 사람 말도 절대 믿으면 안 돼. 절대로! 맛있는

0: 악당으로 변한 마법 3D 펜은 제가 가져가도록 하지요. 아, 그리고 저도 아는 사람의 칭찬이라고 쉽게 믿지 않는답니다.
1: 나를 찾아줘.
0: 클레이 장난감이 아직 안 왔답니다.
2: 클레이 장난감이 없다니.
0: 금방 도착할 거예요. 내 공구도 같이 오기로 했는데 난 이렇게 씩씩하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3: 모블리는 작업실에 공구가 엄청 많잖아요.
4: 처음 만져보는 장난감 클레이. 조물조물 말랑 궁금해 클레이.
5: 보기 기다란 거북이 만들어볼까.
6: 날개 달린 고양이를 만들어볼까.
7: 했지만 언제쯤 할 수 있을까.
0: 알았어요. 제가 무슨 일인지 당장 알아보고 올 테니 마법 장난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요.
8: 축하 축하해.
1: 그런 일이 아니라고.
0: 딜리 씨, 대체 어디 있는 건가요? 찾았다. 네, 저긴 비밀의 숲 근처잖아.
9: 감긴 거 해치. 빨리 마법 유치원에 가야 하는데 몸이 왜 이러지? 야. 감기가 떨어지질 않네. 해치. 안 되겠어. 빨리 배달하고 가서 쉬어야겠어. 왜 앞으로 안 가지? 야, 이게 뭐야? 나 좀 나한테 왜 이러는데?
0: 딜리씨, 딜리씨가 위험해. 그래, 구조신고. 조아시티 구조됐죠?
10: 네.
0: 지금 비밀의 숲 근처에서 사고가.
10: 네,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0: 비상, 비상. 딜리씨가 위험에 빠졌어요.
2: 딜리가요? 왜요?
0: 딜리씨가 비밀의 숲을 지나다 무언가에 붙잡혔다고요. 구조대는 모두 출동해서 갈 수가 없네요.
3: 아, 그럼 내 조물조물 클레이.
2: 눈치 챙겨라.
11: 노블리, 우리가 구하러 가요.
2: 맞아요. 우리 모두 딜리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아,
0: 하지만 비밀의 숲 근처까지 갈 방법이. 명심해요. 너무 크게도 너무 작게도 안 돼요. 한 대씩 차례대로 네 번을.
2: 가자.

0: 피츄 피츄 피츄 거절아.
1: 로블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2: 아, 아니에요. 주리톤이 최고.
3: 이러면 우리가 꼴찌잖아.
0: 꼴찌 잡힌.
3: 그럼 지름길로 가서 1등하면 되지.
0: 1등은 잡힌.
2: 너희들 배달 물건에 손대지 마. 너희 누군데 남의 걸 훔쳐.
4: 우릴 몰라.
3: 그래 몰라.
4: 우리는 어둠의 거미들. 너희들의 물건을 훔치지. 네 것은 내 것, 내 것도 내 것. 훔친 물건들로 뭘 하냐고. 모두 어둠의 세력으로 만들어버리지. 물론 너도 마찬가지야.
2: 야! 누가 도와주세요! 여기요! 여기에요!
4: 너를 구해주러 온 녀석들이라고. 아니, 어둠의 세력으로 만들 먹잇감이 늘어난 거지.
2: 뭐? 안 돼!
0: 쿠쿤타, 여기 무섭다. 뭔가 나올 것 같다, 빔.
3: 무섭기는 괜찮을 거야.
2: 거미줄, 거미, 딜리씨! 딜리씨! 아무래도 딜리씨가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빨리 구해야겠어요. 모두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해요. 하나, 둘!
3: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4: 에이그, 그렇게 힘들이 없었어요. 얘들아!
2: 올라오고 있어요. 힘내요.
0: 빨리 딜리를 구해야.
5: 아, 힘들어. 아무것도 못하겠어.
4: 그거 잘 됐고. 모두 잡아서 데리고 가주마.
0: 모두
4: 승리! 녀석들 제법 있잖아. 이러다 이길 줄 알았냐?
0: 뭐라고?
4: 없는 소리. 이대로 한 시간만 지나면 너희들도 곧 우리와 같은 어둠의 세력이 될 거거든.
3: 뭐야, 늦어버려서 언제 나가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다 다 잡혀버리면 어떡하라고?
0: 어떡하냐, 핀?
3: 설마 우리가 구해야 하나?
0: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 핀.
6: 안 돼! 야? 징그러운 거미 말고 나비! 나비 같은 건 안 돼! 차라리 잠자리, 매미, 기왕이면 기어다니는 것보다는 날아다니는 게 좋은데.
4: 저런 녀석이 우리 편이 돼도 괜찮을까? 어쨌든 조금만 기다려라. 어둠의 세력 새싹들아. 뭐냐? 처음 보는 녀석인데. 뭐라는 거야?
3: 역시 나 없으면 안 되지. 핀핀이 시간을 끄는 사이에 우린 도망칠 준비를 해야 한다고.
4: 너이 녀석!
6: 멈춰! 모두 도망쳐!
3: 핑핑!
6: 큰타!
4: 감히 나를 속여!
6: 메리, 거울 공격! 이러다 다 잡히겠어! 모두 흩어져!
4: 녀석들을 쫓아!
3: 네!
7: 아, 거미! 거미가 날 앞선다!

누가 누굴 구한다고?

0: 저건 어둠의 기운?
1: 됐다! 딜리를 구했어!
0: 아취!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배달을 끝내줘서 고마워요, 딜리씨.
2: 고마워요, 딜리!
3: 자, 그럼 배달 물건이 무엇인지 살펴볼까? 예!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주물은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4: 클릭서!
5: 클릭서! 얼마세가?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5: 클릭서!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2: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5: 클릭서!
2: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밥에 가죠.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 자라세요.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네 딸기 농장. 말하는 포리더 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안녕 수학 공부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동.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중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봐줄래? 어? 내 거울에 재미있는 게 자꾸 나온다고.
1: 재미있는 거?
0: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거 보여줘. 재밌지? 거울아, 거울아, 더 엄청 재밌는 거 보여줘.
2: 거울이 거울이지. 뭘 보고 있는 거야? 에휴.
3: 짜잔! 이번 시간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진 찍기 시간.
4: 너희들 뭐해? 마법 카메라라고! 얘들아! 거울에서 이상한 영상이 나오잖아! 준이! 정신 좀 차려!
0: 조금만! 너무너무 재밌다고!
3: 이 거울은 대체 뭔가요? 왜 영상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이런 나쁜 영상이.
0: 저도 몰라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더 재밌는 거, 더 재밌는 거 계속 말했더니 아까 같은 영상이 계속 나오지 뭐예요? 오늘 아침까지 계속 봤어요.
3: 이런 나쁜 영상을 보느라 밤을 샜다고요?
0: 응.
3: 이 거울엔 당분간 사용 금지.
0: 네?
3: 더 이상 이런 영상을 보게 할 수는 없어요.
0: 내 거잖아요! 돌려줘! 제발요. 거울이 없는 하루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3: 안 됩니다.
0: 제 보물들이에요. 이거랑 바꿔요. 네? 네?
3: 베리, 거울이 이상해졌다면 제가 살펴봐야 해요.
5: 거울에 나오는 영상 왜 보면 안 돼요?
3: 어려운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첨보는 맛있게 생긴 과자가 있어요.
5: 먹을래요?
3: 그런데 과자가 몸에 너무나 나빠요.
5: 먹을래요?
3: 먹을 땐 맛있지만 몸이 이상해져 버릴 텐데.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이런 이상한 과자를 알았다면 그래도 먹을 건가요?
5: 안 먹어요.
3: 이 영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5: 조금만 보면 괜찮을 거예요.
3: 군터! 안 돼요. 조금만 봐도 빠져버릴 수 있다고요.
5: 나는 괜찮을 거예요. 나도 볼 거야.
0: 군터!
6: 따이

0: 먼저 봤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1: 내 손거울이라고.
0: 아이.
1: 핀핀이 붙잡고 들어진 탓이야.
2: 놓친 건 슈리 너잖아. 슈리 더 핀.
3: 됐고, 어서 거울이나 고쳐내.
4: 눈 가리고 술래잡기. 그래, 그게 요즘 대유행이래.
3: 거울.
4: 거울은 로블리가 뚝딱 고쳐주겠지. 그렇죠?
0: 제가요? 아, 그럼요. 물론 제가 고칠 수 있지요.
4: 술래가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숨어있는 친구를 찾는 게임인데 이걸로 순서를 정하는 거야. 누가 먼저 거울을 볼지. 어?
3: 우와. 술래야 친구.
4: 군탕아 먼저 술래. 눈을 가리는 동안 모두 숨어있어.
3: 됐다.
4: 모두 불만 없게 내가 심판을 볼게.

0: 지금부터 숨는 거다. 자, 이제 군타 출발.
1: 거기군.
0: 몽이 잡혔다. 어? 이렇게 재밌는 걸 안 남길 수 없지.
2: 영상이 나오는 손거울 마법템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손거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어. 멜리나님이 계셨더라면. 멜리나님. 멜리나님은 지금 안 계시잖아. 언제까지 멜리나님만 찾을 수는 없다고. 지금은 내가 해결해야 해. 전부 살펴봤지만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살펴봤는데 의심되는 모든 걸 새로 바꿔봤는데

고쳐지지 않는다는 건 단순하게 망가진 건 아니란 얘기. 그럼 필요한 건 바로 마법. 메이나님의 마법이 담긴 캐네디움 가루를 뿌리면

0: 방금 그건 불명 어둠의 기운. 설마 요즘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이 전부? 응? 응? 손거울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1: 순서가 다 정해졌잖아. 재밌는 걸 볼 시간이라고.
2: 조금만 더 기다리면.
1: 로블리.
0: 잘들 놀고 있었나요?
1: 로블리요?
0: 물론 고쳤지요.

0: 상승은 안 나오지만.
1: 친구들이 이상해. 어떡하지?

0: 그래! 로블리, 마법 카메라로 찍은 거 지금 보여줄 수 있어요?
1: 네, 지금요?
0: 당장요!

0: 뭐야, 저걸 언제 찍었어?
1: 언제 찍었냐, 핑!
2: 아우, 거의 다 잡을 뻔했었네.
1: 준이가 피아노에 부딪혔어. 엄청 아팠는데 웃음이 나오냐?
0: 어? 슈리는 뭐 춤추고 있는 거야? 우와, 균형 잡는 것 좀 보소.
1: 아니, 목이 저렇게 돼? 한 번 더 하고 싶다.
3: 좋았다!
1: 그럼 이번엔 놀이터로 나가서 신나게 놀아볼까?

0: 아직 공부하고 있어?
1: 준이구나. 그냥 기본 마법서 읽는 중.
0: 기본 마법서?
1: 우리가 쓰는 마법에 마법템, 마법 동식물까지 멜리나님이 다 적어두셨어.
0: 와, 역시 멜리나님. 그런데 토니야,
1: 어?
0: 내가 아직 준이 같아?
1: 지도잖아?
2: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눈부신 빛이 모인 곳에 보관하노라.
0: 보물? 당장 찾으러 가자!
1: 잠깐!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
0: 신중?
1: 아직 진짜 보물 지도인지도 모르고. 일단 친구들에겐 비밀로 하자.
0: 근데 눈부신 빛이 모인 곳이 어딜까?
1: 눈부신 빛이 모인 곳이라. 지도 생각 때문에 엄청 피곤하네.
3: 보물이 숨겨져 있다네.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것이 바로 멜리나님이 남기신 보물 지도.
1: 우와, 준이.
0: 비밀로 하자고 했잖아.
1: 아니,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0: 하지만

0: 근데 넌 왜 이제야 나타났어?
1: 그게 보물을 혼자 찾으러 갔다 온 건가?
2: 지도는 네가 가지고 있었거든. 안 그래도 지도에 적힌 눈부신 빛이 뭔지 밤새 고민해봤는데 전혀 모르겠어.
3: 베리는 뭔지 알 것 같아.

0: 마음이 아름다운 내가 바로 눈부신 빛이 아닐까?
1: 혹시 멜리나님에게 들었던 이야기 없어?
2: 도대체 눈부신 빛이 뭘까? 뭔가 소중한 건가?
3: 핑핑! 소중한 걸 모아러 온 것! 멜리나님의 창고다! 핑!
1: 멜리나님의 창고? 로블리한테 들키지 않게 모두 조용히 해.
3: 물건 많다, 핑!
1: 핑핑, 조용히! 눈부신 빛을 찾아야지!
3: 빛나는 건 없다, 핑! 찾다 보면 나올지도, 핑!
4: 밖에서 들어올 쓰레기 발견! 꼼꼼 청소 시작!
1: 쓰레기라고?
3: 청소?
1: 얘들아, 도망가!

0: 결국 눈부신 빛은 찾지 못했네.
1: 혹시 빛이란 게 진짜 빛이 아니라 다른 거 아닐까?
2: 그래! 진짜 빛이 아니었어.
1: 자.
3: 눈부신 빛은 바로 이 친구야.
4: 핑핑!
3: 멜리나 니니 말씀하셨었지.
4: 핑핑!
5: 뭐라고?
3: 핑핑은 코와서 반짝반짝 빛이 나네
2: 라고 하셨었단 말이지.
1: 푼타! 그래서 어딜 가는 건데?
2: 핑핑이 더욱더 빛나는 것. 멜리나 님이 핀핀은 밥을 잘 먹어서 빛나는 거라고 하셨거든.
4: 밥 잘 먹는다, 핀.
1: 그런 억지가 어딨어?
6: 식사 준비한 게 들어오지 말라고 했죠.
2: 아닌가?
4: 아닌가, 핀?
0: 안 되겠어. 도서관에서 눈부신 빛을 찾아보자.
2: 눈부신 빛이 모인 곳에 보관하노라. 빛을 모아야지. 눈부신 빛을.
0: 빛을 모으겠다니. 케네듐을 모으러 케네타 광산에라도 갈 생각인가?
1: 설마? 조니, 책 정리 좀 부탁해.
0: 조니!
1: 군타 이 녀석. 마법템에서 케네듐을 빼내 모을 생각이잖아. 그만해, 군타!
7: 준이 도와줘요!
2: 좋아! 마법 유치원의 케네듐은 다 모았다.
1: 군타! 마법템들이 싫어하잖아.
2: 봄을 찾고 돌려주면 되잖아.
1: 지금 당장 돌려줘!
0: 여기로 가서
1: 안 돼! 빨리 다시 불빛을 비춰줘!
2: 케네듐이 이렇게 강할 줄이야.
0: 분명히 화살표가 도서관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없네.
1: 없어.
2: 보물도 빛도 아무것도 없잖아!

0: 동시에 켜는 거야.
1: 그곳이 바로 눈부신 빛이 모인 이곳. 자, 손을 들어. 다 같이.
2: 어? 기숙사에도 보이지 않는다 했더니 마법 유치원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게 뭔가요?
0: 하나, 둘, 셋.

0: 여긴 어디야?
1: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빨리 마법 스탠드 좀 켜봐.

0: 그런데 보물은?
1: 아, 보물!
2: 여러분, 사진 옆에 이런 편지가 한 통 꽂혀 있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1: 어, 저 알아요. 빛을 비추면 보여요.
2: 멜리나님의 비밀 편지로군요. 마법 유치원 아이들에게.
3: 얘들아, 안녕? 혹시 보물이 없어 서운했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보물은 나가는 길에 준비...
0: 여기 뭔가 있어! 우와! 선물 상자야!
2: 그리고 진짜 보물은 내가 가장 아끼는 너희들이란다. 건강하렴, 그리고 사랑한다. 멜리나님, 당신은 대체...
1: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0: 이거 정말 멋진데?
1: 이것도 좀 봐봐!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눈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 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5: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6: 또 졌네.
7: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9: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얼굴엔
10: 순한 길길.
8: 진물엔
10: 덤덤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3: 꼬롱꼬롱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4: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4: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9: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1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지금!
12: 얼굴엔
13: 순한 킹킹.
12: 중물엔
13: 덥덥한
14: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5: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0: 요정.
1: 둘 다 무척이나 실망스럽도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2: 억울합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 몰래 심혜성에 갈 거라고는.
0: 네가 보자제만 안 했어도 안 들킬 수 있었는데.
2: 애초에 몰래 나간 게 잘못이지.
3: 화이트 골드님의 정갈이요.
1: 화이트 골드가 명하노니 공주들의 수호요정들을 화이트 골드 성으로 소환한다.
2: 우리를 혼내려고 부르시는 게 틀림없어. 다 별 나 때문이야.
4: 자, 오늘 현장 학습은 관찰하고 싶은 해양 생물을 이 병에 채집하는 겁니다.
5: 네.
6: 왕궁 도서관 자료 중에는 심해에서 우리를 구한 그 힘에 대한 단서가 없었어.
0: 그럼 그 힘은 대체? 내 마법은 아니었어.
6: 아, 수호 요정들한테 화이트 골드님께 불려간 김에 물어봐달라고 하자.
0: 오늘 핑크스타랑 싸웠는데.
2: 저 철딱선이 없는 공주들 때문에 항상 우리만 혼나.
7: 에휴, 그게 수호 요정들의 임무니까요.
2: 이건 수호 요정이 아니라 보모랑 뭐가 달라?
0: 누가 와요?
4: 이상하다. 분명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세상에! 이런 희귀 종들이 여기에! 과학계가 발칵 뒤집어질 거야!
8: 하츠쿤! 얜 왜 필요할 때마다 없는 거야?
6: 벌써 화이트 골드님 성으로 출발한 거 아닐까?
0: 에? 작별 인사도 없이? 핑크스타 아직도 삐졌나?
9: 재직 시간 끝이래.
0: 일단 교실로 가자.
4: 미어, 성게, 소라, 엄청 흔한 조개? 이게 다인가요? 여러분은 이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게 될 겁니다. 뚜두두두두두. 이런 희귀종들을 볼 기회는 흔치 않으니 줄 서서 구경하세요. 난 곧 유명해지겠지.
0: 하트콘! 핑크스타! 저 어떻게 될 거야?
2: 몸이 안 움직여.
4: 나의 위대한 발견이 역사를 바꿀... 만지면 안 되지! 자, 관찰은 끝났어. 각자 자리로 돌아가.
10: 수호 요정들이 잡혀서 시간을 멈출 수 없게 됐구나.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순 없지. 그래, 빠르게 돌진해 모든 걸 부숴버리는 고블린 사모. 자, 가서 공주들의 버블잼 조각을 빼앗아오라.
4: 이 발견으로 난 과학계 대스타가 될 거야. 어휴, 이 귀염둥이.
0: 빨리 구하는 게 좋겠어. 블루랑 옐로우는 야외 수업 중이야. 우리끼리 어떻게든 해야 해.
9: 타임스탑만 쓸 수 있으면 훨씬 쉬울 텐데.
6: 작전 체크. 내가 뒷문에서 끝없는 질문으로 선생님을 붙잡아줄게. 너흰 재빨리 들어가서 요정들을 데려와. 알겠지?
5: 안문으로?
4: 우리 귀염둥이는 어떤 구조로 돼 있을까나? 누구야?
0: 선생님이 위험해. 변신하자.
8: 그러다 다 들키려고?

0: 시간이 멈췄어.
1: 지금이야. 선생님부터 구하자.
2: 늙진 않았군.

기다려, 퍼플!

0: 커스터. 불러! 용서 못해! 불러!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1: 나 버블잼을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0: 아니야. 나야말로 항상 핑크스타 도움만 받고 말썽만 부리고 미안해.
1: 알면 됐어.
2: 허플!
0: 얘들아! 블로블! 해치웠어! 오,
3: 좋아! 타임스탑이 끝나기 전에 요정들을 구하자! 타임스탑은 누가 쓴 거지?
0: 글쎄?
4: 수고했어, 프리클. 흩어진 버블잼을 대신해 블랙다이아를 막아내느라 마법의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저는 힘을 회복하기 위해 잠시 잠에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럼 저희를 혼내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4: 수호 요정들이여, 제 남은 힘을 드릴 테니 공주들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하지만 이 힘은 단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명심하세요. 단 한 번.
1: 돌아가자. 근데 마법의 힘이 7개가 나온 것 같은데?
5: 어? 응? 인어공주는 모두 6이잖아요.
1: 저건 누구지?
0: 심해 공주의 등장!
6: 요즘 화이트 골드님께서 통 소식이 없으시네. 자네, 거기서 뭘 하는 겐가?
1: 키니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6: 말해보라.
1: 제가 화이트 골드님 성에서 또 다른 공주를 본 것 같아서요.
6: 뭐? 또 다른 공주를? 그럴 리가. 혹시 심의 성 공주? 하지만 분명 그때 우리가 심해 속에 도착했을 때는 블랙다이아의 공격으로 이미 모두 당해버린 뒤였어. 생존자가 없는 것을 보신 화이트 골드님께서 그곳에 블랙다이아를 가둬버리셨지. 자네가 잘못 본 게지.
1: 역시 그렇겠지요.
6: 그럴 거야.
0: 심의 성이면 블랙다이아가 갇혀있는 곳이잖아. 둘이 무슨 대화를 한 거지? 심의 성 공주는 또 뭘까? 뭐지?
3: 조심해! 위험하게.
0: 고마워.
3: 그럼.
0: 잠깐! 기다려! 난 빚지고는 못 산다고! 내가 보답으로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이쪽이야!
3: 됐어.
0: 어? 에이, 사양하지 마! 핫도그라는 건데, 얼마나 맛있다고!
3: 있다니까.
0: 가자.
3: 이거 놔. 미안. 괜찮아?
0: 괜찮아. 그럼 나랑 핫도그 먹으러 가는 거지?
3: 그냥 저리 가라니까. 어? 뭐지?
6: 이걸 어쩌나? 접착불에 붙어버렸네. 잠깐 기다리거라. 가게에 가서 떼어내는 미끈액을 가져올 테니.
0: 늦었다. 아저씨, 저희 수업 끝나고 다시 올게요.
2: 자, 우리 블루다섬의 마스코트가 뭐라고 했죠?
0: 저요! 불가사리요! 아니, 해삼? 넙치?
3: 이너야, 이너.
0: 이너야!
2: 정답이에요. 그런데, 인디고, 네가 왜 입 안에 있는 거니?
0: 네 이름 인디고였구나. 반가워.
7: 퍼플, 포즈 좀 제대로 할 수 없어?
0: 이 포즈 어렵네.
8: 이건 또 무슨 장난이야, 퍼플? 얜 누구고?
0: 인사해. 여기는 오늘부터 우리 친구 인디고. 이 친구는 레드.
9: 뭐, 안녕.
0: 이 친구는 오렌지.

0: 그리고는 머리도 똑똑하고 포즈도 엄청 잘 취해.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 너희도 봤어야 하는데.
1: 그래, 정말 잘 어울린다.
0: 에이, 칠칠맞게 왜 흘리고 그래.
2: 잠깐, 왜 개차의 반응이 한 개 더 뜨는 거지? 좋아요. 감히 나를 두고 화이트 골드에게 버블잼을 갖다 바쳤겠다. 그때 요람이 비워져 있었어. 아기를 탈출시킨 건가? 알아봐야겠군. 심의 성의 백성이여, 가서 너의 주인인지 확인해보거라.
3: 자, 이제 미끈액을 발랐으니까 조금 있으면 떨어질 거야. 손이 많이 미끄러울 테니 꼭 닦고.
0: 감사합니다. 우리 떨어져도 계속 친하게 지내자.
4: 됐어.
0: 어? 왜? 난 너랑 무지 잘 맞을 거라는 느낌이 드는데.
4: 아무나 쉽게 믿지 마. 이러다 정신을 들키겠어.
0: 핑크스타.
5: 더블펑스타.
0: 좋아, 우선 인디고를 안전하게.
4: 내려줄래?
0: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4: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0: 저게 뭐지?
4: 심해 사는 공벌레야.
0: 인디고.
4: 나중에 얘기해. 버블버블 루나 체인지.

0: 루나틱 인디고 변신 완료.
1: 인디고, 너도 인어공주였구나.
0: 어?
1: 손이 거의 다 떨어지고 있어. 손이 떨어질 때까지만 버티자. 버블 스트라이크.
0: 제법인데.
1: 버블 스트라이크. 아! 공격이 안 통해.
0: 섀도우 퍼.
1: 버블 버블 버블. 인디고 손이 미끄러지고 있어. 꽉 잡아.
0: 내 손도. 이러다 둘 다 당한다고.
1: 절대 놓지 않을 거야.
0: 노라니까.
1: 날 믿어.
0: 난 아무도 안 믿어.
1: 와.

0: 거 봐. 나만 믿으라니까.
1: 헛! 섀도우!

0: 가림주는? 고마워래요. 어? 그동안 우리 도와준 게 인디고였어.
1: 쉐도우 핀! 쉐도우!
0: 공주님!
2: 너는...
1: 블러! 거기 서! 어? 비켜! 너 뭐하는 거야? 블럽을 보내주다니! 넌 뭐야?
3: 블랙다이아의 부하 아냐?
0: 얘들아, 오해야! 그림 속에 갇혔을 때 밖에서 캐처를 되찾아준 게 인디고였어. 인디고도 우리와 같은 인어공주라고.
4: 그 말이 사실이라면 수호여정 끼리는 서로 알고 있지 않겠어?
5: 난 분명 심의 성에 살아남은 자는 없다고 듣기는 했는데 저 수호여정도 오늘 처음 보고.
4: 가자, 프리클.
1: 야! 어디 가는데?
3: 봐봐, 수상하댔지? 버플, 넌 너무 순진해.
4: 그래, 사정이 어쨌든 블롭을 놔준 건 사실이야.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고.
3: 그만 가자.
0: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지. 인디고.
5: 역시 심해성의 공주가 살아있었구나. 블럽이 자신의 백성인 걸 알고 해치지 못한 거야. 어쩌면 저 심해성의 공주가 나의 비장의 무기가 될 것 같군.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줄무랑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클릭서!
6: 클릭서! 얼마들까?
7: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8: 클릭서!
7: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9: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0: 클릭서!
9: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다들 가죠.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6: 출동!
15: 얼굴엔
16: 순한 킬킬.
15: 진물엔
16: 덥덥한 말.
17: 순하게
16: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하게
0: 줄무랑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수상한 미술실.
1: 이렇게 불가사리는 멋진 해양생물입니다.
2: 그래, 그래, 잘했어요. 다음.
0: 이 물고기는 옷차림도 멋지지만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잔소리 많은 불가사리보다 100배는 낫답니다.
3: 옷 입은 물고기? 잔소리하는 불가사리? 퍼플! 신성한 과학 숙제를 장난으로 해.

0: 아가들은 괴담도 찜찜하고. 빨리 두고 나가자.
1: 내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엔 안 가. 저기 숨으면 되겠다. 여기 숨어 있으면 나타날 거야. 빨리 들어와. 두고 보라지. 이 퍼플님이 꼭 전체를 밝혀내고 말 테니.

0: 커플! 축구하러 가자! 세 명 모자라거든. 왜 대답이 없어, 커플? 내가 두 명분을 할 수 있어, 볼래? 어때? 승리는 어차피 우리 거야. 빨리 가자!
1: 저기 있는 거, 나?
0: 뭐야? 블룸이 나타난 거야?
1: 쉿! 뭔가가 저기로 숨었어.
0: 야봐.
1: 넌 누구야?
0: 야, 너 정체가 뭐야?
2: 이분은 조개왕국의 옐로우 공주님이십니다. 전 샤이렘이고요. 우리 공주님의 마법은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1: 너도 인어공주였어?
3: 조개왕국은 바다 세상의 법을 만든 유서 깊은 나라야.
1: 미술실 대담은 옐로우가 만든 마법이었구나.
4: 이야, 진짜 잘 그린다.
1: 멋지다. 정말 화가 같다.
5: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마법? 그게 말이 되니?
0: 아휴, 진짜 커플이랑 똑같았어.
1: 옐로우, 한번 보여줘. 너의 그 멋진 능력. 이번엔 꼬리는 빼고.
0: 이번에는 나 그려줘. 나.
1: 나도.
5: 그럼 어디 한번 실력을 보여주시니?
0: 넌 이제 블룸 이거야.
5: 내 것도.
1: 스케치요? 어? 예쁘다.
0: 오호.
1: 예쁘다. 그린, 너는 그림부터가 안 해?
3: 버블잼의 마법 능력을 그런 하찮은 일에 사용하는 건 거절할게.
5: 제 말은 신경 쓰지 마. 원래 재미없는 애거든. 이제 따가운 햇살로부터 내 품위를 지킬 수 있겠어.
6: 조심해. 다른 사람의 손에 닿으면 사라질 거야.
1: 가자.
2: 그러고 보니 공주님 그림이 칭찬받은 건 처음이죠?
7: 정말 대단한 능력이 아닌가. 저 아이의 법을 좀 꼭 빼앗아야겠다. 어디 보자. 바닷속의 카멜레온이라 불리는 덤보 문어. 모습을 감추고 공주들 틈에 숨어들어 옐로우의 버블잼을 시험해보고 오너라.
0: 신난다! 인원이 딱 맞아. 승리는 우리의 것.
1: 옐로우한테 농구팀을 만들어달라고 할까?
8: 어? 누구야? 네, 이놈들! 니들 딱 걸렸어!
0: 도망쳐!
8: 또 너희야?
1: 진짜 파티쉐가 된 것 같아! 맛있게 먹어. 사랑스럽네, 머핀들. 아, 내 소중한 머핀들이. 안 돼.
0: 아, 뜨거. 이게 뭐야. 이제 어쩔 거야. 내 우아한 얼굴 익어버렸잖아. 너 일부러 우리 골탕 먹이려고 사라지게 한 거지.
1: 내 불쌍한 머핀들이 다 쏟아져 버렸어.
0: 우린 운동장 청소에 반성문까지 쓰게 생겼어. 어우, 답답해. 말을 좀 해봐.

0: 뭐야? 감히 날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야?
1: 아니에요. 공주님께서는 아까 분명히 남의 손이 닿으면 사라진다고 경고하셨거든요. 다들 제대로 듣지도 않고 너무들 하시네요.
0: 경고했다는데 들었어?
1: 다들 공주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2: 샤이렘,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3: 손 댄다고 뿅 하고 사라지는 마법이 진짜 있는 거야?
0: 있죠. 언제 경고를 했다는 거야? 난 못 들었는데.
4: 난 들었어. 너희가 들떠서 못 들은 거지.
3: 그럼 옐로우는 부탁을 들어줬을 뿐인데.
4: 그럼 말했으면 됐지. 아휴, 성격 답답하네.
3: 얘들아, 율로비야, 네 술식이야. 잠깐, 옐로우의 퍼블 잼.
4: 퍼블 팟.
3: 뭐야, 어디 갔지? 순식간에 사라졌어.
4: 그 터져서 찾아보자.
0: 어디 간 거야?
4: 전봉으로 블로비야, 주변의 색을 흡수해서 모습을 감추는 위장 능력이 있어. 이야, 이거 팩! 내 버블 글러브다! 다들 조심해!

0: 옐로우의 버블잼으로 훔쳐서 그림에서 사물을 뽑아내고 있어. 뭐? 마법은 안 돼! 오렌지가 다칠 수도 있어!
1: 누가 좀 때려줘!

0: 하고 있어. 빨리 좀 도와달라니까.
1: 버블버블 일본 체인지.

0: 1번 일로 변신 완료!
1: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
2: 이번엔 버블잼 조각이 안 나타났어.
3: 블록을 해치웠지만 새 친구에게 미움을 샀으니 당연한 결과잖아. 뭐 우리 싫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0: 됐어. 가자.
2: 이건 우리잖아. 옐로우는 우리 싫어한 게 아니야. 그림이 망가져서 속상했던 것뿐이야.

0: 옐로우의 버블잼 조각을 손에 넣잖아. 어둠의 힘을 이용해 거꾸로 바꿔버리면 공주들을 한 번에 가둘 수 있겠는걸. 드디어 버블잼이 모두 내 손아귀에 들어오겠구나.
1: 그림 속의 공주들.
2: 그랬다니까.
1: 옐로우, 좋은 아침. 어? 얘들아, 인사 안 해?
3: 안녕.
4: 다들 안녕.
2: 왜? 네? 나 참.
3: 뭐야?
2: 뭐야? 지금 우리 못 본 척 한 거야?
3: 저런 교양 없는 애랑은 절대 친구 못 해.
1: 정말 너무해.
2: 뭘 보고 쟤가 우리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야?
1: 분명 우리랑 다 같이 있는 그림을 그렸다니까. 됐어.
3: 너나 친구해.
2: 필요 없어.
0: 그래. 그렇게 오해하고 미워하거라.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옐로우의 버블잼에 내 어둠의 마법을 더하면 반대로 그림 속에 가둬버릴 수 있지. 몰래 숨어들어 물건을 훔치고 무엇이든 부숴버리는 스마일 크랩. 가서 공주들을 그림 속에 영원히 가둬버리거라.
1: 공주님, 다 오해라고 얘기해보면 어때요? 인사를 했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린 거라고.
4: 됐어. 어차피 날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2: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1: 그렇지만 옐로우한테 같이 가보자고 해도 다들 바쁘다고 하니까.
2: 엄청 바빠 보이긴 하네.
1: 뭐야, 너희들. 네 세실에 가보자니까 다들 바쁘다더니. 하지만 또 나를 못 본 척하면 상처받을 것 같단 말이야.
3: 걘 너무 무례.
2: 못 본 척엔 우리도 못 본 척한다 이거야.
1: 블록이다. 이 세실이야.

0: 아직 내가 나설 차례는 아니군.
1: 여기? 어디?

0: 저게 뭐야? 우와! 어쩜 정말 예쁘다!
1: 이게 뭐지? 물질이 아닌 건가?
2: 혹시 모르니까 아무것도 만지지 마!
0: 어릴 때 갖고 있던 장난감 소리가 똑같다!
3: 저기 뭐가 있어!
4: 난 몰라.
5: 공주님들이 사라지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0: 예금공주님, 저 그림 속으로 들어간 게 분명해요. 어쩌죠?
4: 우리가 수호 요정인데 뭐라도 해야지. 화이트 골드님께 보고를 드려야겠지.
0: 저 그림 속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림을 찢어버리면 어떨까요?
4: 그 얘기를 왜 이제야 해? 좋아, 모두 잡아. 자, 하나 둘 셋 하면 있는 힘껏 당겨. 하나 둘.
1: 잠깐, 그림이 찢어져서 오히려 영영 못 나오게 되면요.

0: 진짜 귀엽다.
1: 함부로 만지지 말라니까.
0: 정말 귀여워.
1: 도무지 경계심이라곤 없군.
2: 강아지 같은데? 내가 놀아주지. 이리 와.
3: 으쨔. 퍼플은 정말 재밌는 애야.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와.
0: 어라?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 같은데 누구지?
3: 레드는 늘 자신감이 넘쳐서 멋져. 그럼
0: 진실의 울림인가?
3: 그린, 넌 세상의 모든 걸 아는구나. 정말 멋지다. 오렌지, 네가 구운 머핀은 냄새만 맡아도 꼭 먹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다니까. 블루, 너랑 함께 있으면 하나도 무서운 게 없을 거야.
1: 어? 이건 미술실의 도형 그림이랑 똑같아. 우리가 그림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
0: 어? 그림 속? 그럼 이 목소리는 옐로우의 목소리구나.
3: 어쩜 너도 칭찬해주려고? 여여 귀여운 것 좀 봐.
0: 정말 귀엽다.
4: 다친 줄도 모르고 신나하는 꼴이라니.
5: 공주들이 영원히 나올 수 없게 문을 없애버리거라.
0: 뭐?
5: 블랙다이아의 계략이었어. 글로벌틱! 저기가 나가는 문인가 봐.

모두 힘을 합치자.

0: 문을 잡아야 해. 사라졌어.
1: 이건 꿈일 거야. 우리 그림 속에 갇혔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킬링.
2: 중물엔
3: 답답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4: 또 졌네.
5: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진동.
5: 얼굴엔
10: 순한 킹킹.
5: 진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 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하게
1: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경치 좋구나. 그렇지 않느냐? 아, 기대야. 아, 근데 배가 좀 고프긴 하구나. 어? 아, 조금 뭐 먹을 것만 있으면 다 좋을 것 같은데. 먹을 거.
1: 여기서요?
0: 먹을 거다. 그치? 저거, 저것만 먹으면, 저것만 먹으면 딱 조정 돌아갈 수 있겠다. 저것만. 걔 아무도 없느냐? 걔 아무도 없더만. 그럼 이거 내 거다, 이거. 그렇지 않냐,
1: 타마.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0: 자, 그럼. 이야, 이거 오늘 먹으려면 아주, 어? 자리 잡고 천천히 하나하나 다 먹어야겠구나.
1: 계속 탈 곳이 다가와요.
0: 탈 곳? 이야, 아주 멋진 탈 곳이. 아니, 아, 뭘 더 갈까요?
2: 아, 저거. 아, 이게 뭐 하는 거지?
0: 저희, 그, 아, 이거 지금 뭐 하는 곳이요, 이거 지금? 이거 안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맛있게 지금 시간 보내고 있는데. 아이, 거참, 이거.
3: 누구세요?
1: 아, 저 말씀이십니까?

0: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천지 일관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백분이 부여 일견 요즘 탈 것은 신심치 타고 또 보고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의 소유자 조선 최고의 과학자 가드선비 박규시다 얼씨
1: 전 타방이에요
2: 그러세요? 아 저는 이 밭을 농사짓는 청년농부 한태웅이라고 합니다만
0: 아유 반갑습니다 예
2: 아니 근데 제 효참을 다 드셨나요?
0: 아 예
2: 아유 아침도 먹고 일하러 왔는데
0: 이거 본인 것이라고?
2: 예
0: 아. 얼마 안 먹었습니다
2: 아니 뭐 저, 괜찮아요 뭐 살 빠지고 좋죠 뭐
0: 제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예. 여기 제 이 가방 있잖 소 이 가방이 먹어도 된다고 제가.
2: 배가 고팠지만은 이미 드신 거를 뭐 부러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누군가는 배를 채웠으니 다행이죠
0: 밭에 이렇게 있는데 걔 누구 없어?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길래 그냥 아 그럼 뭐 일단 뭐 먹은 건 먹은 거고 뭐 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뭐 일을 돕든 뭘 해서 세찬값이랑 똑같이 이렇게 하면 뭐 되는 거 아니오? 아니 뭐 세찬도 그렇게 먹고 했으니 네. 세찬값으로 오늘 일 좀 돕도록 하겠소
2: 아 지금이라도 가실 기회를 드릴게요.
0: 아니요, 네 이래도 선비요 선비. 그 먹은 값은 제가 톡톡히 치르겠어.
2: 뭐 오늘은 이 밭을 갈아 볼 건데요. 밭을 갈아 엎고 이게 이제 거름이 될 겁니다.
0: 그럼 뭐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갈면 되지 않겠어?
2: 그래 삽을 한번 갈아 보시죠. 저는 최고의 일꾼 스택으로 한번 갈아 보겠습니다.
0: 아 최고의 일꾼 트랙터
3: 트랙터는 무거운 기계를 끄는 힘이 센 자동차예요 주로 논이나 밭에서 농기구를 끄는데요 많은 농부들이 오랫동안 해야 할 일을 트랙터 혼자 빠르게 해준 덕분에 전보다 농사하기가 훨씬 쉬워졌다네요 농부를 돕는 최고의 일꾼 트랙터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0: 아하! 최고의 일꾼 트랙터! 아니면 물론 이렇게 크고 힘세고 좋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 농사는 이 손맛이지요 손맛
2: 그 손맛으로 농사 짓던 시대는 정말 조선시대에 끝난 것 같은데요
0: 아니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야 더 깔끔히 잘 간다니까 어? 지금 못 믿는 눈치들 그럼 뭐 대결이라도 한번 해보시겠어? 어? 누가 더 깔끔히 더 많이 더 빨리 가는지
2: 아니 그러시고 뭐 지금이라도 바로 하시죠 뭐
0: 오, 예. 이렇게 자신이
2: 아니 저 삽 벗겨져도 이거랑 안 바꿔
0: 아 좋소 예. 그럼 삽 트랙터 네. 대결 합시다
2: 아, 하시죠 그럼
3: 트랙터모는 청년농부 탈것 선생 농사는 손맛 조선에서 온 박희 세계 대결이 펼쳐진다 트랙터 대 삽 누가 이길까요
0: 그건 뭐 당연히 이 조선 최고의 선비 박희 아니겠어 중요한 건 농사는 손맛이요 손맛 제가 훨씬 더 잘 갈 것이요
2: 뭐 안 봐도 비디오 같습니다 트랙터가 이기겠죠
3: 자 지금부터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박희님은 정면에서 저를 보는 기준으로 왼쪽 밭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탈거 선생님은 오른쪽 밭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정해진 밭을 더 빨리 간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2: 네
0: 아니 잠깐만 아니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이쪽만 가려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어? 지금 이 손맛을 무시하는 것이냐 어?
3: 그러면 가실 수 있는 밭을 더 드릴까요?
0: 아, 뭐 일단 해보고 어쨌든 간에 내 한 번 이 손맛을 톡톡히 보여주겠소
2: 저지가 이따 집에 가실 때 파스 몇 장 제가 드릴게요
0: 참 진짜 됐어 내 그 손맛은 직접 보여드립니다
3: 자 신경전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준비 시작
0: 아, 그렇지 시작 하 자 우리 맛을 이렇게 가는 것 가려서 고
3: 삽을 든 박희 선수 열심히 밭을 갑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은 처음인데요
0: 지금 보시오 지금 이렇게 속도가 빠르니 어떻게 위기감이 좀 들지 않소?
1: 반면에 트랙터를 탄 탈거 선생님 아직 트랙터에 시동도 걸지 않았습니다.
4: 내가 벌써 이 앞으로 가고 있어. 지금 긴장되지 않으시오? 내가 지금 좀 더 앞으로 갑니다 이거.
2: 아 예예. 예. 아 여기 아주 고생하십니다. 예.
4: 빨리 일하시오. 지금 이렇게.
1: 아 다리가 후들거리는 박피님. 벌써 지친 건가요?
4: 지치게 뭘 지쳐? 아까 그 수박을 많이 먹어서 조금.
2: 이제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고생이 많으셔요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참.
4: 아니, 네, 그렇지. 이제야 좀 할 맛이 나오. 어? 나랑 같이 이렇게 대결을 해서.
1: 트랙터 드디어 밭을 갑니다. 트랙터 드디어 밭을 갑니다. 엄청난 속도인데요. 아래에 있던 흙이 올라오면서 푸르던 보리밭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4: 뭐가 저렇게 빠른 곳이요? 이게 있어 보이죠? 이거 아니 나는 저런 색이 나오질 않.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저거?
1: 우와, 트랙터 놀랍습니다. 쟁기의 깊이까지 조절하는데요. 위로. 오, 다시 아래로. 우와, 흙 상태에 따라서 쟁기를 세심하게 움직이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4: 오, 저렇게 밑으로 나도 한번 해보겠다. 들어왔다가 위에 있다가 아래로 해서 이렇게 똑같은 원리인데 뭐가 저렇게 센 것이냐?
1: 아유 따라해보지만 어림도 없네요.
4: 잠깐 쉬거라. 자, 무리하도다.
1: 아, 여유로운 탈거 선생님.
4: 하나가 실망하지 마. 아직 모르니까. 자,
1: 박휘 선수 다시 의지를 불태웁니다.
4: 아직 알 수 없는 곳이요. 내가 더 빨리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 나 사실 아까 수박 얼마 안 먹었다. 세창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1: 어림없는 소리 마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먹지 말랬잖아요.

0: 경기 정렬. 두 선수의 성적을 한번 볼까요?
1: 네. 오, 완벽합니다. 같이 고르게 잘 가렸습니다.
2: 아니, 선배님, 제가 이만큼 갈 동안 어떻게 그만큼밖에 못 가르셨어요?
3: 뭐, 각자의 뭐 사정이 있는 건데, 뭐, 좀 힘들었습니다.
2: 아니, 뭐, 사정이 많으셨나 봅니다.
3: 트랙터, 힘 좋고, 밭 잘 갈고, 인정하오.
0: 자, 세기의 밭갈기 대결. 그 승자는 트랙터입니다.
4: 아, 인정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3: 아니, 트랙터는 앞으로 가는데 뒤에 쟁기가 내려와서는 밭을 싹 갈아버리는 게 역시 밭일은 트랙터 맛이다.
2: 세창값은 뭐 턱없이 못하셨지만은 도리밭을 갈아주셔서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어디 가서 밭은 갈지 마십시오. 아, 선배님 오늘 밭을 갈아보시니까 어떠시나요?
3: 확실히 이 트랙터가 얼마나 대단한 탈 것인지 느낀 것 같소.
2: 농사는 손맛이지만은 때로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3: 예, 올해도 꼭 풍년이길 바라오.
2: 꼭 풍년이 되겠습니다.
3: 알겠소.
0: 박피님, 저희는 조선에 가는 탈 것을 찾으러 다시 떠나겠습니다.

0: 뉴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선물로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오랜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5: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0: 외계인 나타났나요?
2: 어? 박사님 어디 가셨지?
0: 어, 그러게. 곧 오시겠지 뭐. 기다려보자.
3: 어? 근데 저건 뭐냐? 아, 아침 드시고 하나도 안 치우셨네.
0: 그러게. 아, 우리가 박사님 오시기 전에 치워드리자.
2: 그래.
1: 난 싫어. 어.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치워?
0: 에이, 꼭 내일이 아니어도 할 수 있지.
2: 그래. 박사님이 바쁘셔서 못 치우셨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도우면 좋지.
1: 아, 몰라 몰라. 난 안 해. 흥. 아, 저기.
0: 어, 박사님.
4: 그래. 아침 식사를 하고 나니 배가 살살 아프더군. 그래서 급히 화장실을 가느라 여길 못 치우고 갔어. 고마워, 딩딩, 동동.
2: 아닙니다, 박사님.
3: 저도 같이 치우려고 했는데.
4: 그런데 자기 일이 아니라고.
2: 내가 왜?
4: 하면서 친구를 돕지 않는 한 어린이가 있어. 댕댕이 말고 또 있어.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0: 조사.
1: 외순아, 거기 컵이랑 접시 좀 갖다 줄래?
2: 내가 왜?
3: 오늘의 주인공 나외순 어린이다.
1: 외순아, 네가 먹은 우유컵이랑 접시 좀 갖다 달라니까.
2: 아니, 설거지는 엄마 일인데 이걸 왜 나한테 시켜요? 왜? 왜? 왜?
3: 그런데 외순이가 내가 왜? 하며 얄밉게 구는 것은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4: 어, 맛있어요.
5: 자자, 이제 간식 먹을 시간이에요. 다 같이 장난감 제자리에 정리하자.

0: 어? 야! 외순이 너! 너 왜 정리 안 해?
1: 정리했어! 내가 갖고 놀던 인형 제자리에 뒀는데?
0: 야! 그렇다고! 이거! 정리 안 해?
1: 맞아! 같이 놀았는데 정리도 같이 해야지!
2: 내가 왜?
1: 이거! 다 너네가 꺼낸 거잖아! 꺼낸 사람이 정리해야지! 난 안 해!

0: 그럼 외순아, 우리가 효진이 집까지 같이 가주자.
1: 엥? 내가 왜?
0: 왜냐니? 효진이 다쳐서 잘 걷지도 못하잖아. 친구가 아플 땐 도와줘야지.
1: 아니, 효진을 우리가 밀었냐? 얘 혼자 넘어진 거잖아. 근데 왜 우리가 귀찮게 효진이를 집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왜? 왜? 왜?
0: 아이, 저 염소 같은 왜 소리 진짜 듣기 싫어.
2: 우재야, 그냥 나 혼자 갈게.
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같이 가자.
1: 우재야, 나 여기 있을게. 빨리 갔다 와서 같이 놀자.
3: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4: 저렇게 내가 왜? 아니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 나는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이 이 크크가 정말 좋아해요. 기다려라 외순아, 이 크크 아저씨가 간다. 내가 왜 웃어야 되는데? 아, 왜?
0: 외순아, 이거 봐봐. 효진이 엄마가 우리 같이 나눠 먹으라고 사탕 주셨어.
1: 우와, 사탕 진짜 많아.

0: 뭐해? 나이스 너도 줘!
1: 우대 네가 놓쳐서 떨어뜨린 건데 내가 왜? 왜? 왜? 왜?
2: 염소가 되어라 뿅!

0: 염소?
1: 내가 염소가 된 거야?
2: 어, 뭐야? 얘 어디서 온 거야? 그리고 외손인 어딨어?
1: 얘들아, 나야! 내가 외손이야!
3: 저리 가!
4: 조심해! 염소는 사람 옷도 막 물어뜯는 데서!
2: 도망가자!
1: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왜 갑자기 염소가 된 거야?
5: 외순이, 너 염소 되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맨날 내가 왜 하면서 염소 소리 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널 염소로 만들어준 건데 왜 별로야?
1: 누구세요? 아저씨 누군데 날 염소로 만든 거예요? 그 방토 내가 다 물어뜯을 거야.
4: 아이, 저리 가, 저리 가.
5: 도망가자.
1: 거기서요.
2: 외순아,
4: 외순아. 설마 외순이 아까 그 염소한테 잡아먹힌 건?
2: 에이, 염소가 무슨 사람을 잡아먹어. 근데 진짜 어디로 간 거지? 걱정되네.
4: 외순아!
2: 외순아!
4: 외순아!
2: 쟤네들은 왜 나를 저렇게 걱정하는 거지? 나는 항상 친구들한테 못되게 군 적밖에 없는 것 같은데.
5: 네 친구들, 네가 안 보인다고 저렇게 걱정을 하네. 과연 우리 외순이라면 어땠을까? 친구가 안 보인다고 너도 저렇게 걱정을 했을까?
2: 만약 나라면...
6: 그때 외순이는 떠올렸지.
2: 아니, 내가 왜 친구를 찾아다녀야 돼? 귀찮게. 왜?
6: 자기 일이 아니라고 내가 왜? 하며 친구들을 모른 척했던 순간들을 말이야.
2: 나라면 그랬을 거야.
7: 같이 놀았으니까 정리도 같이 해야지.
2: 내가 왜?
7: 근데 왜 우리가 귀찮게 효진이를 집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왜? 왜? 어제 네가 놓쳐서 떨어뜨린 건데 내가 왜?
2: 친구들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5: 어? 온다. 우리 외순이 아니지 염소가 온다. 아니, 딩동댕 삼총사!
8: 이젠 하다 하다 어린이를 염소로 만들어서 괴롭혀.
5: 내가 왜 하면서 얄밉게 구는 녀석을 혼내준 게 머글이 잘못된 건가?
9: 넌 그런 말할 자격 없어! 너 말이야, 예전에 화장실에서...
10: 아,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다. 휴지가... 없네.
5: 손이나 좀 씻어야겠구만.
10: 혹시 크크? 탱탱? 그래 나야 크크. 나 여기 휴지가 없어서 그러는데 휴지 좀 줄래?
5: 아, 휴지가 필요하구만. 근데 내가 왜 너에게 휴지를 줘야 하지? 내가 수고!
9: 그래서 그때 난
8: 에이 크크 이 나쁜 녀석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거나 받아라. 잉잉.

0: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지는 미리미리 확인하자! 둘, 셋, 뿅!
1: 걱정했잖아.
2: 얘들아 미안, 내가 그동안 너무 얄밉게 울었어. 나 이제 안 그럴 거야. 뭐야, 너 갑자기 왜 그래?
1: 무슨 일 있었어?
2: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줘도 못 믿을걸? 너네 아까 지나간 염소 봤지? 그 염소가 실은
3: 기동대장조사.
4: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5: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6: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7: 우리가 누구?
3: 기동대장 조사.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9: 순한 킬킬,
8: 눈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식물엔
6: 덕분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놀자 티니핑 놀이공원.
1: 그때 마스터키는 처음 보는 이상한 빛깔을 냈었어. 대체 왜? 상자의 그 녀석은 아마도 이유를 알고 있을 거야. 제대로 조사해봐, 다이핑. 어?
0: 비가 그치질 않네. 아무래도 놀이공원은 못 가겠다.
2: 아, 정말 왜 하필 오늘 비가 내리는 거야?
3: 나한테 엄청 실망했나 봐, 나나.
4: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구래.
5: 아, 그렇지. 그게 있잖아, 쭈.
0: 어? 그게 뭔데?
5: 이거야, 쭈.
0: 어?
5: 모두에게 멋진 선물이 될 거야.

0: 좋겠다. 우리도 같이 놀고 싶은데.
1: 그러고 보니 놀이공원이 셋한테는 너무 작은데 어쩌지도 않아?
2: 그건 내 발명품한테 맡겨줘. 아랴! 마법의 능력 아랴아랴! 아랴!
0: 이런 방법이 있었네?
3: 야호! 이럼 신나게 놀 수 있겠다.
2: 자, 숙녀분들 어서 안으로.

내가 꼭 공주님이 된 것 같아. 모두들

0: 그래? 연기가 아니라 눈의 결정이잖아. 멋져.
1: 뭐 좀 알아냈어?
2: 아직은 녀석들이 신나게 놀고만 있어서.
3: 거기 누구 있어? 꿈따핑, 그건 또 언제 입었어? 여기저기 아주 냠냠.
2: 뭘?
4: 느낌이 안 좋아?
3: 어서 빨리 빨리.
5: 맛있게 먹어라.
2: 대체 이건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지?
3: 시간이 밀렸는데 빨리 안 주고 뭐해, 얌얌?
0: 그래, 빨리빨리 줘, 빨리!
2: 아이고. 내가 왜 이런
0: 거기?
2: 일을...
0: 너마야!
2: 네.
3: 뭐? 너 누구야, 나나?
5: 내가 누구냐면 말이야.
0: 안녕, 베어. 난 이 놀이공원의 아이돌 곰돌이야, 베어.
2: 어쩌지? 들켰나?
3: 춤춰줬을지.
0: 안녕, 베어.
5: 속은 것 같군.
3: 춤춰달랬는데 왜 안 춰, 나나?
5: 내가 왜?
3: 놀이공원의 아이돌인데?
5: 추라면 추겠습니다. 룰루랄라 함께 놀아요. 신나고 즐거운 놀이공원 좋아.
6: 춤이 별론데 솔지.
0: 뭐라고? 내가 이래봬도 왕국 댄스대회 3등할 뻔한.
5: 저는 바빠서 이만 빠빠이 베어.
3: 뭐야?
7: 얘들아. 어때? 재밌어, 나나?
8: 기분 최고야.
3: 근데 괜찮을까? 마지막 티니핑을 아직 캐치하지 못했는데.
8: 괜찮아, 괜찮아. 신나게 즐기라고. 어차피 마스터키도 곧 돌아올 거니까.
3: 어? 그게 무슨 말이야, 하츄?
8: 아무것도 아니야. 자, 다음은 뭐 하도록 할까?
2: 저 녀석, 역시 마스터키에 대해 뭔가 알고 있군. 좋아, 장난 좀 쳐서 시험해볼까?
0: 야!

오늘 비우진 않아. 정말

0: 작아져서 변신이 안 돼.
1: 인류가 이런 짓을 한 거지?
2: 식물이라면 뿌리. 응? 뿌리가 어? 어딘가 있을 거야.
1: 뿌리?
2: 응. 그걸 뽑아내면 되지 않을까?
0: 흩어져서 찾아보자.
2: 해보는 수밖에. 어디서 온 지 모를 불순한 것들이여, 먼지로 다시 돌아가라!

0: 엄청난 마법이야. 대체 저 상자의 정체는 뭐지?
1: 뭐가 어떻게 된 일일까 꼬래?
2: 깜짝 놀라긴 했지만 흥미진진했어.
3: 맞아. 엄청 두근두근 거렸어.
1: 그나저나 상자 너 진짜 대단했어, 하츄.
4: 그런 마법은 처음 봐나.
5: 넌 대체 누구야, 솔지?
6: 이제 말할 때가 온 것 같군. 미스틱 마을에는 행운핑이라는 위대한 레전드 티니핑이 있었는데, 행운핑은 마스터키를 써서 마을을 보호하고 있었어. 하지만 어느 날 제니가 나타나 마스터키를 빼앗아갔지. 그리고 15의 열쇠 티니핑들은 지구로 떨어지게 되었어. 여기까진 모두 알고 있지? 그런데 제니도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바로 15의 열쇠 티니핑들을 모두 캐치한 자가 마스터키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
1: 뭐? 로미가 지금까지 캐치한 건 14시야, 하츄!
7: 그럼 마지막 티니핑만 더 캐치하면
8: 마스터키는 로미께 된다!
1: 근데 상자 넌 어떻게 그걸 알고 있었죠?
6: 왜냐면 내가 바로 그 위대한 행운핑이니까!
9: 이럴 수가!
10: 스케이트 타고 빙글빙글.
11: 그쪽은 어때, 얘기야?
12: 아무 흔적도 못 찾았어, 꼬래.
13: 우리도 쭈.
5: 상자가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럼 예전에 동화책 사건이나 마야 사진 같은 일 네가 해결해줬던 거였어?
6: 다행히 열쇠 구멍을 통해서 힘을 좀 쓸 수 있었지.
5: 아, 그런 거였구나.

0: 그럼 마스터키만 있으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야?
1: 어서 마지막 키니핑을 캐치해서 마스터키를 얻고 날 풀어줘.
0: 꼬레핑은 마지막 키니핑을 잘 안다고 했지. 빙글핑은 피겨스케이트를 엄청 잘 탔고래. 항상 빙판에서. 꼬레! 빙글핑이라면 시원한 빙판에 있을 거야, 꼬레.
1: 이런 날씨에 빙판이 어디 있어, 솔지.
0: 있어! 빙판이 있는 곳! 크리스탈은 빙판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문제 없어. 어서 가자! 뭐 저 정도 가지고. 이 땅을 비켜봐. 내가 스핀 보여줄게. 자, 어때? 피겨스케이트란 이런 거야.
2: 쟤라면 내 짝이 될 수 있겠는데, 빙글.
3: 레나 정말 잘한다.
0: 저기 레나 이제 그만. 어지러워.
2: 자 이제 나하고 트리플 악셀을 뛰는 거야, 빙글.

0: 안 되겠어, 빙글. 어디 보자. 어?
1: 쟤들은 왜 저러고 있는 거지?
2: 역시 있을 줄 알았었구래. 빙글핑, 나야. 우리 같이 미스틱 마을로 돌아가자꾸래.
0: 뭐야? 너는?
3: 거기 서! 트리피 매지컬 크리스탈!
4: 마법을 모두 피했어, 나야!
2: 그만 멈췄쥬! 사랑해, 형님!
0: 대체 뭐야? 안 되겠다, 빙글! 따라올 테면 따라해보든지, 빙글! 쉬운 것도 못해서야, 빙글.
2: 빙글핑, 내 말 좀 들어봐.
0: 됐어. 난 새로운 짝을 찾을 거야, 빙글. 어서 쫓아가자.
2: 빨리 가야 해. 그리 멀리 가진 못했을 거야.
5: 좋아, 아직이군.
2: 어디로 간 거지, 쭈?
6: 아유, 대체 무슨 짝을 찾겠다는 거야, 솔찌?
7: 그게... 어? 사실은 말이야...
2: 바쁘다, 바빠, 빨리!
0: 빨리, 핑! 같이 스케이트 탈 짝을 찾고 있는데 해볼래, 핑클?
3: 핑파는 미끄러워서 싫어. 먼저 갈게, 빨리!
0: 냠냠핑! 나하고 같이 트리플 악셀 할래, 빙글? 어?
2: 그게 뭔데? 어? 먹는 거야, 냠냠?
0: 아니야, 빙글. 내 짝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빙글?
2: 어? 어? 빙글핑! 무슨 일이야, 꼬레?
0: 꼬레핑! 나하고 같이 스케이트 타자. 완벽한 짝을 찾고 있는 중이거든, 빙글.
2: 나?
0: 제발. 소원이야, 빙글.
2: 그래.
0: 아니. 그게 아니라고, 빙글. 여기서 발목을 이렇게.

0: 안 됐어. 발끝으로 제대로 찍어야지, 빙글.
1: 나 좀만 쉬면 안 되구래?
0: 안 돼. 나하고 똑같이 트리플 악셀 하려면 아직 멀었어. 왜 이게 안 돼, 빙글?
1: 그래! 안 된다, 안 돼! 나는 못해! 안 할 거야, 꿀에!
0: 뭐? 같이 해주기로 해놓고 너무해! 나도 됐어! 다른 짝을 찾을 거야, 빙글!
1: 빙글빙하고 화해하고 싶어서 그 후 열심히 연습했고 이제 잘 타게 됐는데 보여주기도 전에 마을에 일이 터진 거야, 꿀에.
2: 아하, 짝을 찾는다는 게 그거였어, 나나?
3: 그래서 그랬구나.
0: 꿀에핑, 빙글핑이 갈 만한 데가 또 있을까?

0: 할배가 어른이
1: 스케이트 같이 타보자, 빙글.
0: 갑자기 왜 이래?
1: 이번에도 내 짝이 아니었어, 빙글.

0: 생각이 아니었네, 빙글. 도대체 내 짝은 어디 있는 거야, 빙글?
1: 빙글핑?
0: 너는?
1: 너 짝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다해?
0: 혹시 네가 내 짝 해줄 거야, 빙글?
1: 그럼 물론이지.
0: 좋아! 나하고 트리플 악셀도 같이 뛰어줄 거지, 빙글?
1: 당연하지. 아, 근데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줄래, 다해?
0: 좋아, 빙글. 잘 봐봐.

이번엔 안 속아, 빙글! 내가 너무 힘든 걸 바라는 건가, 빙글? 이렇게 재밌는데 왜 같이 탈 짝꿍이 없는 거야, 빙글? 빙글핑! 어? 또 너야? 잠깐 기다렸구래! 빙글핑!

0: 정말 많이 연습했구나, 빙글.
1: 빙글핑, 같이 타자.
0: 짝꿍을 혼자 둘 순 없지, 빙글.

0: 그동안 완벽한 기술에만 너무 매달렸나 봐. 같이 피겨스케이트를 타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건데, 빙고. 고마워, 꿀의 핀.
1: 나도 고마워. 즐거웠다니 다행이야, 꿀에.
0: 빙글핀, 우리랑 가지 않을래? 네가 함께 간다면 정말 기쁠 거야. 좋아, 갈게. 짝은 함께 있어야 하니까, 빙글.
2: 너희 날 것 없어, 다해.
3: 안 돼!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하게,
6: 중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3: 얼굴엔
6: 순한 킬킬.
3: 줄무랜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넘버블럭스 친구들
9: 모이라.
8: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9: 20까지 확실해.
10: 우리 같이 놀자.
8: 5와 3이 만나면
10: 8이야.
8: 당신
10: 우리 모두 8.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0: 함께 놀아요.
8: 넘버블럭스 가베가족.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뮤직박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무슨 소리지요? 안녕하세요.
1: 날 따라와봐라. 날 따라와.
0: 야, 이거 뛰어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1: 잡아봐라. 잡아봐라. 잡아봐라. 이 아저씨? 나도 처음 본데. 아저씨 누구예요? 나 누구냐고?
2: 뭐?
3: 나는 훈이 아찌야.
2: 훈이야?
3: 훈이.
2: 훈이야.
3: 훈이 아찌. 아저씨를 좀 귀엽게 훈이 아찌.
2: 훈이 아찌.
3: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2: 뭐게 왜?
3: 특별한 뮤직박스를 이 훈이 아찌가 준비했지.
0: 잠깐, 박스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1: 자, 잠깐만. 가만 있어, 내가 준비했다. 잠깐만 기다려. 여기 있다. 자, 같이 들어와.
0: 어쩐지 여기에 뭐가 있다, 있다.
2: 그러게.
0: 진짜 뭐? 잠깐, 이거 너무 큰데, 이거 보물상자 아니지? 나무로 돼 있는.
3: 야, 이거 쓰고 있으니까, 야, 니네들 용감한 기사로 변한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훈이 아찌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 놀이 한번 해볼까?
2: 뮤지컬 놀이? 아, 나 뮤지컬 알아.
3: 뮤지컬 뭔데?
2: 근데 알려주기가.
3: 이 훈이 아찌가 설명해줄게. 뭐냐면, 뮤지컬은 멋진 캐릭터가 돼요.

0: 이렇게 신호를 하면은 후아라고 외쳐줘야 돼. 할 수 있겠어?
1: 네.
0: 자, 한번 해볼까? 오, 잘했어, 잘했어. 자, 좋아.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 나는 나, 돈키호테, 뮤직박스의 기사, 운명이여 내가 간다. 거친. 좀 심심해. 좀 심심하지 않니?
1: 네.
0: 이 뮤지컬에는 바로바로 음악이 있어야 되거든. 어? 우리 그러지 말고 음악을 한번 찾아볼까?
1: 네.
0: 자, 가보자.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따박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1: 따가닥 따가닥. 이거.
0: 어? 지우. 지우는 이걸 잡았는데 한번 볼까? 아, 흔들어봐. 자, 뮤직박스, 뮤직박스.
1: 아닌 것 같아요.
0: 응?
1: 아닌 것 같아요.
0: 시우 한번 찾아볼까? 시우.
1: 시우야, 시우야, 빨리.
0: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자, 오, 시우가
1: 뮤직박스,
0: 뮤직박스. 이 음악 좋긴 좋은데 내가 한번 찾아볼까? 한번 나한테도 기회를 줘봐. 훈이 아찌한테도.
1: 네, 기회를 줄게요.
0: 아, 나는 찾은 거 이거 한번 들어볼까? 뮤직박스, 뮤직박스.
1: 이게 낫네, 이게 나.
0: 오, 이 소리야, 이 소리. 이 음악이야, 우리 기사한테 딱 어울리는 리듬이야. 어? 다시 한 번. 뮤직박스, 뮤직박스.
1: 우와!
0: 그렇지, 우와! 우와!
1: 내가 저거, 왠지 저거에서 용가는 소리 날 것 같다고 생각해.
0: 그러니까. 일단 앉아.
1: 앉자. 앉아.
0: 자, 근데 이 박스에 뭐가 들어있길래 우리한테 이게 딱 맞는 음악을 들려주는 걸까? 어?
1: 일단
0: 난 이거 두루마리 휴지인 줄 알았어. 아니야, 이거 두루마리 휴지야.
1: 아니야, 이거 지도예요.
0: 이거 키친타올이야.
1: 아니에요, 지도예요.
0: 아, 니네는 나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잘하니. 한번 볼까? 짜라라라라라라.
1: 지도 맞잖아요.
0: 우와, 이거 지도다. 맞네.
1: 아, 보물섬 지도 아니야? 이거 지도 같은데, 이거.
0: 무슨 지도인 것 같아?
1: 글쎄, 이거 보물지도 같은데.
0: 어?
1: 보물지도?
0: 보물지도? 어떤 지도인지 한번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
1: 네.
0: 응? 이걸 보고 어떤 지도일까? 그림.
1: 알겠어요.
0: 뭔데?
1: 여기 박스가 있으니까 박스를 찾는 거 아니면 마녀? 마녀를 붙이는 건가? 아니면 이거 뺏김받는 건가? 아니면 말 타고 가야 되는 건가? 여기
0: 말이 한 마리 있고?
1: 여기 뭐가
0: 여기 뭐야?
1: 사람이 그려져 있는 건가?
0: 이거 훈이 아찌 아니야? 그리고 이거 머리가 긴 거 보니까 지우 같고, 이거는 시우 같고, 이거 마법사 같아. 이 마법사, 못된 마법사가 뮤직박스를 가다뒀어. 어? 그래서 우리 이 용감한 기사 세 명이 말을 구해서 뮤직박스를 구하러 가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도 있고 음악도 있으니까 우리 주인공이 떠날 때가 됐네. 어?
1: 네.
0: 준비됐어요?
1: 네.
0: 준비됐어요?
1: 네.
0: 다 같이 시작!
1: 좋아!
0: 좋았어.
1: 빨리 가자, 가.
0: 좋아! 나는 더 이상 훈이가 아니야. 무적이겠어. 뮤직박스. 더!

그 어느 곳이라도 영광을 향해 가자. 여러분! 좋습니다. 그럼 제가 뮤지컬 무대를 만들어도 될까요? 제가 지금부터 한 사람을 연기할 터이니 모두 한번 그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훈이가 아니라 무적의 기사 뮤직박스의 돈키호테로.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빵! 자 오늘의 박스는 뭘까요? 응? 어? 우와 박스맨 왔다!
1: 박스맨.
2: 아유 박스맨 고마워.
0: 에이그 맨날 수고가 많아 더운데. 에이그 잘 가요 박스맨. 뒤에 조심하고 뒤에 조심하고. 자.
3: 먹었어 다 했어.
0: 와. 오. 오늘 박스에 뭐가 들어있을까? 어?
3: 순대국은 다이잖아요.
0: 궁금할 땐 어떻게 흔들어 보면 되지. 뮤직 박스. 뮤직 박스.
3: 와 슬라임 아니야 이거? 헐 슬라임 아니고?
4: 전 돼지 같아요.
0: 돼지?
3: 네.
0: 돼지 소리가 났어?
3: 네. 돼지 똥 싸는 거는 돼지.
0: 자 그럼 한번 뜯어보자. 오늘은 바로
3: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0: 오늘은 바로 주물국 주물자 자 아저씨가 한번 열어볼게

0: 뭘까?
1: 어? 뭐예요?
0: 어후, 이거 뭐야. 이거 애기들이 만져도 되나? 어, 진짜? 아, 네, 걱정되는데?
1: 뭐예요?
0: 이게 조금, 뭐야, 좀. 아, 뭐라고 표현하기. 막 끈적끈적 하면서도 미끌미끌, 응? 막 이게, 아, 뭐라고. 한번 만져볼래? 그러면, 자, 시우부터, 어? 네. 자, 눈 감고, 손만 싹 집어넣어서 맞춰보는 거야. 눈 감아야 돼. 자, 살짝만. 눈 감고.
1: 뭐지요?
2: 뭐야?
1: 젤리 같은 건데, 너무 쪼글쪼글.
2: 젤리.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난 몰라, 이거 어떻게 해.
1: 아,
2: 한번 만져봐. 살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 빨리 한번 만져봐. 부모 안 돼. 눈 감고.
1: 젤리는 아니겠지.
2: 눈 감고, 꼭 감고.
1: 우와, 대박. 진짜 좋다. 이거 슬라임 같아.
0: 진짜?
1: 응, 슬라임.
0: 아, 진짜?
1: 슬라임 같아.
0: 그럼 한번 꺼내볼까요?
1: 네, 슬라임.
0: 지우말이 맞을까? 아니면 돼지가 맞을까?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거 봐봐. 되게 예쁘지? 알록달록하고 조금씩 아주 다르게 생겼어.
1: 이거 슬라임이 원래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가 딱 맞춘 그래? 거예요.
0: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부터 한번 가지고 놀아볼까?
1: 그래. 그다음은 또 바꾸는 거예요?
0: 그럼. 한번 만져볼까?
1: 우와, 진짜 느낌 좋다.
0: 느낌 좋아?
3: 전 지금 꺼내고.
1: 이거 완전 느낌 좋은 거야.
0: 이거 소리가 무슨 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아. 잠깐만.
3: 사람이 웃으면 위험해.
0: 야, 무슨 소리가 들릴까 지금?
1: 소리가 들렸다고 이상하다. 소리
0: 봐봐. 그래서 후니아찌가 아주 고성능 마이크를 준비했어. 이거는 뭐든지 잘 돼요. 자, 조용. 자. 여러분 들려요?
1: 들려요.
0: 앉아줘, 봐봐.
1: 들려요, 저. 와, 대박.
0: 그치?
1: 대박.
0: 더 느낌 나게 소리 내볼게. 꾸, 심, 심, 꾸, 심, 심, 꾸, 심, 심, 꾸, 심, 심. 와. 야, 슬라임에 이런 리듬도 숨어 있었네. 다른 리듬도 한번 찾아볼까?
1: 재밌어.
0: 다른 리듬도 한번 찾아볼까?
1: 네.
0: 자, 쭉, 쉬탁. 주물. 한번 해볼까?
1: 네.
0: 자, 후니아 칠 자리에 리듬에 맞춰 준비 시작. 쭉. 쭉, 쉬탁, 주물. 한 번 더. 쭉, 쉬탁. 주물. 어때? 재밌지? 어? 야, 근데 얘들아, 이게 끝이 아니야.
1: 진짜요?
0: 또 다른 슬라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1: 뭔데?
0: 슬라임 재밌지 않아? 또 다른 슬라임. 자, 선물이에요. 자, 선물 여기 있습니다. 나도 너무 좋아요, 이 슬라임. 자, 이 안에 뭐가 들어있지? 어? 한번 봐볼까?
1: 네. 이건 이번에 구슬이 들어가 있어.
0: 구슬? 한번 끊어볼까? 오?
1: 오. 오. 쭉쭉쭉.
0: 아, 야, 안에 이 느낌이 뭐야?
1: 구슬 느낌 같은데?
0: 한번 들어볼까?
1: 그럼.
0: 자, 이제 이 소리다. 봐봐. 얘들아. 와작?
1: 와작.
0: 응? 와작? 야, 이 와작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이것도 느낌있게 한번 놀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자, 한번 해볼까? 느낌 있는 소리로 리듬을 한번 찾아볼까?
4: 심심 와자. 심심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시작. 시작. 얻어 얻어 얻어 얻어 얻어 얻어 얻어 얻어. 한번 해볼까? 자, 따라해봐. 와작 심심 와작 심심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시작. 오, 생각보다 힘이 센데? 왜 힘이 센 거야? 자, 시작. 아, 잠깐만.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이 슬라임하고 지금 이 슬라임하고 합치면 또 무슨 소리가 날까? 어?
1: 부드럽고 아삭아삭 소리가 나요.
4: 난 한번 합체를 했으니까 합체된 소리를 너희들한테 한번 들려줄게. 아주 느낌 있게. 주물 주물 주물 주물 얻어 얻어 얻어 얻어. 이번엔 주물 굽 주물 짝 주물 굽 주물
5: 슬라임 음악회를 시작하겠어요. 누가 멋진 소리를 낼까? 첫 번째. 어? 큐브를 닮았네? 큐브 슬라임. 따닥따닥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눈소리가 나는 사박사박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는 물 같은 찰방찰방을 소개합니다. 우와! 또 다른 친구들이 왔네. 모두 서로 다른 모양, 서로 다른 소리. 음악에 맞춰 함께 노래해봐요. 꾸, 심, 심, 우, 심, 심, 우두두두두두두두두. 따닥, 따닥. 사박, 사박. 찰방, 찰방. 예!

Thank you.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클릭서
2: 클릭서 얼마세가
3: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클릭서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클릭서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다들 가죠.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9: 마데카 솔메이트
10: 진동.
8: 얼굴엔
10: 순하게
8: 진물엔
11: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9: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고 도망갔다. 3위 쫓아가야지.
13: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14: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들 가족.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0: 감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4: 얼굴엔
6: 순한 킹킹.
4: 눈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빈 아파트,
1: 괴물 아파트.
0: 그렇게 백설공주님과 왕자님과 일곱 난쟁이들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1: 우와! 재밌다, 재밌어! 근데 누나, 어디에서 행복하게 살았대?
0: 어디에? 그거야. 응, 여기 무지개 아파트에서 살지 않았을까?
1: 무지개 아파트? 우와! 진짜 아파트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무지개 색깔이네!
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어?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인다!
1: 응? 층간소음이 뭔데? 층간소음이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0: 아이고, 아파트처럼 함께 모여 사는 집에서 위아래로 전달되는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층간소음이라고 해.
1: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집은 아파트도 아닌데 왜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이는 거야? 아파트도 아닌데 왜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글쎄, 그건 나도 잘... 층간소음 딱지가 저절로 움직인다.
1: 누나가 그림 책 속으로 들어갔다.
0: 어? 여기는 어디지? 얼굴은 창백하고 눈빛은 새까맣고 잠을 못 잤는지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1: 아! 설마! 백설공주를 괴롭히러 온 새 왕비는
0: 아닌 것 같고. 근데 진짜 다들 누구세요?
3: 백설공주님! 저희를 모르시겠어요?
4: 보라.
5: 일곱 난쟁이 그리고 백설공주님.
0: 나? 안녕하세요. 백설공주예요.
5: 우리는
4: 빨강, 주황,
6: 노랑,
7: 초록, 파랑,
4: 남색, 보라.
5: 7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답니다.
0: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던데요.
5: 행복하게 살았었답니다.
8: 어젯밤이 아파트에 귀신이 나타나 이전까지는요.
0: 야! 귀신이 나타났다고요?
9: 아니 아니 그건 귀신이 아니라 괴물이었어요.

0: 아이고.
1: 네! 이 아파트에 귀신이랑 괴물이 나타났다고요? 진짜예요?
2: 네!
0: 내가 먼저 말하라고!
3: 내가 먼저... 알았어.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제 백설공주님이 우리 아파트에 파티를 하러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백설공주님께 멋지게 보일 거야. 그러려면 옷이 깨끗해야겠지. 세탁하자. 바퀴는 돌렸고, 아, 백설공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지도 모르니까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백설공주님 빨리 오세요.
4: 오늘 백설공주님이 파티하러 온다고 했으니까 나도 백설공주님처럼 예뻐져야지. 그러려면 빨리 자야 해. 미는 잠꾸러기니까.

0: 다시 자야 해. 다시 자자. 근데 무서워서 잠이 안 와. 어떡하지? 침대 위치를 바꾸면 잠이 잘 오려나? 그래, 바꾸자. 무서워. 빨리 자야지. 됐다. 이제 보면 됐으려나? 아니야, 이쪽으로 조금 더.
1: 백설공주님이 파티하러 오실 때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해드리면 엄청 좋아하시겠지? 연습해야지.
0: 쿵! 이 소리는 코끼리가 쿵! 떨어졌나?
1: 에이, 코끼리가 어딨냐? 나도 참. 연습이나 하자.
0: 어? 이 소리는 바이올린 소리가 아니잖아? 긴 소리를 내고 쿵! 코끼리가 떨어지는 것 같은 큰 소리를 내는 거 보면 괴물인가? 와!
2: 내일 백설공주님 오시면 공놀이 하자고 해야지. 엄청 좋아하실 거야.

0: 머리가 쭈뼛쭈뼛 서잖아. 아,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는 꼭 귀신이 나올 때 나오던데. 설마 귀신? 아, 귀신아 덤벼라 덤벼 덤벼 덤벼 덤벼. 얌얌얌얌. 아냐 아냐 아냐 어디 와.
1: 백설공주님께 맛있는 딸기 케이크를 선물해 드려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소리 때문에 장식을 망쳐버렸잖아. 대체 무슨 소리지? 이건 설마 귀신 엄마야! 엄마야!
0: 어젯밤에도 남이랑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춤 연습하는데
2: 엄마야!
3: 비명 소리가 들려서 귀신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2: 어?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아니

0: 괴물이다! 그건 분명 괴물 소리였어요.
1: 아니야! 귀신 소리였다니까요!
2: 괴물이라니까!
3: 귀신이라니까!
2: 괴물이라니까!
3: 귀신!
1: 조용!
2: 조용!
4: 그러니까 어젯밤에 귀신인지 괴물인지가 내는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잤다 이거예요?
5: 네. 그래서 너무 피곤해요.
6: 백설공주님, 왜 잠을 못 자면 피곤한 거예요? 왜 눈빛이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5: 왜?
4: 그게 잠을 잘 자야
1: 뇌를 청소하는데, 밤에 안 자거나 못 자면 밤에 뇌를 청소하러 오는 멜라토닌 청소맨이 안 오고 뇌를 청소하지 못하면
7: 노폐물 괴물이다. 뇌를 괴롭히지야.
1: 노폐물 괴물이다. 저리 가. 노폐물 괴물이 나타나면
7: 피곤하지. 피곤하지.
1: 고마해라. 많이 피곤하다 아이가. 뇌가 피곤하면 여긴 어디지? 난 누구야? 기억력이 떨어지고 뇌가 피곤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밤에 안 자거나 못 자면 스트레스!
8: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나는요 코르티솔 피상!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 일단 핏줄부터 줄인다. 확! 오우 스트레스.
6: 혈장님, 이 노폐물 좀 치워주세요.
4: 적혈구님, 이산화탄소 좀 가지고 가주세요.
9: 피부질푸드라, 기다려!
10: 혈장님, 적혈구님, 빨리 오세요.
11: 갑자기 핏줄이 좁아졌잖아.
9: 피부세포들한테 가야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
11: 피부세포들이 하얗게 변했어.
9: 우리가 못 가서 그런 거야. 얼굴도 창백해졌을 텐데.
11: 아, 피곤해. 어떻게든 움직여보자.
9: 안 돼. 우린 여기 눈밑 핏줄에 갇혔어.
6: 눈밑 피부는 유난히 얇아서
4: 적혈구님이 갇혀있는 게 그대로 보일 거예요.
9: 그럼 피부에 비친 나는 푸르스름하거나 까맣게 보일 거야.
11: 그걸 다크서클이라고 하잖아.
4: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면 눈 아래에 푸르스름하게 까맣게 다크서클이 생기는 거예요.
5: 아하, 그렇구나. 똑똑한 백설공주님 감사합니다.
4: 오, 다크서클 최고 딱지다!
1: 백설공주님!
11: 우리 아파트에 나타나는 귀신을
5: 잡아주세요!
10: 괴물도 잡아주세요!
4: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꼭 귀신과 괴물의 정체를 밝히고 말겠습니다!
12: 층간소음의 비밀!
1: 준다! 그래서 빨주, 노토, 파남보, 난댕이들이 사는 아파트에 귀신이 나타난 거야. 괴물이 나타난 거야. 왜 나타난 거야? 왜 나타난 거냐고. 왜?
4: 아이고, 귀신인지 괴물인지 왜 나타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기필코 밝혀내고 말 거야.
13: 층간소음.
4: 이 층간소음 딱지도 왜 자꾸 깜빡이는지 반드시 밝혀내고 말 거야.
1: 오! 얇게!
4: 기다려라! 빨주, 노초, 파남보 난쟁이들아, 이 백설공주가 가신다.
2: 백설공주님이 어디 있는데? 어디 어디?
4: 어딨긴 여기 있지. 아! 아무튼 난 다녀올게. 이야!
2: 어! 어! 어! 누나가 백설공주님이라고?
12: 아, 피곤해.
4: 어? 동화책 속으로 다시 왔다.
5: 어? 백설공주님 다시 오셨군요.
2: 백설공주님 빨리 들어가서 자고 싶은데 또 귀신이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0: 잡아드리죠. 그 귀신인지 괴물인지가 나타나는 시간이 언제였죠?
1: 어젯밤이었어요.
0: 좋아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젯밤으로 돌아가서 알아보죠.
2: 오, 어두워졌다. 밤이야.
0: 자자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제랑 똑같이 행동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귀신이나 괴물이 나타난다면 이 백설공주한테 연락주세요. 짱! 위치로!
2: 위치로!
3: 위치로!
0: 일단 파랑이네 집부터 가봐도 될까요?
4: 네! 백설공주님 따라오세요.
0: 네!
4: 들어오세요.
0: 네.
4: 여기가 파랑파랑 파랑이네 집이랍니다.
0: 오, 깨끗하군요.
4: 아이, 어젯밤에 청소기로 깨끗하게 청소를 했거든요.
5: 오.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어?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인다! 저 청소기랑 이 층간소음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 아, 파랑이, 어젯밤에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래요?
4: 네. 먼저 제가 가장 아끼는 파랑 옷을 여기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아, 그 다음에 청소기를 밀었어요. 백설공주님, 여기가 어디예요?
0: 파랑이네 집 바닥과 아래층, 초록이네 집 천장 사이인 것 같아요. 아래 좀 봐봐요.
6: 백설공주님이 어젯밤 했던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빨리 자야지.
4: 우리 집에서 나는 세탁기와 청소기 소리예요.
0: 근데 소리가 울려서 들리네요.
4: 괴물 소리 같기도 하고.
0: 헛! 초록이네 집에선 세탁기와 청소기가 보이지 않아서 괴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4: 우와! 괴물의 정체가 내가 돌린 세탁기, 청소기였다고?
0: 초록이네 집으로 가봐야겠어요. 백설공주님! 괴물이에요! 괴물이 나타났어요!
4: 와.
0: 진정해요. 이건 위층 파랑이네 집에서 청소기랑 세탁기를 돌리는 소리예요.
6: 네?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괴물이 나타난 줄 알고 무서워서 다시 자려고. 잠시만요.
0: 뭐 하세요?
6: 침대 위치까지 바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5: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겁먹지 말아요.
1: 어떻게 겁을 안 먹어요? 어젯밤처럼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이 소리 괴물 맞죠?
0: 사실 이 소리는 위층에 사는 초록이가 침대를 옮기는 소리였어요.
1: 그럼 왜 이렇게 크게 들린 거죠?
0: 그게 위층의 바닥과 아래층의 천장이 연결되어 있어서 소리가 전달될 때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1: 아,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엄청 겁을 먹고 쿵쿵쿵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 무서워서 어제 바이올린 연습하는 것도 멈췄지 뭐예요.
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어?
0: 층간소음 딱지가 또 깜빡인다!
3: 백설공주님! 귀신이 나타났어요!
0: 혹시 저 바이올린 소리 때문인가? 전 가봐야겠어요! 조심, 조심!
3: 귀신이 나타났다니까요! 머리가 쭈뼛쭈뼛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0: 아이고, 귀신이 아니에요! 노랑이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소리예요!
3: 아니,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귀신인 줄 알고! 귀신아, 덤벼라! 얍얍! 얍얍! 아야, 내가 미안해! 공까지 던지고 울기까지 했다니까요!
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어? 층간소음 딱지가 또 깜빡인다! 혹시 주황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아래층에 있는 빨강이가 귀신으로 착각한 건가? 저기 주황아, 아까처럼 똑같이 다시 한번 울어봐.
4: 야,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어요!
0: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빨강이한테 가봐야겠어!
4: 귀신이 나타났다니까요!
0: 이건 주황이가 우는 소리인데 귀신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나 봐요.
4: 네? 그럼 탕탕탕 소리는요?
0: 주황이가 공을 바닥에 던지는 소리였어요.
4: 네?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엄마야! 무서워서 비명까지 질렀단 말이에요.
0: 그래서 남이랑 보라가 이 비명 소리를 듣고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거구나.
5: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4: 엄마야!
6: 엄마야? 또 비명 소리다. 또 귀신인가 봐.
0: 이건 귀신이 아니에요. 빨강이가 주황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귀신이 우는 줄 알고 놀라서 비명을 지른 거고 그 소리를...
7: 아, 우리가 듣고 놀란 거군요. 그럼 귀신은?
0: 없는 거죠.
7: 다행이다. 그럼 우리 계속 춤 연습해도 될까요?
0: 네.
5: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1: 아, 괴물이다.
6: 괴물이라니.
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6: 갑자기 층간소음이라뇨!
0: 아! 이제 알았어요! 남이랑 보라가 한밤중에 춤 연습을 하는 바람에 아래층에 있는 파랑이가 그 소리를 듣고 괴물로 착각했던 거예요!
8: 에이, 말도 안 돼!
0: 못 믿겠으면 저리 따라와 보세요! 손 잡으세요!
6: 손?
0: 이야! 우와!
7: 우리가 춤추고 있어. 쿵짝짝쿵짝짝.
0: 소리가 바닥을 타고 벽으로 가고 있어요.
7: 쿵짝짝쿵짝짝쿵짝짝쿵짝짝. 쿵짝짝.
6: 파랑이 내려갈 때는 소리가 더 커지고 있어.
7: 쿵짝짝. 이 소리가 저렇게 컸나?
9: 아파트처럼 함께 모여 사는 건물은 벽과 벽 사이, 천장과 바닥 사이가 얇아서 작은 충격에도 큰 소리로 전달된다며. 쿵쿵쿵쿵쿵쿵. 청소기나 세탁기, 고함치는 소리나 악기 소리 등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데 조용한 밤에는 더 잘 들린다며. 더 크게 들린다며.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가 된다며.
10: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나는입니다. 코르티솔.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작전을 실시합니다. 심장님 빨리 뛰세요. 빨리 빨리. 오 스트레스.
1: 쿵쾅 쿵쾅 쿵쾅. 코르티솔 한밤중에 1억이야. 이렇게 빨리 뛰면 잠 못 자. 쿵쾅 쿵쾅.
0: 코르티솔 때문에 짜증나.
11: 한밤중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짜증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대요.
4: 앞으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12: 난 쿵쿵 소리가 나지 않게 까치발로 다닐 거야.
1: 아, 우리 집안에선 슬리퍼 신고 다니자.
13: 오, 좋아, 좋아, 좋아.
14: 밤엔 가구나 침대를 옮기거나 세탁기, 청소기를 돌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게요.
15: 밤에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연주하거나
16: 큰 소리로 음악을 듣거나 춤추는 사람은 없겠지?
17: 우린 안 그럴 거야.
11: 좋아요. 함께 모여 사는 아파트가 귀신 아파트가 또 괴물 아파트가 되지 않도록 우리 조금씩만 배려하기로 약속!
18: 약속!
11: 어? 환경 영웅 최고 딱지다!
19: 우와!
4: 백설공주님이
1: 환경 영웅이 되셨다!
20: 역시 백설공주님
18: 최고다 최고야!
2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터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8: 매일매일 락터핏.
2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터핏.
2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3: 순한 길길.
22: 진물엔
23: 순하게 지켜줄게.
2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eggs? Oh, hi, Penny. I'll draw your koala.

0: 친구들, 우리 버스 타고 소풍 가요.
1: 안녕하세요.
2: 레미 안녕. 바 안녕.
1: 안녕.
2: 라시 안녕. 도도, 솔, 조금만 기다리렴.
3: 안녕, 친구들.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은하계에 들어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우선 제가 우주 그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꾸미라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그림책 뽕뽕뽕. 빨간 부채, 파란 부채, 그레이트 북스. 햇볕은 쨍하고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운 날이었어. 머리 허연 할아버지가 길을 가는데 저 앞에 반드르르한 비단 주머니가 떨어져 있었지.
1: 엥? 이게 뭐지?
0: 할아버지가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니 부채 두 개가 들어있었어.
1: 오호, 더운데 마침 잘 됐구나.
0: 할아버지는 빨간 부채를 슬슬 붙였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코가 쭉쭉쭉 길어지지 뭐야.
1: 아이고, 내 코! 내 코가 왜 이러지?
0: 할아버지는 코를 잡고 펄쩍펄쩍 뛰었어. 쩔쩔매던 할아버지가 혹시나 싶어 이번에는 파란 부채를 살살 붙였지. 그랬더니 코가 도로 쑥쑥쑥 줄어들었어.
1: 휴! 다행이다.
0: 할아버지는 코를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쉬었지. 할아버지는 부채를 요리조리 살펴봤어.
1: 이것이 바로 요술부채로구나.
0: 할아버지는 부채를 들고 싱글벙글 웃었어. 빨간 부채로 코를 쭉쭉 늘렸다가 파란 부채로 도로 쑥쑥 줄였지. 할아버지는 불쑥 욕심이 났어.
1: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요술부채로 돈을 벌어야겠다.
0: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을 찾아갔어. 마침 부자 영감은 낮잠을 자고 있었어. 할아버지는 살금살금 다가가 빨간 부채를 살랑살랑 붙였어. 부자 영감의 코가 쭉쭉쭉 길어졌지. 그런 줄도 모르고 부자 영감은 쿨쿨 잠만 잤어.
1: 깨어나면 놀라 까무러지겠지?
0: 부자 영감의 코가 방망이만큼 길어지자 할아버지는 슬그머니 달아났어. 잠에서 깬 부자 영감은 화들짝 놀랐어.
1: 아이고야, 내 코가 왜 이래?
0: 부자 영감은 코를 붙잡고 소리소리 질렀지. 의원을 부르고 약을 먹어도 아무 소용 없었어. 아당쇠가 있는 힘껏 코를 밀어넣었지만 그런다고 줄어들겠어?
1: 내 코를 고쳐주는 사람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겠소.
0: 부자 영감은 울면서 소리쳤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지. 저마다 별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아무도 코를 고치지 못했어.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 할아버지는 그제야 슬슬 부자 영감을 찾아갔어. 진하게 끓인 보리차 한 사발과 파란 부채를 챙겨들고 말이야.
1: 이 약을 드시면 금세 나을 겁니다요.
0: 할아버지는 벌컥벌컥 보리차를 마시는 부자 영감에게 살살 부채질을 했어. 부자 영감이 약사발을 내려놓자 코가 감쪽같이 멀쩡해졌지.
1: 아이고, 이제야 나았구나. 이보게 정말 고맙네. 약속대로 내 재산의 절반을 줌세.
0: 할아버지는 재물을 잔뜩 받았어. 부자가 된 할아버지는 날이면 날마다 놀고 먹었어. 심심할 때면 빨간 부채, 파란 부채로 코를 늘렸다 줄였다.

0: 장난을 쳤지.
1: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단 말이야. 어디까지 늘어나나 한번 해볼까?
0: 할아버지는 빨간 부채를 파닥파닥 열심히 붙였어. 지붕보다 높이, 나무보다 높이, 산보다 높이. 코는 쭉쭉쭉 계속 늘어났단다. 자꾸자꾸 늘어나던 할아버지의 코는 구름을 뿅 뚫고 하늘나라까지 올라갔어. 옥황상제는 불쑥 올라온 코를 보고 깜짝 놀랐어.
2: 여봐라, 저게 무엇이냐?
0: 신하들이 요리조리 살펴봤지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지.
2: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저 괘씸한 것을 당장 묶어버려라.
0: 옥황상제의 불호령에 신하들은 할아버지의 코를 기둥에 꽁꽁 묶었어.
1: 아야, 왜 갑자기 코가 아프지? 너무 느렸나? 다시 줄여야겠다.
0: 할아버지가 파란 부채를 붙이자 몸이 붕 떠올랐어.
2: 이건 왜 이래?
0: 할아버지가 부채질을 할수록 지붕보다 높이, 나무보다 높이, 산보다 높이 계속 위로 올라갔지. 하늘나라에 코가 묶여있으니 그럴 수밖에. 어느새 할아버지는 하늘 높이 둥둥 떠있었어.
2: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괜한 욕심을 부리다 벌을 받나 보구나.
0: 할아버지는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었지. 그때 옥황상제가 명령을 내렸어.
2: 이제 혼쭐이 났겠지. 그만 풀어주어라.
0: 신하들이 코를 묶었던 밧줄을 탁 풀었어. 할아버지는 그만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단다. 목타러 간 총각, 그레이트 북스. 옛날 옛날에 지지리도 복이 없는 총각이 살았어. 열심히 가꾼 곡식은 홍수가 쓸어가고, 부지런히 마련한 땔감은 도둑맞기 일쑤였지. 새로 집을 지으면 뭐하나? 벼락을 맞아 홀라당 타버리는걸. 정말 뭘 해도 되는 일 하나 없는 총각이었어. 어느 날 거지 할아버지가 찾아왔어.
1: 총각, 배가 고파 그러니 먹을 것 좀 주게나.
0: 총각은 선뜻 자기 밥을 나눠주었어. 밥을 먹던 총각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
3: 할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요?
1: 그럼 하늘나라에 가보지 그러나. 거기 가면 복을 탈 수 있을 텐데.
0: 그 말에 총각은 귀가 번쩍 뜨였어.
3: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1: 서쪽으로 한참을 가다 보면 나온다네.
0: 다음날 총각은 보찜을 꾸려 길을 떠났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어. 칼로 깎은 듯 날카로운 바위산을 넘고 도깨비가 튀어나올 듯 컴컴한 골짜기도 여럿 지났지.
3: 휴, 얼마나 더 가야 하나?
0: 총각이 잠시 한숨을 돌리는데 저기 산자락 아래 불빛이 보였어. 불빛을 따라가니 웬 처녀가 혼자 사는 집이 나왔어.
3: 저는 하늘나라로 복을 타러 가는 길입니다. 이 집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4: 예, 그러세요.
0: 처녀는 정성껏 밥을 차려주며 말했어.
4: 하늘나라에 가서 옥황상제를 만나거든 제가 언제 시집갈지 물어봐주세요.
0: 다음날 아침 일찍 총각은 다시 길을 떠났어. 또 한참을 걷자 넓은 들판이 나왔어. 그런데 커다란 나무 앞에서 아이 셋이 울고 있는 거야.
3: 얘들아, 왜 우니?
5: 아무리 가꾸어도 이 나무에 꽃이 피지 않아요.
3: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옥황상제께 왜 그런지 꼭 여쭈어보마.
0: 총각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어. 총각은 다시 한참을 걸어가다 컴컴하고 깊은 낭떠러지를 만났어. 그때 커다란 이무기가 솟아오르더니 총각의 몸을 칭칭 휘감는 거야.
6: 살려주세요!

0: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 옥황상제를 만나야 해요.
1: 그래, 그럼 내가 왜 용이 못 되는지 꼭 물어봐다오.
2: 총각은 벌벌 떨면서 고개를 끄덕였지. 이무기는 총각을 태우고 순식간에 구름 위로 솟아올랐어.
1: 여기가 하늘나라다. 나와 약속한 것을 잊지 마라.
2: 이무기는 총각을 내려주고 휙 사라졌어.
3: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2: 총각은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번쩍이는 궁궐 안으로 들어갔어.
4: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2: 옥황상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총각을 맞이했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옥을 타러 가라고 일러준 할아버지가 바로 옥황상제였지 뭐야.
0: 옥황상제님, 제게 복을 주세요.
4: 너는 이미 복을 받았으니 그만 돌아가거라.
2: 총각은 옥황상제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어.
3: 이미 복을 받았다니, 내게는 복을 주시지 않으려나 보구나.
2: 총각은 돌아가기 전에 물어보았어.
5: 이무기는 왜 용이 되지 못하나요?
4: 여의주를 두 개나 가지고 있어서 그렇단다.
5: 들판의 나무에는 왜 꽃이 피지 않나요?
4: 나무 밑에 금덩어리가 있기 때문이지.
5: 산속에 사는 처녀는 언제 시집을 가나요?
4: 앞으로 처음 만나는 총각과 혼이 날 걸세.
2: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얻은 총각은 옥황상제께 큰 절을 올리고 하늘나라를 떠났어. 총각은 맨 먼저 이무기를 찾아갔어.
5: 여의주를 두 개나 갖고 있어서 용이 되지 못하는 거랍니다.
2: 이무기는 갖고 있던 여의주 하나를 총각에게 주었어. 그러자 펑 하고 이무기가 용으로 변해 하늘로 올라갔어. 총각은 여의주를 소중히 품고 다시 길을 떠났지. 총각은 들판으로 가서 새 아이를 만났어.
5: 나무 밑에 금덩어리가 있어서 꽃이 피지 않는 거래.
2: 아이들이 땅을 파고 금덩어리를 꺼내자 나무에 색색의 고운 꽃이 활짝 피었어. 아이들은 기뻐하며 총각에게 금덩어리를 건넸어.
6: 저희는 필요 없으니 가져가세요.
2: 총각은 금덩어리를 보침 속에 넣고 다시 길을 떠났지. 마지막으로 총각은 산속에서 처녀를 만났어.
5: 앞으로 처음 만나는 총각과 짝이 될 거랍니다.
2: 그 말에 처녀의 얼굴이 발그레 물들었어.
7: 바로 당신이 제 남군님이시군요.
2: 총각도 고개를 숙이고 수줍게 웃었어. 총각은 오는 길에 얻은 여의주와 금덩어리를 처녀에게 주었단다. 총각은 처녀와 혼이 나여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 이만하면 정말 큰 복을 받은 거지 뭐야. 그 뒤로 총각은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렸대.
8: 좁쌀 한 톨로 장가들기 그레이트 북스. 깊고 깊은 산골짜기 조그만 집에 총각이 살았어.
9: 아, 심심해. 세상 구경이나 떠나볼까?
8: 총각이 짐을 꾸리는데 어찌나 가난한지 탈탈 털어봐야 달랑 좁쌀 한 톨밖에 없지 뭐야.
9: 우와, 그래도 좁쌀 한 톨이 있었네.
8: 총각은 좁쌀 한 톨을 꼭 쥐고 집을 떠났어. 길을 가던 총각은 해가 지자 주막집에 머물기로 했어. 총각은 주막집 주인에게 좁쌀을 맡겼지.
9: 아주 귀한 좁쌀이니 잘 맡아주오.
8: 주막집 주인은 좁쌀을 받아 부뚜막에 휙 던져버렸어. 그런데 그만 생쥐가 좁쌀을 꼴깍 먹어버렸지. 다음날 아침 총각은 좁쌀을 달라고 했어.
10: 아, 부엌에뒀는데 생쥐가 먹어버렸지 뭐요.
8: 주막집 주인은 별로 미안해하지도 않았어.
9: 그럼 그 생쥐라도 잡아주오.
8: 주막집 주인은 기가 찼지만 별 수 있나. 쥐를 잡으러 부엌에 들어갔지. 왈강달강

0: 댕댕강 찍찍. 잠시 뒤 주막집 주인이 생쥐를 들고 나타났어.
1: 예쏘, 가져가시오.
0: 총각은 생쥐를 두 손에 쥐고 길을 나섰지. 휘저휘저 길을 가던 총각은 어느 농부집에서 하룻밤 지내기로 했어. 총각은 농부 아내에게 생쥐를 맡겼지.
2: 아주 귀한 생쥐이니 잘 맡아주오.
0: 농부 아내는 생쥐를 받아들더니 헛간에 휙 던져버렸어. 그런데 그만 고양이가 생쥐를 날름 잡아먹었지. 다음 날 아침, 총각은 생쥐를 달라고 했어.
3: 글쎄, 고양이가 생쥐를 잡아먹었지 뭐예요.
0: 농부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
2: 그럼 그 고양이라도 주오.
0: 농부 아내는 얼굴을 찌푸리며 헛간으로 갔어. 우당뚱땅, 와당탕뚱땅, 야옹야. 한참 뒤 농부 아내가 고양이를 내주었어.
4: 아유, 여기 있어요.
0: 총각은 고양이를 데리고 강을 건넜지. 한참 걷던 총각은 어느 가게에 다다랐어. 하룻밤 묵기로 하고는 가게 주인에게 부탁했지.
2: 아주 귀한 고양이이니 잘 맡아주오.
0: 가게 주인은 고양이를 마구간에 묶어두었어. 그런데 마구간에 뱀이 나타났지 뭐야? 놀란 당나귀가 펄쩍펄쩍 뛰다가 그만 고양이를 확 밟아버렸어. 다음 날 아침, 총각은 고양이를 달라고 했어.
5: 글쎄, 당나귀가 고양이를 밟았지 뭡니까?
0: 가게 주인은 머리를 긁적이며 미안해했어.
2: 그럼 그 당나귀라도 주오.
0: 가게 주인은 할 수 없이 마구간으로 갔어. 이러 이러! 이히힝! 이히힝! 조금 뒤 가게 주인이 당나귀를 끌고 왔어.
5: 에휴, 데려가시오.
0: 총각은 당나귀를 타고 다시 길을 떠났지. 어느덧 총각은 한양에 도착했어.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구경하다가 여관에 들어갔지. 총각은 여관 주인에게 당나귀를 맡겼어.
2: 아주 귀한 당나귀이니 잘 맡아주오.
0: 여관 주인은 당나귀를 암소 옆에 메어두었어. 그런데 암소가 뒷발질을 하다 그만 당나귀 다리를 부러뜨렸네. 다음 날 아침, 총각은 당나귀를 달라고 했어.
6: 아유, 암소가 그만 당나귀 다리를 부러뜨렸습죠.
0: 여관 주인이 쩔쩔매며 말했어.
2: 그럼 그 암소라도 주오.
0: 여관 주인은 암소가 아까워서 눈물이 찔끔 났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암소를 끌고 왔어.
1: 이랴, 이랴! 음메, 음메!
6: 에구, 손님, 여기 있습니다요.
0: 총각은 암소를 몰고 다시 길을 나섰지. 총각은 저녁 무렵 푸주간에 이르렀어. 하룻밤 묵기로 한 총각이 푸주간 주인에게 부탁했어.
2: 아주 귀한 암소이니 잘 맡아주오.
0: 푸주간 주인은 암소를 외양간에 잘 메어두었지.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총각의 암소를 정승집에 팔아버렸단다. 자기네 소인 줄 알고 말이야. 다음 날 아침, 총각은 암소를 달라고 했어.
6: 아이고,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 녀석이 잘못 알고 암소를 정승집에 팔아버렸지 뭡니까?
0: 푸주간 주인이 싹싹 빌며 말했어.
2: 정승집이 어디요?
0: 총각은 정승집으로 헐레벌떡 뛰어갔지.
6: 내 암소를 돌려주시오.
0: 총각이 소리치자 정승이 어리둥절해하며 말했어.
7: 자네 소라고? 암소라면 이미 잡아먹었다네.
6: 그러면 내 소를 먹은 사람이라도 주시오.
0: 정승은 총각의 당돌한 말에 깜짝 놀랐어.
7: 내 딸이 그 고기를 제일 많이 먹었는데 어쩔 테냐.
0: 정승은 총각을 떠보려고 일부러 이리 물었지. 총각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
6: 그럼 그 따님이라도 주시오.
0: 정승은 배짱 두둑한 총각이 마음에 쏙 들었지. 그래서 껄껄 웃으며 허락했어.
7: 오냐, 그리 해라.
0: 그렇게 총각은 좁쌀 한 톨로 정승집 딸과 혼인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

0: 거리감을 찾아 나선 두더지 그레이트 북스. 어느 깊은 산골에 두더지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마을에서 가장 어여쁜 처녀였어요.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오뚝한 코, 달림처럼 동그란 볼은 마냥 사랑스러웠죠. 어느 날 늠름한 두더지 총각이 찾아왔어요.
1: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0: 딸은 총각의 말에 두 뺨이 발그레 해졌어요. 하지만 아빠는 딱 잘라 거절했죠.
2: 귀한 내 딸을 두더지에게 줄 순 없지.
0: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윗감을 찾고 싶었어요.
2: 우리 딸을 누구에게 시집 보내는 게 좋을까?
0: 아빠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2: 그래, 세상에서 가장 힘센 신랑감을 찾아보자.
0: 두더지 가족은 딸의 신랑감을 찾아 길을 떠났어요. 두더지 가족은 땀을 뻘뻘 흘리며 가파른 산등성이를 올랐어요. 그때 황금빛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죠.
3: 아, 해님 때문에 눈을 뗄 수가 없네.
0: 딸이 눈을 가리며 말하자 아빠는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2: 맞아, 가장 힘이 센 건 해님이야. 해님, 세상에서 가장 힘 센 해님, 우리 딸과 결혼해 주세요.
4: 그래, 그래,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지.
0: 해는 더욱 이글거리며 햇볕을 뿜어댔어요.
3: 아, 뜨거워.
0: 딸은 따가운 햇볕에 발을 동동 굴렀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구름이 몰려왔어요. 구름이 해를 가리자 사방이 어두워졌죠.
3: 아, 캄캄해. 해님이 안 보여요.
0: 딸의 말에 아빠는 구름을 가리켰어요.
2: 그래,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건 구름님이야.
0: 두더지 가족은 구름을 쫓아갔어요.
2: 구름님! 세상에서 가장 힘 센 구름님! 우리 딸의 신랑이 되어주세요!
4: 그야 물론이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니까.
0: 구름은 온 산을 시커멓게 뒤덮더니 세찬 비를 퍼부었어요. 두더지 가족은 비를 쫄딱 맞고 오들오들 떨었죠. 그때 바람이 휘잉 불어왔어요. 구름은 힘없이 흩어지고 말았죠.
5: 아이고, 이러다 우리도 날아가 버리겠어요.
0: 엄마가 바위를 꼭 붙잡고 소리쳤어요.
2: 그렇군, 가장 힘이 센 건 바로 바람님이야.
0: 두더지 가족은 바람을 쫓아갔어요.
2: 바람님, 세상에서 가장 힘 센 바람님, 우리 딸을 아내로 맞아주세요.
4: 그러고 말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힘 센 바람이니까.
0: 바람이 쌩쌩 더욱 거세게 불며 말했어요. 두더지 가족은 바람에 날리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썼죠. 그런데 쌩쌩 불던 바람이 쿵! 돌부처에 부딪혔어요.
2: 아이쿠, 아야!
0: 바람은 몸서리를 치며 달아나버렸어요. 하지만 돌부처는 꼼짝도 안 했죠.
3: 힘센 바람님도 별 수 없군요.
0: 딸의 말에 아빠는 돌부처를 올려다보았어요.
2: 드디어 찾았다. 돌부처님이 가장 힘이 세구나. 돌부처님, 세상에서 가장 힘센 돌부처님, 우리 두더지 부부의 사위가 되어주세요.
4: 내가 가장 힘이 세다고.
0: 돌부처는 우뚝 선 채로 두더지 가족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부처가 기웃둥 넘어지지 뭐예요?
6: 돌부처님, 왜 그러세요?
0: 두더지 가족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바로 그때 땅속에서 두더지 총각이 빼꼼 고개를 내밀었죠. 그제야 아빠 두더지는 깨달았어요.
2: 세상에서 가장 힘이

0: 건 바로 두더지였어.
1: 다음 날 두더지 부부의 집에서 예쁜 딸과 두더지 총각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해는 쨍쨍, 구름은 둥실, 바람은 살랑. 골부처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둘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답니다. 예쁜 딸과 힘센 두더지 총각은 아들 딸 여럿 낳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대요.
2: 그림책 뽕뽕뽕.

0: 신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이제 음악과 고향이다라는 문구를 보면서 그 말이 너무 와닿았거든요.
1: 신의 축복이 깃든 집에 젠토를 쭈뼛 서게 하는 섬짓한 녀석이 나타났다. 그저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날카로운 발톱으로 거침없이 공격!
2: 어머! 어머! 와, 뚫고 들어왔어, 뚫고 들어왔어. 날카!
1: 집사만 봤다 하면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구석이란 구석엔 다 숨어 들어가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는 녀석. 그런데 녀석이 피하는 건 사람뿐만이 아니었으니.
3: 선이! 엄마가 라라 괴롭히지 말라 그랬지? 안 돼, 그랬지, 안 돼. 그지? 라라 괴롭히면 돼, 안 돼, 언니. 그럼 안 되지?
1: 세상 깜찍한 얼굴로 유혹해도 냉정하게 외면. 무릎 꿇고 빌다시피 해도 좀처럼 구석에서 나오질 않는 은둔 고양이 라라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 없다는 주인공 가족의 집. 귀여운 녀석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 웃음 끊일 날이 없다는데요. 하나같이 애교 많은 사랑둥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집사바라기라는 요 녀석.
4: 우리 호두는 5살이고요. 유일한 수컷인데 털 벗겨줄 때도 항상 이렇게 와서 가르릉대고.
1: 곰돌이 같은 외모에 성격도 순둥순둥한 첫째 호두.
5: 까미도 이런 털 빗자.
1: 집사는 좋지만 털 빗기는 실은 까칠공주 까미.
4: 아, 우리 둘째 우리 밀크인데요. 제일 아픈 손가락인데 여기 하얗고 눈도 파랗고 너무 예쁜데 그러다 보니까 유전적으로 소리를 못 들어요.
1: 새하얀 천사랍니다.
4: 그래도 너무 귀여운 시크한 매력의 페르시안 고양이 우리 모찌.
1: 인형 못지않은 비주얼을 자랑하는 다섯째 모찌.
6: 여기 이불 안에 숨어있었네. 어디 숨어있나 봤더니
1: 부끄러움이 많은 미미. 안녕, 반가워.
6: 이제 막 7개월 된 우리 말티즈 백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열 1위예요. 제가 언니들을 다 덮치고 있어요.
1: 요 막내가 천방지축이긴 해도 이 정도면 너무 완벽한 가정 아닌가요?
7: 선생님, 여기 지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4: 아, 문제가 있죠. 한번 PD님이 찾아보세요. 가까운 쪽이 있는데 바로 여기 바로 밑에 저희 몽둥이가 숨어 있어요.
1: 고개를 숙여보니 소파 밑에 고양이가 있네요. 요 녀석이 오늘의 문제냥 라라랍니다. 그렇게 총 6마리의 고양이와 한 마리의 강아지가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다복한 집의 유일한 문제 라라가 무려 1년째 구석에 콕 박혀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집사와 살비비며 사는 게 집냥이의 행복이건만 눈이라도 마주치면 큰일 날 것처럼 소파 아래 철벽을 치고 살아가는 모습이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8: 라라? 응? 아침도 안 먹었는데.
7: 라라를 만져보세요.

0: 때문이었죠.
1: 친하게 해서 그리고 구제를 했었으면 마음을 또 더 열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없이 그래서 온 거라 되게 낯설고 또 고양이 다른 고양이들하고도 또 합사 문제도 있어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라라가.
0: 그런 녀석을 움직이게 한 건 바로 로봇 청소기. 걸음한다 살려라 뛰어나온 녀석. 곧장 숨숨 집으로 몸 숨기는데요.
1: 또 잘 들어갔어요, 거기?
0: 너무 짧았던 세상 구경. 결국 집사가 다시 나섰습니다.
2: 낙순이 갖고 온 거 낙순을. 어우 무서워. 낙순 사람 있어서. 나라, 이거 추려 먹어볼까, 추려?
0: 간식에도 반응조차 없습니다. 워낙에 움직임이 없다 보니 먹는 게 없어도 살이 잔뜩 올랐다는데요. 그런데 이때. 그러나 눈 깜짝할 새에 다시 쏭파 밑으로 직행. 혹시 낯선 제작진 때문에 더 숨는 걸까 싶어서 철수 후에 관찰 카메라를 통해 녀석을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집사들의 따뜻한 관심에도 묵묵부답. 그렇게 가족들이 각자의 일상을 이어가는 동안 좁은 집에 스스로를 가둔 채 꼼짝도 하지 않는 라라. 물도 밥도 먹지 않는 탓에 집사들의 속은 타다 못해 재가 될 지경이라는데요. 음악으로도 달래지지 않는 시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무려 12시간이 흘러 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어? 드디어 라라가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종일 비좁은 곳에 숨어있느라 얼마나 뻐근했을까요? 무려 12시간 만에 외출. 일단은 배부터 채워야겠죠. 본의 아니게 간헐적 단식하느라 고생이 많은 녀석. 그렇게 허겁지겁 배를 채우곤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앞에 두고 제사라도 지내는지 그저 멍하니 있는 녀석. 제때 볼일을 보지 못해서 건강에 문제라도 생기진 않을까 걱정인데요. 이런 이유로 집사들은 집을 자주 비우기 시작했답니다.
1: 집에 사람이 없으면 소파 위에도 나와서 뒹굴뒹굴하고 제 안방 침대에서도 좀 있고 또 고양이들끼리 코인사도 하고 뭐 장난감도 멈춰있는 장난감도 갖고 놀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실 가운데에서 뭐 이렇게 뒹굴뒹굴하기도 하고요. 편하게 쓰더라고요.
0: 그야말로 꿈 같은 라라랜드.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짧은 외출조차 조심스러워한다는 라라. 강아지 백설이가 새 식구로 들어오면서부터라는데요. 아무래도 둘 사이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3: 설이, 엄마가 라라 괴롭히지 말라 그랬지? 안 돼 그랬지, 안 돼. 그지? 라라 괴롭히면 돼, 안 돼, 언니? 그럼 안 되지? 그지? 우리 설이 착하지? 응? 라라 언니 괴롭히면 안 돼? 응?
4: 아, 라라가 백설이를 좀 무서워하나요?
1: 백설이가 라라가 자주 못 보는 고양이이기 때문에 숨숨집에서 이제 밥 먹으러 내려오거나 화장실 갔다 가려고 내려오면 무조건 덮쳐요. 그래서 올라타기 때문에 백설이가 이제 천적으로 의식하는지 엄청 하악거리고 무서워하더라고요.
4: 백설이는 라라를 좋아하나요?
1: 좋아한다기보다 재밌다? 호기심 가득이다? 낯선 언니인데 뭔가 우리 집에 같이 산다? 알고 싶은데 언니가 하악거리니까 너무

0: 재밌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1: 반면 라라는 백설이가 영 불편한 모양인데요. 실제로 백설이가 집에 오고 난 뒤부터 구석에 숨어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라라.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는 상황. 조만간 병원도 가야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집사들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잡을 새도 없이 숨숨집으로 몸을 숨긴 라라. 빠르긴 대체 왜 이렇게 빠른 건지. 그런데 이때 다시 소파 밑으로 들어가려다가 길을 잃은 녀석. 아찔한 고개를 선보이더니 눈 깜짝할 사이 다시 숨숨집으로 몸을 숨깁니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녀석. 예상대로 거친 반응이지만 오늘만큼은 집사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2: 라라가 흥분하고 그러면 공격성이 굉장히 커져갖고요. 장갑을 좀 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라라가 나 이거 왜 똥을 뭉쳐있는 거야 이거. 이거 집에 이렇게 있어갖고 와.
1: 세상에. 그러나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2: 아마. 우와.
1: 이건 마치 야생의 맹수를 보는 듯한 느낌.
2: 우와, 손도 못 가고 잠깐. 우와, 뚫고 들어왔어, 뚫고 들어왔어. 지금 빗질을 못 해준 지가 벌써 반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안쪽에 얘가 피부병도 지금 걱정이고요. 워낙에 눈곱이 지금 단단하게 굳어 있어갖고 눈곱 제거 자체가 안 돼요. 안약이라도 지금 넣어줬으면 하는데 지금 넣어주질 못하고 있어서 많이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라라가 저희 집에 와서 또 생활 마감할 때까지 좀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서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꼭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1: 집사의 간절한 사연을 듣고 김명철 수의사가 출동했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강아지가 저를 반겨주네요.
2: 네. 너무 심하게 반길까봐 제가 안고 있어요.
3: 아, 일부러 안고 계시구나. 네. 오늘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고양이들은 또 다른 곳에 있을까요?
2: 아, 네. 저기.
3: 아, 이쪽에?
2: 네. 근데 이렇게 투명 고양이처럼 저희도 얼굴을 많이 못 본.
3: 보니까 귀가 이미 이렇게 수평 귀가 된 상태여서 네. 어느 정도 긴장도도 되게 높은 상태고 네. 또 어느 정도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겠다는 네. 생존 본능도 지금 되게 올라간 네. 상태예요. 그래서 네.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들은 네. 제가 조금 네. 객관화 영상 보면서 네. 지금 집에서 어느 정도 상태이고 네. 그리고 또 강아지랑 관계도 또 어떤지 네. 보통 이게 관계가 좋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네. 한번 쭉 보면서 네. 말씀을 나눠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라라의 문제는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잔뜩 나를 세우고 도망가기 바쁘다는 거였죠. 구석에 몸을 숨긴 녀석을 꺼내기라도 하려 하면 공포의 냥펀치.
3: 근데 라라는 원래 집고양이였나요? 그러니까 구조될 때 어쩌다가 구조가 됐는지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2: 이제 제가 얘가 품종묘 같은데 이렇게 예쁜 고양이가 차 밑에 기어들어가서 저희 동네를 다니는 게 너무 의심스러워서요.
3: 그러네요. 그 전에 그럼 중성화도 안 돼 있는 상태였고 네. 거의 뭐 방치돼 있었네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길에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이 친구들은 어찌됐거나 여러 사람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조금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긴장을 해야지 사람 안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생존 본능처럼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집에 와서 안전하지만 여전히 좀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1: 집사들이 자러 들어가거나 집을 비울 때면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것 마냥 온 집안을 헤집으며 자유를 만끽했는데요.

0: 지금 라라가 정말 다행인 거 한 가지는 집이라는 지금 새로운 집이라는 공간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편안해졌어요. 다니는 장소들 특히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제 집처럼 생활하고 있거든요.
1: 혼자만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다른 고양이들과도 꽤 친근한 관계를 유지했죠. 그런데 이때 김명철 수의사의 날카로운 눈에 포착된 한 장면.
0: 이런 어떤 언어의 차이 때문에도 서로가 오해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라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긴장도가 다른 고양이들보다는 지금 높아요. 영역에도 적응해야 되지, 아직 사람하고 관계성도 못 쌓은 상태지. 근데 여기서 새로운 변수, 백설이가 나타난 거잖아요. 제가 봐서는 백설이가 나타남으로 인해서도 라라는 이 집에 적응하고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한 2보 정도는 후퇴했다. 차근차근히 풀어나가면 되니까 오늘 그 부분 좀 한번 잘 풀어보죠.
1: 어둠 속의 라라를 구출하기 위한 첫 번째 솔루션.
0: 고양이들은 관찰하고 모방 행동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집에 있는 고양이들과 사람이 관계성을 맺고 어떤 교육들이 진행되는 거를 라라가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 긴장의 끈이 조금 누그러뜨려져요. 그래서 그 도움료로 오늘 원래 라라랑 평소에 되게 사이가 좋은 친구 중에 호두가 그런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1: 임무는 간단합니다.
0: 옳지. 보통 낯선 사람끼리만 있으면 서로 더 낯설잖아요. 근데 중간에 양쪽을 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관계가 누그러뜨려지는 것처럼 오늘 호두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2: 네. 참 신기하네요.
0: 옳지.
1: 사람이 내미는 간식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옳지. 교감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며 라라를 안심시키는 건데요. 오직 관찰만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경계심이 강한 고양이들에게 추천하는 훈련이랍니다.
0: 다른 친구여도 상관없어요.
3: 못 찍어,
0: 못 찍어 와도 상관없어요.
3: 못 찍어, 추루추루, 추루
0: 못 찍어. 옳지.
3: 다시 왔어?
2: 선생님한테 좋은 거 배웠네.
1: 이번엔 라라에게 슬쩍 간식을 내밀어 보는데
0: 이제 받아 먹어요.
3: 받아 먹어요.
0: 그렇죠? 이런 식으로.
4: 라라.
1: 어제까지만 해도 집사가 주는 간식에 눈길 한번 주지 않던 까칠한 녀석이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네,
0: 이런 식으로 받아 먹죠? 네. 그래서 다른 고양이가 하는 모습을 먼저 보면 조금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옳지. 잘했어.
1: 눈빛만 보면 찬바람 쌩쌩인 듯 하지만 지금 라라의 마음엔 따뜻한 봄바람이 일고 있을 거라는데요.
0: 자주 반복될수록 훨씬 더 효과는 좋아져요. 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확실하게 보여줄 것인가. 하지만 그 상황에서 라라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 요걸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매일 진행하시면 됩니다.
5: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떤 교육이 있을까요?
0: 라라는 사람이 접근했을 때 긴장도가 좀 극에 달하는 상황,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전혀 신뢰도가 없는 상태가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이랑 직접 코터치 교육을 한다거나 또는 스킨십을 하고 나서 보상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하고 접점을 넓혀나가고 그 다음에 거리를 좁혀나가는 교육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아직 끝이 아니죠? 라라를 구석으로 몰아넣은 또 다른 요인이 있었으니 강아지 백설이.
4: 라라 괴롭히면 돼야 안 돼, 언니. 그럼 안 되지.
0: 라라는 우리 백설이가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다른 고양이들보다 두 배 크게

0: 두배더좀 놀랄 수밖에 없는 아직 심리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자극 요소를 같이 줄여주셔야지 라라가 보호자랑 관계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1: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솔루션, 백사리를 예절견으로 만들어라.
0: 안 된다기보다는 차라리 이때 앉아. 옳지. 짖는 게 아니고, 아, 앉으면 나 그냥 보상받는구나. 짖었을 때 오히려 무시. 조금 안 짖고도 나도 의사표현을 할수 있구나. 이 방법에 대해서 좀더 알려주시는 게 일상생활에서 이제 고양이들의 좀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줄 수 있는 방법.
1: 그렇게 아무리 짖어도 소용이 없자. 어라라.
0: 오히려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을 때 옳지.
1: 이렇게 안전할 수가.
0: 앉아.
1: 그야말로 개과천선. 그런데 중요한 게또 있답니다.
0: 백설이의 산책, 그리고 제대로 된 산책은 필수 조건이다. 그렇게 돼야지 집에 있는 고양이들도 백설이가 없는 시간대도 생기고, 백설이가 돌아와도 충분히 에너지 소모를 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집착성이 되게 많이 낮아져요.
1: 이제 라라 괴롭히면 안 돼.
0: 고양이와 강아지를 봤을 때, 사람이 봤을 때는 다 귀엽고 또 하나의 그냥 반려동물로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두 종은 생각보다 너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의사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기본적인 습성들,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많다 보니까 함께 지냈을 때 서로 좀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해하고 좀 철저히 준비한다라고 하면 합사에 대한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죠.
1: 솔루션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는 집사. 근데 어째 횡재한 건 다른 녀석들 같은데요. 라라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느리지만 천천히 다가가 봅니다. 그 결과 라라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데요. 기특해라. 조만간 라라가 집사의 품에 쏙 안길 날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네요.
2: 나가자.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나가 맘마 먹었다? 아이고, 이뻐.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

0: 또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궤도입니다. 과학자 도장 깨기. 오늘의 과학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숨 한번 크게 쉬어보시겠어요?

방금 저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었습니다. 우리는 산소로 호흡하지 않으면 죽죠. 전 국민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약 250년 전만 해도 인류는 이 당연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냥 공기라는 게 있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공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숨을 쉬는 원리가 뭔지는 몰랐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소는 과연 누가 발견한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90년대 후반 강남에는 특이한 카페가 유행했습니다. 바로 산소 카페라는 건데요. 카페 벽에는 산소 공급기가 달려 있었고요. 손님들은 헤드셋, 마이크 같은 걸 쓰고 산소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산소를 마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대기 오염 문제가 생겨나던 때라 사람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 했거든요. 좀 희한한 풍경이긴 한데요. 요즘도 미세먼지가 심각하니까 한편으론 이해도 되죠. 그런데 18세기부터 산소를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좋은 공기라고 생각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조지프 프리스틀리입니다. 조지프 프리스틀리.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엄청난 분입니다. 1733년 영국에서 태어났는데요. 기체라는 말이 존재하지도 않던 시대에 10가지 종류의 기체를 발견한 분이거든요. 암모니아랑 웃음가스라고 불리는 아산화질소 이런 걸 밝혀내서 기체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분인데 사실 과학은 이분한테 부업이었어요. 왜냐면 목사님이었거든요. 요새는 과학이랑 종교가 서로 되게 다른 분야이지만요. 그 당시엔 똑똑한 사람들이 자연현상도 연구하고 신학도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뉴턴이랑 케플러도 마찬가지였죠. 프리스틀리도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젊을 때부터 유명한 과학자들의 과학 강연을 열심히 들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만나게 된 사람이 벤저민 프랭클린이에요. 벤저민 프랭클린, 다이어리 아시죠? 자기 관리의 끝판왕으로 유명하잖아요. 시간이 돈이다 라는 명언도 남기셨는데요. 그분이 미국 정치인이지만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영국에 과학 강연을 하러 왔다가 프리스틀리를 만났는데요. 어느 날 프리스틀리가 프랭클린을 붙잡고 자기가 전기에 대해서 실험했던 걸 이야기합니다. 프랭클린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 그거 책으로 내보지 그래. 해서 프리스틀리가 진짜 책을 내요. 그게 바로 전기학의 역사와 현황이라는 꽤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학자들 사이에서 명성을 얻어서 프리스틀리는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의 모임인 영국 왕립학회의 회원이 됩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과학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프리스틀리는 1767년에 재미있는 업적을 하나 남깁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탄산수 있죠? 탄산수를 발명한 것도 바로 프리스틀리입니다. 탄산수가 뭡니까?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입니다. 톡톡 쏘는 맛이 나는 것도 이산화탄소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산소가 이산화탄소보다 왠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의외로 산소가 발견되기도 전에 이산화탄소가 먼저 발견됐습니다. 그때는 이산화탄소라고 부르지 않고 고정공기, Fixed Air라고 불렀어요. 그럼 프리스틀리는 탄산수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프리스틀리는 그때 양조장, 그러니까 맥주 만드는 공장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맥주 공장 발효 탱크 위에는 항상 냄새나는 가스 덩어리가 떠 있었는데 그게 고정공기 이산화탄소였습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프리스틀리는 공장에 가서 이걸 관찰해봅니다. 이 고정공기가 물에 잘 녹는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고정공기가 물에 녹아서 물 위에 약간의 거품이 뜨는 거예요. 프리스틀리는 겁도 없이 이 물을 마셔봅니다. 그랬더니 어라? 톡 쏘는 맛이 나는 게 천연 샘물에서 나오는 탄산수랑 비슷한 거예요. 그 당시 유럽에서는 천연 탄산수가 비싸고 인기도 많았거든요. 프리스틀리는 야 이러면 탄산수 집에서도 만들 수 있겠는데?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모아요? 우리도 지금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프리스틀리는 그 옛날에 직접 장치를 만들어서 해냅니다. 재밌는 건 동물의 방광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한쪽에는 수조의 병이 뒤집힌 채로 들어가 있고요. 그 병에는 고무관이 연결돼 있어요. 고무관은 동물의 방광과 연결돼 있고 방광은 작은 물병과 연결돼 있습니다. 프리스틀리는 이 작은 물병 안에 분필, 즉 석회석을 넣어놓고 황산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고정 공기, 이산화탄소가 부글부글 끌어올라요. 그럼 그 병에 연결된 방광이 마치 공기펌프 같은 역할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수조에 있는 병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병에 든 물이랑 섞이겠죠? 프리스틀리는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인공탄산수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유럽에 탄산수 광풍이 불었어요. 콜라, 사이다, 탄산수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결국 브리스틀리는 왕립학회 최고 영예인 코플리 메달을 받게 됩니다. 왕립학회 회원들이 이걸 보고 아주 깜짝 놀랐거든요.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브리스틀리를 불후의 과학자로 만들어준 건 산소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어? 아닌데? 교과서에서는 산소는 라부아지에가 발견했다고 배웠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브리스틀리가 산소를 먼저 발견하긴 했는데요. 이걸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프리스틀리가 살았던 18세기는 화학이 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지금하고는 화학현상을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달랐어요. 그때 사람들이 믿었던 건 플로지스톤 설이었는데요. 플로지스톤은 그리스어로 타다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불에 잘 타게 하는 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물질 속에 플로지스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플로지스톤이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아는 연소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플로지스톤 가설에 기반하면요, 나무처럼 불이 잘 붙는 건 나무에 플로지스톤이 많아서 그런 거고요, 돌처럼 불이 잘 안 붙는 건 돌에 플로지스톤이 적어서 그런 겁니다. 당연히 지금은 아무도 믿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가설에는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었어요. 무언가가 불타서 이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질량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속을 태우고 남은 재의 질량을 재보면 오히려 질량이 늘어나 있어요. 야, 근데 고정관념이 참 무서운 게 당시 과학자들은 플로지스톤 설을 지켜낼 방법을 찾습니다. 뭐냐? 플로지스톤에는 질량이 플러스인 게 있고 마이너스인 게 있다. 금속 같은 건 질량이 마이너스인 플로지스톤이 들어있어서 불에 태우면 질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거다. 왜? 마이너스 질량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기가 막히죠? 예, 뭐 지금 생각하면 황당한데 절대 이분들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플로지스톤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거의 100년을 이어져 오던 거거든요. 프리스틀리 역시 플로지스톤 설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발견하고도 산소를 산소라 부르지 못하고 탈플로지스톤 공기라고 불렀습니다. 산소에 왜 이런 이름을 붙였던 걸까요? 프리스틀리는 이론을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실험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1774년 8월, 프리스틀리가 평소처럼 실험을 합니다. 수은을 태워서 얻은 붉은색을 띠는 수은체. 요샌 이걸 산화수은이라고 하는데요. 프리스틀리는 이 산화수은에 돋보기 렌즈로 햇빛을 비춥니다. 가열하는 거죠. 그랬더니 신기하게 다시 은백색 수은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기체가 발생하는 겁니다. 프리스틀리는 이 신기한 기체를 여러 개의 병에 모아서 실험을 해보는데요. 이 기체가 차 있는 병에 촛불을 넣었더니 촛불이 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또 생쥐를 넣어봤는데요. 이 기체가 들어있는 병에서 쥐가 4배나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불도 더 잘 타게 하고 생쥐를 더 오래 숨 쉴 수 있게 하는 이 성능 좋은 기체. 프리스틀리는 여기다 산소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탈플로지스톤 공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기체 안에는 플로지스톤이 아예 없거나 너무 적어서 다른 물질에 있는 플로지스톤을 더 잘 빨아들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촛불이 잘 타는 이유는 이 기체가 촛불에 있는 플로지스톤을 활발하게 이끌어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탈플로지스톤 공기에 대한 논문을 1775년에 발표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프리스틀리보다 2년 정도 전에 산소를 발견한 사람이 또 있어요. 스웨덴의 칼 비렐름 셸레라는 화학자 겸 약사인데요. 셸레는 자신이 발견한 산소를 불의 공기라고 불렀습니다. 셸레도 산소가 있으면 불이 더 잘 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논문을 프리스틀리보다 늦은 1777년에 출판합니다. 왜냐? 인쇄소에 논문을 맡기고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인쇄소 실수로 그동안 논문이 출판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야, 기가 막혔겠죠? 이렇게 과학사에는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발견이 앞다퉈 일어나는 경우가 사실 꽤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뉴턴과 그 경쟁자들도 그랬었잖아요. 하지만 프리스틀리와 셸레 둘 다 산소 발견의 공로를 뺏기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1779년 프랑스의 한 부유한 과학자가 불의 공기, 탈플로지스톤 공기에 산소라는 이름을 붙여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이름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든 사람, 기체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현대적인 이름을 갖게 해준 화학의 아버지. 누굴까요?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앙투안 라부아지입니다. 프리스틀리보다 10살 어린 라부아제는 프리스틀리와 달리 평생 유복하게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파리에서 성공한 법률가였거든요. 거기다 엄마도 부자여서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기까지 했습니다. 라부아제는 나중에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법학으로 학위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법학보다는 과학을 좋아했습니다. 25살에는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의 최연소 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화학사에 중요한 획을 긋게 되는데요. 젊을 때부터 전도 유망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던 라부아제는 돈도 많고 나란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실험을 거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요. 1772년에 다이아몬드, 무려 3캐럿짜리 다이아를 루브르 광장 한복판에서 태우는 실험을 합니다. 실험은 이런 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다이아몬드를 밀폐된 병에 넣고 아주 거대한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서 태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이아몬드는 완전히 타서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이아몬드가 지금보다 더 비쌌습니다. 3캐럿이면 지금도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가죠. 라부아제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라부아제는 다이아몬드를 태우면 이산화탄소 기체로 변한다는 걸 알아냅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었던 거죠. 또 신기한 건 다이아몬드를 담고 있던 병의 무게가 그대로였다는 건데요. 다이아몬드가 사라져도 병의 무게가 같다? 화학 반응 전과 후에 물질의 질량이 같다는 거.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라부아제는 이 실험을 연소 현상에 관심이 있어서 한 거였지만 나중에 질량 보존 법칙의 근거 중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견한 라부아제가 플로지스톤 가설에 의문을 품게 됐다는 겁니다. 플로지스톤 가설에 따르면 물질이 불에 탄 이후에 질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죠? 마이너스 질량을 가지는 종류의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라부아제는 이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 아니? 질량이 늘어났으면 뭔가가 추가됐다는 거 아니야?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왜 뭐가 빠져나갔다고 해?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죠. 라부아제는 당시 사람들이 사실을 근거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플로지스톤 가설에 모든 걸 끼워 맞추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을 밀폐된 플라스크 안에 넣고 태워보는 실험을 합니다. 이때 라부아제의 질량을 너무 사랑하는 질량 덕후입니다. 태우기 전과 후로 물질의 무게를 정확하게 쟀어요. 그랬더니 태우고 나면 물질의 무게가 늘어나는데 물질의 무게가 늘어난 만큼 공기의 무게가 줄어들었던 겁니다. 여기서

라부아지에는 물질을 태우면 그 물질이 공기 중에 어떤 성분을 흡수한다는 걸 알아냅니다. 물질에서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때까지 라부아지에는 물질이 공기 중에 어떤 성분과 결합하는지, 그러니까 산소의 존재까지는 알아내지 못했어요.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를 누군가로부터 얻게 되는데요. 누굴까요? 바로 프리스틀리입니다. 1774년 가을에 라부아지에가 만찬을 열어 과학자들을 초대했는데요. 여기에 당시 파리를 방문했던 프리스틀리도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프리스틀리도 산소, 즉 플로지스톤이 없는 공기를 발견해낸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논문을 발표하기 전이었어요. 라부아지에는 자기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함구했지만 프리스틀리는 정보 공개에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은을 태운 재를 가열해서 플로지스톤이 없는 공기를 발견해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라부아지에는 이 공기가 불을 더 잘 타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실험에 실마리를 얻습니다. 라부아지에도 바로 수은을 태우는 실험을 해보는데요. 이번에도 태우기 전후로 수은의 질량을 정확하게 재봅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수은의 질량이 늘어난 만큼 공기의 질량이 줄어들었는데요. 밀폐된 용기 안에 있던 공기 중 정확히 20%의 공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 20%의 공기가 수은을 태우는 데 쓰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20%의 공기가 나머지 80%의 공기와는 다른 성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1779년 라부아지에는 이 공기에 산을 만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 옥시젠을 붙입니다. 산화 현상을 일으킨다고 해서 산소라고 부른 겁니다. 라부아지에는 산소를 제외한 나머지 80%의 공기에도 이름을 붙였어요. 아조트라고 하는데요.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오늘날 질소라고 부릅니다. 현대인들은 공기 중에 산소가 약 21%고요. 질소가 78%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라부아지에가 그 당시 상당히 근사값으로 알아냈죠. 자, 여기서 보면 셜레, 프리스틀리, 라부아지에 이 셋이 공기에서 산소를 분리해냈다는 건 똑같은데요. 라부아지에는 나머지 둘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라부아지에는 산소를 플로지스톤설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야, 이게 큰 차이예요. 라부아지에는 산소가 공기를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산소를 지금까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기체로 인식을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라부아지에는 불에 타는 현상도 새롭게 설명합니다. 기존의 플로지스톤설에서는 물질에서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서 불에 타는 거다라고 설명했다면 라부아지에는 외부에 있던 산소가 물질에 결합해서 불에 타는 거다 하고 주장했어요. 그러면 물질이 불에 타고 나서 오히려 질량이 증가하는 것도 깔끔하게 설명이 되죠. 라부아지에는 1775년 9월 파리에서 열린 과학회의에서 자신이 산소에 대해 알아낸 사실들을 발표합니다. 프리스틀리에게 실험 이야기를 들은 지 1년 만이었습니다. 라부아지에는 프리스틀리의 실험 결과를 참고했을 텐데 프리스틀리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산소 발견의 공을 전부 자기가 가져간 거죠. 프리스틀리는 라부아지에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프리스틀리한테는 누가 공로를 인정받냐 보다는 그 발견이 세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라부아지에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산소 그리고 산소의 화학 반응을 가장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라부아지에는 연소에 이어서 호흡 이론까지 새로 정립해내는데요. 기존의 플로지스톤설에선 숨을 내쉬는 것도 우리 몸속에 있는 플로지스톤, 즉 불의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라부아지에는 호흡에서도 플로지스톤을 아웃시켜버립니다. 호흡은 음식 속의 탄소가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이고 이때 발생한 열로 우리가 체온을 유지한다. 이런 이론을 펼친 거죠. 드디어 현대적인 의미의 호흡과 가까운 이론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100년간 유럽을 지배했

있던 플로지스톤 30, 1790년대 초에 폐기가 됐는데요.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단연 라부아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부아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발견을 하고 이론을 내놓는데 유리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험 장비입니다. 프리스틀리를 생각해보면 프리스틀리는 집에서 실험을 많이 했고요. 생활용품이나 주방에 있는 도구로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라부아제는 어떻습니까? 항상 최첨단 실험 장비를 사용했어요. 라부아제는 여러 가지 나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화약 제조 감독관 같은 일도 해서 무기공장에 있는 최첨단 실험 장비를 다 쓸 수가 있었어요. 본인 돈으로 산 비싼 기계도 있었습니다. 조수도 여러 명 있었고요. 구경꾼들이 실험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실까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물질의 무게를 0.0005g까지 잴 수 있는 아주 정밀한 저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기체의 아주 미묘한 질량 차이를 정확하게 잴 수 있었어요. 화학실험에서 정확한 측정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라부아제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견한 것도, 비슷한 발견을 했던 다른 과학자들을 앞설 수 있었던 것도 장비빨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과학엔 열정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열정은 기본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애정과 응원만이 지금도 프리스틀리처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라부아제 같은 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라부아제가 프리스틀리보다 유리했던 점이 또 있습니다. 사실 라부아제에게는 강력한 조력자가 있었거든요. 바로 라부아제의 아내, 마리 안입니다. 라부아제는 젊을 때 세금 징수원으로도 일을 했는데요. 당시 상사의 딸인 마리 안이랑 결혼한 겁니다. 마리는 교육 수준이 높고 여러 외국어에도 능통했어요. 영어, 불어, 독일어, 라틴어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라부아제를 도우려고 화학 교육도 받았고요. 유명한 화가에게 그림도 배웠습니다. 마리가 라부아제를 어떻게 도왔냐? 우선 논문 번역을 했습니다. 플로지스톤에 대한 논문들과 프리스틀리나 헨리 캐번디시의 논문을 번역해준 덕분에 산소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었죠. 또 라부아제가 실험을 할 때면 옆에서 데이터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라부아제가 책을 낼 때면 실험 과정이나 장비에 대한 삽화를 마리가 그려서 넣었죠. 마리는 라부아제의 연구 결과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영어랑 라틴으로 번역해서 출판해줬습니다. 사실상 마리도 과학자나 마찬가지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시대에는 여성이 조명받지 못할 때라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못했던 거죠. 지금 와서는 라부아제가 화학의 아버지라면 마리는 화학의 어머니가 아닐까, 이렇게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저 남편과 함께 실험하는 그림 정도만 남아있는 마리. 하지만 라부아제가 유명해진 데에는 이렇게 숨은 공신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보면 라부아제가 우여곡절도 없이 승승장구한 것 같은데, 사실 라부아제의 새로운 이론이 한 번에 받아들여진 건 아니었습니다. 원로 화학자들 사이에선 반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라부아제, 쫄지 않죠? 라부아제는 아예 이번엔 자신의 이론에 맞춘 새로운 화학 언어를 쓰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현대 화학의 기초가 된 화학 명명법 탄생했는데요. 그전까지 화합물의 이름은 대부분 연금술사들의 이름을 만들어놔서 어렵고 복잡했어요. 예를 들면 황산은 독한 기름, 황산칼륨은 안티모네 버터, 붕산은 훈베르크를 진정시키는 염. 뭐야 이거? 이런 식이었습니다. 거의 뭐 호그와트 아닙니까 이거? 드래곤의 발톱에 붙은 이끼, 뭐 이런 거잖아. 라부아제는 뚜렷한 기준을 세워서 이름들을 새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산소, 수소, 황산, 이렇게 원소들의 이름을 정하고요. 그리고 화합물은 예를 들어 산소와 질소가 결합됐다? 그러면 산화질소, 산소랑 철이 결합했다? 산화철, 이렇게 규칙성 있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한테도 익숙한 표기법이죠. 이 덕분에 어떤 화학자든

자기가 발견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훨씬 용이해집니다. 이런 화학 명명법이 담겨있는 책이 라부아지의 역작, 화학 원론입니다. 이 책은 화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책인데요. 새로운 연소 이론, 33종의 원소 목록, 질량 보존의 법칙이 기록돼 있고요. 방정식을 도입해서 화학 반응을 표기했습니다. 뉴턴이 프린키피아로 과학혁명을 일으켰다면 라부아지에는 이 책으로 화학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이 책은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돼서 최초의 화학 교과서로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화학 원론이 출판된 1789년, 이때 프랑스의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붑니다. 뭐죠? 바로 민중의 대혁명,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거죠. 극심한 빈부격차로 일어난 이 혁명에서 부유층이었던 라부아지에가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라부아지에는 세금 징수 조합의 간부였어요. 당시에는 왕을 대신해서 세금 징수 조합이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귀족한테선 안 걷고 서민한테서만 왕창 걷어서 자기들 이윤도 남겼죠. 라부아지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세금 징수 조합장의 딸이랑 결혼했습니다. 게다가 조합의 지분을 3분의 1이나 갖고 있는 대주주였어요. 결국 혁명이 시작되고 5년 후인 1794년 부패의 상징이었던 전직 세금 징수원 28명에게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재판 당일 사형을 당하는데요. 세 번째 처형자는 라부아지의 장인어른이었고요. 네 번째 처형자가 바로 라부아지였습니다. 라부아지에는 자신은 그저 과학자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재판장은 공화국은 과학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50세의 라부아지에는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고 마는데요. 당시 수학자 라그랑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머리를 베는 건 한순간이지만 저런 똑똑한 머리를 만드는 건 100년이 걸려도 불가능하다. 너무 맞는 말이죠. 같은 시대를 살았던 조지프 프리스틀리의 인생도 드라마틱했습니다. 특히 말년은 똑같이 비극적이었는데요. 1791년엔 시민이 폭도가 되어 프리스틀리의 집을 다 부수고 태워버립니다. 뭐 때문이었을까요? 우선 프리스틀리는 프랑스 혁명을 지지하는 영국인이었습니다. 권력이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 왕이 있었던 영국에선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집을 공격당한 거죠. 며칠 후 프리스틀리는 폭동 주동자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들은 가장 가치 있고 유용한 철학적 실험 도구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내 연구 결과가 담긴 원고를 파괴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 자신도 다시는 복구하지 못합니다. 결국 프리스틀리는 60대였던 1794년에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미국은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치른 후라 프리스틀리를 크게 환영했죠. 하지만 미국에 정착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아들이 병으로 떠나고 아내마저도 차례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 프리스틀리는 죽기 전까지도 플로지스톤 가설을 붙들고 있었는데요. 끝내 플로지스톤의 원리를 확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1세의 타향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참 안타까운 점은 프리스틀리가 플로지스톤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신이 발견한 산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프리스틀리를 딸을 인정하지 않은 현대화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고 부르든 간에 프리스틀리는 평생 책을 100권이 넘게 펴냈고요. 과학에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지 않은 겸허하고 청빈한 태도를 지닌 사람이었죠.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과연 라부아지에가 승자이고 프리스틀리가 패자였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부아지의 이론도 오류가 많았어요. 그중에 결정적인 오류는 산소가 산성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산 중에는

산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많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산인 염산만 봐도 산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 플로지스톤 가설도 폐기되긴 했지만 상당히 쓸모있는 가설이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장하석 석좌 교수님은 책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플로지스톤 가설이 살아남았다면 전자나 화학 포텐셜이라는 개념이 훨씬 빨리 발견됐을 수도 있다. 전자는 산소가 발견되고 100년도 더 넘게 지나서 발견되는데요. 실제로 플로지스톤은 이 전자가 가진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폐기된 이론에서도 배울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조지프 프리스틀리와 앙투안 라부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출신도 경제력도 외모도 너무 달랐던 두 사람. 이 두 사람에게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누가 진짜 산소의 발견자냐가 아닙니다. 과학에선 발견을 먼저 했다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꼭 과학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발견은 눈앞에 있던 걸 다르게 보는 순간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진화의 현재와 미래, 찰스 다윈과 유전자 가위를 발명한 과학자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궤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궤도입니다. 제가 강연을 다니다 보면 과학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생명공학,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른 과학보다 수학의 벽도 낮고 내 삶이랑 제일 근접해 보여서 편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1838년 런던의 한 동물원에는 지금의 푸바오 같은 인기 스타가 있었습니다. 당시엔 인도네시아 쪽에서만 서식했던 동물이라 유럽인에겐 낯선 존재였는데요. 바로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처럼 행동했던 3살짜리 오랑우탄 제니였습니다. 이 오랑우탄 제니는 지푸라기로 기차를 만들고 사람처럼 스푼을 들고 차를 마셨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그 모습을 보고 불쾌할 정도로 인간을 닮았다며 언짢아 했는데요. 그만큼 당시 유럽인들에게 오랑우탄은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당혹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물원을 어슬렁거리던 한 청년은 제니를 오랫동안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제니는 질투할 때 자신의 치아를 드러내며 짜증내는 소리를 낸다. 제니는 사육사가 사과를 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한 표정으로 사과를 먹는다. 이 청년은 오랑우탄도 인간 같은 감정 표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는데요. 세상을 보는 눈이 어쩐지 남달랐던 이 청년. 인간과 원숭이는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 모든 생물에겐 공통의 조상이 있다. 고 주장한 이 사람.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과학에 관심 없어도 다들 다윈을 아시잖아요.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사람. 그런데 대부분 딱 거기까지 아시죠? 다윈은 과학사에서 중요도로 따지면 지금보단 좀 더 알아두시면 좋은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선 찰스 다윈은 영국 사람입니다. 1809년 부유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가족 이력도 살짝 남다릅니다. 다윈의 할아버지인 이레지머스 다윈은 성공한 의사였는데요. 진화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다윈보다 먼저 책에 쓴 적이 있어요. 아버지도 역시 의사였고요. 명문가인 웨지우드 집안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웨지우드는 영국 왕실에도 납품할 만큼 최고급 식기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지금도 여러분께서 백화점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태어날 때부터 돈 걱정을 별로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그래서 다윈은 평생 별다른 직업이 없이 연구만 하고 지냈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직업을 가지려고 했어요. 대대로 의사 집안이다 보니까 아버지는 다윈도 의사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다윈은 비위가 약했어요. 의대에서 해부 실습할 때 상당히 힘들어했는데요. 그 시대는 마취제가 나오기 전이라 마취 없이 수술하는 걸 보다 뛰쳐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다윈은 의대를 자퇴합니다. 야,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났겠죠. 네. 그래서 이번엔 목사가 되라고 신학대학에 보냅니다. 하지만 다윈은 여기서도 신학보단 다른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윈은 어릴 때부터 동물이랑 곤충 채집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신학대학에서도 교양 과목으로 들은 식물학과 지질학을 훨씬 잘했어요. 교수님들 눈에도 탐나는 인재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윈의 아버지는 여전히 다윈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가족의 수치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럼 다윈은 아버지의 반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아는 그 다윈이 됐을까요? 다윈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 다윈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이렇게 생긴 커다란 해군 함선을 타고 몇 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면서 자연 탐사를 할 수 있는 일을 제안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비그로 탐사입니다. 당시 영국은 전 세계 식민지를 두고 있었는데요. 식민지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정확한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해군 함선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해안선을 측량하는 작업을 했어요. 비그로도 이런 임무를 맡은 배였던 거죠. 그런데 항해를 몇 년 동안 하려면 외롭잖아요.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비그로의 선장인 로버트 피츠로이는 지적인 말동물을 비그로에 태우고 싶어 했습니다. 옆에서 계속 말해주니까 그냥 심심할 틈이 없는 그런 사람.
제가 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피츠로이는 나중에 영국 최초의 기상청장이 될 정도로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분입니다. 같이 갈 사람을 좀 추천해달라고 건너 수소문을 했는데요. 마침 다윈을 가르친 교수가 다윈을 추천해줍니다. 그 전부터 과학자들의 세계 여행기에 푹 빠져 있었던 다윈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직책이 무급이었고요. 심지어 항해 경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는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한 1, 2억 정도였어요. 다윈의 아버지는 이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결사 반대합니다. 다행히 다윈의 외삼촌이 아버지를 열심히 설득해줘요. 이렇게 다윈은 아버지의 허락도 받고 여행 경비도 지원을 받는 데 성공합니다. 이야, 이때 못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많은 게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1831년 12월 27일 비글호는 5년에 걸친 항해를 시작합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에 바탕이 된 역사적인 항해였죠. 비글호는 영국에서 출발해서 대서양을 지나 남아메리카 갈라파고스 제도, 호주, 인도양, 남아프리카를 거쳐 그야말로 세계 일주를 합니다. 말만 들으면 럭셔리 크루즈 여행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비그로는 그냥 군함이었습니다. 네, 크루즈가 아니에요. 그리고 관광지가 아닌 빡센 지역을 다녔기 때문에 아주 고된 항해였는데요. 다윈의 키가 180이 넘었는데 다윈이 지내던 선실은 한 평 크기의 높이도 1.5m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제대로 설 수도 없는 거죠. 침대도 없었고요. 밥도 거의 통조림으로 때웠습니다. 항해 중에 자연재해를 만나서 표류하는 일도 많았고요. 남아메리카 지역은 야생 자체라서 목숨을 걸고 탐사를 했습니다. 이런 난관에도 다윈의 열정은 불타올랐습니다. 다윈은 배가 설 때마다 미지의 땅에서 새로운 생물과 광물을 찾아 부지런히 표본을 채집했습니다. 이렇게 채집한 생물 표본과 뼈, 화석들이 무려 5,000개가 넘었습니다. 더 대단한 건 다윈이 5년간 항해하며 세세한 일지를 썼다는 건데요. 나중에 이걸 바탕으로 책 원고를 만들었을 때 무려 2,000쪽에 달하는 대기록이 나왔습니다. 아니, 항해 중에 뭘 봤길래 이렇게 쓸 말이 많았을까요? 지금부터 다윈이 본 걸 같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다윈이 살던 시대의 세계관입니다. 그때 기독교 문화권이었던 유럽에선 대중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도 창조론을 믿던 시대였죠. 신이 약 6,000년 전에 지구와 모든 생명체를 만들었고 모든 생물은 지금과 비슷한 모습으로 창조됐다고 믿었죠. 하지만 다윈은 비그로 항해를 하며 창조론에 조금씩 의문을 품게 됩니다. 먼저 다윈은 남미 동쪽의 해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커다란 동물들의 뼈를 찾아내는데요. 하나는 톡소돈이라는 동물이었습니다. 코뿔소의 몸과 하마의 머리, 그리고 쥐의 이빨을 한 동물이었는데요. 카피바라와 얼핏 비슷하게 생겼지만 크기가 코끼리만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멸종된 동물이었죠. 또 다른 뼈의 정체는 메가테리움이었는데요. 크기가 6m, 몸무게가 4톤 정도 되는 커다란 동물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나무늘보의 조상인데 이것도 역시 오래전에 멸종된 동물이었죠. 다윈은 톡소돈과 메가테리움의 뼈를 보고 이런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신은 왜 큰 동물을 멸종시키고 그거랑 비슷하지만 더 작은 동물로 대체한 걸까? 약간 신선한 질문이죠. 다윈은 몸집 큰 동물이 힘도 더 세고 생존에 유리할 것 같은데 왜 멸종한 건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35년 9월, 비글호는 갈라파고스 제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요. 갈라파고스 제도는 남미 해안에서 80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12개가 넘는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곳이고요. 육지에서 워낙 떨어져 있다 보니까 희귀한 종들이 많았어요. 이 갈라파고스에 있던 특이한 종들 중에 대표적인 게 코끼리 거북인데요. 길이는 2.4m, 몸무게는 약 230kg에 달하는 초대형 거북이었습니다. 느낌이 약간 공룡 같죠? 중요한 점은 이 코끼리 거북이 사는 섬마다 모습이 조금씩 달랐다는 겁니다. 생김새가 다른 건 코끼리 거북뿐만이 아니었어요. 갈라파고스에는 핀치새도 있었는데요. 핀치새도 섬마다 부리의 모양이 달랐습니다. 핀치의 부리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열매가 많은 섬에서는 부리가 두꺼웠고요. 선인장을 먹이로 하는 섬에서는 부리가 뾰족했어요. 다윈은 이런 갈라파고스의 동물들을 보면서 외신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존재하는 수많은 종을 만들었을까? 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신의 의도와는 무관한 자연의 원리가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죠. 같은 생물도 환경의 차이로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화론의 힌트를 얻게 된 거죠. 1836년 10월, 비글호는 약 5년간의 항해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배를 타기 전에는 아버지 돈을 겨우 타가지고 항해를 떠난 금쪽이었는데요. 돌아올 땐 말 그대로 금의 환향을 합니다. 항해를 하는 동안 수집한 자연 표본을 계속 영국으로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영국에서 엄청 유명한 박물학자가 된 거예요. 드디어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받게 되죠. 다윈은 비그로 항해기라는 책을 새로 냅니다. 이 책이 크게 흥행을 하면서 다윈은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지고 과학계에서도 명성을 쌓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진화론은 이때까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선 창조론과 반대되는 주장을 쉽게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거기다 사실 다윈 이전에도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거가 부족해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윈은 진화론을 어디에 내놔도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만들기 위해 아주 긴 시간을 쓰게 됩니다. 이때 다윈에게 커다란 영감을 준 책이 있었는데요. 바로 경제학자 토머스 멜서스가 쓴 유명한 고전 인구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멜서스는 인구가 식량보다 훨씬 빨리 늘기 때문에 기근이나 질병, 전쟁 같은 조절 메커니즘이 나타나서 인구를 제한하게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윈은 이 책을 보고 무슨 힌트를 얻은 걸까요? 자, 다윈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동물은 영토와 먹이, 번식을 위해 경쟁한다. 이 중 자신이 사는 환경에 유리한 특징을 가진 동물이 번식할 기회가 높아진다. 그러면 이 유리한 특징을 다음 세대가 물려받는다. 이건 농부가 더 많은 양털을 얻기 위해 양털이 많은 양들끼리 교배시켜서 몇 세대가 지나면 털이 많은 양들이 훨씬 많아지는 현상이나 마찬가지다. 즉, 자연도 농부처럼 선택을 한다. 뭘? 특정 환경에서 살아남고 번식하기에 유리한 동물을 선택한다. 다윈은 이 과정을 자연 선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진화는 이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었죠. 이런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는 종의 기원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워서 상식으로 알지만 그 당시엔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었죠. 그래서 다윈은 20년 가까이 이 책을 출판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책의 원고를 책장에 끼워놓고 자신이 사망한 뒤에 출판해달라는 메모를 써뒀을 정도니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결국 다윈은 생전의 종의 기원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한 장의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1858년 다윈은 인도네시아 말루쿠 제도에서 온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

여인보다 14살 어린 영국인이었습니다. 월리스는 다윈처럼 직접 탐사를 떠나 생생한 자료를 얻은 사람이었고 다윈을 굉장히 존경했는데요. 자신이 쓴 논문이 출간할 가치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다윈에게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편지를 받은 다윈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자기가 쓰고 있던 종의 기원의 요약본 같았거든요. 다윈이 진화론을 오래전부터 연구한 걸 알고 있던 친한 과학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다윈 구출 작전에 들어갑니다. 우선 학회에 발표할 논문을 급조했어요. 그리고 1858년 학회에 이 논문을 다윈과 월리스 두 사람의 이름으로 기습 발표를 합니다. 이 사건 이후 다윈은 이제 출간을 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20년간의 연구를 정리해 약 500쪽의 원고를 완성했어요. 1859년 11월, 마침내 종의 기원이 세상에 나옵니다. 종의 기원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파장을 몰고 옵니다.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내놨는데도 종교계뿐만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에게도 격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종의 기원에는 자연선택만큼이나 논쟁적인 내용이 또 있었거든요. 바로 모든 생명체가 공통된 조상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진화라는 게 공통의 조상에서 나무가 가지를 갈라져 나오듯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였죠. 다윈은 이걸 생명의 나무라는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생명의 나무에 따르면 인간과 침팬지는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생명체들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이걸 왜곡해서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공격했습니다. 야마, 그럼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거냐? 딱 봐도 화력이 엄청난 질문이죠. 이 문제로 1860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토론이 펼쳐집니다. 아쉽게도 다윈은 건강 이슈로 참석하지 못했고요. 다윈을 지지했던 유명 생물학자 토머스 헉슬리가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진화론 반대파로는 영국 성공회의 고위 성직자인 윌버포스 주교가 나왔어요. 먼저 윌버포스 주교가 선빵을 날립니다. 당신의 할아버지 선조가 원숭이요? 아니면 할머니 선조가 원숭이요? 어느 쪽이요? 헉슬리는 정말 이렇게 심각한 비난, 공격, 악플 받고 이렇게 받아칩니다. 신이 선물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도 진실을 왜곡하는 인간을 할아버지로 삼느니 차라리 정직한 원숭이의 후손이 되는 게 낫겠소. 이 토론회 이후로도 논쟁은 계속됐고요. 다윈은 11년 뒤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이라는 책을 내서 인간이 유인원에서 진화했다는 왜곡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종의 기원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종의 기원은 결국 왜 그렇게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책이 된 걸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점은 다윈이 인간의 위치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전까지 사람들은 인간이 자연계의 최상위층에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윈이 제시한 생명의 나무에 따르면요. 인간은 그저 환경에 맞게 살아남은 현존하는 수많은 종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지구가 우주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알려준 것처럼 다윈은 인간이 자연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직시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종의 기원이 그토록 혁명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종의 기원은 위대한 책이지만 다윈의 이론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린마다 목의 길이가 다 다른 이유, 성인인 인간의 키가 다 다른 이유, 이런 걸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이건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같은 종이어도 유전자가 조금씩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윈의 시대에는 아직 유전자라는 개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에서 부족했던 퍼즐들은 후대의 과학자들 덕분에 하나둘씩 맞춰집니다.
1952년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이어서 1953년 DNA가 이중 나선 구조라는 걸 밝혀내면서 유전자가 후대에 전해지는 원리까지 알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화의 비밀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발견한 이 유전자가 엄청난 열쇠가 되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게 됩니다. 바로 인류가 유전의 과정, 진화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유전자 편집 기술,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말이죠. 조금 현대로 와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7일, 두 명의 과학자가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는데요. 이들의 공로는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유전자 가위를 개발한 거였습니다. 이 두 명의 과학자 덕분에 인류는 과거에 멸종된 종을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됐고요. 반대로 현존하는 종을 멸종시킬 수도 있게 됐습니다. 유니콘처럼 판타지 속에 존재하는 동물도 만들 수 있게 됐죠. 신의 영역이었던 생명의 설계에 도전한 두 사람.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제니퍼 다우드나와 에마뉘엘 샤르팡티에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이 두 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제니퍼 다우드나는 1964년생 미국의 생물화학자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교수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현역 중의 현역입니다. 에마뉘엘 샤르팡티에는 1968년생이고 프랑스의 미생물학자입니다. 지금은 독일 막스 플랑크 감염 생물학 연구소의 교수로 계시죠. 정정하게 살아계신 과학자 두 분을 다루니까 굉장히 기분이 새로운데요. 이 두 분이 처음 만난 건 2011년입니다. 서로 같은 연구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공동 연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난 지 14개월 만에 새로운 유전자 가위를 발견해서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실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기술 검증 기간을 거쳐 2020년에 노벨상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럼 유전자 가위가 뭔지 말씀드려볼게요. 간혹 가다가 이게 진짜 우리가 아는 가위처럼 생긴 거예요? 이거 자르는 거예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유전자 가위는 단백질로 구성된 효소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이 효소가 특정 DNA를 잘라낼 수가 있어서 그 기능이 꼭 가위랑 비슷하니까 유전자 가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유전자 가위가 정확히 뭘 자르느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유전자, DNA 배우셨죠? 유전자는요, DNA가 의미를 가지고 늘어선 배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나다라 과학 마바사 궤도 자차 카타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의미를 가지는 단어는 궤도와 과학, 이 둘밖에 없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DNA라면 궤도와 과학이 유전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과학이라는 단어를 괴학이나 기학으로 바꾸면 뜻이 달라지거나 의미가 없어지죠. 그것처럼 어떤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의 배열이 바뀌면 그 유전자는 기능을 잃거나 오히려 해로워지기도 합니다. 생물체에게 어떤 질병이 생기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문제가 생긴 유전자를 잘라내고 다른 정상적인 유전자를 그 자리에 붙이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전자 가위는 쉽게 말하면요, 어떤 블록의 조합이 있는데 거기서 특정 블록을 찾아서 원하는 블록으로 교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유전자 가위라는 건요, 사실 제니퍼 다우드나랑 에마뉘엘 샤르팡티에가 처음 만든 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만든 건 무려 3세대 유전자 가위예요. 3세대? 그럼 당연히 뭐가 있죠? 1세대, 2세대가 있겠죠. 먼저 1세대 유전자 가위는 1996년에 개발되는데요. 징크핑거 뉴클리아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2009년에 나온 2세대 유전자 가위 탈렌입니다. 2012년에 나온 게 3세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캐스9입니다.
기존 유전자 가위가 가졌던 아쉬운 점을 모두 제거한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유전자 가위인데요.

이름이 좀 복잡하죠? 크리스퍼는 박테리아 미생물이 갖고 있는 면역 체계인데요. 이 원리를 활용해서 유전자 가위를 만든 거예요. 박테리아가 어떻게 면역작용을 하냐면요. 자신의 세포 안으로 들어온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인식해서 효소로 잘라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킵니다. 캐스9은 단백질 효소예요. 얘가 DNA를 자르는 거죠. 3세대 유전자 가위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바꾸고 싶은 타깃 유전자만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1세대, 2세대는 노벨상을 못 받고 3세대만 노벨상을 받았을까요? 물론 노벨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3세대 유전자 가위가 1, 2세대에 비해서 정확성이 굉장히 높아요. 1, 2세대는 목표 지점이 아니라 다른 지점을 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문제없는 부분을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3세대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무려 4조 4천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3세대 가위는 시간과 비용도 획기적으로 낮췄어요. 1세대 유전자 가위로 유전자 편집을 하려면 최소 약 5천 달러의 비용이 들었는데요. 3세대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30달러밖에 안 됩니다. 비용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1세대 유전자 가위로 특정 유전자를 제거한 생쥐를 만드는데 최소 1년 정도 걸렸다면 3세대는 2개월 안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유전자를 편집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여줬기 때문에 3세대 유전자 가위가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럼 3세대 유전자 가위가 세상에 나오면서 뭘 할 수 있게 됐을까요? 우선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요. 이론적으로 맞춤형 아기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배아 상태에서 유전자를 편집해서 원하는 유전자를 가진 인간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처음 설계도가 하나 있을 때 요거를 수정하면 그 설계도가 쫙 복제되면서 이제 온몸이 전부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지겠죠. 야, 그러면 똑똑하고 병에도 안 걸리고 각종 유전적인 장점을 가진 아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가타카라는 영화 보시면요. 빈부격차로 인해서 유전자 격차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유전자 때문에 차별받는 세상이 된 거죠. 일단 유전자 가위로 맞춤형 아기를 만드는 건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이런 유전자 편집 아기를 만들어낸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허젠쿠이 교수였는데요. 남편이 에이즈에 걸린 부부가 있었는데 태어날 아이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도록 유전자를 교정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나나와 루루라는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걸 몰래 해도 문제인데 발표까지 합니다. 허젠쿠이는 생명 윤리를 위반했다는 비난을 전 세계적으로 받았고 중국 정부도 불법 의료 행위로 징역 3년에 6억 원 정도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금단의 영역 말고 실제로 가능한 영역도 많은데요. 여러분 요즘 디카페인 커피 많이 드시죠? 디카페인 커피콩은 원래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듭니다. 주로 커피콩을 물에 담가서 화학약품으로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원래 커피의 풍미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커피 애호가분들은 맛을 미세하게 다르게 느낄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덕분에 훨씬 더 일반 커피에 가까운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아예 카페인을 만드는 유전자를 제거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유전자 가위로 멸종된 동물을 복원하는 것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4천년 전에 멸종된 털 매머드인데요. 매머드는 긴 털로 뒤덮인 거대한 코끼리로 영하 40도의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뭐가 다냐? 매머드의 특징적인 유전자를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아시아 코끼리 유전자에 집어넣겠다는 건데요. 현존하는 동물 중에 아시아 코끼리가 유전적으로 매머드랑 가장 가깝거든요. 2010년대 중반부터 도전 중인데 아직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미국의 한 기업에서는 2028년을 목표로 시도 중인데요. 생태계 교란에 대한 우려로 여러 관점이 공존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영화처럼 더 먼 미래에는 공룡을 복원하는 것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지만 유전자 가위의 역할로 제일 중요한 건 유전병, 난치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유전병 중에 낫 적혈구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엔 잘 없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이 병에 걸리면 20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행히 2023년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장착한 신약이 영국과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3세대 유전자 가위가 나온 지 약 10년 만에 꽤 많은 성과를 거뒀죠. 하지만 다우드나와 샤르팡티에게 영광만 있는 건 아닙니다.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후회했던 오펜하이머처럼 이분들도 윤리적인 고민에 빠집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걸 기대하고 만들었는데 비도덕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간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도 자칫하면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우드나는 이런 상황을 걱정하며 본인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나는 흡사 프랑켄슈타인 박사라도 된 기분이었다. 나는 괴물을 창조한 걸까? 결국 유전자 가위 개발에 책임을 느낀 다우드나는 2015년 12월 국제인간유전자편집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회의에서 유전자가 교정된 아이를 출산하게 하는 행위는 당분간 금지되어야 한다는 성명이 발표됐죠. 오늘은 다윈의 진화론에서 유전자 가위까지 살펴봤는데요. 원래 진화라는 건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흐름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인간이 아주 짧은 시간에 진화와 유사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과연 인류는 이 인위적인 진화를 책임질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전기혁명의 두 축이자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세상을 밝힌 두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궤도였습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0: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막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교도입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죠. 요즘 에어컨 트느라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실 텐데요. 이제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이 전기 아실지 모르겠어요.

겠는데 전기는 매일매일 만들어집니다. 발전소에서 365일 24시간 내내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한국전력공사에서 이 전기를 도매로 사서 유통을 하는 거예요. 전기도 하나의 상품인 거죠. 하지만 그 이전에 전기는 뭐죠? 완전 과학입니다. 흐르는 전기를 처음 발견해서 전기 기술 문명의 출발점을 이끈 건 마이클 페러데이라는 과학자인데요. 오늘은 그분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두 사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솔직히 이름만 들으면 뻔하고 식상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잘 모르실 만한 이야기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890년 8월 미국에선 인류 최초로 범죄자를 전기 의자에 앉혀 감전사시키는 처형이 이루어집니다. 교수형, 총살형, 단두대형이 너무 비인간적이어서 도입된 거였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기엔 전기로 처형하는 것도 전혀 인간적이진 않죠. 아무튼 이 전기의자에 최초로 앉은 사람은 사실혼 관계의 여자친구를 도끼로 살해한 윌리엄 캐물러였습니다. 처음이니까 취재인도 오고 목격자들이 꽤 있었는데요. 1000볼트의 전기를 17초간 흘려 보냈는데도 캐물러가 숨을 쉬고 있어서 전압을 2000볼트로 높입니다. 결국 윌리엄 캐물러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사망하게 됐죠. 지독한 악취와 눈뜨고 보기 힘든 광경이 목격자들에게 충격을 줬는데요. 이 전기의자 뒤에는 우리가 영웅으로 알고 있는 한 발명가의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전기의자로 경쟁사가 만든 전기가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였죠. 위인전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사람, 전구를 만든 발명왕으로 유명한 이 사람,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에디슨 하면 천재 발명가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심지어 존경하는 과학자가 누구냐 질문하면 에디슨이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에디슨은 과학자라기보다는 사업가에 가깝습니다. 그것도 아주 냉혹한 사업가였죠. 미국의 대기업 제네럴 일렉트릭의 모태가 된 회사를 설립했고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형용 전기의자에 경쟁사 웨스팅하우스가 만든 전기를 쓰자고 주장한 것도 에디슨이었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할리우드가 탄생한 것도 에디슨의 사업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에디슨은 최초로 영화 장비, 영화가 아니라 영화 장비를 만들어서 미국의 영화 산업을 선도한 사람이에요. 1888년 자신의 조수와 함께 키네토그래프라는 영화 촬영 장치를 최초로 만들었는데요. 영화보다는 활동 사진에 가까운 걸 만들 수 있었어요. 또 에디슨은 관람객 혼자서 영화를 들여다보는 키네토스코프라는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대박을 터뜨렸고 최초의 영화 촬영 스튜디오까지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에디슨은 영화 촬영, 상영 기술에 대한 특허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1908년에는 MPPC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 기술에 대한 특허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MPPC에서 영화 제작, 배급, 상영을 독점했다는 건데요. 마피아들까지 연루될 정도로 심각했어요. 결국 에디슨의 횡포를 견디지 못한 영화 제작자들이 에디슨이 있는 미국 동부를 떠나서 멀리 서부로 도망가는데요. 그 도피처가 바로 로스앤젤레스, 지금의 할리우드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할리우드가 점점 영화 산업의 중심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발명가인 줄로만 알았던 에디슨이 어쩌다 무자비한 사업가가 됐는지 그의 인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847년 미국에서 태어난 에디슨.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남들보다 컸습니다. 머리가 커서 공부도 잘했을 것 같지만 에디슨은 수업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3개월 만에 초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쭉 홈스쿨링을 받았는데 다행히 엄마가 전직 선생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안 좋아지면서 에디슨은 어린 나이에

나이에 생업 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12살에 기차에서 신문을 파는 일을 시작했어요. 왕복 8시간이 걸리는 노선이었는데요. 에디슨은 정차하는 역에서 농산물을 팔기도 했습니다. 저렴한 지역에서 산 농산물을 다른 지역에서 팔았던 거예요. 이게 잘 되니까 자기보다 어린이들까지 고용해서 사업을 벌입니다. 지금은 애가 애를 고용해서 돈을 버는 이 모든 과정이 황당하지만 옛날이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어느 기차 역장님 아들이 기차에 치일 뻔했는데요. 그걸 에디슨이 보고 아들을 구해줍니다. 너무 고마웠던 역장님은 에디슨에게 모스 부호도 알려주고 전신 교환원으로 키워줍니다. 모스 부호 아시죠? 모스 전신은 인류 최초로 실시간 장거리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준 기술이었는데요. 본투비 사업가인 에디슨이 관심을 가졌던 건 당연했겠죠. 이때의 경험은 에디슨 인생의 큰 밑거름이 됩니다. 자신의 특기였던 전신 기술을 활용한 기계를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이 났거든요. 이게 뭐냐면 주식 시세를 표시해주는 스톡 티커라는 장치입니다. 처음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걸 개량한 건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오는 주식 시세 정보를 문자로 프린트해주는 기계였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정보의 속도가 돈이 되잖아요. 에디슨은 이걸로 큰 성공을 거둡니다. 한화로 약 23억 원 정도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전신 기술을 활용해서 사중 전신기를 발명한 겁니다. 에디슨은 이 발명으로 현재 기준 약 250억 원을 벌어들입니다. 이때가 고작 28살 때였어요. 에디슨은 이 돈을 전부 자신의 공장을 만드는 데 투자합니다. 뉴저지의 멜로파크라는 작은 마을에 발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든 건데요. 당시 대학에 있는 연구소보다도 규모가 크고 시설이 좋았습니다. 나중엔 직원도 60명이 넘었고요. 에디슨이 평생 낸 1093개의 특허 중에 약 600개가 이 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최초의 녹음기인 축음기도 여기서 탄생했는데요. 이것 덕분에 음악이 대중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주자나 가수가 바로 앞에 없어도 음반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어디서든 재생할 수 있었던 거죠. 당시 에디슨은 축음기 말고도 발명품을 몇백 개나 더 만들어서 멜로파크의 마법사라고 불렸는데요. 에디슨을 진짜 마법사로 만들어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백열 전구입니다. 그때까지 집 밖에선 아크등이라는 걸 사용했는데 빛이 너무 밝아서 광장 같은 데서나 쓸 수 있었어요. 반면에 집에선 가스등을 썼는데 빛도 어둡고 연기가 나서 오래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스등이랑 아크등의 중간쯤 되는 밝기를 가진 게 백열 전구였는데요.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다, 최초의 전구 발명가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신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백열 전구는 있었어요. 문제는 그 전구가 몇 분 버티지 못하고 꺼졌다는 겁니다. 에디슨의 업적은요, 이 전구를 개량해서 세계 최초로 백열 등을 실용화시킨 겁니다. 에디슨은 전구의 필라멘트가 높은 온도에서도 녹지 않도록 일본산 대나무로 필라멘트를 만들었고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전구 속을 진공 상태에 가깝게 만드는데 성공했죠. 갑자기 100배 이상 오래가는 전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에디슨이 이 전구를 만들기까지 만 번이나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유명하죠. 명언도 있잖아요. 나는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작동하지 않는 만 가지의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우리도 마음에 새길 만한 말이죠. 실패는 없다. 모든 건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에디슨은 이걸 성공시키느라 안면마비로 쓰러질 만큼 과로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에디슨이 고생한 덕분에 1879년 12월 우리의 밤을 밝히는 새로운 빛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과학사에 남긴 더 큰 업적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 시스템을 창조한 건데요.
생각해보세요. 백열전구를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걸 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기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전기 시스템이 그땐 없었단 말이에요. 작은 전구 하나 켜려면 전구를 끼울 소켓부터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선로, 전기를 대량 생산하는 거대한 발전기, 전력량을 측정하는 계량기, 이런 모든 시스템이 필요한 건데 그게 없어요. 그런데 에디슨 어떻습니까? 이걸 해냅니다. 전기 시스템을 만든다고 200개가 넘는 특허를 출원했고요. 이때 만든 각각의 회사들이 병합돼서 세계적인 대기업 제네럴 일렉트릭의 모태가 됩니다. 결국 에디슨은 뉴욕에 전기를 공급하는 최초의 중앙 발전소까지 설립했고요. 1882년 9월 뉴욕의 밤을 백열 전구로 환하게 밝히는 데 성공합니다. 재밌는 건 이 행사를 보고 감탄한 사람 중에 조선에서 온 외교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조선에도 백열 전구를 설치하려고 추진합니다. 그래서 1887년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 경복궁에 백열 전구가 설치됐습니다. 야. 그리고 에디슨은 뉴욕에 100개 넘는 발전소를 세우며 전기 산업의 거물이 됩니다. 발명가에서 사업가로 거듭난 거죠. 떼돈 벌릴만 있을 것 같은 이때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이 생깁니다. 에디슨의 경쟁사가 등장한 거예요. 그때부터 에디슨은 경쟁사랑 거의 10년 동안 전쟁을 치르는데요. 그 경쟁사의 핵심 인재가 에디슨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누군지 짐작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회사랑 같은 이름을 가진 분. 바로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전기차 브랜드 이름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이 회사명이 전기공학자이자 과학자였던 오늘의 주인공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딴 겁니다. 모든 전기차에 니콜라 테슬라가 만든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테슬라는 원래 다른 창업주가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좋아해서 붙인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참고로 일론 머스크는 본인은 에디슨을 더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예, 반전이죠. 테슬라는 에디슨이 질투했을 정도로 뛰어난 과학자였습니다. 테슬라를 두고 미국, 크로아티아, 세르비아가 서로 우리나라의 발명왕이다 라고 주장할 정도였는데요. 테슬라는 세르비아인인데 현재 크로아티아가 된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거든요. 테슬라는 실제로 평생 세르비아에는 딱 한 번밖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세르비아에는 테슬라 공항도 있고요. 100 디나르 화폐에도 테슬라 얼굴이 있을 정도로 칭송받는 과학자입니다. 테슬라는 에디슨보다 8살 어렸는데요. 많은 천재들처럼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5살 때부터 발명을 했고요. 8개 국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똑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라츠 공과대학에 다녔는데 졸업은 못했습니다. 잠도 거의 안 자고 공부만 하는 모범생이었다가 친구한테 공부만 하는 애라는 조롱을 받고 일탈에 빠졌거든요. 원래 모범생이 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 술, 도박 이런 거에 빠져서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결국 학비가 부족해서 졸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운 좋게 취업에는 성공을 했는데요. 바로 파리에 있던 에디슨 전기회사에 취업을 한 겁니다. 에디슨과의 인연이 슬슬 시작되는 거죠. 에디슨은 뉴욕 본사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 바로 에디슨을 만난 건 아니었어요. 테슬라는 이 회사에서 눈에 띄게 실적이 좋은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독일의 한 철도역에 에디슨 회사 조명을 설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명에 문제가 생겨서 철도역 벽이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에디슨 회사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테슬라가 파견을 가서 시스템을 싹 다 개선해서 해결한 겁니다. 아니, 몇 년 차 되지도 않았는데 실력이 너무 뛰어나잖아요. 그렇게 테슬라는 에디슨이 있는 뉴욕 본사로 가게 됩니다. 에디슨과 테슬라의 만남, 어떤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둘은

말씀드리면 에디슨은 직류파, 테슬라는 교류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디슨 회사의 전력 시스템도 당연히 직류였겠죠. 직류는 전류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은 장거리 전송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낮은 전압으로 전력을 멀리 보내면 손실되는 전력이 컸어요. 그러니까 뉴욕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여기저기 사방에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왜냐? 멀리까지 보낼 수가 없으니까. 테슬라는 이런 직류 시스템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류를 교류 시스템으로 바꾸자고 에디슨에게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교류는 변압이 쉬워요. 그래서 높은 전압으로 장거리까지 전기를 쫙 보내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전압을 낮춰서 사용하면 됐거든요. 요즘 대부분의 전력망은 이렇게 교류 기반입니다. 근데 에디슨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압을 쉽게 높일 수 있는 교류가 위험하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이미 발전소랑 설비 투자해 놓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직류를 고집합니다. 그리고 테슬라한테 직류 발전기의 성능을 개선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테슬라가 이걸 할까요? 아니, 내 말은 안 들어주고 또 다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네, 합니다. 왜냐? 성공하면 인센티브로 15억 정도를 주겠다고 제안했거든요. 테슬라는 밤낮을 매달려서 이걸 뜯어 고쳐서 발전기를 훨씬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열받는 일이 생겨요. 회사가 인센티브를 안 준 거예요. 거기다 회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테슬라 씨는 미국식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그건 농담입니다. 이래버립니다. 야,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열받을 일이 또 생깁니다. 아까 에디슨이 백열전구 개량하기 전에 가정에선 가스등을 쓰고 거리에선 아크등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디슨은 아크등 사업에도 진출하려고 했는데요. 테슬라가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 에디슨 전구는 주로 실내에 쓰였으니까 야외 조명도 먹으려고 한 거예요. 테슬라는 또 시킨 일을 열심히 합니다. 사실상 거의 혼자 모든 일을 다 하고 에디슨을 도와서 아크등 특허까지 출원을 했어요. 그런데 에디슨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게 남는 장사가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이 사업에서 손을 떼고 다른 기업에 넘겨버립니다. 테슬라가 힘들게 만든 아크등은 사용되지도 못했어요. 이거 화나요? 안 나요? 결국 상처투성이인 테슬라는 뉴욕 본사에 들어온 지 반년 만에 퇴사를 합니다. 회사를 나온 테슬라한테 투자자들이 아크등을 한번 개발해보라고 투자를 해줍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여기서도 뒤통수를 맞아요.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버렸거든요. 결국 거기서도 돈 한 푼 챙겨 나오지 못하고 테슬라는 생활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기사, 조명수리, 케이블 작업 등 온갖 다양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위기는 기회가 된다. 테슬라는 일용직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한테 동업자들을 소개받게 됩니다. 이들과 손을 잡고 테슬라 전기회사를 설립하죠. 여기서 테슬라는 교류 시스템에 필요한 거의 모든 부품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교류 발전, 송전, 변압까지 해서 1887년에 무려 7개의 특허를 출원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새로운 교류 모터를 발명했다는 거예요. 현재 대부분의 전기 모터가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좋았지만 돈복은 없었던 테슬라. 이런 테슬라에게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조지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사 창업주가 테슬라의 발명 소식을 들은 거예요. 웨스팅하우스는 전기 사업에서 에디슨보다 후발주자였습니다. 직류로는 에디슨한테 안 될 것 같으니까 교류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테슬라의 특허권을 거액을 주고 사겠다고 제안합니다. 로열티만 한 40억 되는 계약이었어요. 테슬라가 거절할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교류 전기 보급에 나섭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전 직장 상사인 에디슨과의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웨스팅하우스는 우선 시골 지역에 교류 발전기를 집중 설치했습니다. 에디슨의 직류 시스템은 시골까지 가기가 힘들었거든요. 웨스팅하우스는 1년 만에 에디슨 발전소의 반 이상이나 되는 발전소를 갖게 됩니다.

참고로 TMI 하나 말씀드리자면 웨스팅하우스는 에디슨이랑 다르게 좋은 사업가였어요.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다른 회사들보다 최저임금도 높게 줬습니다. 에디슨은 웨스팅하우스를 눌러버리기로 합니다. 이렇게 에디슨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전쟁이 시작되죠. 직류와 교류의 전쟁, 바로 전류 전쟁입니다. 이야, 이거 뭐 영화로도 나왔죠. 에디슨은 바로 치사한 작전을 씁니다. 교류 시스템은 전압을 너무 높이 올릴 수 있어서 생명에 위험하다는 캠페인을 펼친 건데요.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감전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언론을 통해 전파했어요. 사실 감전에 대한 위험은 교류나 직류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뉴스, 허위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교류의 위험성을 홍보하기 위해 동물들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관중 앞에서 코끼리 한 마리를 6600볼트의 전기로 감전시킨 거예요. 이 과정을 자신이 만든 기기로 촬영까지 합니다. 야, 이건 좀 선 넘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디슨은 사형의 전기의자가 도입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에디슨은 전기의자 자문을 맡았는데요. 여기에 교류 전기를 쓰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야 교류의 끔찍함을 홍보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에디슨은 살아있는 생명보다 자신의 직류 왕국을 지키는 게 먼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랑 테슬라도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았죠. 테슬라가 몇백만 볼트의 전기 불꽃 아래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사진을 공개합니다. 대중들에게 교류가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거였죠. 둘이 크게 한판 붙는 사건이 또 있었는데요. 때는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무려 47개국 2,800만 명이 참여하는 어마어마한 행사였는데요. 이 박람회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전구 20만 개를 동시에 켜서 밤을 낮처럼 밝히는 이벤트였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전기 공사를 맡을 업체가 필요하겠죠. 에디슨과 웨스팅하우스, 테슬라는 전기 사업권을 따내는 입찰에 참여합니다. 이건 어떤 업체가 더 나은지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국 박람회 직전에 웨스팅하우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대로면 박람회도 물 건너가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때 테슬라가 나섭니다. 자기 로열티를 포기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40억, 그걸 안 받겠다고 한 겁니다. 일단 회사를 살려야 교류가 전 세계에 보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결심을 한 거예요.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에디슨 회사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했고 전기 사업권을 따냅니다. 드디어 대망의 만국 박람회 개막날, 미국 대통령이 스위치를 누릅니다. 그러니까 20만 개의 전등에 불이 쫙 켜졌죠. 그걸 본 전 세계인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박람회를 계기로 교류가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 이대로 끝낼 사람이 아니죠. 나이아가라 수력발전소 프로젝트를 따내려고 에디슨과 웨스팅하우스가 또 붙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만국 박람회 때 워낙 임팩트가 강했어요. 그래서 테슬라와 웨스팅하우스가 결국 발주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나이아가라 수력발전소의 교류 시스템이 채택되면서 교류는 10년에 걸친 전류 전쟁에서 최종 승자가 됩니다. 교류가 전력 산업의 표준이 되는 시대를 맞이했죠. 반면 에디슨은 미래 전기 시장에서 밀려났고요. 자신이 설립했던 제네럴 일렉트릭의 경영권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에디슨과 테슬라는 몰랐지만 전류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 요즘 시대에는 다시 직류가 각광받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배터리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배터리는 다 직류를 이용한 겁니다. 태양광 패널, 반도체 칩도 직류를 이용한 거예요.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특이한 건 전기차가 배터리는 직류인데 모터는 테슬라가 개발한 교류 모터를 쓴다는 겁니다.
에너지 효율이 좋고 전기의 세기가 갑자기 확 세지지 않고 부드럽고 천천히 조절된다는 장점 때문에 교류 모터를 쓰는 거예요. 전기차가 본의 아니게 치열하게 대립했던 두 명의 과학자, 에디슨과 테슬라의 합작품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류가 승자냐, 직류가 승자냐 이런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우리가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좋은 수단들인 거죠. 자, 그럼 나이아가라 수력 발전 프로젝트 이후에 테슬라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돈을 좀 벌었을까요? 테슬라는 그 후로 시대를 앞서가는 기술들을 연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선 전송 기술, 큰 발전소를 지어서 무선으로 전 세계에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꿈을 꾼 거예요. 어떻게 하냐? 답은 테슬라 코일에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1891년 테슬라 코일이라는 걸 발명했는데요. 전기의 전압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간단한 장치로 수십만 볼트까지 전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처에 전구나 형광등을 갖다 대면 불이 들어옵니다. 코일에서 고주파 전류가 발생해서 직접 연결을 안 해도 전기가 통했어요. 테슬라는 바로 이 고주파 전류를 가지고 무선 에너지 전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워든클리프 타워라는 큰 송전탑을 지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꿈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엄청 드는 프로젝트인데 테슬라는 전기를 무상으로 공급하려고 했거든요. 투자자들이 보면 결국 돈 안 되는 봉사활동이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후원을 다 끊습니다. 결국 워든클리프는 제대로 완공되지 못하고 나중에 철거됐어요. 그런데 2010년대에 워든클리프 타워를 복원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지금은 이곳을 테슬라 과학센터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테슬라의 꿈이 생전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테슬라 코일은 나중에 과학자들이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테슬라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는데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시계보다 크지 않은 값싼 수신기를 통해 지상이나 해상을 불문하고 어디서나 연설에 귀를 기울이거나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연주되는 음악이라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고작 1904년에 이미 휴대폰 같은 기기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시대를 앞서간 테슬라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워든클리프 송전탑 이후에 후원이 끊겨서 빚에 시달렸습니다. 거기다 1895년에 테슬라의 실험실이 불타는 사건도 벌어집니다. 연구했던 자료들도 사라지고요. 비싼 실험 장비들도 다 타버려요. 거의 파산 상태가 됩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집이 없이 호텔에서 장기간 머무르며 거주하던 테슬라는 1943년 86세의 나이에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3일 만에 객실 청소부에게 발견됐어요. 인류에게 많은 선물을 한 과학자의 말로 치고는 정말 쓸쓸한 죽음이죠. 테슬라 이야기를 하다 잊어버린 분이 있죠? 에디슨. 에디슨은 테슬라한테 밀린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시작할 때 에디슨이 영화 산업을 독점해서 본의 아니게 할리우드가 만들어지는 데 기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에디슨이 영화 사업에 진출한 게 교류에 패배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이 가장 정성을 쏟은 발명품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전기차입니다. 다들 안 믿기시겠지만 그 시대에도 이미 전기차가 존재했어요. 1900년도에 미국 자동차의 3분의 1이 전기차였어요. 3만 대가 넘었습니다. 에디슨도 전기차의 진심이었는데요. 당시 전기차에 쓰이던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진 2차 전지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1910년에 이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럼 에디슨의 전기차는 성공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성공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었겠죠? 1914년 에디슨은 헨리 포드랑 손잡고 전기차를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문제는 그해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내연기관 차가 전기차보다 유리합니다. 수리도 그렇고 충전도 그렇고 여러모로 내연기관 차가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내연기관 차가 전기차를 몰아내고 대세가 됩니다. 그래서 에디슨의 전기차도 실패로 끝나게 된 거죠.
그래도 에디슨은 평생 실패보단 성공을 더 많이 했고,

0: 돈도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특허만 1093개나 남겼으니까요. 당뇨 합병증으로 84세의 세상을 떠났지만 테슬라의 마지막과는 달리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400명의 지인과 일반 시민들, 후보 대통령 영부인까지 에디슨이 가는 길을 배웅했어요. 후보 대통령은 에디슨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 그날 밤 10시에 전국의 모든 전등을 잠시 소등하도록 했습니다. 장엄한 죽음이었죠. 그럴 만한 게 에디슨은 수완이 좋고 정치적 감각도 있는 뛰어난 사업가였습니다. 미국의 산업화를 이끈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에디슨을 국가의 자산처럼 여겼어요. 반면 테슬라는 이민자이기도 하고 사업 감각도 꽝이야. 자기가 가진 특허도 팔거나 무상공개하거나 아니면 분쟁에 휘말리거나 그런 식이었으니까요. 인류애는 컸지만 사회성은 떨어지는 괴짜 천재 같은 느낌으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혁신의 아이콘으로 재조명이 된 거죠. 네, 직류로 가장 먼저 전기의 시대를 열었던 에디슨과 교류로 현대의 전력 시스템을 만든 테슬라. 두 사람을 단순하게 평가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저는 두 사람의 진짜 차이점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발명을 했느냐? 에디슨은 자신의 사업에서 성공을 추구했고요. 테슬라는 전기를 인류에게 나누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물론 에디슨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업가로서 최적화된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보통 많은 사람들도 에디슨같이 성공하길 바라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과학을 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두 명의 과학자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진정한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 과연 누구일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궤도였습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회의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회의는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구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

0: 정겨운 분위기가 물씬. 살과 연륜이 묻어나는 의류수선소에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1: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옷 수선하고 있는 윤경순입니다. 시작한 게 한 32년 됐어요.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재봉틀을 일을 하는 거니까 다리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싱은 다리 쓸 때마다 이게 굉장히 긴장을 해야 돼요.
0: 다리의 불편감을 느껴 제보를 주셨다는데요.

0: 저는 여태까지 치마를 못 입어봤어요. 이렇게 많이 여기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발목 있는 데까지 이렇게 나왔고 이쪽에 뒤에도 이렇게 뒤꿈치까지 이렇게 혈관이 돌출된 거는 한 3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는 이렇게 점같이 조그맣게 이렇게 있다가 그게 이제 좀 많이 확산이 됐고 지금은 진짜 거의 흉물스럽게 돼 있죠.
1: 자그마한 수선소에서 묵묵하게 일해온 수십 년. 하루도 쉬지 않고 바지런히 움직인 다리엔 성실의 흔적이 남모를 흉터로 남았습니다.
0: 정형외과에 갔었는데 그때 선생님은 그냥 뭐 치마 입고 뭐 모양 낼 거 아니면 그냥 이대로 이렇게 치료하면서 지내도 괜찮아요 이랬거든요.
1: 그런데 정작 문제는 미용적인 측면이 아니었습니다.
2: 제가 됐어요? 어? 다리를 그렇게 지금 짚고 다녀야지?
3: 아니, 쥐가 나서 그렇지.
4: 팔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응?
2: 팔 들어야 돼? 쥐가 나면? 이렇게, 어.
0: 다리에 쥐가 나서 자다 자꾸 깨는 일이 생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상생활에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다리에 한번 쥐가 나면 며칠 동안 아주 근육이 단단하게 뭉쳐서 그렇게 다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1: 그리고 경수님을 괴롭히는 증상이 하나 더 있는데요.
0: 쥐가 나기 전에 보면 이렇게 피부가 막 가렵더라고요. 정말 진짜 피가 나도록 긁어도 그게 시원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막 긁다가 저는 이게 피부가 질환이 생겨서 그런지를 알고 또 그런 데 쓰는 피부 질환 약을 또 써보기도 하고.
1: 구불구불 다리에 튀어나온 혈관. 미용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점점 심해지는 다리 경련과 간지럼증이 일상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0: 이게 수술밖에 답이 없는지. 예. 근데 이제 수술했다가 다시 재발했다는 사람도 제가 여러 봤거든요. 이게 이제 치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 저도 이제 적극 따라서 하고 싶고 그래서 그 기회가 이번에 됐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5: 자기야. 다리야.
6: 조심했어?
5: 어.
6: 어떻게 해줘? 어떻게 해줘? 둘러서 눌러? 이렇게?
5: 어.
7: 되게 짧은 순간 엄청난 고통을 그냥 돌덩이처럼 돼서 이거 막 차라리 그냥 다리 잘라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 막 손을 댈 수가 없는 사람이 그냥 똘똘 구부는 거죠 또 옆으로.
1: 극심한 다리 경련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두 번째 제보자.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8: 하지 정맥류로 고생하고 있는 권정호입니다.
9: 네, 아내 조윤정입니다.
1: 종아리에 돌출된 혈관을 처음 발견한 건 22여 년 전.
8: 100원짜리 동전이었어요, 동전. 1년 정도 사이에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게.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져보면은 지렁이 같은 게 여러 마리가 안에 막 이렇게 꼬여있는.
9: 또 알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1: 육안으로도 변화가 보였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밤마다 다리에 발생하는 근육 경련입니다.
9: 저녁에 어느 날 갑자기부터 쥐가 난다고 해가지고 깨면 되게 고통스러워했어요.
8: 이 거실에 나와서 한 1시간 정도 걸어 다니다가 좀 다리가 좀 괜찮, 종아리 괜찮다 싶으면 다시 들어가서 이제 자는데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죠. 계속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게 지났을 때 그 느낌이 있으니까
9: 새벽에 잠도 못 잤잖아요. 겁나가지고. 네.
8: 겁나가지고 그때는 쥐가 하루에 두 번 세 번 날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되게 심각할 정도로.
1: 그리고 정원님 역시 또 다른 증상을 호소하시는데요.
8: 이렇게 튀어나온 하지 정맥류 부분이 상당히 간지러워요. 이렇게요. 벌레 기어다니는 것처럼 간지러우니까 계속 긁게 되는 거죠. 긁었는데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또.

0: 아닌데도 계속 긁으니까 깜짝 놀랐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시원하지가 않대. 긁어도 간지러운데. 그래서 계속 긁은데 또 긁고 또 긁고 하니까 상처가 계속 좀 생겼죠.
1: 발 부은 것 같아, 발등에.
2: 그래?
1: 봐봐.
2: 부었다.
1: 다리가 부었습니다. 발, 특히 발등 부분이, 이 부분이 엄청 많이 부었습니다, 이게.
3: 붓기가 얼마나 심한지 양말이 늘어날 정도. 신발도 이렇게 뒤축을 꺾어 신으신다네요. 아이고. 전문의를 만나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4: 권정원님 불편하신 다리가 오른쪽 맞으시죠?
1: 네.
4: 지금 여기 뒤에 종아리 보니까 이제 우측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혈관이 돌출되어 가지고 촉지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지정맥류입니다. 예. 그리고 살짝 붓기도 좀 있어 보이시네요. 안녕하세요.
3: 경수님도 안녕하세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4: 지금 이런 데 보면 혈관이 돌출되어 있네요.
2: 네. 예.
4: 여기 보면 피부의 색깔도 이렇게 네. 갈색깔로 변색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런 데 보면 피부 색깔도 발쪽도 지금 다 거뭇거뭇하게 변했네요. 네.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거는 하지에 그 정맥의 높은 압력이 상당 기간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정맥 벽에 많은 압력이 가해지게 되겠고 육안적으로 보았을 때 울퉁불퉁 혈관이 돌출된 상태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서 있는 자세에서 피하 정맥의 직경이 3mm 이상으로 확장된 상태를 하지 정맥류라고 정의합니다.
3: 정확한 진단을 위해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시행합니다.
4: 여기가 이제 깊이 위치한 여기 심부정맥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계속 색깔이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맥이 지금 흐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대복제정맥이라고 하는 피부에 가깝게 위치한 표제정맥이라고 하는 거고요.
3: 우리 다리에는 근육 속에 깊이 위치한 심부정맥과 표부에 가까운 표제정맥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는 관통정맥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표제정맥에는 대복제정맥과 소복제정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맥 안에는 혈액의 역류를 막아주는 판막이라는 구조물이 있죠.
4: 여기 판막입니다. 이것도 판막. 잘 보시면은 살짝 살랑살랑 이렇게 벽에 있으면서 움직이는 것들, 그게 판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침 한번 해보셨어요? 네, 이때 움직였던 게 여기 판막입니다. 지금 제가 초음파 단자를 갖다 댄 부분이 지금 퍼렇게 보이는 그 하지정맥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포도송이 같이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정상적으로는 원래 없어야 될 것들인데 이게 하지정맥류가 지금 피부 가깝게 위치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고 정맥 벽도 늘어나고 정맥 그런 부가 가지들이 많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컴프레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여기 처음 보이는 이 웨이브, 여기 이제 저희가 원이브에서 수축을 했을 때 몸쪽으로 정맥이 올라가는 그런 파형이 되겠고요. 그 반대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이 웨이브가 그 올라가다 말고 정맥이 아래로 줄줄 새는 역류 파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길이가 거의 6초 가까이 나오는데 0.5초를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이건 정맥이 역류 소견이 있고 고장났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권정호님, 저희가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우측 대복제정맥도 중간 부분의 일부 판막 고장에 의한 역류 소견이 관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복제정맥도 종아리에 존재하는 정맥인데 그 정맥이 전 구간에 걸쳐서 다 고장이 나 있습니다. 지저분한 피가 아래쪽에 고이게 되면은 영양소 공급도 안 되고 산소 공급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쥐도 나고 다리에 띵띵 붓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뭐 온갖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해 보이는데?
3: 윤경수님도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받아봅니다. 다리를 눌러서 혈액을 위로 올린 후 혈류를 관찰하는데요.
4: 아유, 줄줄 세고 있네. 다시 한번 컴프레션.

0: 먼 쪽에서 우리가 압력을 줘가지고 콱 수축을 하면은 피가 위로 올라가야겠죠.
1: 네, 네.
0: 근데 이게 올라가는 파형이고요.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 말고 다시 아래로 쭉 내려오는 파형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0.5초 이내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3초 가까이 나와서 이거는 판막 부전에 의해서 올라가다 말고 줄줄 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정맥의 직경도 측정해 보는데요.
0: 거의 직경 길이가 1cm가 넘어가요. 중간에 풍선처럼 늘어나 있죠, 혈관이. 자, 하수정맥으로 있는 소변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굉장히 심하시네요. 여기 무릎 안쪽,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피부 착색도 와 있어요. 요거는 상당히 진행된 소변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게 되면은 피부 궤양까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지금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제가 몸이 다리 쪽에 혈관이 이렇게 많이 고장이 나 있었다는 거를 제가 그냥 모르고 살았네, 여태까지.
2: 자, 이번에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남대문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멋스러운 물건이 가득한 잡화 상점의 사장님께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남대문 시장에서 27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64세 김미희라고 합니다.
2: 오랜 세월 성실하게 자리를 지켜오신 베테랑 사장님.
5: 천이라 너무 편해요. 50만 있어요.
2: 미희님은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십니다. 다리가 조금 불편해 보이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4: 저는 3년 전에 하지정맥 진단받고 두 다리 다 수술하라고 했는데 한 다리만 했는데 지금까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제 구불구불한 미용적인 거는 없어졌는데 하기 전이나 수술 후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조금 무거운 건 더 있는 것 같아요.
2: 다리가 무겁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어떤 느낌일까요?
4: 요 한 다리만 따로 뭐 무게를 잴 수는 없지만 이 다리 무게가 이 다리의 한 5배, 10배 정도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 모래주머니 찼다는 느낌. 한 5kg? 5kg짜리?
2: 하지정맥류 수술을 했음에도 불편감이 남아있어 귀하신 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4: 여쭤보고 싶은 게 첫째, 수술했는데 왜 완화가 되지 않냐? 좋은 운동법이 있나? 이런 거 여쭤보고 싶죠.
2: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0: 지금 힘 살짝 빼시고요. 이쪽 보니까 실핏줄처럼 빨간 핏줄이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모세혈관 확장증이 관찰이 되고 시퍼럼 정맥 확장증, 그러니까 망상정맥도 보이고요.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하지정맥류는 없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원래 정의가 뭐냐면은 육안적으로 봤을 때 혈관이 돌출되어서 촉지 가능하고 울퉁불퉁 뱀꽈리 튼 것처럼 보이는 건데 정맥 직경이 3mm 이상 확장된 경우를 뜻하게 되거든요. 지금 눈으로만 봤을 때에는 모세혈관 확장증이랑 정맥 확장증이 관찰되긴 하나 하지정맥류는 보이지 않고요. 우선 이걸 증상이 다리가 무거운 증상 같은 경우는 만성 정맥 질환을 분명하게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긴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하지정맥류라는 용어가 조금 더 친숙하실 텐데요. 원래 엄밀한 의미에서는 만성 정맥 질환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2: 만성 정맥 질환이란 정맥에 생긴 형태적 또는 기능적 이상을 통틀어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흔히 말하는 하지정맥류는 만성 정맥 질환의 한 단계에 속하죠. 혈관이 돌출되어 있지 않아도 증상이 있다면 만성 정맥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0: 네, 만성 정맥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다리가 이제 쑤시고 꽉 찬 듯한 팽만감, 그리고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

0: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운 느낌, 다리가 붓는 증상, 장렬감, 뭐 시린 느낌, 뭐 벌레가 기어다닌 느낌, 뭐 때로는 가려움증을 호소하기도 하시고요. 낮에 활동할 때는 조금 덜하다가 활동이 끝나고 집에 와서 쉬실 때 혹은 뭐 새벽에 좀 더 증상이 악화가 되고 자고 일어나면 증상이 조금 완화가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정맥류는 육안적으로 돌출될 경우 굉장히 자명한 소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만 눈으로 보았을 때 아주 멀쩡하더라도 만성정맥 질환의 증상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실제 검사해 보았을 때 정맥에 역류 소견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정맥인데 굉장히 좁게 내경도 작아져 있고 주변에 하얗게 되어 있는 게 이거는 이미 잘 소작이 된 정맥입니다. 아, 여기에는 조그마한 소견이 있긴 하네요. 열 치료를 무릎 위쪽으로만 받으시고 무릎 아래쪽은 냅둔 것 같아요. 컴프레션. 이 소리 들리시죠? 지금 이게 무릎 아래쪽에, 그러니까 조그만한, 그러니까 큰, 그러니까 대복제 정맥이 내려오면서 무릎 아래쪽에 있는 직경이 작아지는 부분인데 여기는 그 치료를 안 받으신 부분 같거든요. 그쪽에서는 역류가 지금 저명하게 관찰이 됩니다.
1: 수술을 받은 허벅지 쪽 정맥에는 문제가 없지만 무릎 아래쪽 정맥에서 역류가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0: 시술 받으신 부분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술을 특성상 이제 아래까지 조그만한 부위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신경 손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위부 쪽에 대복지 정맥을 시술을 안 받으셨는데 그 부분에는 정맥의 역류가 관찰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복지 정맥이 종아리 끝쪽에선 고장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만성 정맥 질환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세 사람. 현재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일까요?
0: 네, 우선 지금 세 분 모두 만성 정맥 질환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암 같은 경우도 병기를 나누잖아요. 1기부터 4기까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만성 정맥 질환도 1기부터 6기까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1: 미국 정맥 포럼의 CEAP 분류에 따르면 질환의 진행 단계를 이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0: 모세혈관 확장증 혹은 만성정맥 실핏줄들이 보인다 하면 그걸 우리가 1단계라고 하고 요거는 엄밀히 말해서 질환은 아닙니다. 이상 소견, 정상은 아니고 이상이긴 하지만 질환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기로 가게 되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지정맥류입니다.
1: 하지정맥류 할 때 흔히 떠올리는 혈관 돌출이 바로 2단계에 해당하는 증상입니다.
0: 부종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는 게 이게 3기 소견이 되겠고 우리 권정호 님이 이제 부종소견을 보였기 때문에 3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1: 현재 정호 님은 3단계까지 진행된 상태.
0: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심해지게 되면은 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혈관 안에 있던 적혈구라고 하는 세포도 빠져나갑니다. 적혈구가 빠져나가면은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이 발생을 해서 이게 염증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혈구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피부 색깔도 변해서 피부 착색이 발생한다고 하고 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1: 피부가 변색되고 염증이 발생하며 심해지면 피하 조직이 딱딱해지는 경화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0: 지금 윤경수님 같은 경우는 4단계에 계세요. 4단계에 계세요. 피부 색깔도 착색이 되셨고 그 다음에 저기 복숭아뼈 안쪽으로도 아까 다 착색이 된 상태셨기 때문에 피부 변화도 동반되셨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돌이킬 수 없는 이런 변화들이 올 수도 있어요.
1: 병이 더 진행되면 피부 조직이 파괴되어 궤양이 생기고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만약에 4단계에 넘어서 이렇게 갈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그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 상태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2: 지금 사진 보고 깜짝 놀랐네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밑으로 그 고인 그 나쁜 혈액이 어쨌든 이게 심장으로 가서 다시 정화가 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배출이 저렇게 안 되고 고여 있으면서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3: 예, 그렇죠.
2: 그게 근데 이제 그게
3: 고인물이 썩습니다.
2: 아, 예. 이렇게 예.
0: 만성 점막 질환이 잘 발생하는 고위험 인자로는 고령이라든지 여성, 그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임산부, 경구 피임제를 복용하는 경우, 비만인 분들에서 조금 더 호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상담 중 경수님은 정맥 질환을 악화시키는 의외의 생활 습관을 알게 되었는데요.
2: 이제 뜨거운 물을 적용을 했을 때는 조금 완화가 되더라고요.
3: 근데 뜨거운 물 조격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4: 아, 진짜요?
2: 저 잘못 알고 있어요.
4: 진짜 잘못 알고 있어요.
1: 만성 정맥 질환을 가진 분들께는 따뜻한 물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이죠. 사우나도 피하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찬물에 샤워를 하거나 찬물 조격을 하면 혈관 수축에 도움이 된답니다.
0: 우리 정맥은 지저분한 피라고 말씀드렸죠. 깨끗해지려면은 결국에 심장과 폐로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몸을 순환하게 되는 것인데요.
1: 정맥혈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전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역류하는 혈액을 막아주는 판막의 역할인데요. 판막이 고장나면 안타깝게도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전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죠. 하지 근육, 특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을 통해 혈액을 위로 힘차게 뿜어줄 수 있답니다.

0: 만성정맥 질환을 개선하기 위해 뭉쳤습니다. 김범석 교수가 이끄는 재활의학과 최정예 솔루션팀을 소개합니다. 먼저 근육과 관절이 놀라지 않도록 준비운동을 배우고 실전 종아리 운동에 들어갈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Let's go!
1: 만성정맥질환의 1차 치료인 운동치료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0: 첫 번째 준비운동입니다. 따라해보세요.
1: 이거는 관절을 좀 유연하게 해주고 준비운동으로 웜업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않으시고 힘을 막 쓰셔서 할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아래로 둘 위로 올리실게요. 아래로 천천히 내리실게요. 셋 위로 올리실게요. 아래로 내리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준비운동 저희 두 번째 시간으로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 운동 알려드릴 건데요. 벽 앞에 쓰셔서 이제 오른쪽 발을 뒤로 뺍니다. 조금만 더 뺄게요. 한 반보 정도 뒤로 빼고 벽을 민다 지그시 민다 생각으로 이렇게 앞으로 기대고 무게중심을 앞으로 옮겨주는데 여기 항상 무릎이 일자로 펴줘야 되고 발 뒤꿈치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가자미 근육이 스트레칭이 주로 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드러나는 느낌을 지그시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튕기면 안 됩니다. 절대. 왜 가령 이렇게 하고서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0: 다 함께 스트레칭 쫙.
1: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늘어난 느낌 나시죠? 이쪽 늘어난 느낌 나세요?
2: 네.
1: 예, 여기 쭉 펴셔야 돼요.
0: 네. 자, 이제 핵심 운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준비 운동도 이 운동을 하기 위해 배운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숙지하시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저분한 정맥혈을 강력한 펌프작용을 통해서 위쪽으로 올려준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평소에 이 운동을 자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리고요. 양손을 지지한 다음에 발의 2분의 1에서 3분의 1가량 바깥으로 빼줍니다.

0: 있는 힘껏 발을 밀어서 뒤꿈치를 들어주는 동작을 하게 되겠고, 이 상황에서 3초를 버틴 다음에 천천히 3초 동안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우리가 비복 근육은 장딴지 근육이라고 하는 거고, 요 근육 안에 가자미 근육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근육을 저희가 동시에 활성화하는 운동이에요.
1: 까치발을 했다가 뒤꿈치를 내리는 과정에서 운동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숫자를 세며 서서히 내려오는 것이 이 운동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확 올라가서 확 내려오는 게 아니라 확 올라갔다 버티고 천천히 내려오는 겁니다. 꽉 올려주시고요. 여기서 근육 수축을 느끼고 3초 버티고 그다음에 내려올 때 3초 동안 하죠. 하나, 둘, 셋, 천천히 좋습니다. 끝까지 내려오세요. 자, 하나, 둘, 셋, 천천히.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하루에 종아리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궁금하시죠?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개수를 측정합니다. 더 이상 하면 쥐가 날 것 같다 할 때까지요. 그 다음은 자신의 최대 개수를 반영해 운동량을 정합니다.
0: 첫 주 동안 한 번 하실 때 내 최대 개수의 절반만큼만 일단은 한 세트를 구성을 해서 그걸 세 번 반복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 주무시기 전에 최소 네 번.
1: 이어지는 특급 솔루션. 몸도 마음도 노곤노곤 녹일 마사지를 배워보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운동 좀 해보셨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3: 괜찮습니다. 할 만한데.
2: 네, 이제 조금 힘든 운동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사지 같은 거 좀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종아리가 좀 길기 때문에 한 번에 밑에서 쓸어올리면 정맥이 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상, 중, 하로 나눠서 조금 마사지를 시행할 거고요. 이렇게 위에 부분 먼저 10번, 그다음 중간에 8, 9, 10번 하시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둘, 셋, 이렇게 10번 하시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손가락보다는 여기 손 전체로 이렇게 네. 피부를 살짝 당겨준다는 듯이 하시면 되고요.
3: 하프 연주하는 걸 미리 배우고 왔어야 될 것 같았어요. 수고한 내 다리에게 주는 보상입니다.
2: 이제 조금 더 압력을 살짝 줘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양손을 이렇게 모아주실 거예요. 손가락에 있는 힘을 빼시고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살짝 굴려주듯이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3: 언제 이렇게 내가 내 몸을 그냥 저기 수고했다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래봤을까. 정말
4: 내 몸이지만 예. 만져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3: 그렇죠.
4: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예.
1: 화기애애한 여성분들과는 달리 홀로 외로이 거친 다리를 쓰다듬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5: 이 뭐라 그러죠? 이 타면은 비축이 털이 있어가지고 따가워.
2: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로션을 조금 바르고 이제 해주시면 돼요.
5: 얘네들이 다 밑으로 나 있는데 이게 위로 하니까 계속 따가워요.
1: 그리고 둘이서 함께 할 수 있는 짝꿍 마사지도 배워보는데요.
2: 자, 그대로 체중을 살짝만 무릎 아프신 말씀하시고요. 동일한 압력으로 그냥 쭉 이렇게 굴린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더 안 누르셔도 돼요.
3: 저는 이게 무릎을 이렇게 종아리 눌러주니까 미기님 손이 되게 따뜻해요.
4: 어머.
3: 따뜻해요.
4: 아우의 마음을 담았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만성 정맥 질환 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솔루션, 압박 스타킹입니다.
0: 네, 적절한 압력 스타킹 같은 경우는 문헌마다 뭐 사람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발목 주변부의 압력이 20에서 30mm 머큐리 정도로 되어 있고요.

0: 이제 우리가 그 압력을 일일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종아리 주변부의 신체 계측, 둘레 계측을 통해서 우리가 적정한 사이즈의 압력 스타킹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1: 일단 발목 가장 얇은 부분을 제일 먼저 재주고요. 21, 저 종아리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을 재줍니다. 34.5. 그 세 번째로 사타구니 아래쪽 부위 49입니다.
2: 압박 스타킹은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0: 압박 스타킹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디자인된 제품입니다. 발목에서 가장 압력이 높고 점진적으로 압력이 종아리 허벅지로 갈수록 낮아져가지고 압력 차이를 만들어서 역류를 막아주고 정맥혈을 심장 쪽으로 올려주는 보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스타킹 여러 겹 쓰는 것은 무의미하고 이렇게 의료용으로 나온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해야 할 것으로는 과체중 혹은 비만이신 분들은 체중 감량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한 4에서 8km 정도 평지를 걷는 운동을 추천드리고 수영도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주무실 때에는 다리를 내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고 주무시는 게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셔야 될 것도 있는데 우선 오래 서 있거나 앉아있는 자세를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꽉 끼는 스키니진이나 뭐 복대 같은 것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복압을 올리는 운동들, 가령 데드리프트나 뭐 스쿼트 같은 운동들은 정맥류 환자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 만성 정맥질환 개선하기 3주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4: 날씨 엄청 춥네요. 집에 있다가 답답해서 운동량이 안 나왔습니다. 지하시모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2: 막간의 틈새도 허투루 쓸 수 없다. 배운대로 착실히 종아리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고요. 수고한 다리에게 마사지 선물도 해줍니다. 일하시는 중에도 잊지 않고 뒤꿈치를 올렸다 멈추고 또 천천히 내리고 주변인들에게도 전파 중이시네요.
5: 운동이 하나도 없어.
2: 도전 열흘째 되는 날 정호님을 찾아뵙습니다. 오, 역시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6: 시간 날 때마다 뭐 종아리 운동, 그 다음에 스트레칭, 뭐 주기적으로 그냥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간 틈틈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2: 아내와 함께하는 즐거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4: 발을 11자를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마고서.
7: 나 허벅지.
4: 응, 이렇게 11자 만들어서.
2: 요즘 아내분은 설거지를 할 때도 이렇게 운동을 하신다고 하네요.
8: 운동 같이 하시네요?
7: 신랑이 힘든 걸 봐서 저는 걸리면 안 되겠다 싶은 예방 차원에서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고생하는 걸 많이 봐서요.
8: 남편이 너무 고생을 네. 많이 봐가지고.
7: 저만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서.
6: 내가 이제까지 하지정맥류가 생기고 아파하고 이렇게 통증이 있고 이랬을 때 한 번도 하지정맥류에서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안 해주고 처음부터 이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약부터 먹었었거든요. 그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약을 먹기 전에 운동을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 지금은 약은 완전히 끊은 상태입니다.
2: 와우, 고대하던 마사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짝꿍 마사지를 해주신다는데요.
6: 손바닥이라서 그런지 훨씬 부드러워. 시원해. 누를 때 이렇게 팍 누르지 말고 저 지그시 좀 이렇게 해줘.
2: 지그시. 예, 그렇게
7: 해요.
2: 예.
6: 시원해.
2: 아.
6: 엄청 시원해.
7: 진짜로?
2: 좋습니다.
6: 20분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8: 20분 이상 해달라고 하는데요. 매일 어때요?
7: 사랑을 해줘야죠.
8: 이거는 방송인 멘트고 솔직하게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7: 안 해주죠.
2: 경수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수선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0: 싶기도 했지만 그 이튿날도 그렇고 또 사흘째 되는 날도 그렇고.
1: 운동을 하자마자 찾아온 놀라운 변화. 경수님은 매일 아침 새로운 기적을 맛보고 있답니다.
0: 제가 하지 정맥류가 심해서 밤에 잘 때 아주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따라 했더니
2: 너무 좋아졌어요?
0: 아, 정말 그날 저녁부터 쥐가 안난 거야.
2: 대박이다.
0: 이렇게 했는데.
2: 그러네. 나도 따라해야 되는데.
0: 예. 네.
2: 그래도.
0: 꼭 하세요.
2: 알겠어요. 저 꼭 따라해야 돼.
0: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서 하나, 둘, 셋 해서 들고 있다가 이제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리는 거는 이렇게 천천히.
1: 그리고 최근 경수님께 경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0: 저희가 친정 식구 형제가 6남매인데 중간에 언니하고 저가 못 배웠어요. 그거를 이제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다 안타까워하셨어요.
1: 자녀들 뒷바라지를 마치고 뒤늦게 시작한 공부. 용기 내어 처음 도전했던 중학교 과정부터 주경야독하며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공부까지 마치고 이번에 자랑스러운 학사 졸업장을 받게 되셨답니다. 대단하시네요.
0: 네, 이게 단체 사진이고요.

아버지, 저 이제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못 가르쳤다고 너무 이제 안타까워 하시지 말고, 마음 풀으시라고. 저 대학교 졸업했어요. 그 얘기하니까 눈물 나려고 그러네.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0: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1: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너무나 간절해서 더욱 치열했던 3주간의 도전. 차도가 있을지 무척 궁금한데요.
1: 그간 잘 지내셨어요?
2: 네. 네. 네.
3: 일단 첫날부터 첫 주부터 이제 쭉 하면서 예. 가장 큰 게 저는 지가 안 난다는 거.
1: 예.
4: 잘. 다리야.
2: 괜찮았어?
0: 다리 경련이 너무 심해 잠들기조차 두려웠던 정원님에게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3: 깜짝깜짝 놀라죠. 지가 안 난다든지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발 붓기가 예전보다는 많이 붓지 않는다는 거. 양말이 짝짝이 될 정도로 발목이 굵었었는데 그러니까 제 몸에서 변하는 걸 확인을 하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꾸준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1: 경순님은 좀 어떠셨어요?
5: 저는 3주 만에 너무 편해졌어요. 전에는 요 근처가 여기가 아주 단단했어요. 돌멩이 백인 것 같이.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좀 없어졌고요.
0: 종아리 붓기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6: 한 주 만에 저는 한 3kg 정도, 2주 만에는 거의 4kg 빠졌다라고 느꼈습니다.
0: 미인님은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증상을 호소하셨는데요. 3주 만에 무거운 느낌이 거의 다 사라졌다고 하네요.
1: 저희가 3주 동안 열심히 운동하시고 난 이후에 추적 검사한 검사 결과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7: 준비 시작! 둘, 하나!
0: 변화를 객관적 지표로 추적하기 위해 솔루션 시작 전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과연 근력의 변화가 있을까요?
1: 보시면은 굉장히 극적입니다. 많이 올라왔죠? 엄청 올라왔죠? 그렇죠? 예. 보시면

0: 조님은 너무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그 근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0% 승리. 처음에는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을 제대로 못 썼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증이 조금 주면서 이제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기능들을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비교가 나온 거고요.
1: 저도 놀랍네요. 3주 동안의 운동으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신기한 소견입니다.
2: 미인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와, 무겁게 느꼈던 왼쪽 다리의 근력이 71% 향상되었고 동일 연령 대비 수행률이 크게 증가해 평균보다 40% 상위 수행력을 자랑하신다고 하네요.
0: 그 윤경수님 같은 경우에는 근력 최대값이 그 지난번에는 27.6 정도로 이제 측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3주 후에 평가했을 때는 52.3으로 한 89% 정도 향상된 걸 볼 수 있고요.
1: 네, 3주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한 효과를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동년배에 같은 성별의 분들에 비해서 정상 분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우측에 발목 아래쪽을 내리는 근력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아시죠?
2: 이어서 두 가지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만성 정맥 질환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삶의 질 척도를 평가해 보았고요. 다음으로 하지 정맥류 중증도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0: 삶의 만족도, 그러니까 삶의 질을 척도에서는 네. 지금 경수님이 최고의 수치에 네. 네. 이제 오르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 진짜 3주 만에 물론 뭐,
0: 맞습니다. 예, 네.
1: 몸도 네. 물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 맞습니다. 마음도 굉장히 네. 행복해졌거든요.
2: 운동이 다른 것 같아요.
3: 정말 네. 운동이 다르다.
1: 네, 좋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네,
1: 고맙습니다.
4: 사실은 주변에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가볍게 나 하지정맥이야 뭐 피 안 통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와서 보니까 이 하지정맥류란 질환이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이게 참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겠구나 건강을 해치구나 해치겠구나라는 생각을 요번에 이제 알게 되었고
1: 뭐 1, 2년이 아니고 거의 한 몇십 년 이렇게 걸쳐서 그 지나는 것 때문에 제가 고통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심했었는데 이렇게 감사한 아침을 맞게 돼서 너무 고맙고
5: 제가 솔루션 시작할 때 하지정맥류도 3주만 기다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빠이빠이 잘가. 안녕.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삭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지금 이제 K리그가 한창인데요. 그라운드에 보면 선수들 말고 또 열심히 뛰는 분이 또 있죠. 바로 축구 심판입니다. 오늘 축구 심판 한 분 초대했는데요. 지난 4월로 K리그 축구 심판 200경기를 달성하신, 심판된 지 12년 만에 200경기를 달성했답니다. 김민재 선수 닮은 심판, 이렇게 또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죠. 평일에는 환경공무관으로 일하시면서 지금 축구 심판 일을 병행하고 계신 정동식 심판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축구 심판이자 환경공무관이자 동기부여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동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진짜 김민재 선수랑 비슷하네요.
1: 네, 운이 좋게 그렇게 됐습니다.
0: 김민재 선수가 또 동생이니까 예, 김민재 선수가 우리 정신판을 닮은 거죠.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김민재 선수가 저보다 16살이 어리기 때문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제가 김민재 선수를 닮은 거에 대해서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왜요? 왜 그렇게 행운이에요?
1: 아, 김민재 선수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선수가 됐기 때문에 그 선수가 닮음으로써 제가 또 이렇게 언론 매체에 네. 이슈가 돼서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지금은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죠. 독일에서.
1: 네, 맞습니다.
0: 네, 그 전에 이태리에서 뛰었죠.
1: 네,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나폴리 팀에서 뛰었습니다.
0: 그 나폴리를 직접 가셨다고요?
1: 네.
0: 왜 가셨었죠?
1: 아, 김민재 선수하고 닮은 걸로 이슈가 되면서 그 유튜브 채널 그 매체에서 저한테 나폴리를 한번 가보자라고 제안이 와가지고 예. 제가 나폴리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0: 가서 네. 이 김민재 선수를 만난 거예요?
1: 아닙니다. 김민재 선수가 그때 방문했던 이유는 그때 이제 마라도나 선수가 축구 선수 디에고 마라도나 네. 선수가 33년 전에 그 나폴리를 우승팀으로 이끈 적이 있거든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팀으로 이적을 하면서 33년 만에 우승권에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 경기에 응원을 할 겸 응원차 갈 겸 그리고 이게 닮은 꼴로 해가지고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네. 한번 가보자고 해가지고 거기에 응해서 제가 나폴리를 방문하게
0: 됐어요. 근데 김민재 선수는 못 만났고?
1: 예, 실제로 못 만났습니다.
0: 이태리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1: 네. 아, 제가 이제 이탈리아 나폴리 공항에 내리자마자 김민재 선수가 그 공항에서 내린 줄 알고 사람들이 공항에서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여기 왜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예. 그 줄을 서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줄을 서서 싸우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0: 왜 싸워요?
1: 저한테 저랑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아. 본인들이 먼저 섰다고.
0: 새치기 한다고?
1: 예, 새치기 한다고. 그래서 저는 계속 괜찮다. 다 찍어줄 수 있다. 나는 김민재 선수가 아닌데 시간이 여유가 많아서 다 찍어줄 수 있으니 좀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에 저는 이탈리아 나폴리 가서도 이제 심판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런닝을 항상 했거든요.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 런닝을 뛰고 있으면 옆에서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가 쓱 이렇게 쏙 지나가면 김민재 선수 알고 뛰다가 돌아가지고 제 옆에서 같이 런닝을 하고 할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이제 닮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 그리고 이탈리아 나폴리를 가니까 거기가 이제 도시가 작은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을 통행을 하는데 거의 2차선 도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방 통행길로 가고 있는데 제가 지나치면은 차에서 운전을 하던 운전수분이 저를 보고 김민재 선수 알고 차를 후진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가지고 예, 예. 가가지고 제가 가서 사진 찍어주고 사인 해줄 테니까 멈춰라.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운동장에 가가지고 결승전 경기였고 그때 이제 이기면 우승을 하는 예. 경기에 들어갔었는데 관중석에 제가 딱 들어가니까 관중석에 있던 이탈리아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아하고
0: 왜 선수가 여기 와 있어?
1: 예, 맞습니다. 왜냐면 오늘 중요한 경기가 있어서 그라운드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관중석에 올라와 있냐? 빨리 내려가서 몸을 풀어라. 그렇죠, 여기 그렇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해프닝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군사 훈련을 받아야 됐거든요. 군사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즌이 마치면 한국으로 들어와서 군사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4주간의 군사 훈련을 예. 받아야 되는데 그 얘기도 그 이탈리아에 있는 나폴리에 있는 택시 기사 아저씨 분이 저한테 김민재 선수가 닮았으니까 대신 가라. 대신 갔다 와라. 김민재 선수 여기서 시즌이 마치고 나면 여기서 몸 관리 또 예. 회복을 해야 되니까 예. 대신 가라라고 해가지고 제가 군대를 두 번 갈 뻔했습니다.
2: 앞서 나폴리에는 김민재와 똑 닮은 우리 축구인이 거리를 활보했고 많은 현지 팬들과 강남 스타일 춤까지 추며 김민재 인기를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0: 나폴리 시민들이 진짜 김민재 선수를 좋아하는군요.
1: 예, 나폴리 제가 경기 갔을 때 나폴리가 원래 우승권에 33년 만에 우승권에 접어들어가지고 축구 하나로 축제된 그 시민 전체가 예, 예. 축제 분위기여가지고 예. 엄청났습니다.
0: 그 가서 관전하신 그 경기 그래서 이겼어요?
1: 그때 경기에 비겼습니다. 아. 비겨서 우승이 그 다음 경기에 미뤄졌는데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0: 왜요? 왜?
1: 왜냐하면 그 경기에서 이겨서 우승을 해버렸으면 저 거기 운동장에서 못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다쳐가지고 관중들한테 예, 예.
2: 비기기만 해도 우승을 확정하는 우디네스의 원정에 나선 김민재와 나폴리. 원정 경기에 함께한 만여 명의 나폴리 팬들은 경기장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선수들과 함께 감격을 나눴습니다. 승점 80 나폴리는 2위 라치오와 승점 차를 16으로 벌려 남은 5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0: 김민재 선수.

0: 얘기 이제 그 정도 하고 우리
1: 네네네.
0: 정동식 심판 얘기로 가서. 그러니까 축구 심판 생활 처음 하시기 시작한 게 언제예요?
1: 저는 2001년도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그 심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0: 그 심판이 되려면 무슨 자격 뭐 시험 이런 게 있습니까?
1: 예.
0: 어떤 것들이 있죠?
1: 경기 규칙에 관련된 이론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체력 테스트를 봅니다. 체력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심판 자격이 없기 때문에 매년 체력 테스트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속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0: 어떤 체력 테스트를 해요?
1: 체력 테스트는 이제 종합운동장에서 체력 테스트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선 40m 스프린트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40m를 6초 안에 들어오는 걸 6번을 일단 먼저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 통과를 하고 나면 400m 트랙을 75m를 뛰고 25m를 걷고 75m를 뛰고 25m를 걷는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거를 40회를 해야 됩니다. 40회.
0: 400m를 40회?
1: 네, 그러니까 4km인데 키로로 따지면 4km입니다. 4km. 4km 내에 초 안에 그 커트라인 안에 초 안에 들어와야지 통과라는 체력 시험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꾸준히
0: 아이고,
1: 운동하지 않으면
0: 안
1: 예,
0: 되죠.
1: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0: 그러니까 정말 경기장에서 심판은 그렇게 빨리 뛰다가 또 조금 옆에서 곁다가 또
1: 네.
0: 뛰다가 해야 되니까 그
1: 네,
0: 똑같은
1: 맞습니다.
0: 동작을 해보는
1: 네,
0: 거군요.
1: 맞습니다.
0: 그걸 매년 테스트를 한다.
1: 네, 매년 테스트를 해서 통과를 해야지 그 자격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0: 2001년 대학교 3학년 때부터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벌써 이제 23년, 4년 이렇게
1: 네,
0: 되는데
1: 맞습니다.
0: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는 심판 12년 만에 주심 200경기 달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1: 네, 맞습니다.
0: 그 12년은 뭐고 23, 4년은 뭐죠?
1: 아, 12년도는 제가 아마추어 심판 생활을 했었고요.
0: 아, 맨 처음 시작은 아마추어.
1: 네, 아마추어 상급 심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0: 3급?
1: 예, 3급 심판, 3급, 2급, 1급으로 제도가 돼가지고, 지금
0: 아하.
1: 현재는 5급 심판부터 시작을 합니다. 현재는.
0: 그래요?
1: 예, 폭을 좀 넓혀가지고,
0: 5급은 뭐고? 그럼 그것 좀 설명해
1: 예,
0: 주세요.
1: 5급 심판은 대부분 이제 생활체육. 생활체육 심판들이 5급 심판을 보고, 생활체육과,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생활체육 있잖아요.
0: 조기축구예요.
1: 조기축구, 예. 쉽게 얘기해서 조기축구와 초등학교 리그. 초등학교 리그를 보고 4급으로 급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그러니까 1급 자격을 달면 대학교부터 프로까지 다 관장에서 심판을 볼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0: 그러면 그 급수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또 무슨 시험이 있어요?
1: 네, 계속 시험이 있습니다. 자격 시험이 그러니까 승급 시험을 해야 되는데 1년에 몇 경기 수를 채워야지 시험을 볼수 있는 급수를 올릴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추어 심판으로 생활체육부터 시작하되, 1년에 몇 경기 이상의 주심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1: 맞습니다.
0: 이런 식으로.
1: 그리고 체력 테스트는 5급은 조금 여유롭고 급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초가 단축이 됩니다. 쉬는 시간도 리커버리 시간도 조금 단축이 되고
0: 그렇군요,
1: 단축이
0: 그렇군요.
1: 되니까 체력이 더 좋아야 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0: 그러면 이제 그 프로 심판을 볼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신 게 12년 전이군요.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아마추어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1급 자격증을 1급을 달고 그 안에서 딱 12명만 뽑았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그 성적이 좋은 1년 동안 고가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좋은 심판이 아마추어에서 이제 프로로 올라가게 됩니다. K리그로.
0: 점수는 또 뭘로 매겨요?
1: 아, 1년 동안 토탈을 해가지고 1년 동안 매 경기장에 갈 때마다 그 평가관이 있거든요.
0: 심판
1: 예,
0: 평가관.
1: 심판 평가관이 있어서 한 경기가 끝나면 그 주심의 동작과 그 퍼포먼스를 보고 한 경기마다 매 경기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걸 1년 토탈을 해서 점수가 높은 심판이 이제 프로 심판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아마추어 심판으로서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0: 대부분 그러면 이 심판들은 아마추어에서 한 10여 년 해야 프로 심판이 됩니까?
1: 네, 거의 그렇습니다.
0: 거의 비슷한
1: 네,
0: 케이스로군요.
1: 맞습니다.
0: 국내에 그런 그 심판이 총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1: 지금 현재로 보면은 현재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심판 수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0: 줄어요?
1: 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심판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좀 저변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왜냐면 심판이란 직업을 가지면 대부분 이제 금전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심판을 선호하는 직업이라 보다 그러니까 욕을 먹으니까 일단 제가 느끼는 이제 심판은 신이 버린 직업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0: 신이 버린
1: 예,
0: 직업.
1: 신이 버린 직업, 심판. 왜냐면 항상 욕을 먹어야 되니까.
0: 하긴 그 좋아하는 팀들한테 자꾸 이렇게 휘슬 불고 그러면
1: 맞습니다.
0: 계속 야유가 나오겠죠.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심판수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이제 줄고 있기 때문에
0: 예.
1: 제가 이런 언론 매체에 나오면서 저는 심판 저변학대를 좀 하려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그 처음에 제가 시작하면서도 평일에는 환경 공무관으로 일하시면서 네. 심판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환경 공무관이 뭐죠?
1: 아, 그게 환경 공무관이 원래는 환경 미화원인데
0: 예, 예.
1: 환경 미화원이 호칭이 이제 환경 공무관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지금 환경 공무관 서초구에서 환경 공무관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정식 공무원인 거죠?
1: 공무원은 아닙니다.
0: 아, 그래요?
1: 예. 환경 공무관은 공무원은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0: 아. 예.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축구 심판이 금전적으로 쪼들려서
1: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아들을 3명을 키우는데, 제가 5인 가족이거든요.
0: 아.
1: 5인 가족인데 축구 심판 하나로 그 보수로 해가지고 제가 가족을 생활을 영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축구 심판이라는 직업을 가지면 이 급여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가 않거든요. 수당제로 운영이 되기
0: 경기당
1: 때문에.
0: 경기당 수당제로?
1: 네, 맞습니다. 제가 경기를 하다 보면 실수해서 이제 오심을 할 경우도 있고,
0: 음흠.
1: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얼마 급여를 받는다고 책정이 되질 않습니다.
0: 아.
1: 그리고 1부 리그에서 제가 K리그 1부 리그에서 뛰고 있지만 혹시나 제가 그 평가 고가 점수 평가를 못 받는다면 2부 리그로 떨어지면 수당이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0: 아.
1: 그래서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거 이제 잡을 하나를 안정적인 걸 놓고
0: 예.
1: 해야지 제가 가족을 보살필 수 있기 때문에 환경 공무관을
0: 같이. 뭐 내친 김에 한번 그럼 낱낱이 보죠.
1: 네.
0: 1부 리그 축구 심판 주심을 보면 네네. 한 경기당 얼마를 받아요?
1: 아, 한 경기에 당으로 따지면 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0: 그러면 2부 리그로 가면
1: 100만 원. 네.
0: 그럼 그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그런 경기 심판 보면 얼마나?
1: 아, 그 경기들은 중고등학교는 하루 일당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
0: 아, 그래요?
1: 예.
0: 주심을 봐도?
1: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심판원들이 K리그 심판이 되기를 꿈꾸고 희망하고 목표로 잡고 하는 거죠.
0: 근데 아무튼 10년 이상을 그렇게 한 경기당 10만 원 정도밖에 못 받고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0: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직업이 필요한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어렵군요.
1: 네.
0: 그러니까 정말 생계원하는 도저히 안 되는 경기당 10만 원 정도 받는 생활을 10년 이상 해야.
1: 네, 맞습니다.
0: 그나마 한 경기 한 200만 원 받는.
1: 네.
0: 근데 그것도 1년에 몇 경기를 하게 될지 정해져 있지 네. 않고.
1: 왜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봤을 때 한 경기로 따지면 200만 원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1년에 경기 라운드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할 수 있는 경기가 38라운드가 정해져 있거든요.
0: 예, 예.
1: 근데 38라운드를 모든 경기를 주심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한 경기 주심을 봤으면 그 다음 주에는 대기심이나 VR 심판을 보거든요. 그럼 보수가 200만 원에서 그 대기심은 50만 원을 받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200만 원을 꾸준하게 38라운드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알겠어요.
1: 금전적으로 연봉이 한 4천에서 5천 정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연봉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20년 이상을 했는데 연봉이 4천 5천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 축구 심판이라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이런 지식과 전문적인 이런 테스트를 받고 통과한 사람들이
0: 그리고 체력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1: 맞습니다.
0: 그러다 보니 평일에는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시고
1: 네네네 맞습니다.
0: 우리 경기가 다 주말에 있나요?
1: 예, 거의 주말에 있고 예를 들어서 월드컵 예선전이나 그런 경기를 주말에 하면 또 이 라운드 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주중 경기가 가끔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0: 그럼 그거는 그 투자 믿는 분들은 못 하겠네.
1: 아, 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써야 됩니다.
0: 아, 휴가.
1: 네. 저한테 저 주어진 휴가가 있으니까
0: 예,
1: 휴가를
0: 예,
1: 쓰고.
0: 예. 아, 방금 그 주심 봤으면 그 다음에 대기심?
1: 네, 대기심.
0: 한 경기에 심판이 몇 명이죠?
1: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추어 경기는 4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프로 경기는 K리그는 VR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0: 맞아요.
1: 한 경기에 6명이 들어갑니다.
0: 6명이면 주심 1명.
1: 예, 네, 그리고 부심 2명.
0: 부심 이제 선심, 그죠?
1: 예, 선심이라고 안 하고 부심으로. 전문용어로
0: 부심.
1: 부심으로.
0: 부심 2명.
1: 대기심 1명.
0: 대기심은 뭐예요?
1: 대기심은 벤치 컨트롤하고 예를 들어서 항의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었을 때 벤치 컨트롤하고 그리고 교체, 선수 교체해주는 교체를 해주고 혹시나 주심이 부상을 당하면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으로 대기심을 보고요.
0: 대기심.
1: 예. 그리고 한 명은 VAR 심판.
0: 예, 예,
1: 예. 예. 그리고 한 명은 또 AVAR.
0: 그건 뭐예요?
1: VAR을 보조해주는 심판이죠. 왜냐하면 상황이 VAR은 장면을 보면 어떤 그러니까 주심이 잘못된 판정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0: 그렇죠.
1: AVR 보조 심판은 라이브 영상을 또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 다음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0: 네. 그렇게 6명이나
1: 네,
0: 필요하군요.
1: 맞습니다.
0: 근데 주심만 200만 원,
1: 네.
0: 뭐 대기심은 50만 원,
1: 네.
0: 부심은
1: 부심은 110만 원 받습니다.
0: 110만 원.
1: 네.
0: 아, 그런 식으로도 차등이
1: 네,
0: 주는군요.
1: 맞습니다.
0: 네. 심판들도 이 선수들 못지않게 뛴다 들었는데
1: 네.
0: 한 경기에 몇 킬로 뜁니까?
1: 제가 한 경기에서 10km에서 12km 정도를 뜁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에 10km에서 12km 정도 뛰는데 그 경기를 뛰고 나면 몸무게가 한 1, 2kg 정도 빠지거든요.
0: 그렇겠네요.
1: 네.
0: 이게 10에서 12킬로를 90분 안에 뛰는 거잖아요.
1: 네네네.
0: 와,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0: 선수들은 몇 킬로 뛰죠?
1: 선수들도 많이 뛰는 엄청 활동량이 많은 미드필드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은 10km에서 12km, 많이 뛰는 선수는 15km까지 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비나 공격수들은 거의 8km에서 10km 정도, 그 정도를 뛰고 심판은 공을 위주로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뛴다고 볼수 있죠.
0: 그러면 공격수나 수비수보다도 훨씬 더 뛴다.
1: 네, 거의 비슷하면서도 더 뛴다고 볼 수도 있죠.
0: 그렇군요.
1: 예.
0: 그렇게 가까이 가지 않으면 사실 포착이 안 되니까
1: 네, 맞습니다.
0: 뛸 수밖에 없네요.
1: 맞습니다. 뛰는 심판은 거의 축구가 유일하지 않나. 그러니까 농구나, 농구 심판들도 약간 그라운드 안에서 뛰기는
0: 예.
1: 하지만 축구, 많이 활동량이 제일 많은 심판은 축구밖에 없지 않나라고
0: 그렇게
1: 생각합니다.
0: 생각이 되네요.
1: 예.
0: 그러니까 매년 그 체력 테스트를 안할 수가 없는 거고.
1: 네, 맞습니다.
0: 네.

0: 축구 심판으로서 제일 어려운 상황은 뭡니까?
1: 아, 경기 중에 제일 어려운 상황은, 그러니까 선수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 제일 어렵거든요.
0: 그렇죠,
1: 그
0: 그렇죠.
1: 밀집되어 있는 상황과,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골이 득점은 문제에서 골은
0: 네.
1: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수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경기 종료가 10분 정도 남았을 때, 그 선수들이 좀 다혈질로 막 올라오거든요. 흥분하고 한골 차가 나거나 무승부를 치고 중요한 경우에 그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집중도가 더 올라가야 되고 집중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각도나 이런 거 봤을 때 실수할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코너킥이나
1: 네, 맞습니다.
0: 아니면
1: 프리킥.
0: 문전 가까운 곳에 프리킥
1: 프리킥.
0: 할 때,
1: 네,
0: 이럴
1: 맞습니다.
0: 때 제일 선수들이 다 모여
1: 네,
0: 있잖아요.
1: 맞습니다. 많게는 그 경기가 끝날 때 정도 되면 그 반대편에는 골키퍼까지 가면
0: 맞아요, 맞아요.
1: 22명이 그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0: 맞아요.
1: 결국에는 저는 눈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눈이 두 개지만 부심들도 바라보지만 몇 명이 안 되는 3명, 4명의 심판이 22명을 지켜봐야
0: 그렇죠.
1: 되기 때문에 그런 게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0: 거기서 또 몸싸움도 치열하고 그냥.
1: 네, 엄청납니다.
0: 아, 이렇게 좀 교묘하게 그 반칙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1: 네.
0: 어떻게 잡아내요?
1: 아, 그래서 그전에 이제 VAR이 없을 때는 그런 걸못 잡아내면 이제 제가 징계를 먹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VAR 시스템이 시행이 되면서 그래도 제가 보지 못한 상황, 실수한 상황에 대해서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선수들도 VAR로 영상을 찍고 있다. 분명히 내가 보지 못해도 VAR 보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인지를 시켜주거든요.
0: 그렇죠.
1: 예.
0: 뭐니 뭐니 해도 이 골로 선언했는데
1: 네.
0: VR 하고 보니 골이 아니더라든지
1: 네, 맞습니다.
0: 뭐 이런 게 제일 좀 가슴 아픈 거죠, 그게.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봤어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1: 그거는 분명히 제가 실수를 한
0: 그런
1: 거거든요.
0: 거죠.
1: 예.
0: 그런 경우 있었죠.
1: 있습니다.
0: 그럴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1: 아, 제가 이제 오심이라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심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왜냐면 현장에서는 그걸 인지하지 못했는데, 집에 갔을 때 리플레이 영상을 보고 봤을 때는, 어떤 감정이 드냐면 정말로 제가 수갑을 차고 감옥을 가야 될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0: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되게 오래 갑니다. 왜냐면은 그 선수들이 그 팀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제 실수 하나로 승패가
1: 그렇죠.
0: 엇갈리는 거라는 것 자체가 제 죄책감이 엄청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오심을 하지 않으려고 신경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0: 경기 전에 그 비슷한 장면이 나올 상황들을, 그런 상황들을 미리 복습을 하는 거죠. 그 비슷한, 예, 비슷한
1: 다른
0: 상황이 나올.
1: 경기 화면들 같은 거
0: 예,
1: 다시
0: 그런
1: 보면서,
0: 것도 보고, 그리고 제가 경기를 예를 들어 주심을 어저께 봤으면, 그러면 시간을 내서 제 게임에 대해서 어떤 게 장단점이 있었는지 제가 서로 스스로 분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VR 시스템이 이게 들어온 것 자체가, 도입된 것 자체가
1: 아니,
0: 저는
1: 좋은
0: 매우
1: 거죠.
0: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1: 좋은
0: 있습니다.
1: 거죠. 선수들도 좋아하죠, 사실.
0: 맞습니다.
1: 예. 뭐, 불필요한 시비 이런 걸 없앨 수
0: 네,
1: 있으니까.
0: 맞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네.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에게 매우 편해진 거네요.
0: 맞습니다.
1: 원래 선수 출신이세요?
0: 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축구, 저도 이제 꿈을 가지고 왼쪽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K리그 선수가 되기 위해서
1: 예.
0: 운동을 했었, 축구 선수를 했었습니다.
1: 근데, 그러다가.
0: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1학년 정도 됐, 대학교 1학년 됐을 때 제가 어느 정도 한계를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축구 실력을 가지고 과연 내가 꿈꿔왔던 국가대표가 될수 있을까? K리그 선수가 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1: 예.
0: 그렇다면은 이제 실업 축구, 지금으로 따지면 K3나 K4 리그의 선수가 될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될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선수라는 건 선수 생명이 짧거든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되면 운동을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제가 축구를 저는 그만뒀다고 생각하지 않고, 축구를 멈췄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멈추자. 왜?
1: 예.
0: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운동할 때한 번도 휴가를 가본 적 없고 진짜 죽기 살기로 정말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운동을 했는데 내가 대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이게 내 나의 한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서 멈추자. 더 이상 가면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축구를 딱 멈췄습니다.
1: 포지션이 어디였어요?
0: 저는 김민재 선수하고 비슷한 중앙 수비수였습니다. 밑에 수비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1: 그런데 내가 아무래도 국가대표까지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0: 네, K리그 선수까지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멈췄습니다.
1: 멈추고 그때부터 심판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0: 아니요, 그때는 안 했습니다. 한 2년 정도는, 왜냐면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가지고, 결국에는 다른 일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제가 스스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심판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제가 일만 했거든요.
1: 무슨 일 하셨어요?
0: 제가 일,
1: 대학생 신분으로?
0: 네, 대학생 학교도 다니면서
1: 응.
0: 제가 그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희망의 집이라는 곳에서 노숙인들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숙인 쉼터가 왜 생겼냐면 제가 99년도에 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
1: IMF 직후잖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이 길거리에 많이 나오면서
1: 많았죠.
0: 그런 시설에다가 이렇게 예, 그런 시설에 있는데 거기에 상담원이 필요했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 노숙인분들과 상담원으로서 4년 동안 거기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잠을 줄여서 돈을 이제 학비를 또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 우유 배달하고 학교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중간에 방학 기간 동안은 또 일용직 노동자로 또 활동도 하고
1: 하이
0: 저녁에는 대리운전도 하고
1: 와.
0: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니까 돈 되는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1: 이야.
0: 돈 되는 일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1: 동시에 한 여섯 일곱 가지 일을 하신
0: 예,
1: 거네요.
0: 그렇게 됐었습니다.
1: 이야. 그렇게 이제 몇 년을 보내시다가
0: 예.
1: 심판에 대한 꿈은 언제부터 어떻게
0: 아,
1: 시작된 거예요?
0: 제가 그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일을 할때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돈을 좀,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도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돈을 많이 벌수 있었던 계기는 뭐냐면 제가 한 군데서 생활상담원으로 일을 할 때도 월급이 5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원, 신문 배달, 우유 배달을 해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고 대리운전을 해도 40만 원에서 50만 원 벌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50만 원을 한 7가지 일을 하면 350만 원 정도가
1: 그렇죠.
0: 되잖아요.
1: 큰
0: 예,
1: 돈이죠.
0: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 돈을 벌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되게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목표를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아, 인생의 돈이 전부인가?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축구장에 있고 싶었거든요. 선수로서 성공하고 싶었는데 축구선수를 그만뒀기 때문에, 멈췄기 때문에 축구선수는 지금 할거 없고, 그럼 뭐가 있을까? 지도자 아니면 심판이다.
1: 그렇죠.
0: 라고 생각했을 때, 지도자를 하면 너무 얽매여서 선수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활동적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한번 심판을 해보자.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저도 꿈이 생기더라고요. 선수로서 K리그 무대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 심판으로서 한번 K리그 최고의 무대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제가 심판을 보면서 사이드 잡으로 다른 일들을, 심판을 볼수 있는, 시간 아래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겁니다.
1: 아니, 그러니까 뭐, 그, 그몇년 사이에 벌써 여섯, 일곱 가지 일들을 해봤으니까,
0: 네네네네.
1: 아마추어 심판 되면 정말 벌이가 얼마 안 된다는 걸
0: 맞습니다.
1: 알지만, 아, 난 어차피 다른 일 여러 가지를 하면 되니까,
0: 맞습니다.
1: 저, 아마추어 심판으로 우리가 좀 어렵지만 한 10년 내가 버티면 K리그 무대에 갈수 있다.
0: 네,
1: 이 꿈이었군요.
0: 맞습니다.
1: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0: 예, 그래서 이뤄냈습니다.
1: 아이고,
0: 예.
1: 그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0: 많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그 아마추어 심판 자격증을 따고
1: 그러게요.
0: 5급, 4급, 3급 자격증을 따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금전적으로 부족한 면도 있고 그리고 심판이란 직업을 갖다 보니까 처음에 초급 심판이 됐을 때 선수들한테 초등학교 선수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도 욕을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활동을 하다 보면 자존감도 되게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이 축구가 좋아서 심판을 보는 건데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라는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축구 경기는 대부분 주말에 하거든요. 주말에 하다 보니까 내가 평일날 직장을 다니고 주말에 시간 할애를 내서 4시간을 내서 심판을 본다는 게 그럼 난 언제 쉬지? 그런 제약도 있고
1: 지금 쉬는 날이 없네요,
0: 저는
1: 거의.
0: 없습니다. 저는 원래 20살 때부터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1: 아이고.
0: 요즘에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게 정말 행복한 삶인지 그걸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들과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요즘 들어서 이제 조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1: 이제 그러실 때도 됐네요.
0: 네.
1: 그 환경 공무관 일은 아까 원래 환경 미화원이라고 했으니까 뭐 거리 청소하고 하는 그런 일 똑같은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그죠?
0: 네.
1: 그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0: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새벽부터 해야죠.
0: 예,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제가 담당 구역이 이제 서초구거든요. 제가 서초구 소속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잠수교가 넘쳐서 통제된다 그러면,
1: 그럼요,
0: 잠수교
1: 그럼요.
0: 청소도 하고, 항상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1: 해야죠.
0: 왜냐하면, 그 낙엽들이 배수로를
1: 맞아요,
0: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1: 맞아요.
0: 배수로를, 비가 오는 날이면 그 배수로 다 뚫고 다녀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그렇죠.
0: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무관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매우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1: 그리고 아무튼 새벽부터 이제 일을 해야
0: 같습니다.
1: 되는 거고, 거리에서 항상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0: 네. 제가 기동반이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 하거든요. 오토바이를 타는 이유는 제 담당 구역이 왕복으로 12km가 되기 때문에 뭐 걸어서는 자전거를 타거나 도보로 이동해서 할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거리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초구 관내에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 민원을 제가 해결을 하러 또 가고 있는데 대부분 제가 환경공무관 일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 동물 사체 치우는 게 정말
1: 아이고,
0: 어렵더라고요.
1: 그렇죠,
0: 예.
1: 그렇죠.
0: 그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동물 사체를 많이 볼수 없는데 저는 거의 보름에 한 마리씩. 왜냐면 제가 담당 구역이 청계산하고 우면산하고 거의 둘러싸여 있거든요.
1: 그리고 이제 차도에 지나가다가 차에
0: 맞습니다.
1: 치고 이런 거
0: 맞습니다.
1: 많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 그 동물 사체 치우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1: 그런 일을 또 특별히 하려고 기동반이 따로 있는
0: 네, 따로
1: 거군요.
0: 있습니다. 신속하게, 왜냐면 사람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좀 약간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1: 그렇죠.
0: 민원이 발생되면 빨리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빨리 치워야지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하고
1: 그렇게 새벽부터 3시까지
0: 있습니다.
1: 일하시고 또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0: 네, 제가 그 강연을 가기 전에는 퀵 서비스를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강연가로서 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연 섭외가 문의가 많이 와서 지금 퀵 서비스를 접고 지금 현재는 이제 동기부여 강연가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뭐 최근에 이제 책도 내시고
0: 네.
1: 여기 뭐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0: 네,
1: 이런
0: 맞습니다.
1: 제목의
0: 네,
1: 책인데
0: 맞습니다.
1: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강연을 주로 하세요?
0: 제가 처음에는 저 책을 내고 강연을 다닌다는 대상이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생,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0: 제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때 저는 정신적인 멘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던 저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 엄청 인지도가 있고 높은 사람이 된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범하게 먹고 살만하다라는 걸할수 있다. 누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정진하고 하면 할수 있다라는 거를 사회 초년생이나 초중고등학생들한테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게 강연을 다니다 보니까 보험 영업에도 이게 접목이 되고 사회 어느 기업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전 연령층이 지금 강연이
1: 그래요.
0: 문의가 엄청 쇄도하고 있어서 지금
1: 네.
0: 몸이 하나가 부족할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참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축구 심판의 일을 쭉 이어오시고 지난 2022년에는 올해 주심상까지 받으셨어요.
0: 네, 맞습니다.
1: 올해 주심상 1년에 한 명씩 주는 겁니까?
0: 네, 한명 중,
1: 그
0: 대한축구협회에서 한명 중.
1: 뭐 뭘로 기준으로 해서 그걸 선정을 해요?
0: 아,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1: 평가
0: 예, 평가.
1: 점수.
0: 1년 동안 토탈 점수를 봐서 거의 점수가 제일 높은 심판에게 돌아가는 상입니다.
2: 이 상을 받은 만큼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팬, 선수, 지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경기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그게 이제 아마 오심도 없어야 될
0: 네,
1: 것이고,
0: 맞습니다.
1: 경기 운영이 매끄러워야 될
0: 네.
1: 것이고, 그런 거겠군요.
0: 맞습니다. 운도 많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 해에 운도 따라줘야 되고, 실력도, 체력도 모든 게 갖춰줘야지 그 영예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경기 운영을 주심이 모든 걸 총괄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특별히 신경 쓰는 게 있어요? 뭐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중계나 이런 걸 보다 보면
0: 네.
1: 어떤 심판은 그냥 조금만 뭐가 이상해도 계속 경기를 멈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심판은 그냥 저건 좀 반칙일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는 심판도 있고 어느 쪽이세요?
0: 아, 저는 일단은 K리그 같은 경우는 팬이 있는 스포츠고, 제
1: 네.
0: 팬이 있기 때문에 팬이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1: 물론이죠.
0: 그래서 경기 규칙에 입각해서 경기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물론이죠.
0: 그 대신 단 중요한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어느 팀은 살짝 밀었는데 파울이고, 여기는 살짝 밀었는데 파울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되기
1: 그건
0: 때문에,
1: 안 되죠.
0: 예, 경기 규칙에 입각해서 그 경기를 팬들이 즐거워할 수 있게, 그러니까 잦은 파울을 너무 빡빡 딱딱딱 끊고 가면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0: 살릴 수 있게 그렇게 심판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융통성 있게 하되,
0: 맞습니다.
1: 양팀에 고르게.
0: 네, 맞습니다.
1: 그동안 수없이 많은 경기에 이제 주심을 보셨을
0: 네.
1: 텐데, 제일 뭐 기억에 남는 경기라든지, 뭐 감동적이었던
0: 네.
1: 게임이라든지, 그런 건 어떤 겁니까?
0: 아, 그거는 제가 2022년도에 제가 꿈꿔왔던, 그러니까 아마추어 심판을 활동을 할 때부터 꿈꿔왔던 게 저는 이제 슈퍼매치라고 있거든요.
1: 슈퍼매치가 뭐죠?
0: FC 서울하고 수원 삼성의 경기입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수원 삼성이 2부 리그로 강등이 되면서 그 경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아마추어 심판으로 활동할 때부터 꿈꿔왔던 그 매치거든요. 슈퍼매치가.
1: 이 FC 서울과 수원 삼성이 숙명의
0: 네,
1: 라이벌이고,
0: 맞습니다.
1: 이 팬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거죠?
0: 네, 그래서 그 경기가 슈퍼매치를 하면 관중이 수가 못해도 평균적으로 2만에서 5만까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경기를 제가 보고 싶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심판의 그 최고,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 경기 그라운드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 무대에서 나도 한번 관장해서 주심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마추어 심판 때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 그럼 그 슈퍼매치 FC 서울과 수원 삼성의 경기 주심은 지금까지 딱한번본 거예요?
0: 아니, 여러 번 봤습니다.
1: 여러 번 봤죠?
0: 예. 여러 번 봤는데, 처음 봤을 때, 내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가 좀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이제 그 경기는 매번 주심 할 때마다 진짜 가슴 벅찬 그런 경기가
0: 네,
1: 되겠군요.
0: 맞습니다.
1: 혹시 롤 모델로 삼는 그런 심판이 있습니까?
0: 예. 그 이탈리아의 콜리나 심판이라고 있는데,
1: 아,
0: 예,
1: 유명하죠.
0: 외계인 심판이라고. 별명이 외계인 심판인데, 그 심판분은 지금 현재 피파 심판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을 롤모델로 삼았던 이유는 그분은 이제 축구 임원들, 축구장에 있는 임원들, 감독, 코칭 스태프, 그리고 선수, 팬들한테도 모두 인정을 받았던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저는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판이란 직업을 갖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판정을 내린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그걸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롤모델로 삼고 심판을 보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1: 그 아까 이제 뭐 심판은 욕먹는

0: 하기 때문에 들리긴 들리는데
1: 예.
0: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1: 유독 그런 게 심한 날들이 있죠.
0: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어떤,
0: 중요한 경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매치. K1 팀과 K2가 경기가 승강 플레이오프를 하는데 그런
1: 예.
0: 경기나 이한 경기 때문에 우승을 하고 못하고 이한 경기 때문에 강등이 되고 안 되고 그런
1: 예.
0: 중요한 매치에서는 더
1: 그렇죠.
0: 예민해지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1: 그런 중요한 경기는 선수도 관중도
0: 네,
1: 예민하겠지만,
0: 맞습니다.
1: 심판으로서도 각오가 남달라야 될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더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일관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1: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심판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보통 경기 시작 얼마 전에 갑니까?
0: 아, 저희가 이제 기준은 저희 집 거주지에서, 심판의 거주지에서 운동장의 거리를 책정을 해가지고 100km 이상 되는 지점은 하루 전날 그 지역에 가서 숙박을 하고, 그리고 100km 미만 되는 데는 당일로 해가지고 경기 시간 2시간 전에 이제 운동장에 갑니다.
1: 그게 원칙인 거예요?
0: 네.
1: 근데 뭐 2시간 전에만 가면 된다면
0: 네.
1: 100km라고 100km 넘었다고 해서 굳이 그 전날 가서 자야 할 이유가 어딨어요?
0: 아,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설날이나 상하 교통사고가 일어날
1: 아,
0: 수도 있고 어떤
1: 아하.
0: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0km 이상 되는 날은 왜냐면 몸이 좀, 그러니까 당일로 가면은 몸이 피곤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가서
1: 그렇죠.
0: 휴식도 취하고 조금 이제 경기 분석도 좀 하고 공부도 할겸 해가지고 가서 전날 가서 좀 쉬는 겸 공부도 하고 경기를 준비를 해라.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가고
1: 그리고 2시간 전에 도착해서,
0: 있습니다. 예.
1: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요? 2시간
0: 아,
1: 동안.
0: 2시간 전에 이제 운동장에 도착하면 일단은 그라운드를 체크를 합니다. 운동장 체크. 운동장 뭐가 불순물이 있는지, 경기장 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지, 라인은 잘 쳐져 있는지, 그걸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심판들끼리 6명이 모여서 미팅을 합니다. 오늘 주심이 주관을 하거든요. 주심 주관해서 오늘 경기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떤 선수가 트러블 메이커고, 어떤 선수가 키포인트를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서 또 보자. 이런 미팅을 합니다.
1: 미리 그 선수들 중에 다 그런 게
0: 네,
1: 있어요?
0: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선수, 그러니까 파울을 반칙을 많이 하는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항의를 많이 하는 선수가 있으니까, 그 선수들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 선수는 오늘 좀 유심히 보자. 이렇게 그런 게 있죠.
1: 그렇게 미팅을 하고
0: 예, 미팅을 하고 나서 워밍업을 하러 나가죠. 준비 운동을,
1: 해야죠,
0: 예, 준비
1: 해야죠.
0: 운동을 하고 들어와서,
1: 선수 못지않게
0: 네,
1: 해야죠.
0: 맞습니다. 워밍업을 하고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또 착용하는 장비가 있거든요. 무전기하고, 그리고 또 마이크, 헤드셋. 그러니까 소통하는 헤드셋이 있어가지고 그걸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에 나갑니다.
1: 그 휘슬이 제일 중요한 그 무기잖아요.
0: 네,
1: 그죠? 총.
0: 네, 총과 총알
1: 그렇죠.
0: 맞습니다. 예.
1: 그 소리가 굉장히 크죠?
0: 예, 엄청 큽니다. 가끔 이 판정을 할때 옆에서 삑 불면 선수들이 귀에서 아 이렇게 할때
1: 그렇죠.
0: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1: 전용 휘슬을 갖고 다니시는 거죠?
0: 있습니다.
1: 그죠?
0: 네.
1: 앞으로 체력이 허락하는 한 심판 생활은 계속 하시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또 언제까지나 할수 있는 건또 아니잖아요.
0: 아, 그런 거는, 그러니까 체력이 되는 한,
1: 그러니까요.
0: 할수 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지금 40, 지금 45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체력적으로 할수 있는 기간이 대략 한 4년에서 5년 정도 남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 주변 심판들 가운데 이제 굉장히 고참이실 거 아니에요.
0: 예, K리그, 1부 리그 심판 중에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주심으로 따졌을 때
1: 그렇겠죠.
0: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가지고 지금 체력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돼서 앞으로 제가 4, 5년 후면은 이제 은퇴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축구 심판 은퇴하면 그 후의 꿈은 뭡니까?
0: 아,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강연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 일을 저는 지속적으로 지금은 이제 공부하면서 조금씩 키워나가면서 제가 만약에 심판을 은퇴를 하게 된다면 강연가로서 제 롤모델이 그 김창욱 강사가,
1: 있죠,
0: 예, 제
1: 저희 프로에도
0: 롤모델이거든요.
1: 나왔었어요.
0: 아, 네. 그 그러니까 저는 엄청 그 EBS 초대석에 나온 것만 해도 저는 엄청 무한의 영광을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 롤모델이 나온 프로그램에
1: 알겠습니다.
0: 제가 나온 그래서 꿈을 갖고 강연가로서 활동하려고 하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축구 심판을 한마디로 딱 규정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0: 저에게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오랜 기간 주심으로서 계속 활약해 주시고
0: 네.
1: 또그 후의 꿈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0: 네.
1: 기원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좋은 말씀 잘
0: 네,
1: 들었어요.
0: 고맙습니다.

네, 축구 심판이 다른 일반 선수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뛰는 그런 또 그러면서도 욕먹는 참 어려운 직업이었군요. 그런데 수당이 너무 적답니다. 우리 팬들이 좀 관심을 가져서 축구 심판들의 처우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뜻을 좀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산골 한번나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담배 피지 마 취사야 영도 함부로 하지마 자연 그대로를 느껴봐

0: 걸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덕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이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0: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역삼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안 왔다.
1: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우세창 선생님.
1: 좋아하는 과목은?
2: 수학.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3: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중학교 때 고민?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꿈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2: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오,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1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1: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2: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2: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바로 치매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환자 벌써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그러고요. 이 고령화 추세 때문에 앞으로 이 환자는 더더욱 많아지겠죠. 치매에 걸리면 기억을 잃고 인지 행동 장애를 가져오고요. 가족 가운데 치매 환자가 있으면 그 보호자분들도 참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버리고 또 조기 진단을 하면 이젠 치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해보죠. 한국치매학회의 최성애 이사장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100만 명 넘어섰다. 최근 계속 급증하고 있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고령화가 되니까 점점 더 많아질 거고요.
1: 네, 맞죠. 네.
0: 65세 이상의 치매 유병률이 10%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유병률이라는 게 뭡니까?
1: 네, 유병률은 그러니까 이제 현재 시점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의 퍼센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0: 65세 이상 예. 인구 전체의 10%가?
1: 예. 치매 환자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병률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0: 그렇겠죠.
1: 네, 내년에는 이제 유병률이 감소하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증가할 것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0: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또 노인이 되면 10명 중에 한 명은 치매에 걸린다.
0: 그렇죠.
1: 네. 간단히 그런 거네요.
0: 네, 지금 이제 65세 어르신 10분을 여기 이렇게 우리가 모셨다면 그 중에 한 분은 치매 환자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1: 근데 이 치매라는 게 질환이 하나가 아니라면서요?
0: 네, 맞습니다.
1: 예. 치매의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0: 예, 치매는 사실 이제 질병명으로 분류되어 있기는 한데요. 저희는 이제 질병이라기보다는 좀 증상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뇌질환이 한 50여 가지 질환이 치매 증상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50여 가지나?
0: 예. 그러니까 이제 치매 증상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기억력이 서서히 이렇게 떨어지고.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그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일상생활을 도와줘야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1: 그런 증상을 통칭해서 치매다.
0: 네, 그렇죠.
1: 근데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은 한 50가지 질병이니까.
0: 예, 50여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몇 가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0: 예. 대표적인 거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알츠하이머병이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1: 저는 치매를 영어로 하면 알츠하이머인 줄 알았어요.
0: 네, 많이들 혼동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병이 치매 환자 10분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한 7분 정도는 알츠하이머병 때문이에요.
1: 예,
0: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인성 치매는 대부분 이제 알츠하이머병이신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거는 뭐 저희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하고요.
1: 70%.
0: 예.
1: 그다음.
0: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혈관성 치매. 네, 혈관성 치매. 혈관성 치매는 이제 혈관이 막히거나 뇌경색이죠. 그리고 또 이제 터지는 뇌출혈, 이제 그런 뇌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치매를 저희가 이제 혈관성 치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 그거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0: 예, 그거는 대략은 한 10% 이 정도 보지만은 알츠하이머병 환자분들이 이런 뇌경색이나 또 뇌출혈 같은 혈관성 병변을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꽤 많으세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환자분이 당뇨도 있지만 고혈압도 있고
1: 있죠.
0: 예, 고지혈증도 여러 가지 질환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 것처럼 치매 어르신들도 나중에 이제 돌아가셔서 이렇게 부검, 뇌 조직 검사를 해보면 알츠하이머병도 있지만 또 뭐 이렇게 뇌경색도 좀 보이고 뭐 이렇게 복합성으로 이렇게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흔하게 보고 있는 거는 루이소체 치매. 예, 뭐 레비소체 치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조금 말이 어렵지만은
1: 어렵네요.
0: 네, 예, 예, 영어라서 조금 어려운데 그거는 이제 헛것을 잘 봅니다.
1: 헛것을 본다.
0: 예, 헛것을 잘 봐요. 그래서 여기 아무도 없는데 생생하게 여기 아이가 있다. 빨간 모자를 쓴 아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헛것을 잘 보고요. 또 그게 또 가끔은 어르신들이 이거 헛것인데 내가 자꾸 보인다. 그게 헛것이라는 걸 또 알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헛것을 잘 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주무실 때 저희가 꿈을 꾸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머리로만 이제 꿈을 꿔야 되는데 그런 이제 루이소체 치매 환자분들은 꿈꾸면서 행동을 많이 하세요. 근데 꿈이 대부분 불행히도 악몽이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제 누구랑 싸운다든지 그러면
1: 알겠어요.
0: 실제로 막에 손짓발짓 이렇게 하시고 그런 치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두측두엽 치매라 그래서요. 이것도 조금 이제 젊은 나이에 많이 오는데 이렇게 기억력보다는 성격 변화로 많이 오세요.
1: 성격 변화.
0: 예, 그러니까 참을성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반복적인 행동을 자꾸만 한다든지.
1: 기억력은 온전한데?
0: 상대적으로요.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1: 그럼 치매 환자인지 모르겠는데요?
0: 예, 그렇죠. 정신과적인 그런 질병으로 인한 거랑 조금 오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서서히 말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언어 장애로 오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전두 측두엽 치매는 이제 발현을 하게
1: 정말
0: 됩니다.
1: 정말 다양하군요.
0: 예, 굉장히 다양하죠.
1: 근데 제일 많은 게 알츠하이머인데 알츠하이머는 왜 생기는 거예요?
0: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유전적인 것도 물론 이제 관여가 되는데요. 100%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유전자에 따라서는 이렇게 부모님이 그 유전자를 갖고 있고 자녀가 그 유전자를 갖고 있을 때는 반드시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성 치매는 그런 유전적인 거 플러스 환경적인 게 같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부모, 내 뭐 조부모 이렇게 만약에 치매를 앓으셨다면 나도 치매가 생길 가능성은 올라가지만
1: 올라가다.
0: 100%는 아닌 거죠.
1: 그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자꾸 깜빡깜빡 이른바 건망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 이제

0: 치매인가? 이렇게
1: 네네.
0: 생각하잖아요.
1: 그렇죠. 네.
0: 건망증과 치매는 건망증이 치매의 전조 현상입니까?
1: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조금 저희가 이제 그거를 구분하는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치매 종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예, 그런데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알츠하이머병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억장애는 일종의 이게 정보가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힌트를 줘도 모르는 거죠.
0: 힌트를 줘도 모른다.
1: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객관식도 못 풀고 주관식도 못 푼다. 그렇지만 이제 건망증의 경우는 대개는 힌트를 주면은 알아맞히거든요.
0: 기억이 돌아오죠.
1: 예. 아, 생각이 날듯 날듯 안 나는데 힌트를 딱 주면 생각을 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시험 볼때 이렇게 객관식은 못, 그러니까 잘 푸는데 주관식은 못 푸는 거죠.
0: 그렇죠,
1: 예,
0: 그렇죠.
1: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깜빡깜빡은 하는데 이렇게 힌트를 줬더니, 아, 맞아, 그랬지? 이렇게 잘 기억을 해낸다.
0: 그거는
1: 예,
0: 건망증.
1: 그럴 가능성이 많고, 언제 그랬어? 난 전혀 들은 기억이 없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조금, 그거보다는 이제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건망증이 있다고 그래서 다 치매로 가는 건
1: 아우, 그렇습니다. 네네네.
0: 아니네요.
1: 물론 이제 당연히 나이가 들면, 꼭 이렇게 머리에 알츠하이머병이 없어도 건망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예를
0: 그렇죠.
1: 들면 힌트를 주면 이게 생각이 나는데 스스로 생각해내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나이만으로도요. 네.
0: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1: 아.
0: 치매학회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기준이 있어요?
1: 네네. 뭐 그런 이제 설문지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오늘은 제가 이 중앙 치매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설문지를 한번 갖고 나왔거든요. 네.
0: 하나하나 좀 불러주시면.
1: 예. 이제 1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0: 15개나 돼요?
1: 네. 이 중에서 이제 6개 이상이 해당이 되면은 경도인지 장애 또는 이제 치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의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거를 제가 권하고 있어요.
0: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들으시면서 이제 내가 해당되나 안 되나 판단해야
1: 네,
0: 되겠네요.
1: 맞습니다. 예. 첫 번째, 오늘이 몇월이고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른다. 요건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이게 처음 오셨을 때 항상 물어봅니다. 오늘이 몇월 며칠이냐, 이렇게. 두 번째, 또 자기가 놔둔 물건을 찾지 못한다. 이런 게 굉장히 빈번하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요. 좀 잤다. 이상하다. 너무 자준데? 이러면.
0: 특히 전화기 놔두고 못 찾는 사람.
1: 아, 네. 네.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했는지 몰라가지고 반복해서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요런 일이 어쩌다 한 번이면 괜찮은데.
0: 자주.
1: 네, 그죠.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요새 우리 어머니가 자주 이런 거를 반복해서 물어보나? 네, 이런 경우. 네 번째, 약속을 하고서 잊어버린다.
0: 약속을
1: 예,
0: 까먹는다.
1: 그죠. 우리도 바쁘면 그럴 수 있으니까 어쩌다 한 번은 괜찮은데.
0: 근데 자주.
1: 그렇죠. 이런 게 빈번하다. 이상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다섯 번째,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어르신들이. 냉장고에 물건을 가지러 갔는데, 내가
0: 뭘
1: 뭐가
0: 가지러
1: 들어왔지?
0: 갔지?
1: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온다. 네, 이런 거.
0: 그것도 자주.
1: 그렇죠. 어쩌다 한 번은 다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기가 힘들어서 머뭇거린다. 요것도 이제 어쩌다 한 번은 괜찮죠. 뭐 잠을 잘안 자서 생각이 안 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자주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대화 중에 상대방의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서 반복해서 물어본다.
0: 상대방 말을 이해를 못한다.
1: 네네. 이것도 자주 그럴 경우. 여덟 번째, 요거는 조금 한 번이어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처음 가는 길은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전에 한번 가본 길이고 자주 가는 길인데 길을 잃었다. 그러면 요거는 한 번이어도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아홉 번째로는 예전에 비해서 계산 능력이 떨어졌다.
0: 계산 능력이
1: 예.
0: 현저히 떨어졌다.
1: 예, 그렇죠. 뭐 어쩌다 한 번은 아니고 요새는 계속 조금 잘안 된다. 옛날에는 계산을 잘 하셨는데, 이런 거. 그다음에 열 번째, 예전에 비해 성격이 변했다.
0: 성격이
1: 예,
0: 변한다.
1: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분들은 되게 초기 성격 변화는 무감동, 무관심이에요.
0: 무관심,
1: 네네. 네,
0: 무감동.
1: 그래서 뭐 이렇게 기쁜 일이 있어도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슬픈 일이 있어도 별로 슬퍼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집안일도 열심히 하셨는데 청소를 게을리 하시고 이런 식인데, 아까 말씀드린 전두축엽 치매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이상하게 성격이 이제 변하는 거, 충동적이고 참을성이 없어지고 화를 잘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이상하게 이렇게 성격이 또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0: 그건 질환 원인에 따라 네, 예, 예, 다르죠.

0: 이상은 다르네요.
1: 그렇죠, 그렇죠.
0: 우리는 어쨌든 성격 변화.
1: 네, 네, 성격 변화. 11번째, 이전에 잘 다루던 기구의 사용이 서툴러졌다.
0: 네.
1: 예, 뭐, 전기밥솥, 또 리모트 컨트롤 그렇죠. 이런 거. 네, 또 핸드폰 같은 것도 그렇고요. 12번째는 예전에 비해서 방이나 주변 정리 정돈을 하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뭐 냉장고에 물건을 이제 음식을 사서 넣어 놨는데 이제 뭐가 있는지 잊어버려가지고 네. 나중에 냉장고 열어보면 다 음식이 썩어 있거나 이제 예. 이런 경우가 많이 돼 있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 다음에 13번째는 상황에 맞게 스스로 옷을 선택하여 입지 못한다.
0: 옷을 선택해서 예, 예. 입지 못한다.
1: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옷을 상황에 맞게 입으려면 계절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0: 계절 감각?
1: 예예 예, 그렇죠. 왜냐하면
0: 그리고
1: 지금
0: 장소와 그렇죠, 그렇죠. 뭐 어떤 행사 성격에 대한 이런 감각.
1: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제대로 그렇죠. 입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 그다음에 14번째 혼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에 가기가 힘들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기능이에요, 사실은.
0: 버스 네. 타고 지하철 네네네. 타고 갈아타고 이게
1: 그렇죠,
0: 어렵다.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잘 하시던 일이었는데
0: 안 되면
1: 예, 잘 가던 곳인데 한 번이라도 혹시 이런 일이 있었다면 한번 조금 의심을 해보실 필요는 예.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다음에 15번째는 내복이나 옷이 더러워져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한다.
0: 아, 그런 예. 것도 있어요?
1: 네, 요거는 근데 이제 전두 측두엽 치매의 경우는 초기부터 그러세요. 초기부터 옷을 잘 안 갈아입고 목욕도 안 하고 굉장히 조금 지저분해지시는데 알츠하이머 치매 어르신들 경우는 좀 그래도 초기는 이렇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한 중기 정도 되면 이제 보호자분들이 참 힘들어하는 게 옷을 안 갈아입고 목욕을 안 하려고 하셔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0: 성격 예. 변화의 일환이
1: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네.
0: 15가지 다행입니다. 저는
1: 네네 한두 번은 있지만 자주 그런 것들은 아마 예, 흥이 없으실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0: 그리고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치매 위험 요소 12가지를 또 발표했거든요.
1: 네네네.
0: 뭐 내친 김에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1: 네네. 예. 이런 이제 12가지 치매의 교정이 가능한 위험인자들을 잘 관리하면은 치매 유병률을 40% 낮출 수 있다
0: 수
1: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이제 국가에서는 제 생각에 이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을 낮출 수 있다.
0: 예. 예. 예,
1: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0: 예.
1: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저항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0: 학력하고
1: 학력이 이제 9년 이하의 저학력, 예, 그게 있지만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학교를 많이 안 다녔더라도 계속 나이가 들어서도 두뇌 활동을 하는 겁니다.
0: 그렇죠.
1: 네, 이제 저희 나라는 특히 이제 복지관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하고자만 한다면 복지관에 가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좋은 강사
0: 알겠습니다.
1: 선생님들한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0: 그러니까 저학력이라는 얘기는 어려서부터 두뇌 활동의 일정 기간을 해야 하는데
1: 네, 그렇죠.
0: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두뇌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커집니다.
1: 네, 네, 네. 조금 어려운 저항력.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65세 이전과 65세 이후로 좀 나누는데요. 예. 65세 이전에는 저희가 고혈압.
0: 고혈압.
1: 예, 그게 이제 치매 위험인자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비만.
0: 비만도 네, 연관이 예, 있어요?
1: 65세 이전에. 예, 근데 오히려 노년기에는 약간 비만해야지 더 오래 살고 치매도 덜 걸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0: 다르군요.
1: 예,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65세 이전에는 이제 비만, 이게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청력 저하.
0: 잘 안 들리는
1: 예,
0: 것도?
1: 예, 예, 되게는 이제 노년기에 많이 오지만 예. 이 청력 저하가 65세 이전 중년기 때 왔을 때 치매 위험인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뭐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0: 자꾸 잘 안 들리다 보면 두뇌 활동이 좀 줄어드나요?
1: 그렇죠. 뇌에 대해서 자극이 계속 가져야 되는데
0: 맞아요,
1: 그게
0: 맞아요.
1: 가지 못하기 때문에요.
0: 알겠습니다.
1: 네, 예, 그 다음에는 뇌 외상.
0: 뇌 외상.
1: 네, 그래서 머리를 안 다치게 65세 이전에 네. 아무래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뇌 외상을 받을 경우가 좀 있는데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0: 알겠습니다.
1: 네, 그거 말씀드리고
0: 예.
1: 또 미식축구 환자분들이 또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잘 오거든요.
0: 미식축구 선수들.
1: 예, 예.
0: 계속
1: 죄송합니다. 환자분이 아니라 선수들이.
0: 네, 그렇죠,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고 뇌 외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과음입니다. 과음.
0: 과음.
1: 예, 근데 이제 과음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한번 찾아봤더니 소주 3병보다 일주일에 더 많이 마시는 경우. 근데 이제 사실 일주일에 소주 3병이면은 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젊은 분들은 좀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0: 하루에 그렇게 마시는
1: 그렇게도 맞으면 그렇게 마시는 경우도 예.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주일에 소주 세 병보다 더 많게 네, 그다음에 와인으로 한다면 두 병보다 더 많게 마시는 경우는 이제 치매 위험을 높인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0: 그 술 예. 마시고 그 왜 필름 끊긴다고 그러잖아요.
1: 네네.
0: 그게 일종의 치매 전조 중에 하나입니까 또?
1: 필름을 끊기는 것 자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과음 자체가 치매 위험도를 높이고 필름을 끊기게 되면은 낙상이라든지
0: 그런 일이 벌어질
1: 네, 그래서 내 외상을 또 2차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 또 그게 알코올 중독으로 갈 수 있는
0: 맞아요.
1: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0: 알겠습니다.
1: 피하셔야 되고요. 예. 65세 이후에는 또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우울증.
0: 우울증.
1: 예, 예. 65세 이후의 우울증은 치매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치료를 이제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0: 하긴,
1: 말씀을 드리고요.
0: 그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우울증에 걸리면 자꾸 혼자 있게 되고,
1: 네네.
0: 그리고 기분이 안 좋고,
1: 네네.
0: 두뇌 활동 잘 안 하게 되고,
1: 네네.
0: 그런 거네요.
1: 네, 물론 이제 우울증이 치매 초기 증상으로도 나타나는데, 네. 네, 우울증이 위험도로 되어 있고,
0: 예.
1: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0: 당연하죠.
1: 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경우는 치매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에,
0: 예.
1: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대화하고 또 가급적이면 두뇌를 쓰는 대화, 저기 사회 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복지관에 가서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두뇌를 쓰는 그런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게 굉장히 좋죠.
0: 그럼 뭐 어르신들 화투도 치고 뭐
1: 네.
0: 오목이나 바둑 장기 이런
1: 네,
0: 것도
1: 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핸드폰 배우는 거,
0: 네,
1: 뭐
0: 네.
1: 컴퓨터 배우는 거, 외국어 배우는 거 이런 거 예.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0: 예.
1: 네, 그다음에 이제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것. 네,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시고 해야 되는데
0: 예.
1: 네, 그렇게 안 하면은 치매도 잘 오고 노쇠도 잘 오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네.
1: 그리고 흡연.
0: 뭐 술과 예, 예. 담배는 다
1: 예, 예. 예.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렇게 담배를 계속 피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치매가 잘 오는 것으로 네. 되어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당뇨병.
0: 예. 야, 당뇨병도 관련이
1: 예,
0: 돼요?
1: 예, 예. 당뇨병은 물론 이제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동맥경화증이 오고 또 그것 때문에 뇌경색 또 뇌출혈 이런 게 와서 혈관성 치매도 올 수 있지만
0: 예.
1: 당뇨병 자체만으로도 또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0: 그래요.
1: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0: 예.
1: 마지막으로는 공기가 나쁜 것.
0: 아, 그것도 관련이 돼요?
1: 예, 상당히, 그러니까, 좀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가 좀 그런 부분에서 위험할 수가 있는데, 예, 대기 오염이
0: 네.
1: 또 치매 위험도를 높인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올해 2024년에 두 개를 또 추가했어요. 이제 뭐냐면은 시력이 저하된
0: 시력
1: 경우.
0: 저하.
1: 예, 그래서 백내장이 있거나 그러면은,
0: 예.
1: 그런 거를 치료를 해서, 잘 보는 게 굉장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0: 하나 더 추가된
1: 예, 콜레스테롤이 높은 건데요. LDL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콜레스테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이제, 동맥경화증의 위험도를 높이는 그런 콜레스테롤의 일종인데요. 이제 그런 것도 치매 위험도를 높인다. 이렇게
0: 알겠습니다.
1: 되어 있어서, 열심히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0: 또 어디서 제가 보니까 이 치아 건강.
1: 네네네.
0: 그것도 치매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네네네.
0: 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1: 네네. 일단은 치주염. 치주염도 치매 위험도를 높일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지금
0: 허허.
1: 많은 연구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염의 그 세균이 이제 뇌로 이제 또 들어가서 염증 반응을 이렇게 유발해가지고 뇌세포를 소실시켜서
0: 예.
1: 치매가 올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치아수도 관계가 된다고 그래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이가 자꾸 빠지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지만 그런 거를 틀니라든지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보완을 하면 괜찮습니다.
0: 네,
1: 그런데 계속
0: 네.
1: 이제 이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지내시다 보면은 이제 씹는 기능이 아무래도 약해지고 그러면서 영양도 나빠지고
0: 예.
1: 그러면서 씹는 기능 자체가 또 뇌에 주는 자극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치매를 유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0: 일단 치매 증상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걸 진행을 늦추는 치료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완치도 가능합니까?
1: 원인에 따라서는 완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혈관성 치매도 더 이상 뇌졸중이 재발하지 않게만 하시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잘 유지되는 분들을 저희가 많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과적인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치매가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요, 간질환이라든지 또 신장질환, 또 당뇨병, 당이 너무 높거나 낮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은 그런 내과적인 질환을 잘 관리하시고 약을 드시면은 그런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네,
0: 완치까지도
1: 완치까지
0: 되는.
1: 가는 네, 그런 게될수 있고
0: 제일 많은 알츠하이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 네, 알츠하이머의 경우는 최근에 이제 좋은 약이 좀 개발이 됐습니다. 네,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 증상이 발현되기 2, 30년 전부터 머리에 아멜로이드 단백질이 쌓이면서 2, 30년 동안 아무 증상이 없다가 이제 조금 깜빡깜빡 하시고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심해져가지고 10년 있다가 좀 초기 치매가 되시고 중기 말기 이렇게 넘어가시거든요. 2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은 정맥 주사를 맞으면 한 1년 반 정도 맞으면은 그런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머리에 많이 쌓여 있는 게 정상인처럼 없어지는 이제
0: 없앨 수 있어요?
1: 예, 그런 주사.
0: 그럼 완치가 되네요?
1: 그런데 이제 아직은 그게 주사를 맞지 않은 분들보다는 병의 진행을 훨씬 이렇게 늦추는 거는 있지만은 완전히 멈추지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좋은 약들이 앞으로 이제 나올 것으로 기대는 하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그래도 병의 경과를 좋게 하는 면에 있어서는 첫 번째 약이다라고 이렇게
0: 최근에
1: 생각을 하고
0: 나온
1: 있습니다.
0: 신약. 근데 그게 되게 비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1: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아마 올해 말부터는 이제 병의원에서 이렇게 사용을 할 걸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현재 조금 약값은
0: 아직 건강보험 대상이
1: 예,
0: 아닌가요?
1: 아직은 되고는 있지 않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좀 보험 급여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사를 맞았다고 해도 기억력이 젊을 때 같이 좋아지는 그거는 아니고 향후에 이렇게 나빠지는 거를 이렇게 좀 완화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병의 진행 속도를 멈추거나 늦추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1: 네.
0: 중요한 건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는
1: 그렇습니다.
0: 거겠군요.
1: 네.
0: 조기 진단하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체크리스트를 계속 해봐야 되는 겁니까?
1: 네, 그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많이 도움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부터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치매 국가 책임제가?
1: 다른 나라에서도 저희 나라 이 정부의 치매에 대한 이 지원, 치매 국가 책임제를 굉장히 이제 부러워하거든요. 저는 이제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잘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0: 그 정도예요.
1: 네, 제일 제가 보기에 칭찬하고 싶은 거는 장기 요양 보험 제도예요. 네, 그래서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요양사 서비스, 네, 또 주간 보호센터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요양원, 뭐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0: 맞아요.
1: 실제로 치매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0: 그렇죠.
1: 네. 근데 앞으로는 아마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치매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혼자 계실 수 있는 게이 방문 요양사님들
0: 그렇죠.
1: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게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항상 어르신들이 가고자만 한다면 주간보훈센터 가시는 거를 상당히 추천해요. 네. 거기 가시면은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전하게 보호도 되지만
0: 프로그램을 하고.
1: 그렇죠. 네. 거기서 운동 또 두뇌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보호자들이 그 시간 동안에 조금 또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그런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난 정권에 이제 전국적으로 치매 안심센터를 250여 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심센터에서 또 치매 조기 검진도 무료로도 진행도 되고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상당히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제 최근에 이번 정부에서는 치매 관리 의사, 네, 또
0: 치매 관리 의사?
1: 네, 그런 이제 제도도 이제 시범 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0: 그건
1: 있고요.
0: 어떤 겁니까?
1: 네,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제 80이 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치매뿐만 아니라

0: 몸도 불편해서
1: 그렇죠.
0: 병원에 오시기가 어려우신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이제 거동이 불편하고 또 이렇게 높은 이제 뭐 집에 살다 보면은 계단을 못 내려오셔가지고 또 병원에 오시기 어려운데 의사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대기 방문을 해주는
1: 완진하는
0: 네, 그런
1: 것처럼.
0: 서비스입니다. 네, 그리고 또 환자랑 보호자를 이렇게 진료를 해서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또 보호자분에게 여러 가지 이제 이상 행동에 대한 대처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할
1: 이용하는지.
0: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교육들을 또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뭐 치매를 앓고 있지만 혼자 사는 분 아까
0: 네, 너무
1: 언급하셨는데
0: 많습니다.
1: 그게 아니라 이제 가족과 함께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치매가 이제 심해지면 그 가족 보호자들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0: 너무
1: 겪잖아요.
0: 어렵습니다. 네.
1: 그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치매 환자의 각종 이상 반응이나 이상 행동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옳은지 오늘 몇 가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0: 일단은 저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했던 말을 반복하고 이러시는데 사실 굉장히 가족분들이 그것을 힘들어하시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이제 일단은 보호자분들에게 그런 것을 일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또 그리고 이제 물건 같은 거를 찾다가 없어지면 누가 가져갔다라고 의심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아니다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1: 그럼 어떻게 해요?
0: 네, 일단 맞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시는, 대화를 바꾸시는 거죠. 화제를 바꾸시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보호자분들이 조금만 지혜롭게 하시면 환자분들의 그런 화를 돋구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치매가 오면은 기억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참을성도 없어지기 때문에 항상 옆에 있는 가족들, 보호자들이 참아주셔야 되지 환자가 그거를 참는 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호자분들에게 이해만 시켜줘도 네, 그리고
1: 했던 얘기 또 하고 하시면은 그냥 그러려니 해버려라 이거죠.
0: 대화를 화제를 돌리고 같이 좀 산책을 나가셔도 되고
1: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물건이 없어지면 누가 훔쳐갔다
0: 맞습니다.
1: 그러면 아, 그래, 누가 훔쳐갔어요라고 하고 그냥 어디 갖다 놓든지.
0: 화제를 돌리고, 그리고 보통 한 사람만 이제 찝어서 의심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상당히 좀 고통을 받으세요. 그렇지만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분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주고 지지해주시면 의심받는 이제 분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만약에 그런 것으로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런 화를 말린다든지 뭐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또 아주 폭력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자도 위험하지만 보호자도 위험하신데 이제 그런 경우 또 잠을 안 잔다, 또 식사를 안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면 또 약으로 또 생각보다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요.
1: 신경과 전문이시죠? 신경과는 다루는 질환이 많잖아요? 특히
0: 맞습니다.
1: 치매에 이렇게 집중하시게 된 무슨 계기가 있으세요?
0: 신경과는 이제 뇌졸중, 또 치매, 파킨슨병, 또 말초, 신경 질환, 두통, 어지럼증 이런 많은 질병들을 보는데요. 이제 사실은 뭐 신경과를 전공할 때 치매를 해야지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90년대 후반에 저희 나라에 별로 치매 환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치매가 굉장히 생소하고 이제 그런 거였는데 또 그때 이제 치매를 전공하신 교수님이 있었는데 상당히 그런 치매 환자분들의 이상 행동 또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좀 재미있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조금 이제 또 응급 질환들이 많이 좀 버겁게 느껴지다 보니까 또 치매는 좀 응급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 생각했는데 이렇게 치매 환자가 많아질 줄은 정말
1: 그렇죠.
0: 몰랐습니다.
1: 치매로 전공을 해서 지금 한 20여 년 계속 치매 환자를 보고 계신 거잖아요. 기억에 남는 환자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0: 너무 많죠. 근데 일단은 제가 좀 희망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자가 면역 뇌염 환자분이 계셨어요.
1: 자가 면역 뇌염.
0: 그런 경우는 갑자기 인지 기능이 저하되시거든요. 그런데 저의 경험에 의하면은 서서히가 아니고 갑자기 치매가 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치료가 가능한 원인일 경우가
1: 그럼
0: 많이 있습니다.
1: 완치까지.
0: 그래서 이분의 경우도 잘 지내셨는데 갑자기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가치럼 이렇게 돼서 가족분들이 모시고 왔는데 보니까 자가 면역성 뇌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중환자실까지도 가고 상당히 고생을 했지만은 약물 치료에 잘 반응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걸어가시고 또 일상생활에 다 복귀를 하신
1: 완치됐네요.
0: 네네 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빠

0: 빠졌을 때는 오히려 치료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를
1: 서서히 진행된 게더안 좋다.
0: 그렇죠. 그게 이제 대개는 퇴행성 뇌질환에 의한 경우고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병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조발성 치매 환자분들.
1: 그건 뭐예요, 또?
0: 뭐냐면 이제 65세 이전에 치매가 발병하시는 경우. 네.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국가에서도 그렇고 치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계몽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만 기억력이 떨어져도 오시기
1: 진단을
0: 때문에
1: 받죠.
0: 네, 65세 이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요새 이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65세 이전에 발병한 치매 환자분들은 아직도 젊고 예쁘고 멋있고 건강하신데 이 65세 이후에 발병하는 이 노년기 치매보다 훨씬 빠르게 나빠지세요. 네, 그래서
1: 더
0: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1: 위험하군요.
0: 그래서 아직은 배우자들도 너무나 치료하고 싶어 하시고 또 자녀들도 아직 시집장가도 가야 되고 하는데 너무 빠르게 나빠지시기 때문에 상당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배우자분들은 아직은 또 그분들도 건강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분들을 요양원으로 보내시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돌보시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예. 잊지 못할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1: 그렇군요.
0: 보호자분들이랑.
1: 그 치매를 아까 여러 가지 그 치매 발병 원인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이다, 뭐 당뇨병이다 이거 다 관리해라 그런 것이고 또술 담배 멀리해라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것 외에 치매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생활습관 이런 것도 있습니까?
0: 거기에는 빠져 있지만은 먹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도 그래서
1: 어떻게 먹어야 돼요?
0: 저희는 보통 쉽게 야생 견과류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생 견과류.
1: 그게 뭐예요?
0: 왠지 여기가 좀 쉬우니까. 네, 야는 야채입니다.
1: 야채.
0: 야채. 다양한 색깔의 야채를 매일 드셔라. 네, 세끼 다 드시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생선. 네, 뭐 흰살 생선도 좋지만 등푸른 생선이 더 좋은 거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고요.
1: 등푸른
0: 네, 등푸른
1: 생선.
0: 생선. 그다음에 야생 견. 견은 이제 견과류입니다.
1: 견.
0: 예, 그래서 매일 이제 한 주먹씩 견과류 드셔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생 견과, 과거든요. 과일.
1: 과일.
0: 네. 근데, 과일 다 좋고요. 근데 특히 이제 베리류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블루베리, 뭐, 딸기. 예, 스트로베리. 이런 베리류, 산딸기. 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베리류를 많이 드셔라. 그 다음에, 유는 사실은 올리브유예요. 예.
1: 올리브유.
0: 근데 이제 올리브유를 과열을 하면 좋은 성분이 없어지고 이제 생으로 드셔야 되기 때문에 빵을 뭐 찍어 먹거나 아니면은 주스에 뭐한 숟가락씩 넣어서 드시거나 그냥도 드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나라의 들기름이 이 올리브유랑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리할 때 참기름 대신에 들기름을 쓰시는 거를 이제 영양학과 교수님은 이제 권장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를 저희는 조금 확대해서 가금류를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가금류? 닭이나 뭐 이런
0: 예, 오리 이런
1: 거?
0: 것들이요. 물론 이제 단백질은 매일 저희가 먹어줘야 되거든요. 나이 들면은 단백질을 자꾸 안 드시는데 단백질을 몸에서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드셔주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은 붉은 고기를 드실 거예요. 뭐 소고기 뭐
1: 그렇죠.
0: 그런데 그런 것도 먹지 마라라는 아니고 가금류를 좀더 드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1: 그 야채, 생선, 과일, 견과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어찌 보면 치매 예방뿐이 아니라
0: 그렇습니다.
1: 건강관리
0: 맞습니다.
1: 차원에서 도움된다고 다
0: 네네.
1: 알려져 있는 음식들
0: 맞습니다.
1: 아닌가요?
0: 사실 심장병 예방 식단이랑 또 이렇게 치매 예방 식단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1: 자, 잘 먹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0: 그다음에는 이제 아까 그 12가지 중에 빠졌지만은 수면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1: 수면?
0: 있습니다. 수면.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수면이 얕은 수면이 있고 깊은 수면이 있고 꿈꾸는 수면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깊은 수면을 할때 머리에서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들이 다 제거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 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수면을 이제 자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그리고 수면 시간도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시간보다 적게 자거나 10시간보다 많이 자는 거는 치매 위험도를 높인다.
1: 많이 자는 것도,
0: 아주 많이
1: 적게
0: 자는
1: 자는
0: 것도.
1: 것도.
0: 네, 그래서 보통은 한 7시간 정도 자면 좋기는 한데, 6, 7시간, 8시간 요 정도. 네, 근데 어쨌든 너무 적게 자는 것, 불면, 그리고 또
1: 과다
0: 코골이,
1: 수면.
0: 그리고 코골이.
1: 코골이도 영향이 있어요?
0: 그게,
1: 하긴 그게 무호흡증이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이제 부정맥도 관련되고 고혈압도 유발할 수 있지만은, 수면 무호흡증이 또 치매와도 연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수면 무호흡증은 또, 수술도 하지만,

0: 걸어야 됩니다. 예, 조금 빨리 이렇게 걸어서 숨도 좀 차고 등에 좀 땀도 나고 요런 정도의 중강도 운동 아니면 수영을 한다든지 네, 요런 운동을 150분 이상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근력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렬화 운동을 할 때는 일주일에 75분 이상. 그러니까 경렬화 운동은 쉽게 얘기하면 좀 달리기.
1: 뛰기.
0: 예, 요런 거. 예, 네. 예. 근데 노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 경렬화 운동이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긴 한데.
1: 그래요.
0: 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관절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또 심장이 안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1: 무리가 되면 안 되죠.
0: 네.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이렇게 하시는 거를 이제 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학교를 많이 다녔건 안 다녔건
1: 두뇌 활동.
0: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도 두뇌 활동을 계속 해야 된다.
1: 예.
0: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그거는 근데 경도인지 장애가 있어도 또 초기 치매 환자분들도 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 또 두뇌 활동, 영양, 수면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건 일기 쓰기입니다.
1: 일기?
0: 네네. 저는 일기 쓰기를 많이 강조하는데요.
1: 하긴 일기 쓰려면 그날 하루를 그렇죠. 곱게 해야 되고
0: 네, 맞습니다.
1: 생각이 많아지죠.
0: 네네, 그렇죠. 일단 날짜 적으니까 시간 지나면요.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일을 간단히 이렇게 또 적고 또 내일 할 일을 또 적으면 그게 또 미래의 기억이거든요. 미래의 할 일을 기억하는 것. 네. 그러고 또 오늘 내가 돈을 얼마나 썼나 한번 돈 계산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일기 쓰기가 상당히 돈의 활동에 도움이 많이 된다. 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뭔가를 배우는 것 그런 거가 굉장히 좋아요. 이제 사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나이 들어서 상당히 어렵지만은 그래도 뭔가를 배우는 게 좋고 저는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관 이런 데 가셔서
1: 알겠습니다.
0: 내가 재밌는 거 해라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복지관 같은데 아니면 뭐 친한 친구분들하고 어쨌든 사람들과 함께
0: 네, 맞습니다.
1: 자꾸
0: 네네.
1: 대화도 나누고 네네네. 머리도 많이 쓰고
0: 네네.
1: 그러면서 또 신체 활동도 겸하고
0: 네.
1: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는 일기 쓰고
0: 네네.
1: 이러면 되는 거군요.
0: 맞습니다. 네.
1: 네. 네. 이제 아주 중증 치매가 돼서 뭐 가족도 전혀 못 알아보고 막 이런 상태가 되는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없나요?
0: 중증 치매 어르신이어도 저는 그분들이 감정은 살아있다는 거를 네,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고 네,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그분들의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또 진압력을 개선시키는 부분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1: 전혀 못 알아보셔도?
0: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상당히 기복이 심하세요. 컨디션이 좋은 날은 조금 그래도 반짝하시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인지자극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1: 어떻게 하는 거예요?
0: 인지자극치료는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또 뭐 그림을 본다. 네, 그리고 뭐 그냥 악기를 그냥 두드린다. 네, 음악을 듣는다.
1: 네,
0: 이런 것도 화초를 같이 이렇게 키우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분들에게 정서적으로 그다음에 사회적인 관계
1: 알겠습니다.
0: 네, 이런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예. 앞으로 좀 본격적으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빨리 좀 진행이 돼서
0: 네네.
1: 진짜 획기적인 치료제 이런 약들이 좀 나와야 좋겠네요.
0: 네네 맞습니다.
1: 희망은 예. 있는 거죠?
0: 네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1: 기대를 갖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0: 네네
1: 오늘 아주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치매 그 발병 요인 이런 것들 방지하고요. 예방 열심히 하면 유병률, 발병률을 약 40%나 떨어뜨릴 수 있다고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평상시 건강관리 잘하는 게 결국은 치매 예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

0: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1: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2: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K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허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매일 아침 7시 자전거를 타고 오래된 골목길을 지나 일평생 지켜온 일터로 갑니다.
1: 여기는 어디예요?
2: 여기는 내가 이발소하는 이발소예요.
1: 근데 건물이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요?
2: 100년 됐어요. 100년.
0: 처음 이곳에 문을 열었던 20대 젊은 이발사는 이제 구순을 바라봅니다. 그 세월이 이발소 안에도 고스란히 내려앉았죠.
2: 여기서 60년 했어요.
0: 하나 달라진 건 없습니다.
2: 처음에 나오면 무조건 머리 감고 세수하고 여기 시험 밀고 그렇게 하고서 손님들 오면은 손님들 하는 거죠. 여기가 편해서 집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가 편하니까.
0: 60여 년간 매일 반복해온 일.
2: 나는 항상 겨울이고 여름이고 넥타이 매고 손님들한테 깨끗해 보이게.
0: 오늘도 변함없이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곳은 소재동 이발소입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빌딩 숲 너머 대전역 뒤편에 오래된 원도심 소재동이 있습니다. 60년대 중반 소재동에 처음 터 잡고 이발 비용이 250원 하던 시절부터 매일 아침 쓸고 닦으며 성실하게 이발소 문을 열어오셨다지요.
2: 이게 60년 됐어요. 한 번도 안 바꿨어요.
0: 바뀐 걸 찾는 게 더 어렵답니다.
2: 물을 여기다 해놓고 구운이를 해놓으면 밤새도록 물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이걸로 겨울에도 머리 감고.
0: 새롭고 편리한 것들이 끊임없이 나와도 손에 익은 것만은 못하다죠.
2: 가위를 갈아서 써.

0: 딴 사람들도 나보고 갈아달라고 그래. 숙도에 이거 아무나 못 갈아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보면 날이 섰나 안 섰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기술자만 알아. 이거 날이 섰나 안 섰나. 무거는 30년이 됐는데 하도 오래 써서 이렇게 달았어. 이렇게 길어야 되는데 한 1,000명은 잘렸어. 그래서 이렇게 달았어.
1: 손님이 하루 100명씩 오던 시절도 있었답니다.
0: 안 바꿔. 이 양반이 무지하게 오래 우리 집에 오시는 양반이요. 이라기 낙을 하면 뭐 몇십 년이지 뭐. 몇십 년 됐어.
2: 몇십 년 됐어.
1: 한창 때만은 못하지만 지금도 전국에서 단골들이 찾아온답니다.
2: 아파트 이제 그 이발소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가 전이 들어가지고 네? 그냥 놀기 삼아 오는 거예요. 여기.
0: 오래되면 다니면은 어떻게 얘기하라고 안 해도 자동으로 그래. 그대로 깎아주거든.
1: 세심한 가위질로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깔끔하게 다듬어주니 멀리 유성에서 일부러 찾아오셨다지요.
0: 유성소 여기 오려면 1시간, 이발하는 데 1시간, 가는 데 1시간, 3시간 걸려. 3시간을 걸려서 이발하러 한번 하려고 누가 여기까지 와. 그런데도 꼭 여기 와. 그런 양반들은 고맙게 생각하죠.
2: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옛날에 지금이나 한글 같으니까.
1: 15 어린 나이에 이발소 일을 시작해 오늘날까지 긍지를 갖고 해온 일입니다. 어찌 보면 불편한 것 투성이인 이발소.
0: 찬물로 하면 또 너무 차고.
2: 됐네.
0: 이 정도면 됐어.
1: 그럼에도 계속 찾는 이유는 변함없이 노련한 실력 때문이겠죠.
3: 머리 자르고 마음에 드세요?
2: 아니 마음에 뭐 드니까 늘 온 거죠 뭐.
3: 가요.
2: 예예. 예. 잘 지내시고요. 복다림도 잘하시고
3: 고맙습니다.
2: 예예. 예.
0: 건강해요.
2: 예예. 예.
0: 왔다 가면 좋지 뭐. 딴 사람들은 시간이 안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시간이 너무 잘 가.
3: 혹시 힘들진 않으세요?
0: 힘들진 않아. 아주 힘은 안 들지는 않지.
1: 퇴근 후 하루 만 보씩 걸으면서 건강관리도 철저히 해오고 있다죠.
0: 조금만 글씨도 왜.
1: 손님이 올 때까지 긴 기다림도 더는 무료함이 아닙니다.
4: 뭐해요? 돈은 안 벌고.
0: 점심 가지고 오느라.
4: 손님이 없어?
0: 없어. 더운 뒤 점심 가지고 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4: 먹을 거 많이 갖고 왔어.
1: 60여 년간 한결같이 남편의 점심 식사를 챙겨왔답니다.
4: 상추 뜯어와?
0: 상추를 조금 뜯어, 뜯어.
1: 이발소 뒷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4: 맛있어요. 오늘 아무것도 안 좋은 거라.
1: 사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살림집이 있었답니다.
4: 예? 여기가 집이 이렇게 저기 있고 좀 집이 있었는데 도로 나르라고 집도 헐렸어 다.
3: 아, 원래 여기가 집이었어요?
4: 원래 집이. 그러면 여기서 아들, 딸, 삼남매 다 대학 가르치고 다 해서.
0: 상추를 벌써 많이 뜯었어?
4: 많이 뜯었어. 뺏잎도 연하고 상추도 연한 것만 뜯었어.
1: 진수성찬 부럽지 않습니다.
0: 이렇게 상추 싸먹으면 맛있어.

0: 상추 싸 먹으면 맛있어. 이렇게 집에서 가지고 어떤 때는 사 먹을 때도 있어요.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사 먹어.
1: 그래 집밥이 좋으시죠?
0: 예. 맨날 사 먹으면 못 먹어.
2: 이렇게 63년을 함께 해오셨답니다.
3: 손님 있으면 일도 해요. 내가 일 많이 해요. 하루에 내가 100명씩 감았어요. 이 손이 양짝에 그냥 비누 거품이 빨갛게 묻어지더라. 그렇게 해갖고.
0: 머리나 깎고.
2: 백발 성성해진 아내의 세월을 남편이 다듬고 살펴줍니다.
4: 오래됐어요?
0: 오래됐어요. 머리 깎는 걸 미장원에서 깎거나 이발소에서 깎거나 똑같아.
2: 결혼한 해부터 다듬어준 평생 단골이죠.
0: 많이 늙어가지고 아 우리 집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처녀 때는 이뻤어요. 우리 할머니가 이뻐가지고.
2: 친척 소개로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선하답니다. 회사한 아내의 얼굴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죠. 부부의 연을 맺고 함께 이발소를 꾸리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같이 건너왔지요. 퇴근길 데이트 삼아서 모처럼 두 분이 동네 마실에 나섭니다.
3: 몇십 년 됐을 때요?
0: 몇십 년이 자. 아니라 백 년이 됐다니까. 옛날에는 여기가 아주 부촌했었다니까. 이게 전부 끼는 거는 다 철도 관사예요.
2: 조제동은 1920년대 경부선 철도의 개발과 함께 철도 종사자들을 위해 관사를 지으면서 생겨난 마을입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골목마다 사람이 넘쳐나던 곳이었다죠.
0: 돈이 많이 있어갖고 장사꾼들도 많았어. 그러니까 그런 데 와서 뭐 사먹고 그렇게. 우리도 돈을 잘 벌을 때니까.
3: 아니, 철도 사먹고. 사람이 하도 많아갖고 애상이로 했어요. 한 달을 이발료를.
2: 역설적이지만 낙후됐던 도심에 오래된 것들이 살아남았습니다.
5: 아, 날씨 더운데 어때? 여기까지 다 오셨어?
6: 아니, 불빛이 써서 왔어요.
5: 예.
1: 다 오시면 가끔씩 들리시나 봐요.
0: 예. 이 사장님하고 잘 알아요.
5: 동네 분이니까. 그래도 정정하시네. 예. 어머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1: 근데 사장님 여기 전방 예.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5: 아. 그럼 저게 그 어르신들이 예전에 그 우리가 이제 그 옛날 그 정감, 옛날 추억. 이제 이것 때문에야.
2: 복고 열풍이 불기 시작하고 추억의 먹거리나 소품, 장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방이 되살아나고 방치됐던 관사 건물이 카페로 변모하면서 젊은 층에게 뉴트로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기 시작했답니다.
0: 아이고, 대나무 좀 봐. 대나무가 이게 유명한데요. 대나무집.
2: 100년 전 철도 관사가 들어설 때 함께 심은 대나무 숲이랍니다. 풀이 무성했던 대수풀 손보고 예쁜 카페가 됐다죠.
0: 옛날에는 이거 거리가 아주 형편없었는데 지금은 카페 거리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카페가 생기고 음식점도 생기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좋죠.
2: 공간의 쓰임은 바뀌었지만 옛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달갑다는 부부, 그 덕에 작은 삶의 기쁨도 누리며 산답니다.
3: 옛날 같으면 더 고생할 건데 요새는 저 편해요. 편안하게 영감이 잘해주고.

0: 60여 년을 매일같이 걸어온 길, 수많은 추억이 소재동에 남아있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전해지고 빛이 바래져가도 떠나지 못한 이유입니다.
1: 아니, 이사 간더니 안 가셨어?
2: 열흘 있다가요.
1: 나는 10일경에 이사 가신다고 그래서 이사 가셨나? 어떻게 했나?
2: 서울로 가도 여기 이발하러 올 거니까 한 달에 한 번. 뭐 한 40년, 50년 다 돼가야 하나?
0: 학창시절부터 오기 시작한 손님들과 정을 쌓으며 함께 나이 들어왔습니다. 하나, 실력만큼은 여전히 청춘.
2: 여기 사장님은 저기 굉장히 장점이 다른 데는 막 기계로 깎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장님은 일일이 가위로 이렇게 다 하셔요.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굉장히 성의 있게 하시지.
1: 옛날 네,
2: 그래서 사람들이 딴 데 못 가는 겁니다.
3: 아버지도 힘드신데 기계로 하시지 왜 계속 가위로 하세요?
1: 근데 기계로 하면 고기가 싫으니까. 기계로 깎으면 이렇게 벌어지는데 가위로 깎으면 동그랗게 그렇게 깎아요.
0: 잔털 하나까지 놓치는 법 없는 꼼꼼함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라죠. 그 사이 아내가 타이밍 맞춰 알아서 염색약을 준비해줍니다. 자격증만 없다 뿐이지 이발소 일은 누구보다 잘 안다, 자부한다죠.
4: 어머니, 여기 이발하시는 분 자주 뵀던 분이에요?
5: 네. 다 뭐 몇십 년을 했으니까 다 알죠. 그리고 어떤 아저씨는 오면 나부터 찾는데야. 왜 아줌마는 안 왔느냐.
4: 선생님 찾았잖아, 지금.
5: 이 머리 감는 걸 내가 더 잘 감어.
0: 오늘 손님도 샴푸만큼은 아내에게 맡긴답니다.
5: 내가 감아주면 시원하다고. 기술은 좋은데 나는 힘을 기려서 하고.
0: 끝나고 나면 이보다 더 개운할 수가 없답니다.
6: 항상 끝나면 그 약으로 드셔요.
2: 이런 이발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오죠. 이사가 들어도 계속 올 건데.
4: 금년 말까지.
2: 아, 왜?
4: 개발해요.
2: 아, 최소 5년은 더 하셔도 되는데. 아유, 그렇게 하셔도
5: 돼요. 고정을 할 거예요.
2: 그렇죠.
0: 오는 손님마다 그만두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한다죠.
1: 나이가 많아서 아들, 딸들은 그만하라고 말이라도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개발 할 때까지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개발하면 그만하려고.
0: 그게 언제쯤일지는 아직 모르겠답니다.
4: 선생님, 가보겠습니다.
7: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
0: 이 정겨운 풍경을 좀 더 오래 보면 좋겠습니다.
8: 토종이 굉장히 영양가가 좋고 맛있어요.
9: 실을 잘 보존했다가 후손들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10: 실 없이는 모든 것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11: 진정한 토종길입니다.

0: 뼈를 갈아 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1: 앞만 보고 달려온 30년 세월의 총화라죠, 이 집.
2: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0: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1: 겉만 봐서는 타들어간 건축주의 마음을 알 리가 있나.
3: 국내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신 것도 있었고.
0: 군목이 운동하는 것처럼.
1: 마음 졸였던 시간들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
3: 지금 이렇게 누리는 시간이 더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4: 차를 먼저 팔고 그 결혼 반지도
5: 마지막에 소장님 돈도 빌리고
1: 살짝 손보면 될 줄 알았던 집이 부부를 시험에 들게 할 줄이야.
6: 대수사는 신축보다 힘차 힘들어요.
4: 저희가 이 집을 부시지 않고 살렸다.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1: 모아놓은 금반지마저 없었다면 오늘의 이 집은 없었다는 건축주들의 절절한 사연 좀 들어보실래요? 오늘의 첫 번째 집을 찾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갑니다. 설마 이분이 소장님?
2: 진짜 덥다. 집이 저 냉방이 잘 돼야 될 텐데. 아, 덥다.
1: 아유, 하필 가장 더운 날 촬영이라니.
2: 오늘은 광주광역시에 도심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주택단지에 왔는데 이 34도, 5도 되는 날씨에 또 촬영을 해야 되니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집을 보여주시려고. 오늘은 또 어떤 집이에요?
7: 오늘은 유럽 감성을 고스란히 담은 집입니다.
2: 유럽 감성요?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만나자고 했어야지, 이 더운 날.
1: 비행기 타고 가봤자 똑같아요. 뉴스에서 뭐 들으셨나? 유럽도 폭염이라는 거.
2: 아, 이거 딱 봐도 이 집이네. 딱 봐도 유럽풍 느낌이 그대로 나네. 와, 근데 규모가 진짜 너무 크네.
1: 어머니나, 아, 이건 뭐 대거 저기서 하는 집인가?
2: 와, 오늘 퇴근할 수 있으려나? 아니, 흡사 이 유럽에 있는 정원 같은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아치 회랑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만들었고, 정원 같은 것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가꿨네. 아.
1: 더위 걱정에 퇴근 걱정까지. 그래도 볼 건 봐야죠. 도심 외곽에 대형 카페인 듯 개방 정원에 웅장한 외관까지. 어우, 이런 멋진 집에는 어떤 분들이 사시려나?
2: 계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8: 수장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2: 제 예상이 맞았네요. 공주님하고 왕자님이 딱 나오네.
1: 공주님과 왕자님보다는 공주를 호위하는 기사? 그 느낌이 맞는 것 같은데.
2: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8: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아니, 유럽을 자동차 타고 왔어요.
1: 아이고, 소장님, 처음 만난 건축주들 앞에서 농담도 잘하셔.
2: 집이 너무 규모가 있고 사실은 이런 주택단지에서 보기 힘든 진짜 성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전체 연면적이
8: 연면적이 네. 99.6평입니다.
2: 와, 이 정도 집을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8: 그렇게 보이시죠?
9: 사업을 하시거나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인가요?
0: 둘 다 급여 소득자입니다. 뭐 특별한 거 없고 남들처럼 평범한 뭐 월급날 기다려주고
3: 전세 사이다가 자가가 됐고 자가인데 융자가 많이 있다가 그 융자를 갚으시는 기회가 생겼고
0: 다람쥐가 도토리 모으듯 저희도 모으고 모으고 해서
1: 도대체 도토리를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겠냐고요. 자, 놀라지 마세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온통 그림 같은 집.
2: 진짜 유럽 성에 온 것 같아요. 진짜 컨셉이 명확합니다.
8: 네, 명확합니다.
2: 컨셉이 명확합니다.
1: 아, 좌측 현관을 들어서면 강렬한 외관과 180도 다른 색의 거실이 펼쳐집니다. 천장의 상들레부터 아기자기 소품까지 눈 닿는 곳마다 유럽 감성이 물씬 나는데요.
9: 어떤 분의 취향인지 알 것 같지만 어떤 분의 취향인가요?
0: 당연히 이분 취향이시죠?
3: 공간에 예쁘게 꾸며놓고 그걸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좀 흐뭇하더라고요. 그런 공간을 꾸미고 정리 정돈 하고 하는 거는 그만큼의 수고도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수고로움이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6: 아니 이 소품들 하나하나가 너무 이 다 하나하나가 또 다 귀하고 놀라운데 일관적으로 이게 다 통일되니까 너무 이뻐요.
3: 감사합니다.
6: 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공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0: 네네. 네.
6: 이런 거울 같은 것도 그러면 색을 새로 맞추신 거예요?
3: 기존에 그래. 쓰던 것도 있고 네. 새로 구매해서 네.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색을 칠한 경우도 있고요. 네. 프랑스 쪽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인테리어에 액자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걸 모아놓고 한번 둘이서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바닥에다가 사이즈별로 그 종이 테이핑 해가지고 놓아보고 구성해보고 여기에 이거 붙이게요. 저기에 저기 저거 붙이게요 하면서 그러면서 둘이서 붙인 것 같아요. 한 3일씩 작업한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든 코디네이터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들이 이쁘면 저도 그걸 적용해서 한번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고.
0: 저도 이제 건축 쪽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노하우들이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쌓였던 것들을 이번 집 지을 때 최대한 풀어봤던 것 같아요.
6: 아, 거울을 이쪽에 집중 배치한 이유가 저 바깥에 있는 조경을 그대로 이렇게 연장해서 공간 확장시키려고
3: 네.
9: 그러셨네요.
3: 맞습니다.
9: 네, 맞습니다.
3: 거실 디자인하면서 창 위치 생각하고 예. 구매해뒀다가 이제 남편한테 이사하면서 붙여달라고 요청합니다.
6: 집 공사하기도 전에 네. 구매해서 다 만들어놓으시고 네. 얼마나 재밌었을까 또. 네, 맞죠.
3: 보너스 받는 거는 거의 인테리어 제품이나 전등을 사는 데 쓴 것 같아요.
1: 꿈을 그리던 집을 짓기 위해 오랜 시간 사모았다는 소품들. 유럽풍 가구들은 전부터 쓰던 거라고 하니 아내 건축주 취향 한번 확실하죠?
3: 아기자기한 거 많이 좋아해요. 그냥 가끔 여행 가서 예쁜 소품 보면 이거 하나만 사줘요 이러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그냥 추억하고 같이 하나씩 소품들을 모았던 것 같아요.
0: 보통 남자들이 보면 가전 같은 것, 새로운 게 나오면 나 이거 사고 싶은데 하고 뭐 용돈 모아서 사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이거 이쁜데? 하고 이 사람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사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취향도 이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나.
3: 가스라이팅 됐습니다.
1: 그렇다면은 주방에는 또 어떤 고집이 숨어 있을런지.
6: 주방하고 응접실도 진짜 개방적이에요.
0: 네네.
6: 예, 진짜 이 창 너머의 이 정원까지 네. 정말 의도한 대로 진짜 개방적으로 느껴져요.
0: 네네.
6: 딱 진짜 여기 딱 서 있으면 진짜 요 뷰, 저 뷰, 요 뷰 이 세 가지 창으로 이 네. 뷰가 다 느껴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0: 그러니까 식사할 때마다 예. 숲이 보이고 이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와이프도 도심 속에서 숲을 예. 볼 수 있는
6: 이런 조명 위치나 이런 것도 다 의도해서 하신 거예요.
3: 네. 이제 동선에서 예. 맞는 위치를 좀 찾으려고 미리 고민을 해두었던 것도 있고요.
1: 조명 위치가 정말 제각각이네요.
3: 여기 이렇게 매입등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아일랜드 위에서 조리하거나 세팅할 때 좀 환한 빛이 있어야 돼서 예. 주로 이제 그 위치에 이렇게 매입등들을 넣어가지고 부수적으로 조명을 확보했어요.
1: 요리하는 사람의 동선에 철저하게 맞춘 조명. 우물 천장에 상들레 좀 보세요. 얼핏 보면은 잘못 딴 것 같지만 식탁 위치에 맞춘 거래요.
3: 보통 우물천장 해놓으면 중앙 부분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가장자리에 배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작업하시는 분들도 왜 여기다가 전기를 넣을 거냐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0: 실제 시공을 했을 때는 하나하나가 와이프의 머리에 있기 때문에 종이의 도면을 보지 않아도 뭐 목수님한테 가서 이거 아닌데요. 치셔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했던 말들이 다 맞았을 때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을까. 이 설계 도면을 다 외웠던 것 같아요.
1: 집안 아내의 유럽풍 취향은 인테리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2: 와, 이게 주택의 정원 같은 느낌이 안 들고 네. 어떤 공공시설의 정원 같은 느낌이 듭니다.
3: 바탕으로 깔려서 심어진 식재된 아이들은 자작나무하고 블루 아이스고요. 그리고 해가 드는 쪽으로는 꽃이 좀 보이는 거고 해가 좀 적은 쪽으로는 그라스 종류하고.
1: 이 집의 정원은 모두 네 종류. 꽃이 피는 정원, 차를 마시는 정원, 음지식물 정원, 그리고 오솔길 정원도 있네요. 가든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아내는 언제나 남을 위한 정원만 꾸며주다 이번에야말로 가족을 위한 정원을 제대로 꾸몄답니다.
3: 또 식물을 무조건 다 사다 심을 수가 없잖아요. 나눔을 받는다든지 또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제공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런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식물들 좀 저렴하게 구입해 오는 경우도 있고 지주목은 남편이 다 세워줬고 그 나머지 구성하는 식물들은 제가 틈틈이 심어야 했어요.
2: 사실 저도 맨 처음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이 골조 프레임을 네. 어떤 의도로 이게 진짜 도전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3: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는데요. 예. 우선은 건물이 좀 높게 올라가는데 예. 거기를 지탱해주는 좀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2: 기단 같은 네. 이미지를 좀 만들고 네. 싶고.
3: 그리고 이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천근성 식물이에요. 예.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는 식물이기 때문에 또 반면에 키가 커서 바람이나 태풍에 약할 수는 있거든요. 바람막이 역할도 해주고 또 거기에 아치 모양이나 사각형의 모양을 넣어서 단조롭지 않게 하면서 바람길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2: 근데 이 한 5m 높이의 이 프레임이 가만히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게 건물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3: 네.
2: 그러니까 이게 건물 구조로 풀어야 돼서 네. 약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아마 엄청나게 철근도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0: 기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예. 철근이나 레미콘이나 물량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예.
3: 현장에서 예. 일하시는 분들이 온룸 한 채를 넣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 덕분에 어떤 집에도 없는 특별한 담을 얻었지만 문제는 시공비. 이건 모르긴 몰라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9: 최초 계획된 공사비에서 얼마나 오른 거예요?
0: 두 배? 제가 가지고 있던 자금도 소진이 되고 금목이 운동하는 것처럼 모아서 건물방 가서 이거 얼마예요? 금같이 금색이 뛰는 것들은 다 들고 왔거든요. 금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우리는 모르니까 금색이 뛰는 걸 다 가지고
3: 하도 오고. 오래돼서 액세서리도 네. 이게 18K인지 14K인지 이런 것도 모르니까 아무튼 지금은 이걸 팔 때야.
0: 애들을 위해서 조금 넣은 반도체 회사의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내려가서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단계였었는데 그걸 제가 팔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팔아서 벽돌 사고 그 팔았던 반도체 회사 주식이 엄청 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이게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1: 오를까 내릴까 마음 졸이며 사느니 집에 대한 투자가 속편할지도 몰라요.
0: 처음에는 그래서 설계할 단계에서 네. 높이를 한 2m, 3m 정도만 올릴까 했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아치가 너무 작고 안 이쁘게 나와서
2: 네. 제가 요 보면서 뭐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했냐면 네. 이 아치 비례감이 네네.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아치가 사실은 아치는 조금 길어야 돼, 높아야 네네.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3: 비례에 대한 고민 많이 했습니다.
6: 아, 여기 전문가시라서 내용이 다르시네요. 네.
3: 사실 둘 다 직장생활 하니까 이렇게 휴가라고 생각하고 둘이서 여행을 갔을 때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니 유럽 가면 그런 아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걸 봤을 때 그 감성이 좋았던 것 같아요.
1: 유럽풍 집을 완성하는 데 있어 정원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아치. 제작진이 작정하고 몇 개인가 세워봤는데 무려 51개.
9: 라운드가 들어가는 순간 돈이잖아요.
0: 그렇죠. 저녁에 퇴근하고 딱 집에 오면 어? 여기도 라운드였어? 이런 식으로 제가 놀란 경우 많거든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아, 또 돈이 들어가는구나.
1: 들리시나요? 건축비 수직 상승하는 소리?
3: 둘이서 인건비 줄일 수 있는 부분,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 그래도 꼭 해야 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의 잡부였던 거죠.
1: 결국 두 사람의 인건비라도 아껴보겠다며 직접 현장에 뛰어든 부부. 그런데 참 신기하죠.
0: 이 사람이 고소공포증 심해하거든요. 놀이공원을 10년을 그렇게 데리고 갔어도 탈 수 있는 건 회전목마 하나였어요. 근데 이 집을 지으면서 이 아시바를 계단이 아닌 맨손으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걸 나중에 봤거든요. 근데 대단하다겠어요.
9: 상상이 안 되는데요. 어제랑 오늘이랑 입으신 옷이랑 이런 거 보면은
3: 이걸 완성하는 데 있어서 남편한테만 의지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도 제 몫은 해놓고 싶었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저한테 그만큼 만족스러운 집을 해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우리가 사는 집이잖아요.
1: 세상에 어쩜 그 작은 체구에서 그리 강단이 나오시오 그래. 그런데 정작 이 부부의 집 짓기가 아름다운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 박 소장님이 내 눈으로 그걸 발견했죠.
6: 야, 이게 보통 자기 집 땅을 이만큼 내놓고 이게 벽을 뒤에 세우진 않거든요.
10: 네네.
6: 예, 근데 이게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을 사람들하고 다 같이 느끼고 싶은 거죠. 이게.
10: 맞습니다.
6: 예.
10: 내 집 마당에 있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6: 멀리서 걸어올 때부터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10: 아, 그럼요.
6: 보통 우리가 택지지구나 이렇게 조성된 단지에서 자기만의 하늘, 자기만의 정원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열린 정원을 꾸민 건 저도 많이 놀랐어요. 정말 이 조경은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3: 가을에 오시면 더 예쁠 거예요.
6: 가을에요?
3: 네.
6: 뭐야, 또 올까요?
3: 보세요.
1: 잠깐, 그러고 보니 우리 아직

0: 이제야말로 이 집의 진짜 정수를 보여주신답니다.
1: 와, 진짜 여기 아치가 다 모여있네요. 네. 아치가 다 모여있네요.
0: 개방형 정원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지하 공간.
1: 딱 그 유럽의 소도시의 어떤 상가 건물 같은 느낌이 그대로 납니다.
2: 네네. 어디 유럽 가면 골목에서나 볼 듯한.
1: 그러니까요.
2: 그런 느낌에 주기 네. 위해서 참 동그랬던 네.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0: 네. 마치 동굴 속 어딘가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널찍하게 뚫어놓은 아치창 덕분에 지하 공간도 어둡지 않답니다.
3: 지하층은 저희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손님들 오는 것도 둘 다 거부감 없이 좋아하는 편이라 이게 외부인들이 또 많이 찾아와요. 1, 2, 3층은 굉장히 개인적인 집이니까 그래서 작업 공간 겸 다목적실 그런 개념으로 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1: 사실 지상층보다
2: 네.
1: 지하층이 더 마음에 들어요.
2: 아, 그러신가요?
1: 네.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2: 아, 예.
1: 네.
3: 신발을 신고 들어옴으로 해서 쉽게 접근성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편안함도 편리함도 주는 거니까
4: 찾아오는 사람이 네. 편하니까
2: 네.
3: 또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다 싶어서 애초에 계획은 해놨었어요.
1: 이게 주택에 딸려있지만 근생공간 같은 느낌이 네네. 들게 찾아오는 사람이 편하게
2: 그렇죠.
1: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아 저렴한이 아니고 합리적인 아니 합리적인이 아니고 굉장히 싼 재료만으로 이렇게 네. 일관되게 좋은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건 진짜 사모님의 탁월한 능력인 것 같아요.
3: 감사합니다. 네. 과찬이신데 너무 기분 좋은 칭찬을 네. 주시네요.
1: 왜냐하면 그냥 콘크리트 노출된 거에 네. 합판, 5mm 합판 돼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네. 정말 저렴한 그 재료로 했고 흡사 아직 공사 중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 요 조명하고 이 샹들리에하고 이게 펜던트하고 딱 어울리니까
2: 네.
1: 와 너무 고급스럽다.
3: 네, 조명하고 이런 펜던트 조명에다가 네. 좀 많이 힘을 줬죠. 네. 다른 거보다.
1: 요금은 안 받죠.
3: 아직까지는.
2: 언제든지 오십시오.
1: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집을 지으면 나중에 내가 늙어서 이게 황금성이 되냐 마냐 이런 고민들로 주저하고 진행을 못해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욕망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만든 거라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실제로 그 1층에서 봤던 마루라든지 이런 재료들은 저렴한 합리적인 재료예요. 비싼 재료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아치 내가 원하는 컨셉을 구현하겠다는 그 노력에는 아끼지 않고 돈을 쓴 거예요. 다 계획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이 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이분들은 여기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데 포커스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야 되겠다는데 포커스가 있고 실제로 만들어냈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행복한 표정은 어마어마하죠. 네. 최고의 도파민이죠.
2: 처음 시작은 이 사람의 꿈을 과연 내가 실현시켜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도 좀 걱정도 됐고 또 한참 설계 단계 때는 이 사람이 또 즐거워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구현될 수 있을까라는 또 우려심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해보고 싶어 하는 것들 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이뤘을 때 그 행복함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의 집이 아닌 내 집이기 때문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저는 했던 것 같아요.
3: 입주하고 이 사람하고 여유 있는 식사를 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었어요. 고생했던 것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낸 희열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삶을 추구해 왔었고요. 그리고 이런 여유를 찾아가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

0: 찾아서 지금 이렇게 누리는 시간이 더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금반지까지 팔아가며 고집 끝에 완성한 가족의 보금자리. 이곳에 살아면 팍팍한 삶도 365일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네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동네 서울 삼청동. 도로를 중심으로 예쁜 상점들이 즐비한데요. 골목으로 살짝 들어서기만 하면은 오래된 빌라와 작은 주택들이 옹기종기. 그런데 이 골목에 이상한 집이 있다지 뭐예요? 이 집에 누가 살길래 이렇게 많이 투들이 많아?
2: 오늘 삼청동에 왔는데요.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낭만의 거리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여기서 젊었을 때 데이트 많이 했죠. 예. 오늘 찾아가는 집 힌트 하나 줄 수 있나요?
3: 오늘 힌트는 예. 아보카도입니다.
2: 아보카도 과일요? 색깔인가 색깔? 이제는 과일까지 탐구해야 되나요?
1: 색깔이 비슷해서 그러는 건지 건강이 좋아서 그러는 건지 아무튼 가보자고요.
2: 아보카도가 어디 있지? 아, 이게 아보카도인가? 까만색하고 연두색하고 아보카도가 까만색인가?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이게 아보카도 같기도 하고 여기 아보카도 익으면 까만색 된 거하고 연두색 된 거하고 근데 굉장히 모던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이게 산화철판 같은 건 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써서 젊은 부부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 가로변에 큰 창을 낸 거 보면 어르신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좀 알 수가 없네. 궁금하네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 이름도 모양도 특별한 아보카도집? 과연 어떤 분이 나오시려나?
2: 어?
1: 어? 아유, 명 짧은 사람은 숨 넘어가겠네. 안 나오셔? 어?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젊은 부부가 나오셨네. 아이고.
4: 젊게 봐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2: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 네. 더운데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2: 아, 근데 오늘은 시원한 날씨입니다. 이 정도면.
1: 하기는 40도 폭염 광주 촬영에 비하면 뭐.
5: 손을 잡을까? 뭐, 좀 긴장되는데?
1: 아이고, 긴장 안 하셔도 돼. 우리 박수선님 얼마나 푸근한 분인데요.
2: 아니 저는 삼청동이어서 동네도 오래돼 있고 이게 어르신분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 비용도 엄청 많이 들었을 텐데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4: 네, 네. 맞습니다. 비용 많이 들긴 했고요. 네. 저희도 영혼까지 다 팔았는데 저희도 여기 이사 온 지는 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2: 아, 얼마 안 됐어요?
4: 주택을 구입하면서 고치고 네. 들어온 거라서 네. 저희도 삼청동에 산 지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아, 8개월 정도. 네.
1: 만나자마자 영혼까지 팔다니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와대 뒷산이 보이는 옥상뷰에 반해 50년 된 구옥을 대수선하게 된 남편 정병의입니다.
5: 추진력 좋은 남편 덕분에 고속노화와 꿈의 집을 동시에 갖게 된 아내 이지원입니다.
4: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제 어머님이 혼자 일을 하시면서 저희를 다른 사람 손에 키우다 보니까 그분들의 거처에 좀 맞춰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또 한 번 이사를 같은 동네에서 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의 집에 반지하에 들어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좀 힘들어하셨어요. 너는 집을 꼭 가져야 된다.
5: 저도 사실 유년

0: 시절에 힘들게 컸어서 집이란 곳이 투자라기보다는 좀 마음의 안식이 되게 많이 됐으면 좋겠다.
1: 이 아보카도가 저는 이거 연두색하고 이게 뭐집 이름이 아보카도라고 하더라고요.
2: 이 삼청동의 그런 전통과 아보카도를 합쳐서 아복화도라고 이름을 짓게 됐어요.
1: 화도.
2: 네, 나의 복복. 네, 화목할 화,
1: 아.
2: 그림 도자를 써서 복되고 화목한 그림을 그려나가는 집이다. 아, 실제로 봐주신 것도 맞아요. 이런 지금 외장 루버에 있는 검은색이 이제 아보카도의 껍질을 의미하고 있고, 스타코 부분이 아보카도의 이제 과육 부분.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씨를 의미하는 부분도 있어요.
1: 오, 기대되는데요.
3: What's your
4: 이름도
3: color?
4: 범상치 않은 아보카도집?
3: What's your color?
4: 그 안에 씨를 상징하는 공간도 있다고 하니, 진짜 궁금하다. 그죠?
1: 오, 집이 엄청 컬러풀합니다.
3: I could be red. Or I could be yellow, I could be blue, or I could be purple, I could be green or pink or black or white, I could be
4: 1층의
3: any
4: 크기는
3: color you want.
4: 50제곱미터도 안 된다고 하는데, 좁은 공간 치고는 답답해 보이지는 않죠?
3: I could be green or pink or black or white, I could be every color you like.
1: 와, 야, 색깔이 너무 강하다.
2: 색이
1: 와.
2: 많죠.
1: 예, 전체적으로 이뭐 지중해풍 같기도 하고 유럽풍 같기도 하고 이 강렬한 색상들 의도가 좀 궁금해요.
2: 혹시 뭔가
1: 저
2: 씨앗처럼 느껴지는 게 있으실까요?
1: 씨앗. 아, 요거 파란 거 요거.
2: 이게 바로
1: 아보카도인 줄은 몰랐어요. 색깔이 아보카도 씨앗이 파랗나?
0: 풍수지리 같은 거를 찾아봤더니 이 삼청동이 불의 기운이 많은 동네니 물의 기운을 눌러주자. 약간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파란색도 오케이. 약간 그렇게 해서 넓은 면적을 파란색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2: 저는 공대 출신의 개발자고요. 어떤 미대 출신의 디자이너거든요. 온전히 맡기게 됐어요. 굳이 제가 의견을 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했고, 대신
0: 너무
2: 저는 대신 반대로 저는 동선이나 이런 배치 이런 거는 제가 마음대로 할수 있게 많이 해줬어요. 이게 씨앗이 의미도 갖고 있으면서 저희가 1층 공간을 좀 멋지게 관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생활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 안에 다 숨겼습니다.
1: 이 집을 유지하는 유틸리티 시설들이 요 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네요. 아.
4: 눈에 거슬리는 거는 죄다저 안에 숨겨놨다고요?
2: 여기 보이는 냉장고가 하나 있고요. 여기 공조시설들도. 입구에 보였던 신발장. 그리고 조그만 화장실도 하나 숨겨놨어요.
4: 이런 아이디어는 참 좋네요. 좁은 면적의 공간을 나누다 보면은 자칫 답답해지기 쉽거든요.
0: 이 파란 벽 너머로는 뭐 회의가 있거나 할때 일을 할수 있는 조그만 포커시룸 겸 팬트리룸이 있고, 복도를 좀 다른 집보다 길게 뺐어요. 저희가 아이들이랑 같이 나가거나 이렇게 우르르 나갈 때가 많아서 마주보고 앉아서 신발을 신는다거나 이렇게 강아지 끈을 맬 곳이 필요한다거나 한게 많아서 좀집 사이즈 규모에 비해서 복도를 좀 길게 빼서 구성을 하게 된것 같아요. 큰 길에 나가면 막 번화가처럼 사람도 많고 뭐 볼거리도 많고, 근데 그게 아니라 뒷골목으로 가면 되게 조용하고 시골길 같고.
2: 약간 부동산의 언변에 제가 휘둘리긴 했는데.
0: 지금 막 저희 뒤에 막 둘이 서 있대요. 사람들 보러 오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막 몸으로 이렇게 문을 막고 있다고. 그
2: 네,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는데,
0: 전화가 오는데 저희는
2: 지금 계약해야 된다. 내가 지금 문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겼죠.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 집의 문서를 보더니

0: 집에 좀 문제가 있다. 대출을 못 해주겠다. 이 집이 저희 땅만 깔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넘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돌도 안 된 아이를 매일 차에 태우고 매일 이 삼청동에 왔어요. 와서 이 동네 은행을 돌기 시작했어요. 약간 애기도 보여드리고. 저 이렇게 애기, 어린 아이를 키우는데 지금 이런 일이 맞닥뜨렸다. 혹시 대출이 안 될까요? 다른 사람 토지에 넘어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 부분, 넘어간 부분을 철거해야지만 허가해주겠다. 건물 자르고, 보강하고.
1: 건물을 잘랐어요?
0: 네, 잘랐습니다. 그건 대수선이 돼야 되고.
2: 건물의 주요 구조까지 손보는 대수선. 자칫하면 신축보다 비용이 더 드는데요.
0: 이 건물을 그냥 자르면 안 되니까 이 지금 보이시는 하얀색 H빔들을 이렇게 쏙 인형뽑기 하듯이 넣어줘요. 그럼 그걸 안에서 사람이 받아서 제자리에 가서 이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보강을 하고 이제 보강된 부분을 철거하고 또 보강하고 보강된 부분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건물을 잘라냈어요.
2: 그때만 해도 이런 풍경이 언제 가능하나 했었다는데.
3: 이거 먹을 거야.
4: 먹을 거야?
5: 남편이 그 설계해주시는 건축가 분한테 우리 집에 제일 좋은 공간은 아내한테 주고 싶다. 지금 이런 그림 가진 진짜 생각을 못했는데 애기가 이 위에서 막 볼거리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이 있다 보니까 너무 잘 있어줘서 같이 식사 준비를 하고 이런 시간을 되게 즐겁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2: 고진감래라고 인생이라는 게 쓴맛을 봐야 단맛을 아는 법이니까.
0: 원래 공사비가 예상 공사비가 100이었으면 한 150 정도는 쓴 것 같아요. 그냥 집을 샅샅이 뒤졌어요. 뭐 돈 될 만한 거 없나. 차를 먼저 팔았던 것 같아요.
5: 맞아, 차를 먼저 팔았어. 네.
0: 응. 차는 저희가 사치품이라고 생각해서. 그 결혼 반지도 그냥 순금, 장식 없는 순금 링을 맞췄어요. 그 반지도 같이 팔고. 다행히 저희가 그때 아이가 둘이 있었고 돌밭이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1: 나중에 아이가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돌반지 어디 있냐고.
5: 여기 있다고. 여기 안에 흐르고 있다고.
0: 햇살론이나 뭐 그런 이름 예쁜 다양한 대출들을 알아보고.
5: 언니가 또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러고도 부족해서 이제 소장님께서
0: 제가 그때 조공으로 들어가고 소장님이 기공이 되셔서 용접하시고
2: 할 수 있는 건 웬만큼 다 팔았더니 이제 남은 건 몸뚱이 하나더랍니다.
0: 둘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예요. 그 남자 주인공은 또 고향집에 가면서 굉장히 큰 위안을 얻어요. 그 점이 그 영화에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 남자 주인공.
5: 저도 이제 집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너무 고향집 같은 개념도 없고, 그래서, 아, 우리는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 아, 힘들다 하면 그냥 집에 가서 엄마 밥 먹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집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6: 그리고 들어와서 봐서 깜짝 제일 놀라운 게 이게 분명히 대수선을 했다고 했는데 철골 하고 벽을 일부 헐고 다시 했을 거라고요?
0: 네, 맞습니다.
6: 그런데 단차가 있어요. 네. 이게 가장 물어보고 싶은 건데 그럼 기존의 건물도 이렇게 단차가 있었나요?
0: 네. 이게 1970년에 처음 준공된 집인데요. 예. 저희가 철거할 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철거하기 전에는 기존에 수리해온 분들이 이 단차를 다 죽인 채로 두꺼운 슬라브를 만들어서 지내고 계셨거든요.
6: 뜯어보니까 네. 높은 게 나왔네요. 옛날에는 이 단차가 이렇게 있었는데 다 막아서 쓰고 있던 거를 이렇게 개방해서 천장이 꺾여 있으니까 위에도 너무 궁금해요.
0: 맞습니다.
6: 방 같아, 방.

0: 하고 거실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풀었는지
1: 네.
0: 좀 구경해도 될까요?
2: 그쵸.
0: 네. 한번 가보시죠.
2: 네.
0: 안내해 주세요.
2: 네.
3: 계단 끝에 도착하면 길이 세 갈래로 나뉘는데요. 왼쪽으로 가면 화장실과 욕실, 가운데는 드레스룸과 세탁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네 식구가 함께 쓰는 가족방이 있습니다.
0: 아, 아까 여기가 그 저 천장 단차가 있던데 내려왔던데 올라왔던데네요.
3: 네. 단차를 그대로 살린 이유는 2층 천고가 낮아지기 때문.
0: 예, 네, 이걸 어떻게 쓰고 계시는 건가요?
1: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0: 예, 예.
1: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게 좀 걱정이 돼서
0: 예, 예.
1: 이제 아이들이 노는 공간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아이들이 자는 곳이 이렇게 안으로 부파여 있어서 둥지처럼 아이들이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3: 그런데 아이들이 좀 크고 나면은 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 벽을 할지 말지 엄청 네.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것도 이렇게 나중에 네, 벽을 네. 세우고 싶으면 아, 네. 세워라 하고 네. 이렇게 넣어주셨고 네. 네.
0: 그러면 지금은 이건 가족들 다 같이 쓰는 네. 침실 겸 놀이실 겸 뭐 이렇게 가족실 겸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네요.
2: 처음에 여기가 아기 키우는 집이 없어서 엄청 걱정했어요. 마트도 없고 병원도 없고
1: 저희끼리 장난으로 저희 트루먼쇼 지금 당하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동네 분들이 정말 많이 챙겨주세요. 아이들이랑 이 앞에 있으면 장 보고 가시다가도 아이스크림 하나, 바나나 하나, 빵 하나 이렇게 꺼내주시고요. 많이 또 어르신들이 계신데 말없이 뭔가 두고 가세요. 애들 장난감을 이렇게 두고 가시는데 누가 두고 간지 몰라서 나중에 수소문하면 아, 우리 손주가 쓰다가 이제 안 쓰는 건데 그냥 혹시 몰라서 두고 갔어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3: 세상에, 서울 한복판에 아직도 이런 풍경이 있네요.
4: 우리 몇 개 없고.
2: 앞집 옆집에서 되게 도움 주시고 또 반찬 맨날 해다 주는 동네 언니도 있고.
3: 2층 역시 생활 공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한 구조. 엄마 아빠도 편하지만 특히 어린 두 딸이 이 구조를 좋아하는데요. 뱅글뱅글 돌기 좋고 아무 곳이나 숨기 좋아서래요.
0: 와, 이쪽 공간 정말 알차게 재밌게 잘 꾸며진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네, 좌우로 돌아가게 돼 있고 가운데까지 열려 있으니까.
1: 보여드리고 싶은 공간이 예. 계단실에 숨어 있어요.
0: 계단실에도요?
1: 예, 한번 보러 가실까요?
0: 여기에요?
1: 예.
0: 아, 한번 가볼까요? 아, 이 과거의 흔적을 살리셨네요.
1: 네, 바로 여기입니다.
0: 예.
1: 저희가 이 집을 철거할 때 예. 상량문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했었어요. 저희는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상량문 대신 그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희가 이 집을 부시지 않고 네. 살렸다. 네, 그거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출을 하게 됐어요.
0: 오늘 너무 멋있는 건물과 건축주를 만나서 너무 뿌듯합니다. 금반지, 애들 돌반지, 결혼반지까지 다 팔아서 완성해낸 집이기 때문에 너무 대견하고요. 그러면서 또 아내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 둘을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도와준대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맞는 이야기거든요. 서로서로 담쌓고 지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잊혀져 가던 우리의 원래 문화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2: 남편이 자전거를 좀 종로는 차가 막히니까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녔는데 아기랑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요리하면서 창밖에 저 골목 끝에서부터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자전거 타고 오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근데 막 아이들이 커서 어딘가 외출했을 때도 저 창문에서 계속 이렇게 기다릴 것 같은 제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약간 요리 해놓고 언제 오나 언제 오나 막 하면서.
1: 이 화단을 이제 외부에 오픈하고 공간을 모두가 즐길 수 있게 해뒀는데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보시고 아, 이 집이 애를 키우는구나 이걸 알게 되시고 그러다 다음에 지나갈 때는 뭐 바나나를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을 완전히 경계를 다 기존처럼 쓰고 이 내부에서만 생활을 했으면 이 애 키우는 집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축적인 시도가 이게 진짜 사람의 삶을 변하게 하더라고요.
3: 이 동화의 끝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보카도네 식구는 한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안녕하세요. 동원 갤러리 대표이사 김동원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불멸의 예술가, 오늘은 불행과 열정의 영원한 아이콘 고흐를 만나보겠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샛노란 밀밭이 바람에 물결칩니다. 까마귀는 거친 날갯짓으로 어딘가 날아갑니다. 밀밭 사이 겨우난 길 끝에 닿기도 전에 툭 끊겼습니다. 고의 생애 마지막 시기에 그린 이 까마귀가 나는 밀밭은 고의 유서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심정은 태호에게 보낸 편지에 남아 있습니다.

평생 동안 900여 점을 쉴 새 없이 그렸지만 단 한 점밖에 팔지 못한 무명의 화가 스스로 귀를 잘라버리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한 화가 고흐는 불행했던 화가였습니다. 슬픔은 어쩌면 고흐의 타고난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6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고흐에게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형이 있었습니다. 잔인한 운명이었을까요? 고흐가 태어난 날과 형이 죽은 날이 같았습니다. 형이 죽은 뒤 꼭 1년 후에 태어난 고흐에겐 심지어 죽은 형과 같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라고 말이죠. 고흐는 자기 이름과 생일이 똑같이 새겨진 형의 묘비를 매일같이 보며

잘했습니다. 평생 그를 따라다녔던 우울증과 정서불안, 공황장애는 어쩌면 이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흐를 대표하는 작품 하면 사람들은 보통 해바라기, 밤의 테라스, 별이 빛나는 밤을 꼽을 겁니다. 그렇다면 고흐 스스로 인생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한 그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그림,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소박한 식탁, 다섯 명의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차를 따르는 여인은 나이가 들어 보이고, 그녀를 바라보는 남자는 감자를 권하고 있습니다. 왼쪽 벽에 있는 시계가 7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서 저녁 식사 중인 것 같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과 거친 손에서 고단한 노동의 흔적이 보입니다. 고흐는 이 그림을 완성하기 전 1년 가까이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수십 장의 스케치를 했습니다. 정직한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는 가족들의 모습은 고흐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거죠.

고은은 이거야말로 세상의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전 그림은 모두 습작일 뿐 감자 먹는 사람들이 자신의 첫 작품이라고 당당히 말할 정도였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태호에게 그림을 보내고 살롱전 출품도 부탁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평단의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낯설고 불쾌하다는 비난만 받았습니다. 화가가 되기 전 고은은 수많은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친척이 운영하던 화랑에서 큐레이터로 4년을 일했고 19세기 급변하는 산업화를 겪으며 노동자들의 삶에 천착한 그는 탄광촌에서 2년 동안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과 상관없이 어딜 가든 고은은 물과 기름처럼 사람들 속에 섞이지 못했습니다. 잘나가도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켰고 불같은 성격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은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식으로 미술 공부를 할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독학을 했는데요. 고흐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화가는 밀레였습니다. 밀레의 그림을 많이 따라 그렸죠. 밀레 그림 중 가장 잘 알려진 만종입니다. 남자는 모자를 손에 들고 여자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종소리에 일을 하다 멈추기라도 한 듯 쇠스랑은 땅에 꽂혀 있고 아직 죽지 못한 감자가 굴러다닙니다. 고흐가 따라 그린 스케치를 한번 보시죠. 두 사람 앞에 놓인 감자 바구니, 기도하는 사람의 각도까지 거의 판박이처럼 그렸습니다. 정식으로 그린 것도 있습니다. 밀레이

낮잠입니다. 밀레는 건초더미에 누워 잠시 낮잠을 자는 한 부부를 포착했습니다. 무릎이 튀어나온 남자의 바지, 벗어놓은 낡은 신발, 소박한 낮자루 등 작은 대상까지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무엇보다 반쯤 입을 벌린 채 깜빡 잠든 것 같은 남자의 얼굴을 보면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엔 고우가 그린 정오의 휴식입니다. 밀레의 낮잠을 모작했는데 많이 다르죠? 밀레보다 사실적인 느낌은 덜하지만 뚜렷한 색재감이 압도적입니다. 열정적인 노란색으로 추수의 계절을 강조했고 맑은 하늘과 건초더미는 살아 움직일 듯 합니다. 낮잠에 빠진 부부도 고단함보다는 달콤한 휴식을 즐기는 듯 합니다. 아무리 진심을 다하고 이것저것 그림을 그려도 사람들은 고우의 그림에 관심을 두질 않았습니다. 고우는 서운함을 마음속에 묻어둔 채 파리로 떠납니다. 파리에서 그린 압생트와 카페 테이블입니다. 고우는 압생트를 즐겼습니다. 압생트는 알코올 도수가 70도에 이르는 독주입니다. 감성을 자극시키는 은은한 에메랄드빛 때문에 초록 요정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강한 알코올 성분과 환각작용 때문에 고우의 삶을 갉아먹기도 했습니다. 고우는 새로운 화풍을 배우기 위해 파리로 왔습니다. 인상주의 미술이 유행이던 파리는 신세계였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생기 넘치는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파리에서의 생활은 불꽃 같던 마지막 3년 인생의 전주곡이었습니다. 파리에서 고우는 자화상을 30점 가까이 그렸습니다. 작가로서의 자부심이나 그림을 팔겠다는 상업적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히도 가난했던 화가에게 모델을 서줄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캔버스 살 돈도 없어 네덜란드에서부터 가져온 그림 뒷면에 그림을 그리는 게 답안사였습니다. 펠트 모자를 쓰고 이젤 앞에 앉은 자화상은 파리 생활 초기의 작품입니다. 이젤 앞에 앉아 팔레트를 들고 있죠. 화가 고우를 묘사했습니다. 고우가 들고 있는 팔레트를 보십시오. 짜놓은 물감 덩어리들은 서로 섞이지 않고 원색 그대로 사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팔레트 위의 작은 병은 물감 농도를 조절하는 테레빈유입니다. 파리에서 수십 장의 자화상을 그리는 동안 고우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2년 전에 그린 자화상과 이 자화상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전히 이젤 앞에 앉아 팔레트와 붓을 들고 있는 고우.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팔레트 위에 있던 물감의 종류도 더 많아졌습니다. 고우는 이 강력한 원색들을 세련되게 매치했는데요. 주황색 수염과 파란 옷, 노란색 이젤과 녹색 빛나는 머리카락을 보십시오. 대칭되는 보색들이 서로의 색을 더욱 선명하게 강조해 줍니다.

이렇게 그림은 나날이 발전한 듯 했지만 파리 생활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회색 벽을 배경으로 아련한 시선을 보내는 고의 심정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운은 다시 따뜻한 프랑스 남부 지역 아를로 떠납니다. 고우 생의 마지막 3년을 보낸 곳으로 알려진 남부 프로방스에서 최후의 열정을 불태웁니다. 고우가 남긴 그림 중 가장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은 작품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고질적으로 앓았던 정신병이 악화되어 생내미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린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검은색과 파란색으로 점철된 어두운 분위기. 소용돌이 치는 구름과 밤 공기에서 고우의 괴로웠던 내면을 읽을 수 있습니다. 노랗게 빛나는 별도 파도처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떠 있는 달과 중앙에 그려진 하얀 별은 고우가 있던 병실에서 보이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왼쪽 검은 기둥처럼 보이는 건 뭘까요? 실제로 고우의 병실에서 볼 땐 없는 대상입니다. 바로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사이프러스 나무는 해바라기만큼이나 고우가 많이 그렸던 대상입니다. 아를로 왔을 때 첫눈에 반해 고우 후반기 많은 작품들에서 단골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작품들에서는 정열적으로 솟아있거나 햇빛과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버티고 있던 모습에 비해 별이 빛나는 밤에선 온통 시커멓게 그렸습니다. 한번 뿌리를 내리면 400년이나 간다는 사이프러스는 영원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죽음과 애도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릴 당시 고우는 스스로 죽음을 예감한 건 아닐까요? 1년 후인 1890년 고우는 숨을 거둡니다. 고우의 장례식 때 그의 관에는 해바라기와 사이프러스 가지가 놓였습니다. 생전엔 불행과 비극의 아이콘이었던 고우.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의 감상을 남긴 채 37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0: 자, 여기가 어딘 거 아니?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는 곳. 충주 무학시장이 옳습니다.
1: 이런 시장에 오시면 검을 꼭 드려야 좋아하시잖아요.
0: 정이 철철 넘쳐나는 이곳. 안 먹으면 평생 손해인 무학시장 만두. 자존심 팍팍 세워주는 단골 미용실까지. 충주 시민들과 함께 나이 들어온 무학시장을 둘러보겠습니다. 남한강과 달천이 만나는 이곳에는 탄금대가 있습니다. 탄금대 하면 바로 충주가 붙어서 자동 완성되죠. 탄금대는 음악의 성인이라 불렸던 우륵이 가야금을 탄 곳이라 전합니다. 강이 흐르는 곳엔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탄금대 가까이 충주의 중심지가 있습니다. 이 예쁜 개울은 충주천. 충주시 남산에서 바로 난 충주천은 시내를 관통하고 달천에 합류하지요. 이 충주천 주변에 여러 시장이 들어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 무학시장은 충주의 대표 시장 중 한 곳이죠. 무학시장은 충주 천변 공터에 애곡하게 들어섰던 노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점포가 들어서며 지금의 모습이 됐죠. 이곳은 없는 게 없는 충주의 자랑입니다. 무학시장에 오면 요즘 제철 식재료가 뭔지 한눈에 알 수 있죠.
1: 얼마예요, 한 근에?
2: 고가 한 근에 6,000원. 5,000원씩 드려요, 5,000원.
0: 시장에선 달라고 한 것보다 더 담는 건 당연하고요. 이게 덤이 맞나 싶게 푸짐한 덤을 또 얹어주곤 하죠. 봐요, 내 말이 맞죠?
1: 검은 꽃 따러 가야 돼. 그래서 손님들이 좋아하셔.
0: 좋으시겠습니다.
1: 이런 시장에 오시면 검을 꼭 드려야 좋아하시잖아요. 아,
3: 여러분 검은 꼭 챙겨주세요.
1: 예쁜 사람은.
3: 예쁜 사람.
0: 무학시장에는 오래된 가게들이 많습니다. 1, 20년 정도는 오래됐다고 하기 힘들 정도죠. 이 그릇 가게가 무학시장에서 오래된 곳 중 하나라는데요. 반세기 전에 노점으로 시작한 곳이랍니다. 우와, 웬 그릇이 이렇게 많대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것 찾기가 더 빠르겠는데요?

0: 백화점 가봐주시네요?
1: 네. 이게 이만큼씩 사놓고 팔던 건데, 여름에 이제 비 오고 나면 녹이나.
0: 이만큼씩 사놓고 팔았다고요?
1: 이만큼씩 키.
0: 이게 옛날에 많이 나갔을 것 같은데?
1: 지금도 잘 나가요.
0: 그래요?
1: 지금도 잘 나가.
2: 네. 엊그제도 소문 듣고 찾아온 분에게 하나 파셨답니다. 아니, 이것도 그릇 가게에 하는 것도 꽤 있는데요.
1: 이름 철가방 있는지 봤어?
0: 철가방이 있어요?
1: 그럼 이게 옛날에는 짜장면 집사 했는데 지금은 식당도 다 해요. 배달하기 때문에 새로 이런 게 또 나왔잖아. 이런 게 또 나오고. 네. 이렇게 열 수 있는 거.
0: 요즘은 이런 철가방은 보기 어렵더라고요, 어머니. 이런.
1: 그래서 어제도 음성서 와서 네 개나 가지고 왔어. 4단짜리 이만한 거.
0: 아, 음성에서 와서
1: 그럼
0: 사가요?
1: 그럼. 우리 안 오는데 없어. 점천, 문경 그쪽에서 다 와.
0: 일반적으로 그릇집에서 이런 거 잘 안 팔죠?
1: 잘 안 팔지. 그러니까 묵은 집에 많은 겨. 묵은 집에.
0: 무슨 집이라고요?
1: 오래 묵은 집.
0: 묵은 집이라고 그래요, 어머니?
2: 사장님 목소리에 자부심이 뿜뿜합니다. 눈 돌리는 곳마다 보물이 있습니다.
1: 여기 수댕 주인자 있지만 이런 노란 주인자도 많아.
0: 아, 위에다 걸어놨어요, 이렇게?
1: 이건 바닥에 놓을 자리가 없어. 다 걸었어.
2: 어? 나도 저 주전자로 막걸리 많이 받아왔는데.
1: 이렇게 느리지.
2: 이 집엔 단골 손님도 많습니다.
1: 이렇게 노인네 세탁서부터, 나 세탁서부터. 세탁이잖아.
3: 젊어서 왔어.
1: 나 세탁.
3: 예뻤어요, 그냥.
1: 아이고, 예쁘긴 예쁘진 않았어.
3: 많이 늙었네.
1: 많이 늙었죠. 나이 80이
3: 넘었죠. 아이고, 그때는 막 청청했지, 뭐. 그 전에 저 유리 그 반찬그릇 한참 나왔을 때, 그것도 와서 여기 와서 몽땅 사갔지.
0: 거의 다 단골이에요, 이 집은?
1: 그래, 오지.
3: 가게가 커서
1: 오래 했으니까.
3: 오래 다녀요, 여기는.
4: 냉장고에 들어가는 냉장품 있어요? 김치통.
1: 그럼요.
3: 어떤 거를? 저거 많아요.
4: 많아요?
3: 야.
1: 일로 오셔라. 응. 가만있어, 아저씨. 좋은 걸 드릴게.
4: 그래,
1: 이거. 너무 크면 김치통이 안 들어가는 거 이거 들어가 있고 나와.
4: 안 들어가도 돼. 이건 얼마나 와?
1: 만 원.
4: 종이요, 그거.
1: 예, 하나만?
4: 응.
2: 사장님 안목을 믿기에 군말 없이 오케이.
4: 너 여기 틀림없는 집이.
0: 예. 틀림없다고요?
4: 예.
0: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4: 변함이 없단 얘기지.
0: 뭐가 변함이 없어요, 어르신?
4: 아무거나 변함없이 팔고 속이지 않고. 예, 예.
1: 잘 들었어.
4: 깎아주는 건 잃어버렸어.
1: 잊어버린 게 아니라 또 참을 많이 올라서 못 깎아주는
4: 거. 이 깎아주는 거 잃어버렸대.
0: 어머니.
1: 예.
0: 엄청 오래된 단골인가 봐요.
1: 예. 다 오래된 양 만들면 오셔. 오래오래 사셔. 또 네. 살아오셔.
4: 충분히 세신데 뭐 지금.
1: 아, 또 살아오셔. 오래오래 사셔. 예. 고맙습니다.
4: 예.
2: 긴 세월 가게와 함께한 소중한 분들. 어르신 건강하세요. 또 만나요. 새 그릇을 닦고 닦는 사장님. 그런데 2만 원 물건이 안 팔리면 어떡하죠?
1: 장사 50년 한 사람이 뭐 그걸 안달해 가면서요. 편하게 맘 놓고 하지.
0: 편하게?
1: 그럼. 오늘 안 되면 내일 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되고 그렇지.
2: 네, 이게 바로 무학시장 터줏대감의 여유겠죠. 충주 무학시장에 왔다. 그런데 이걸 안 먹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바로 만두, 만두입니다. 무학시장에는 수십 곳의 만두집이 있지만 만두소는 다 다릅니다. 가게마다 자신만의 만두소로 만두를 빚죠. 그래서 최소 두세 집을 둘러봐야 무학시장 만두를 먹었네.

0: 그 안에는 이제 손님 받으려니까 좀 좁기도 하고 또 얘기가 사면 시원하고 경치도 좋고 오리들 와서 노는 것도 보고 물고기들 노는 것도 보고 네, 좋습니다. 얘가
1: 만두 가게 안쪽 혼자만의 작업 공간에서 보는 충주천은 마치 친구처럼 다정히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만두피를 만들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울 땐 반죽에 물을 더 넣고 더울 땐 덜 넣어야 하죠. 그 차이가 만두 맛을 좌우하니 소홀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만두피 찍는 도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2: 이건 뭘로 만드신 거예요?
0: 이거 주전자 뚜껑입니다, 이게. 이걸로 하니까 아주 동그랗고 또 크기가 일정하고 그래서 이걸 저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전자 조그마한 걸 사가지고 뚜껑을 해보니까 아주 딱 맞더라고요.
1: 손님들은 이 만두피를 공장에서 찍은 줄 알지만 사실은 주전자 뚜껑이 찍었죠. 손준암 씨가 아니 주전자 뚜껑이 공들여 만든 만두피는 만두소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아내에게 배달됩니다. 아내의 만두는 정갈하면서도 독특한 모양인데요.
3: 쉽죠? 충청도 만두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반 딱 접어서 가운데만 이렇게 집어요. 네. 네, 이게 끝이에요. 여기 만두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반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이렇게 뚝딱. 쉬워요. 쉽죠.
1: 남편은 안 믿나요?
0: 저는 만두를 못 만들어요. 한번 만들어보라고 해서 만들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쁘게 나오질 않아요.
1: 그래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도전해봅니다.
3: 많으면 못 싸요, 항상. 못하세요?
1: 저기 선생님, 아무래도 이 정도면 빚는다기보다는 주무른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0: 이렇게 예쁘게 안 나와요. 아무래도 이렇게 예쁘게 안 나와요.
3: 안
0: 이렇게 나오질 않아.
1: 딱 봐도 누구 작품인지 알겠습니다.
0: 못 만들어놔요. 만들어.
3: 그래서 아마 아빠도 구정 때 명절 때 이럴 때는 엄청 바쁘거든요. 이 만두가 여기는 이 만두가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낸다고 안 지내요. 떡만두국을. 그래서 굉장히 바빠요. 그때는 명절 때는. 그래도 안 시켜요. 하실지 모르니까.
1: 만두소가 무척 맛나 뵙니다.
3: 옛날에 친정엄마가 저희 제가 종갓집 맞다리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 지낼 때 만두를 엄청 많이 했어요. 친정엄마가. 그래서 이제 그 친정엄마 하시던 식 좀 매워요. 약간 얼큰하게.
1: 이 만두 가게가 생긴 건 50년 전. 부부가 인수한 지는 15년 됐습니다. 만두는 부부에게 제2의 인생을 안겨주었죠.
3: 감사하고 좋죠. 이걸 하면서 그냥 생활하는 데 이제 지장이 없고 둘이 사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좋죠.
1: 모든 걸 포근하게 감싸는 만두. 부부도 나누고 감싸고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모악시장을 걷다 보면 뭔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는 미용실이 유난히 많다는 거리요. 그중 한 곳. 아침부터 손님으로 북적이는 곳에 들어.

0: 왔습니다.
1: 신한 산동네에서 어떤 동네에서 오셨는지.
2: 이게 부엉 뜨셔?
3: 양짝이.
0: 손님은 계속 들어옵니다.
3: 오랜만에 원하시죠.
0: 미용실은 기다리는 분들로 어느새 꽉 찼네요. 첫 번째 손님 머리가 완성됐습니다.
4: 아이고, 고맙습니다.
3: 아니, 어째 안 보여?
4: 아니, 서름 안 했네. 나도 만났대.
3: 아니, 차 타고 안 되게.
4: 왜 안 돼?
3: 소리 안 보였어.
0: 아유, 지금. 두 분 그렇게나 반가우세요? 되게 오랜만에 만나셨나 봐요.
3: 야. 내가 떨어져 있걸라. 너한 타면 이거 노면이니까 떨어져 있지.
5: 어떤 사이신데, 두 분은? 원래?
3: 그냥 아는 사이.
4: 그냥 뭐 장에 왔다가
5: 손을 꼭 잡으셨네.
3: 아이, 오랜만에 만났잖아, 오랜만에.
0: 미용실에서 쌓인 정이 여간 끈끈한 게 아닙니다. 어이쿠, 웬 청소를 다 하세요?
3: 아이, 머리 자꾸 신발에 밟히니까 우두카에 앉아놓은 이거 패치.
0: 수많은 손님의 머리를 말았던 퍼머 로트. 로트가 변색되는 세월만큼 미용실 사람들 사이는 깊어졌답니다.
6: 저희 저다 다 어머니 같은 분들이세요. 손님들이에요. 주로 시골에서 여기는 시장이니까 시골에서 많이 나오시고.
0: 염색을 마친 어머니 이제 퍼머를 시작하셨는데요. 어쩐지 친숙한 이 모습. 저도 파마머리 했답니다. 예, 여태가 제일 시원하죠. 알죠, 알죠.
6: 어렸을 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과장님?
3: 아이고,
4: 안 돌아가고 싶어.
6: 어렸을 때?
4: 난리 나가지고, 스네 어머니가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실제로 일찍 가가지고 고생했어요.
6: 과장님 친정 엄마?
3: 그럼.
6: 일찍 돌아가셨어.
4: 의사병 나가지고 학교 갔다가, 그새 학교에다 이름만 적어놓고 그냥 난리 나는 바람에 피랑 갔다 와서 그냥 엄마의 할머니가 다 두고 있었고 말이야.
3: 저기 손에 좀 아이고.
4: 골치 또 그리고 살았으니까 아이 뒤로 돌아가고 싶지는.
6: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4: 얼성부터.
6: 얼성부터.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
4: 없어. 없어. 지금 다 저런 거 좋은 거야.
0: 뽀글뽀글 퍼머가 잘 나왔지만 앞머리만은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이 어머니만의 스타일.
3: 의사인데요, 너야.
0: 어, 그런데 잠깐만요.
7: 아니다, 권사님.
6: 여기 영어 벗으셔야지, 권사님.
3: 아이고,
6: 장님.
3: 욕심도 많아. 아이고, 참 젊은 사람이.
6: 말씀 안 하시네.
4: 그냥 입고 가지 뭐.
3: 그래, 입고 나가면 잘해. 나가면 순발.
6: 입고 가시면 제가 하나 드리지.
3: 아이고, 좋네.
6: 고생하셨어요.
4: 알았어.
6: 들어가세요.
0: 지금이 제일 좋은 때라는 어머님들. 이런 게 화양연화죠. 모악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성내동이 있습니다. 충주업성의 중심에 있어 성내동이라 하죠. 충청도 관찰사가 일하던 충청감영 옆에 오래된 도장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장집 사장님이 붓글씨를 쓰고 계신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8: 근신필상이라고 해서 근데 사자성에는 근자필상이거든. 근데 이제 그걸 떠서 사람이 그냥 부지런하기만 해서는 안 돼. 부지런하면서 믿음과 신용이 있어야만이 그러면 반드시 성공을 한다고 얘기지.
0: 이유가 있는 붓글씨랍니다.
8: 그게 여기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붓으로 쓴 게.

0: 1970년, 53년 된 건가? 이게 이제, 그거 이제 시내버스, 이게 승차권이야. 옛날에 이렇게 전부 다 그거는 이제 버스로.
1: 우와.
0: 어디,
2: 몇 년도에서요?
0: 69년대 거린 거네.
3: 전성기는 이제, 70년대 말에서부터 80년대.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충주댐. 그 한참 건설할 때 근로자들이 한 수백 명씩 되니까 하루면 뭐 한 100개 이상도 새기고 뭐 하여튼 재미있었어요. 그 이제 저녁에 가면 또 들어가면 또 주머니도 두둑하고.
1: 그런데 도장을 새기려면 꼭 필요한 능력이 있답니다.
0: 고향형은 이런 식으로 써야 되죠, 고향.
1: 이게 뭐죠? 너... 아, 고향? 민국?
0: 이런 식으로.
1: 우와, 야, 이게 이렇게 나와요? 대단하십니다.
0: 조각대라고 해서 여기다 이제 도장 재료를 물리는 거야. 이것도 50년 넘죠? 이런 건 한 이 정도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르고 자르고 해서 갈고 갈고 해서 이렇게 다 자른 거야. 끝까지 없어졌잖아. 이만치 길었던 건데.
1: 옛날 도구를 써서 손으로 도장을 파는 일이 드물다는 사장님에게 고향 민국 도장을 부탁드려 왔습니다. 빠른 게 미덕이 된 세상에서 컴퓨터로 새기면 10분도 안 걸릴 일을 30분 넘게 공들여 하고 있습니다.

0: 하지만 이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사람은 있지요. 60년 가까운 세월로 단련된 장인의 손끝에서 고향민구 도장이 완성됐습니다.
1: 고향민구. 마음에 안 들죠. 옛날에 한 거에 비하면.
2: 그게 뭐예요?
1: 여기 인본이라고. 이제 옛날에 이제 내가 이제 수작업했을 때 새겼던 거.
0: 그간 새겼던 수천 개의 도장이 찍혀 있지만 하나하나 모두 사연을 기억합니다.
1: 이거 이제 사슴뿔 새긴 게 요끌래. 기계 먹히지 않고 해서 애 먹어서 이거 새겼는데.
0: 손님이 오셨네요.
2: 예. 어떤 걸로 해드려요?
3: 이걸로 두 개.
2: 그걸로 두 개요? 네. 많이 쓰시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3: 아니면
2: 이걸로요?
0: 직장에서 급하게 쓸 일이 있어 컴퓨터 도장을 파고 있지만 사실 이 손님의 첫 도장은 사장님이 손으로 새겨주셨답니다.
3: 처음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그때 이제 도장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직장에서 필요해서, 네.
1: 그전에 도장 없으면 안 됐지.
3: 네,
1: 뭐.
3: 그렇죠.
1: 월급이고 뭐하고 뭐, 전부 다 도장 아니면 안 됐잖아.
2: 네, 고맙습니다.
1: 네, 예, 좋은 데 쓰세요.
3: 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2: 예.
0: 큰 보람을 느끼는 게 이런 순간이죠.
4: 그것도 왜 보람을 느끼냐면 한 몇십 년 후에. 우리 젊을 때 아니야. 가만 늙어가지고 머리가 허여가지고 와서, 야, 이거, 어? 먼저 번에 그 저 박사장이 몇십 년 전에 새겨준 건데, 내 이거 가지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말이야. 이렇게 많이 따랐잖아? 그럴 땐 진짜로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0: 손으로 새기는 도장은 100번을 새겨도 모두 다릅니다. 이 세상 하나뿐인 도장이 되죠. 우리의 삶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0: 저기 가서 공부를 해야만이 황금사가 된다는 얘기가 우리 어릴 적만 해도 바다에서 이렇게
1: 신봤다
2: 사랑합니다
3: 고양이 그리고

0: 반갑습니다.
1: 오늘 장을 볼 때는 많이 가져와요.
2: 손님! 야! 빨리 뛰어봐. 야야!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꾹꾹 누르면 다 됐다.
1: 린다 린다 그린다쌤, 어서 가요 그린다쌤. 마리가 아주 근사한 파티를 준비했대요. 마리 생일이잖아요.
0: 아하, 쌤도 들었지. 벌써 준비했지. 짠.
1: 오, 린다쌤이네요. 마리한테 주는 그림 선물이에요?
0: 아니, 짜자잔. 생일 축하합니다.
1: 우와.
0: 쌤이 만든 깜짝 카드.
1: 린다쌤, 저도요, 저도. 저도 깜짝 카드 만들어서 말이 줄래요.
0: 좋았어. 조화 카드는 이렇게 해볼까? 먼저 종이를 반으로 접고 또 접고 다시 펼친 다음 돌려서 한 장만 올려. 그럼 준비 끝.
1: 그 다음은요?
0: 그 다음은 그림을 그려야지. 이렇게

0: 잔이에요.
1: 좋아하는 마리한테 무슨 선물 주고 싶어?
0: 저는요, 책도 주고 싶고, 사탕도 주고 싶고, 곰돌이 인형도요. 많이 많이 주고 싶어요.
1: 와, 그렇게나 많이?
0: 네.
1: 상자가 아주 커야겠는걸? 자, 이렇게 펼치면.
0: 오, 상자 뚜껑이 열렸다.
1: 여기에 조아가 주고 싶은 책이랑 달콤한 사탕, 깜찍한 곰돌이까지.
0: 와.
1: 이제 다시 종이를 접어줄게. 자, 봐봐. 네. 마리가 상자를 열면 짠!
0: 와, 상자를 열면 선물이 가득해요. 이제 카드는 준비됐고. 아, 케이크! 린다쌤, 케이크를 잊을 뻔했어요.
1: 생일하면 케이크가 빠질 수 없지.
0: 네.
1: 쌤이 금방 만들어줄게.
0: 네네, 좋아요.
1: 이번엔 종이를 반으로 접은 다음 가위로 요만큼 양 옆을 잘라. 위로 한번 접었다가 펴주고, 그리고 반대로 밀어 넣어주면.
0: 볼로 튀어나왔어요.
1: 그 위에도 한 번 더 자르고. 접고 넣고 또 한 번 자르고 이렇게 하면
0: 계단 아니에요?
1: 계단 같아 보이지?
0: 네.
1: 잘 봐봐. 맛있게 꾸며줄게. 크림이 줄줄줄.
0: 포도맛 캔디 맛있겠다.
1: 생일 초도 그리고 리본을 얹고, 이제 다시 접어볼까? 자, 기대하시라. 짜자잔.
0: 우와, 카드를 여니까 케이크가 짠. 선물 상자에 케이크까지. 마리가 엄청 좋아할 거예요.
1: 우리 얼른 마리한테 가자.
0: 네, 좋아요.
1: 친구들도 깜짝 카드 주고 싶은 사람 있죠? 오늘 꼭 만들어봐요.
0: 만들어보세요.

0: 날아도록 좋아.
1: 오늘 삼삼이한테 줄 깜짝 카드를 만들 거야. 삼삼이 오기 전에 빨리. 이렇게 종이를 반 접어주고 손가락으로 꾹 눌러줄 거야. 그 다음에 가위로 자르고 반대쪽도 똑같이 두 번 자르고. 됐다. 이제 이걸 이렇게 펴서 볼록 튀어나오게 반대로 접어줄 거야.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주고. 됐다. 이 풀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칠해서 내 사진이 떨어지지 않도록 꾹꾹 눌러줄 거야. 옆으로 다지고 이제 색종이를 준비해서 삼삼이를 그려줘야지. 삼삼이는 머리가 뾰족뾰족하니까 그려주고 눈도 네 코랑 입까지 그려주고 다리까지 그려주면 됐다. 삼삼이도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풀칠을 해서 삼삼이도 붙여줄 거야. 됐다. 좀 꾸며줘야겠다. 먼저 하트를 볼에 칠해서 위에다가 붙여주고 네잎클로버도 붙여줘야겠다. 삼삼이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구름 이렇게 붙이고 구름을 한 개 더 붙여줄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면 다 됐다!
2: 어? 혜원이 여기 있었네? 한참 찾았잖아. 뭐하고 있었어?
1: 삼삼이 주려고 카드 만들었어.

0: 기다리고 있었지.
1: 카드?
0: 볼래? 짜잔.
1: 깜짝이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0: 재밌지?
1: 잠깐. 뭐라고 써 있는 거지? 삼삼이 눈은 초롱초롱해. 우와, 이렇게 감동적인 카드는 처음이야. 내 눈이 초롱초롱한 걸 알아준 건 혜원이가 처음이야. 나 정말 감동받았어. 고마워, 혜원아.
0: 나도 고마워, 삼삼아.
1: 더 볼래, 내 눈? 삼삼.
2: 저는 5살 장사원입니다. 아기가 잠자고 있는 모습을 그렸어요. 아기가 눈을 뜨는 그림이에요. 감사합니다.
3: 전 티씨고 우리 집이에요.
4: 안녕하세요.
3: 가족들이고요.
5: 초콜릿 비가 내린다.
3: 얜 티씨예요. 제 상상 친구죠. 근데 상관없어요.
5: 상관없어.
3: 티씨.
5: 티씨.
6: 캠핑장에서
7: 티씨, 너 정말 그 새 신발 신고 다닐 생각이야? 오늘 여기서 티씨?
6: 그럼요, 절대로 안 벗을 거예요.
7: 아, 그래?

0: 티씨, 텐트 치는 것 좀 도와줘.
1: 네. 엄마, 그냥 전 차 안에 있을까 봐요.
2: 그건 안 되지. 엄마, 아빠 안 도와줄 거면 아비랑 놀아줘.
3: 나랑 놀자!
2: 캠핑장 책자 보니까 정글 놀이터가 있다는데 길 따라 내려가 볼래?
3: 아, 놀이터!
4: 이런 진흙탕만 아니라면 뭐.
0: 바비 곁에서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4: 바비! 이런 게 바로 진짜 놀이터지.
3: 맞아!
4: 꼭 무슨 정글 유적지 같아. 지금 당장 모험을 떠나야 할 것 같지 않아? 숨겨진 도시를 찾아서.
5: 아, 근데 내 새 신발이 다 더러워질 텐데.
4: 키씨, 그렇다고 이렇게 재미있는 모험을 안 할 수는 없잖아.
3: 모험!
4: 그리고 엄마가 바비랑 떨어지지 말라셨잖아.
5: 어?
4: 바비!
3: 모험이다!
4: 빨리 가는 게 좋겠다.
5: 바비, 기다려!
3: 싫어!
4: 저 덩굴을 이용해서 건너가자. 아하! 좋아, 바비. 네가 먼저 가. 할 수 있지? 모험이야, 바비.
3: 좋아! 모험!
4: 잘한다, 바비.
5: 바비, 너 괜찮아?
3: 너무 힘들어. 도와줘.
4: 바비, 절대 밑에 보지 마.
5: 바비, 조금만 기다려.
4: 어떡하지? 내가 건너가서 바비를 악어들한테서 구할 거야. 좋아, 네가 내려가면 내가 악어들을 따돌려 볼게. 좋았어. 악어들아, 나를 봐봐라.
3: 도와줘.
4: 내 손을 잡아.

0: 같은 신발아.
1: 빨리! 어?
0: 알았어, 바비. 좋아, 가자. 뻔했네.
2: 티씨, 이 신발.
0: 내 동생이 엄청난 위험에 처했는데 신발 따위가 뭐가 중요하겠어?
1: 야호!
3: 야호!
0: 저기야, 숨겨진 도시. 완전 멋지다.
1: 맞아.
0: 오!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할까?
1: 아이스크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녕!

TV 국민행동 요정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

0: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잡았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워!

0: 12화 잡차비를 찾아서. 잡차봐. 동영상 소리였구나. 잡차봐. 그리피, 뭐 좀 찾은 게 있어?
1: 밤새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찹찹이는 안 보여.
0: 매드 쿼카, 대체 찹찹이를 어디로 데려간 거야?
2: 덫이 발견된 곳 중심으로 더 찾아보자.
3: 목표 희귀종 발견. 목표 희귀종 발견. 위치는 산악기후 지역. 희귀종의 이름은 검독수리입니다.
0: 슈퍼탐사대 X, 우선 출동하자.
4: 정말 높다, 핑!
2: 검독수리의 둥지는 보통 절벽에 있어. 절벽 주변을 우선 찾아보자.
4: 로티!
0: 잡혀봐!
4: 로티, 어디 가는 거야?
2: 찹찹인 줄 알았구나.
1: 정말 찹찹이 소리랑 비슷하네.
4: 근데 왜 이렇게 우는 거냐, 핑?
0: 검독수리!
2: 갈고리처럼 구부러진 날카로운 부리, 커다란 날개와 크고 억센 발톱. 우리가 찾고 있는 검독수리가 맞아.
4: 검독수리가 왜 이렇게 낯이 날고 있는 거냐, 핑?
2: 그건 아마도... 검독수리가 발톱으로 먹이를 움켜쥐는 힘은 사자가 무는 힘보다 강해.
5: 사자보다도?
2: 그래서 자기 몸집보다 큰 동물도 거뜬히 낚아챌 수 있다고 해.
0: DNA 코인을 어떻게 확보하지?
5: 캔디코가 잡혀갔어.
4: 대장.
0: 모두 얼른 차에 타. 그리피, 검독수리가 캔디코를 잡아갔어. 따라가는 중이야.
6: 뭐? 캔디코 통신을 이쪽에서 연결해볼게.
0: 캔디코! 캔디코!
7: 괜찮아, 캔디코?
4: 로티?
6: 내 쪽에서 통신을 연결했어.
7: 우리가 지금 차로 쫓아가는 중이야. 주변에 뭐가 보여?
2: 절벽에 있는 둥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0: 얼른 구해줄게! 모두 꽉 잡아!

0: 미치겠어.
1: 로티, 터치 스크린 아래쪽에 빨간 버튼 보이지? 어?

0: 이럴 줄 알고 슈퍼 X 로켓 부스터를 준비했지. 어서 눌러봐.
1: 좋았어. 루티카 슈퍼 X 로켓 부스터. 오! 이렇게 높으면 위험할 텐데.

0: 켈리코!
1: 켈리코가 쓰러져 있다니!
0: 고산병이 있을 수도 있어. 얼른 치료해야 하는데.
1: 고산병? 그게 뭐냐?
0: 고산병은 해발 2000m 이상 지대에 갑자기 올라갔을 때 산소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병이야.
1: 그럼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니냐, 띵?
0: 우리는 괜찮아. 검독수리는 비교적 낮은 위치에 둥지를 만들거든. 다만 검독수리는 해발 3000m 높이 이상까지 날아오를 수 있는 새라서 붙잡혀서 같이 날았던 캔디코가 괜찮을지 걱정돼.
2: 어? 저기 봐! 다른 검독수리가 있어.
0: 탈진한 건가? 저쪽도 상태가 위급해 보여.
2: 혹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0: 일단 어서 산소부터 마셔. 고산병에 도움이 될 거야.
3: 얘들아, 덫에 걸린 친구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유인한 것 같아.
2: 저것도 그 매드코카가 놓은 덫인가?
0: 그런 것 같아. 일단 검독수리를 구해주자. 이런 족쇄잖아. 풀 수 있겠어?
2: 걱정 마. 이럴 때를 대비한 슈퍼 팝툴이 있거든. 만능 열쇠가 여기 있다. 열쇠를 이렇게 돌리면 됐어.
0: 자, 이제 괜찮을 거야.
1: 많이 안 다쳐서 다행이다, 씨!
0: 놀라게 해서 미안하대. 아깐 마음이 너무 다급했다고.
3: 이해해. 괜찮아.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DNA 코인 확보 성공!
1: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다, 삥!
0: 아니, 뭐라고?
2: 왜, 뭐라고 하는데?
0: 이거랑 똑같은 표시가 있는 친구를 봤대. 우리보다 더 작은 동물인데 목에 수건을 두르고 있는...
1: 그거 첩첩이 아니냐, 삥!
3: 이렇게 생긴 동물이 맞아?
2: 어디서 봤어? 찹찹이는 무서워해?
4: 조용히 해! 내 검독수리! 이 몸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0: 검독수리들의 말이 바다 한가운데 동물들을 가두고 있는 거대한 배가 있대. 거기에 찹찹이도 갇혀있나 봐.
3: 바다.
1: 다른 단서는 또 없냐, 삥? 너무 막연하다, 삥.
2: 괜찮아. 이제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는 알았으니까.

0: 그리핀! 매드코카의 배를 찾았다고?
1: 테라피아를 중심으로 동남쪽 방향에 거대한 크기의 미확인 물체를 확인했어. 크기나 이동 속도로 볼 때 검독3들이 봤다는 배가 분명해.
2: 그동안 우리가 육지만 찾았기 때문에 매드코카를 찾을 수 없었던 거야.
3: 잡잡이 혼자서 얼마나 무서울까.
4: 매드코카 절대 용서 못한다.
0: 우리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때야. 슈퍼탐사대 X 준비됐지?
5: 어?
0: 가자, 우리 친구 잡잡이를 구하러.
4: 저자? 잡잡!
6: 잡잡? 잡잡!
4: 잡잡!
7: 역시 전설이 사실이었어. 네 녀석만 있으면 이 행성의 생태계를 우리 소나기에 넣을 수 있다.

0: 각종 위기에 직면한 지켜야 할 친구. 어두운 갈색 단기털 황금빛 갈기 아주 뽕구까지 따라
1: 로티, 지하에 수상한 공간이 있어.
2: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지?
3: 아미 마스터 그레이님의 대업을 방해하다니!
1: 슈퍼 탐사대 X, 다음 이야기, 희망의 빛.

0: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핏핏핏.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매드코카 기지 발견. 매드코카 기지 발견. 탐색 시작.
8: 로티, 입구를 찾았어.
9: 가자, 슈퍼 탐사대 X. 우리 친구를 구하러. 13화 희망의 빛.
10: 모든 것은 마스터 그레인님의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8: 뭐야? 녀석들이 여기를 어떻게?
11: 동물들이 엄청 많이 갇혀 있다니.
9: 매드코카, 무슨 일에 꾸미고 있는 거지?
8: 로티, 지하 2층 복도 끝에 수상한 공간이 있어. 확인해봐.
9: 알았어. 하트핑, 베블리, 너희는 동물들을 구출해줘. 캔디콘은 나랑 찹찹이를 찾아보자.

0: 어? 캔디코! 뭐하고 있어? 어? 첩첩이 소리야!
1: 루티, 먼저 가! 곧 따라갈게!
0: 첩첩아! 다친 데는 없어! 내가 빨리 꺼내줄게! 기다려봐! 놀라지 마. 너희를 구하러 왔어.
1: 이제 걱정 마렵니.
0: 캔디코! 어?
1: 로티! 잡잡아! 야, 야! 무사했구나. 야!
0: 아, 맞다. 베블리랑 하트핑은?
2: 동물들을 무사히 구조해서 지금 구명보트에 태우고 있어.
0: 다행이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볼까?
1: 응.
0: 와, 뭐지? 야!
3: 감히 마스터 그레이님의 위대한 계획을 파괴하다니! 이 배탄걸 후회하게 해주마!
0: 캔디코!
2: 어? 혹시 드론들을 부르려는 거야?
3: 뭐? 이 녀석이 그걸 어떻게?
2: 소용없어. 지하의 드론들이 한가득이더라고. 모두 고장나서 한 대도 못 올 거야.
3: 말도 안 돼!
0: 오, 역시 캔디코!
3: 이 녀석들, 이렇게까지 날 방해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어!
0: 이 녀석이 뭐라든 우리는 절대 지지 않아!
3: 너희 중 누구도 이 배를 빠져나갈 수 없다!

잘

0: 뭐야 저리 비키야.
1: 첩첩이야 엄마 아빠
0: 귀찮게 울지 마!
1: 점점! 안 돼!
2: 점점!
1: 캔디코!
3: 이제 그만둬, 매드쿼카!
0: 어떻게 나에게?
3: 캔디코!

0: 잡아. 너라도 어서 도망쳐. 어서.
1: 모두 조용해졌군. 모든 건 마스터 크레인님을 위해!

0: 경고. DNA 코인 에너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경고. DNA 코인 에너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1: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지?

0: 저.
1: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0: DNA 코인? 이건 뭐지?
1: 루티, 괜찮아?
0: 잘 모르겠어. DNA 코인들이 날 도와주려 하는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이제 저 녀석에게 절대 질 것 같지 않아.
2: 슈퍼 탐사대 엑스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1: 루티!
2: 루티!
0: 찹찹이가 가족을 찾아준다는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대.
3: 그래, 알았어. 그만, 그만, 그만.
0: 너희 덕분에 모두를 구할 수 있었어. 고마워. 슈퍼탐사대 X! 앞으로도 사라져가는 생명들을 구하는 거야!
4: 테라피아와 생명의 나무를 위해!
1: 이 행성을 위해! 띵!
0: 모든 동식물들을 위해!
1: 그리고 우리를 위해!
5: 슈퍼탐사대 X!
6: 이번에도 날 방해하려는 건가? 슈퍼탐사대 X!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7: 콩순이는 딸기농장. 마르는 포도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보물 상자 소동.
5: 아, 보물 상자가 분명히 저쪽으로 날아갔었는데.
6: 도드, 어디가?
5: 하프, 아 너희들이구나.
7: 도드,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거야?
8: 어디 가는 거야?
5: 아하하, 뭘 좀 찾... 아니, 그냥 놀러가는 거야.
6: 어디로 놀러가는데?
8: 같이 놀자!
5: 아니, 아차! 내가 집에 뭘 놓고 왔나 보네. 다시 집으로 가야겠다. 잘가, 얘들아.
9: 토드가 좀 이상한데?
7: 맞아, 좀 이상해. 얘들아, 우리 랄라님에게 가볼까?
5: 물범 녀석들, 보물 상자를 뺏길 수는 없지.
9: 어? 얘들아, 우리 등대성으로 가서 눈꽃나무 열매를 찾아볼까?
7: 맞아. 의사 선생님도 랄라님에게 눈꽃나무 열매가 필요하다고 하셨어.
10: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어딘가 남아있는 눈꽃나무 열매가 있을지도 몰라.
6: 찾으러 가보자. 아자! 도드! 도드! 도드! 어디가? 등대섬에가?
5: 아니 그게 난 그냥 등대섬 한 바퀴 돌아보려고.
10: 우린 눈꽃나무 열매를 찾아보려는 중인데.
5: 그래? 아니 난 그 보물 그냥 산책하려고.
9: 어? 우리 그럼 산책하면서 같이 찾아볼까?
5: 같이? 아니 난 혼자 있고 싶은데.
6: 도드, 그 보따리에는 뭐가 들었어?
5: 아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6: 이건 망치 냄새인데.
5: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빨리 가. 난 간다.
6: 뭐야? 뭔가 밍숭밍숭한데.
9: 도드가 뭔가 숨기는 것 같아.
7: 그런 것 같아.
6: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안 되겠어. 도드를 따라가 봐야겠어.
8: 하프!
5: 이제 따돌린 것 같은데. 우와, 진짜 지긋지긋한 물범 녀석들.
6: 도드! 도드! 어디 있어? 도드!
5: 안녕, 오늘 자주 만나네.
6: 도드, 어디 가는 거야?
7: 같이 가자.
5: 나 운동을 좀 하려고. 운동섬에 갈 거야.
9: 운동섬은 이쪽 방향인데.
5: 아차차! 집에 뭘 놔두고 왔네. 지금 너희들 날 따라오는 거야? 아, 난 놀이섬에 가려고. 집이 아니라. 물범들아, 우리 놀이섬에 가서 같이 놀래?
8: 좋아!

또 한 번 더.

0: 먹으러 가자. 회전컵.
1: 그래, 가자.
0: 우후, 신난다. 또 타자, 또 타자.
2: 이제 그만, 제발 그만.
3: 그래? 재밌는데.
0: 한 번만 더 타자.
4: 아프, 토드가 힘들어하잖아.
5: 그래, 실컷 탔으니까 이제 그만 타자.
4: 우리 재밌게 놀았으니까 눈꽃나무 열매 찾으러 갈까?
6: 그래, 오늘 실컷 놀았으니 우리 다음에 또 놀자. 빨리 가봐, 곧 해가 지겠다.
0: 아, 아쉬운데, 아쉬워. 더 타고 싶어. 타자, 타자, 타자, 타자, 타자, 타자, 타자.
4: 아빠, 우리 이제 열매 찾으러 가자.
0: 알았어.
1: 안녕!
6: 안녕, 안녕. 빨리 서둘러 가. 빨리 잘 가, 얘들아. 지긋지긋한 물범 녀석들, 이제 보물상자는 내 거다.

0: 다 접어버려.
1: 내가 잡고만 거야.
2: 분명히 이 근처에 떨어진 것 같은데.
3: 응? 와, 보물상자다!
2: 아, 쓰레기잖아.
3: 뭐야!
4: 얘들아, 잠깐만. 우리가 놀이기구를 끄고 왔나?
5: 글쎄, 기억 안 나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6: 어져 있겠지 뭐. 그게 중요해?
4: 아니야, 다시 가보자.
3: 살려줘, 살려줘요. 오지마, 오지마, 살려줘요.
4: 우리가 전원을 껐었구나.
5: 뭐야? 어? 이 소리는 토드 같은데.
6: 토드다, 토드.
3: 쟤네들 뭐야?
5: 바다 쓰레기 때문에 괴물처럼 변한 거야.
7: 거북이를 뒤집으면 돼.

0: 이제 살았다.
1: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게, 우리가 왜 여기 누워있어?
2: 아참, 이 하프님께서 그물에 잡혀있던 너희를 구해냈다 이 말씀. 요새 쓰레기 그거 엄청 무서운 거야. 어?
3: 맞아, 조심해야 해. 어,
1: 그럼 너희들이 우리 구해준 거네.
4: 고마워.
2: 잘가 얘들아.
1: 토드, 괜찮아?
0: 괜찮아. 근데 쟤네들 진짜 뭐야?
5: 갑자기 저런 녀석들이 자꾸 나타나서 걱정이야. 랄라님도 일어나지 못하고 눈꽃섬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3: 그래서 눈꽃나무 열매를 찾아야 하는데.
2: 그런데 토드는 여기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1: 맞아, 집에 안 가고 뭐하고 있었던 거야?
0: 사실은 등대가 폭발했을 때 보물 상자가 이쪽으로 날아가는 걸 봤거든. 그걸 찾으려고.
4: 멋지다.
5: 네모난 상자 말하는 거지? 그건 분명히 눈꽃나무 열매 상자일 거야.
0: 눈꽃나무 열매 상자? 보물 상자가 아니고?
1: 맞아,
3: 그게 이쪽으로 날아왔다고?
0: 보물 상자도 아닌데 괜히 고생만 했네. 잘 가, 오늘은 고마웠어.
2: 좋았어.
5: 눈꽃나무 열매 상자가 이 근처에 있대.
2: 찾아보자, 찾아보자.
3: 오늘은 너무 늦은 것 같은데.
1: 맞아,
2: 우리 찾아보자.
5: 오늘은 너무 늦었어. 내일 다 같이 찾아보자.
3: 그래, 그러자. 눈꽃나무 열매를 찾아서.
6: 내가 친구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 거야. 가장 좋은 집. 가장 좋은 집은 그 집이지.
2: 아니야, 더 큰 집.
6: 반짝반짝 그 집 내 거야.
7: 크라. 자자, 더 큰 집, 더 큰 집. 크라.
3: 아니야.
1: 하프, 좋은 아침이야.
2: 호프, 너 꽃머리 핀 새로 했구나.
1: 호프, 어떻게 알았어? 색깔도 모양도 똑같은데.
2: 아, 새거 냄새 나잖아.
5: 얘들아, 우리 랄라님 보러 병원에 가자.
2: 알았어. 그리고 우리가 눈꽃 상자도 찾아보자.
1: 좋아.
2: 나나의 붕어빵 냄새 난다.
3: 나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2: 가보면 알겠지. 골라, 나나.
5: 말도 안 돼. 진짜 붕어빵이 있잖아.
2: 맛있겠다.
1: 얘들아, 랄라님 아직 누워 계시잖아.
3: 랄라님은 괜찮으세요?
8: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눈꽃 열매만 있다면 랄라님 병을 낫게 할 약을 만들 수 있을 텐데.
2: 우리가 오늘 눈꽃 열매를 찾아볼게요.
3: 토드가 방향도 알려줬어요.
1: 그래도 섬은 너무너무 넓은걸.
3: 얘들아, 찾을 수 있을 거야. 우리 힘을 내자.
9: 내가 어제 상자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것밖에 못 찾았어.
5: 그게 뭐야?
2: 이 냄새는...
9: 무슨 냄새가 나, 하프?
1: 이 냄새는... 이 냄새는...
2: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젤리 냄새야. 눈꽃 열매가 들어있던 상자라서 젤리 냄새가 나나 봐. 이 냄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1: 맞아. 방금 전에도 하프가 냄새로 내 머리핀이 새건 걸 알아냈어. 병원에 붕어빵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줬고.
9: 너 정말 대단한 코를 가졌구나.
2: 당연하지. 이 하프님만 믿으라고.

0: 너의 코만 믿을게.
1: 그래, 등푸른 생선파이 먹은 윙크야.
0: 아빠, 분명 양치질을 했는데 냄새나.
2: 윙크, 너 오늘 머리 좋아졌겠다. 등푸른 생선이 머리에 좋다잖아.
0: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정말 냄새 많이 나.
3: 아니야, 윙크, 냄새 안 나.
1: 맞아, 나만 맡을 수 있지. 자, 출발하자. 야,

0: 청춘은 어떡해.
1: 맞아, 놀랐잖아.
2: 아, 미안 미안. 붕어빵 냄새가 너무 좋아서.

0: 여긴 너네 집이잖아.
1: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0: 아프. 왜 또 갑자기 멈춘 거야?
1: 여기서 갑자기 냄새가 끊겼어.
0: 자, 여기 손잡이 냄새를 다시 맡아봐.
1: 아, 이제 알았어. 다시 가보자.
2: 약 처방해드릴 테니 하루 정도 푹 쉬세요. 응? 간호사 쌤, 바이탈 체크 좀 해주세요.
3: 네, 선생님.
2: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눈꽃나무 열매가 정말 필요한데.
1: 저기!
0: 무서운데?
4: 아빠, 이건 왜 탔어? 여기 눈꽃 상자가 있는 거야?
5: 맞아. 이걸 왜 탄 거야, 하픈?
1: 아, 예전부터 이걸 한번 타보고 싶었거든.
6: 하픈, 너 진짜?
0: 높은 곳은 무서워. 흔들려! 너무 흔들려!
4: 진정해, 괜찮아.
0: 있는데 얼른 말해줘.
4: 저기 얼음 덩어리 위에 상자 같은 게 있어.
1: 우와, 정말이네. 뭐가 있어?
0: 도드도 상자가 날아간 곳이 놀이섬 쪽이라고 했었어.
4: 그렇네. 호프, 너 눈이 정말 좋다. 예.
1: 빨리 가보자. 빨리.
0: 호프, 움직이지 마. 흔들리잖아.
1: 맞아. 같은 냄새가 나.
4: 그래? 빨리 가서 확인해보자.

0: 어떡해. 상어가 상자 주위를 맴돌고 있어. 저 상어도 쓰레기 때문에 변한 거야.
1: 괴물 상어도 눈꽃 열매를 좋아하나 봐.
2: 어? 쟤 지금 응? 뭐 하는 거야?
0: 상자 옆을 떠날 생각이 없어 보여.
3: 하! 얘들아! 나 좋은 생각이 났어! 그래서 말이야, 이건.
1: 우리, 몽크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자!
4: 그래!
3: 역시 이 방법이 될 줄 알았어.
0: 배터리는 게 있어.
1: 상어야, 진정해. 난 널 구해주려는 거야. 잠깐만 그대로 있어. 그래 그래, 잘한다 상어야.
0: 다 됐다.
5: 고마워 얘들아.
0: 이제 상어를 바다로 돌려보내주자.
4: 영차 영차 영차.
0: 와! 이 눈꽃 열매가 랄라님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3: 당연히 도움이 될 거야.
0: 저 밧줄은 담을 것을 가져와서 치우자. 가자.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중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솔.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12: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11: 출발.
12: 돼버리가 도망간다.
11: 3위 쫓아가야지.
12: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11: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카베 가족.
1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6: 지당하신 말씀.
1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데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핑과 함께.
3: 콩순이는 딸기농장. 마라는 포이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농장.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

뭘 숨기고 있는 거니? 이게 뭐야? 이건 가지고 놀면 못 써. 안 되지 그럼. 아가한텐 무화용 젖꼭지가 딱이야. 이런 건 다 엄마가.

내가 엄마가 되고 얘가 아가가 돼야 해. 오, 알겠다. 제비뽑기를 하는 거야. 내가 먼저 할게. 아주 공평하게 하자.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돼지가 엄마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렇게 하지 뭐. 그럼 난 아가가 될게.

무슨 뭐라니까?

0: 시간이에요. 엄마가 완전 지쳤네. 이제 집에 가는 게 좋겠어.
1: 자, 하나, 둘, 셋, 넷. 자세 바로 하고. 그렇지. 아! 좋아요.
0: 그래서 오늘은 누가 엄마를 할 거야?

초콜릿 먹으러 온 거야? 야호! 음악이 다시 나온다! 근데 초콜릿이 다 떨어졌어.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곰마, 구급차를 부르는 게 좋겠다.

0: 여기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운동이 필요하다는데? 그래,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고마, 운동을 하려면 초콜릿이 필요해.
1: 자, 이제 라디오 운동 교실을 시작합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을 옆으로 쭉 뻗으세요. 하나, 둘, 셋, 넷. 편하게 숨 쉬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세 유지하면서 힘내요. 할 수 있어요, 친구들.
0: 이거 봐봐. 초콜릿 없이는 안 된다니까.

0: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1: 저기 곰마, 빨리 구급차 불러.

아직도 진짜 모르겠어? 초콜릿 좀 달라니까. 누가 이 초콜릿 먹을래?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달콤한 초콜릿. 이보다 더

좋은 게 생겼잖아. 너도 살 빼고 싶지 않아?

어떻게 찍는 거야? 너한테 정말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니까. 자, 돼지야, 이 멋진 사진 한번 봐봐. 뭐야, 안돼 멈춰. 음식은 사진부터 먼저 찍고 난 후에 맛있게 먹는 거라고. 그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곰마, 우리 소풍 즐기는 모습 좀 찍어줄래? 어서 곰마, 뭘 그렇게 망설이고 서 있어. 돼지는 이런 소풍이 처음이란 말이야.

돼지가 마음에 안 든대. 각도가 예쁘지 않다나? 사진 다시 찍어야겠어.

이번엔 정말 잘 나왔네. 근데 예쁘진 않은 것 같아. 엄마, 멋지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쁘게 나와야 한다고.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우와, 정말 예쁘게 나왔네. 엄마, 네가 찍은 사진 중에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다. 어? 안녕? 우리는 이만 갈게.

하나, 둘,

대체 너 어쩜 이렇게 게을러졌니? 누굴 닮아서 이러는 거야? 먹기만 하고 놀고 있잖아. 누군가는 네 도움을 필요로 할 텐데. 엄마 안녕. 우리가 도와주러 왔어. 그래, 누가 자기 일에 끼어드는 걸 싫어하나 봐. 몰래 도와주는 게 좋겠다. 아주 비밀스럽게. 나한테 진짜 완벽한 계획이 있지. 우리만의 비밀 도우미단이야.

여기서 도와준 건 바로 우리라고. 진짜 비밀 도우미는 네가 아니라 우리였다니까. 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토끼 쟤는 통나무 하나도 못 들어 올린다니까. 돼지야, 그만 가자. 우리 말을 전혀 안 믿어. 괜찮아, 울지 마. 저 거짓말쟁이를 분명 혼내줄 수 있으니까. 당장 그 빵들 내놔. 분명 네가 먼저 시작했다.

찾는 중이라고.

0: 이제 정말 알겠지? 우리가 바로 진짜 비밀 도움이었다니까. 토끼 저 녀석!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야. 고마워서 이제 우리가 다시 몰래 도와줄게. 근데 이번엔 절대 절대 엿보면 안 돼. 뭐해 돼지야, 작전 시작. 내가 이 빵들은 잘 지키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랑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넘버블럭스 친구들
7: 고이라.
6: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7: 20까지 파티해.
8: 우리 같이 놀자.
6: 5와 3이 만나면
8: 8이야.
6: 당신
8: 우리 모두 8.
6: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8: 함께 놀아요.
6: 넘버블럭스 4대 가족.
9: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0: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1: 지당하신 말씀.
1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3: 아빠, 저게 뭐야?
14: 글쎄.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EBS IN 포키젤?
17: 네.
1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